0: 마세코의 결승골 한 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핵심 논란은 선발 명단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이재성을 벤치에 앉히고 황희찬, 오현규, 이강인을 3톱으로 내세웠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볼터치 29회에 그쳤고 끝내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비판은 즉각 쏟아졌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공격 전략 자체가 불명확했고 월드컵 준비가 소홀했다고 직격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경기 후 결과는 모두 감독 책임이며 내 판단과 결정이 잘못됐다고 공개 인정했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은 손흥민 없이도 팀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혹평했습니다. 최종 성적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에 머문 한국은 32강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8팀 안에 들어야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으며 진출 여부는 오는 27일 나머지 경기 결과가 모두 나와야 확정됩니다. 피파 랭킹 25위가 62위에 역전패한 이 결과는 2002년 4강 이후 24년간 한국 축구가 넘지 못한 벽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의 긴급구조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을 규모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 톰 플레처는 25일 성명을 내고 모든 자원을 가동해 베네수엘라 국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국제탐색구조자 문단을 통해 전세계 도시수색구조팀의 신속 파견을 조율 중이며 현지 유엔팀을 보강하기 위한 신속대응팀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플레처 사무차장은 이번 지진 이전에도 이미 약 80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이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수년째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져온 베네수엘라에 이번 강진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는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을 두고 극도로 진보적이라고 들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버넘 의원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그가 극도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북해 석유 개발에 열려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넘 의원은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스타머 총리의 후임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북해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노르웨이로부터 석유를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약 2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넘 의원이 총리가 될 경우 가장 먼저 만날 정상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신념이 다른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버넘 의원은 2021년 미 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를 지한 영국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정치가 양극화하고 독성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버넘 의원이 총리직을 맡게 될 경우 에너지 정책과 이민 문제 그리고 국방비를 둘러싼 미영 간 마찰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이클 디슨브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5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슨브리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작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필요한 억지력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양측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디슨브리 차관보는 쿠팡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처우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계속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핵 억

억지력 공약에 대해 한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할당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3: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2: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 수요일 저녁 베네수엘라의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현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통신망이 끊기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은 고국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밤새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규모 7.5는 대형 건물 붕괴와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강도로 분류됩니다. 베네수엘라는 평소에도 노후화된 인프라와 경제난으로 재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강진이 이 같은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 및 부상자 집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지 당국의 피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신이 복구되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월드컵 팬존 행사가 LA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 일대에서 열리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시작됩니다. LA 교통국은 팬존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해 주변 도로와 프리웨이 진출입로 여러 곳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은 다운타운 한복판에 자리한 교통 요충지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가 더해지면서 주변 교통 혼잡은 평소보다 훨씬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교통국은 행사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열차와 버스 노선이 유니언 스테이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차량 없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일반 출퇴근 경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우회 경로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사 일정과 통제 구간 세부 정보는 LA 교통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공개 대시보드를 도입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실이 공개한 이 시스템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현황을 주 단위로 집계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조업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공식 통계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추적 시스템을 통해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빠르게 일자리가 줄고 있는지 데이터를 쌓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다른 주들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각 주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2: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저녁 6시쯤 규모 0.2에 이어 점의 강진이 연이달아 카라카스 서쪽 168km 지점을 강타했습니다. 수도권 곳에서 건물이 붕괴됐으며 사망자는 현재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사고 긴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구조대 파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대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6: 불이 났어! 불이 났어!
5: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7: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no sé que no había tanta gente.
5: 현지 시각 14일 저녁 6시쯤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8: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5: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3: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6: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5: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6: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5: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6: 당뇨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1: 할리우드 영상 산업을 수십 년간 뒤에서 받쳐온 장비대 업체와 소품 제작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급성장과 제작비 절감 압박이 겹치면서 대형 스튜디오들이 외주 지출을 대폭 줄인 결과입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온 할리우드 제작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 나옵니다. 피해는 스튜디오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비 운반 트럭 기사부터 소품 창고 직원까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연쇄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들이 제작 거점을 세금 혜택이 큰 타주나 해외로 옮기는 흐름도 이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영상 산업의 중심이었던 LA가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전략을 요구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미노 폐업이 언제 멈출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며칠째 남가주 전역을 짓눌렀던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걸쳐있는 고기압이 서히 물러나면서 해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화씨백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전력망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 않아 수면장애와 온열질환 위험이 높았습니다. 기상당국은 주말 이후 해양성 기단이 내륙으로 확장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산불 위험지수는 당분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건조한 환경에 대한 주의는 계속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외부 로펌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현직 시의원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결정입니다. 비용은 최소 12만 달러로 시민 세금에서 충당됩니다. 해당 시의원은 윤리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시의회는 이 소송에 맞서기 위해 자체 법무팀 대신 외부 로펌을 선택했습니다. 외부 로펌 선임은 통상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의원이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만큼 내부 법무팀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법적 공방의 비용은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은 지난 24일 밤 구 시경 체이스 은행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두 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LA 인근 컬버시티의 상업지구로 야간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외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자의 현재 상태와 정확한 총격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의자 두 명이 여전히 도주 중인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공개 대시보드를 도입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실이 공개한 이 시스템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현황을 데이터로 집계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배경에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떤 직종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실제 수치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I로 인한 실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추적기를 통해 업종별 고용 변화와 AI 도입 속도 사이의 상관계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정책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들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AI가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논의는 오래됐지만 이를 공식 데이터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경찰국은 해당 지역에서 DUI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월 1회에서 2회 체크포인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웨스턴 에비뉴 일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체크포인트는 경찰이 도로 일정 구간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즉시 체포 대상이 되며 약물운전 역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와 벌금은 물론 형사기록이 남아 취업과 비자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음주 및 약물운전이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고와 법적 처벌을 동시에 피하는 방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보일라이츠 대형 냉동창고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스 로스팔로스 스트리트 인근 냉동물류창고에서 시작된 이 불은 일주일 넘게 남가주 일대를 짙은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냉동창고 특성상 단열재와 냉매가 뒤섞여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고 진화 작업이 장기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연속 진압 작전을 펼쳤으며 일주일 만에 완전 통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이어지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유해 연기 노출 우려로 외출을 자제해야 했습니다. 당국은 대기질 회복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 중입니다.
0: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내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바쉐일론 콘스탄틴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확보해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건희 측은 청탁은 없었다사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은 명백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4: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뇌관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5: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관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1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4: 센터 메디컬 그룹.
16: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7: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6: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7: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혜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류마티스 관절염,
20: 어깨와 허리 통증,
1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9: 진통제 없이
2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2: 눈은 밝게,
23: 얼굴은 아름답게,
24: 불란서안경 거만과.
23: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2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2: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마존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 2026. 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이른 6월 말에 열리면서 여름 휴가를 앞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행용품과 의류전자기 생활용품 등이 주요 할인 품목으로 꼽히며 계약 시즌을 앞둔 학용품도 포함됩니다. 일부 품목은 최대 75%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번 할인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조사업체 어도비는 이번 프라임데이 기간 온라인 지출 규모가 263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라임데이의 영향은 아마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월마트와 타겟도 같은 기간 대규모 할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미국 유통업계 전체가 이 나흘을 여름 최대 쇼핑 시즌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만과 조너선 스완이 쓴 신간 정권 교체가 23일 출간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책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는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대표부에 공식 관세율 자료를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보좌관에게 구글 검색으로 다른 숫자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국가별 관세율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눈 수치로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직함도 없는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과 가자지구 협상에 참여했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스티브 위코프도 외교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95개 미국 대사직 가운데 109개가 공석입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7개국 중 5개국에도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공식 외교 채널 대신 비공식 루트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을 마쿠 창구로 활용했고 한국은 수지 와일스백 악관 비서실장과 직접 접촉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옥스퍼드대 마거릿 맥밀런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이해하는 미국의 역량 자체를 갉아먹고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는 외교 본연의 기능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차기 최고 경영자 경쟁이 두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트로이 로어보와 더그 페트노를 공동사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페트노 사장은 상업투자은행 부문 단독 대표를 맡고 로어보 사장은 소비자 커뮤니티 은행 부문을 이끌게 됩니다. 여성 임원으로서 유력 후계자로 거론되어온 메리언 레이크 전 소비자 커뮤니티 은행 부문 대표는 인수인계를 마친 뒤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월간은 이번 인사가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이먼 현 최고 경영자의 뒤를 잇는 구도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이사회는 이번 승진이 최고위층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한 승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05년부터 약 20년간 JP모건 체이스를 이끌며 미국 내 최대 은행으로 키워온 인물입니다. 그는 자녀 임기를 묻는 질문에 늘 5년이라고 농담처럼 답해왔지만 지난해 더는 5년이 아니라고 말해 퇴임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구체적인 퇴임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며 퇴임 이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은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12.3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할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만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거만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거만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 일대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저녁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8km 떨어진 해안 지역이 진원지였으며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잇따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64명, 부상자는 971명에 달하지만 구조작업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종 사망자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대응에 나섰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1967년 강진 때 230여 명, 1997년에는 70여 명이 숨진 바 있어 이번 지진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낮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모여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을 응원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선제골을 허용한 끝에 패배했습니다. 비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에서 패하면서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이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 3위로 남은 경쟁에서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어 시민이들은 끝까지 응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비록 경기는 졌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번에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3: 역전을 기원하던 시민들은 아쉬운 결과에 허탈해하면서도 32강 진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4: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5: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악마 추산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이 터지자 일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바라기도 하고
6: 먹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 회심의 일격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막혔을 때는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 제발 한 골만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 남아공 상대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다들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좀 이게 먹힐 일인가 싶어가지고.
8: 애간장이 너무 타고 그다음에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5: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외침도 들립니다.
6: 안타깝게도 져가지고 조 3위로 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뒤에 내 팀이 더 있어서 토너먼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이란 전쟁 휴전 이후 60일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에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동맹국 이름을 일이 거명하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사천에서 5,000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이 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이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고 나토 측은 미국의 불만을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그래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트럼프 1조 달러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10: The Trump trillion shows you the increase Europeans and Canadians are paying into defense since you took office in 2017.
9: 나토는 특히 올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 1,39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 동맹 국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1: But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with Italy. I was disappointed with the UK. We're disappointed with Germany and France. We're disappointed with most of Spain is a horror show.
9: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한 건 동맹국의 충성심이었다면서 유럽은 작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4천 내지 5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앙금이 다시 표출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1: 오늘 베이징 동남쪽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일대에서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정나눈이 출현했습니다. 베이징 하늘 위로 초고층 빌딩을 압도하는 크기의 흰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며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구름 속에서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번뜩였고 해당 지역에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같은 정나눈은 태양열로 달궈진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부의 찬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기상당국은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요즘 중국에선 메마른 북방 하늘에 열대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정라눈이 자주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천둥번개나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다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자연의 경고는 아닐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지나가는 비행기는 물론 인간이 만든 도시마저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베이징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보다 높고 거대합니다. 퇴근길에 펼쳐진 장관에 행인들도 잠시 멈춰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러나 겉보기엔 푹신할 것만 같은 구름 속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 땅거미가 깔리자 낮엔 보이지 않던 번개불이 구름 속에서 쉴 새 없이 번뜩입니다. 구름이 목격된 베이징 동남쪽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등지엔 우박 폭풍도 몰아쳤습니다.
13: 저 불은 假的, 这是 真的, 아, 这是 남만 习惯的, 习惯的大俗了, 你看.
12: 이런 정난우는 태양이 달궈 놓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부에 찬 공기가 부딪혀 형성됩니다. 문제는 하늘 높이 쌓인 물방울이 무거워져 땅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 생깁니다.
14: 气象学当中有一个专门的名字叫做夏季暴流。当夏季暴流出现时，瞬时的风力可以达到12级以上，对飞机、轮船都可能会造成致命打击。
12: 메마른 중국 북방 하늘에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열대 구름이 펼쳐지면서 경탄을 자아냈지만 그 속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자연의 경고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반도체 수요란 이런 거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탓에 정말 계속할까? 이런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영재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주식시장의 이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허재환 상무님은 아직 오고 계시는 중이라서 잠시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전무님 아니셨습니까? 언제 옮기셨습니까?
4: 아, 이게 한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3: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4: 아닙니다.
3: 대표님, 오늘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서킷 브레이커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급등 오늘은 매수세 이게 괜찮은 거예요?
4: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롤러코스트 이게 이제 놀이공원이면 정말 재미있는 놀이공원인데
3: 아 싫을 것 같은데 저는
4: 네, 근데 이게 하필 놀이공원이 아니라 내 이제 재산이 걸려 있는 내 돈이 걸려 있는 데라 상당히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시장 자체가 반도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매물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화끈하게 빠지는데 최근 특히 한 몇 개월 사이에 뭐 우리도 그렇지만 한 3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레버리지에 대한 걱정들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쏠림 현상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네네.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리고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레버리지를 쓰면 원주 그냥 소위 우리 알주식 투자라는데 그걸 들고 있을 때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증거금이라는 마진 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레버리지 ETF로 이런 마진이 B2가 많이 걸리고 미국은 이제 옵션 거래로 엄청 걸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엄청 합니다. 그래갖고 과거 평균 대비 한 50% 이상 아니 5배 이상 거래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어제도 사실 위아래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13%였거든요.
1: 맞아요.
0: 다행스럽게 플러스 13% 이상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예를 들면 그것이 마이너스 13%로 네. 끝났으면 올 또 다시 줄초상 났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습니다.
1: 네네네.
0: 이거는 그냥 그 시점에 어떤 구조로 어디에 돈이 많이 걸려 있느냐 사실은 거의 카지노와 가깝거든요. 그래서 옵션 거래로 나타나는 그 소위 볼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뭐 금감 원장께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긴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뭐랄까요 트렌드다 굳이 표현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저는 금감 원장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화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2: 네.
1: 얼굴이
2: 반갑습니다.
1: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2: 회사 안 나가니까 얼굴이 좋아지네.
1: 저는 얼굴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버리지 상품이나 옵션이나 이런 파생 상품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작용이 막 불거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외국에서도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합니까 이런 것들?
2: 예전에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시장은 전체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이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거기도.
2: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하는 뭐 작년 재작년에 뭐 그 게임스탑 같은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옵션을 비롯해서 또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거래 대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하고 거의 비슷해졌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기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관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매매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좀 기업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파생 상품들은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도박 상품이니까 뭐 도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키스길의 게임스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게임스탑 같은 회사는 저희가 다룰 만한 회사 아닌 것 같고 오늘 간밤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뿌렸던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 어땠습니까, 대표님?
0: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실적을 냈죠. 그리고 시장이 우려 근데 사실 저번 분기에도 직전 분기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지만
1: 예.
0: 그때는 전쟁 와중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장의 노력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실적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아졌는데 시장이 그럼 피크 아니냐라는 거. 그다음에 네. 그 다음 주쯤에 그 구글의 그 터보 퀀트
1: 네.
0: 또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뭔가 막 흠집을 팔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나놓고 보면서 이번에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금 투자자들이.
1: 네네네.
0: 아, 이거 정말 좋네. 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마진이 지금 뭐 74%인데 우리 81% 갈 거예요. 이제 이거 매출 총이익률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 그럼 피크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서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못 올라가니까 장기 계약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정점이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1: 아,
0: 지금 이번에는 81을 전망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85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마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럼 또 다른 정점 얘기 한번 나와야지. 언제 가까워졌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0: 그런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1: 아.
0: 두 번째로는 장기 계약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지금 현재 한20% 전후로 지금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이 좀더 가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장기 계약에 묶일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소위 주가만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매출 이익도 이제 롤러코스터였는데
1: 뭐 마이크론도 망하네 망해 이런 얘기 많이
0: 그럼요.
1: 나왔었잖아요.
0: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꽉 마치 TSMC를 보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위 산업 구조가 좀 바뀐 거 아니야? 이제 시크리컬에서 소위 시큐어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새벽에 이제 열광하면서 한14%
1: 많이
0: 가까이 끌어올리게
1: 올랐죠.
0: 된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실적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마진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진율이 85%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100원짜리 팔아서 85원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2: 이제 속된 말로 도둑놈이죠. 천원 물건 팔아가지고 900원 가까이 가져가는 거는 이 고객들에 대한 이 배신 아닙니까?
1: 삼성전자가 반도체 빼면은 보통 한10% 좀안 나오고 뭐 이런 이 정도였는데
2: 예.
1: 말이죠.
2: 그래서 저도 좀 이거가 처음에는 이제 막 마진율이 막8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역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가 좀 무섭지 않겠나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까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 계약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진율을 더 높아지진 않아도 이 마진율에서 떨어지진
1: 아,
2: 않게끔 할수
1: 유지가
2: 있는
1: 되는, 예.
2: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하한선이 이번에 이제 지켜질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1: 예.
2: 적고 5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그 고객들이 물건을 가져가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1: 그러니까 장기
2: 무조건.
1: 계약이 5년으로 한 겁니까?
2: 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노예 계약인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이크론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기세로 이어지면 한 내년 정도에는 뭐 구글 같은 기업들보다도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
2: 이 기세라고 하면.
1: 그러니까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보다 AI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되는
2: 예.
1: 거네요.
2: 되게 좀 무섭다라는
1: 예.
2: 느낌이 좀 들고 저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반도체가 시클리컬하다라는 논란들을 좀 이제 계속 고민을 할것 같아요. 이게 뭐 리레이팅을 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이제 또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반도체 쪽으로 다시 또좀 쏠리지 않을까.
1: 아, 네.
2: 믿을 거는 얘네가 제일 확실하다라는 거가 되면서 이게 좀뭐 예를 들면 어저께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바이오 같은 업체들이 가끔 뭐 올라오기도 하면서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아유 기특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반대치로 또 쏠릴까 봐 하는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신나게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덩달아서 SK스퀘어도 6% 넘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8%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어느 정도의 쏠림 현상은 조금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론.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론은 어쨌건 막내잖아요.
2: 네.
1: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러면 형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 실적도 장난 아니겠어요?
0: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HBM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대장이죠. 한58% 점유율.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이 마이크론이 한 20%씩 둘을 가져가니까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론이 이 정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훨씬 더
1: 그러니까, 예.
0: 예, 큰 규모로 또 왜냐하면 HBM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로부터 또 다른 DRAM들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장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똑같은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은 나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실적 걱정을 충분히 안 해도 되겠다. 근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다만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기분 좋은 날이니까 일단은 네. 박수를 치고 예. 이제 항상 이제 그래도 세상에 그렇죠. 영원히 잘 되는 건 없잖아요.
1: 저도 좀 풀어줘야죠.
0: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론적으로는 이런 메모리 산업에서 최대 GP 마진, 소위 매출 총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건 최대치가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투자 다 해놓은 네. 것이 이제 상각도 다 되고 뭐 이렇게 보면 네네네.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으면 네. 그럼 매출 총익률이 맥시멈 갈 수 있는 건 재료유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90%까지 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85도 대단하긴 한데 거꾸로 보면 지금 작년 이맘때가 얼마였냐 보면 30%대였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것이 지난 직전 분기에는 지금 74였고 이번에 85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꾸로 보면 이제 이제 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가는 소위 기울기의 함수라고 한다고 본다면 이제 상승 탄력이 어느 시점 가서는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더 키우려면 이제 Q가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야 된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이제 그 네. 마진이 유지되면서 Q가 늘어나면 네. 이제 다시 갈 수가 있겠죠.
1: 그런데
0: 이익 규모가 엄청 늘면서.
1: 공급량을 그렇게 늘리는 것도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공급량이 그렇죠. 늘면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어쨌거나 그 시점까지 뒤로 가면 갈수록 당장은 지금 공급량이 크게 늘진 않을 테니까 연말까지 하면 1차적인 것은 이제 마진 중가율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10%포인트 올랐는데 다음 올라갈 수 있게 얘기한 게 85 정도 얘기했죠. 전망이. 예. 그러면 이제 그 상 올라갈 수 86 얘기했으니까 이젠 거의 유지한다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구글일보다 돈을 예. 더 벌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 될 것 같아요. 이익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 대전제는 지금 상대방들이 상대방들이 사가는 고객들이 계속 펀딩을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든 채권 네. 발행을 해서 계속 여기 밀어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된다.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땡겨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애들이.
0: 그렇죠. 그게 예.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네. 뭐 연준이 금리도 인상한다고 그러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은 되게 아직은 돈을 잘 빌려주고 있지만 심지어는 돈 못 버는 스페이스 X한테도 돈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돈 잘 버는 그러니까 어쨌든 구글이라는 데는 돈 빌려줄 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슈는 없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채권 시장 쪽에서 그러니까 펀딩 코스트가 올라가거나 그쪽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분위기가 잡히면 그러면 아 고객들이 더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1: 네.
0: 그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대출 문제도 아직도 해결 다 된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시장에 뭐 식초를 뿌릴 그런 얘기들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잠깐 넘어서기도 했고요. 흐름 자체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요 이유는 뭡니까? 일각에서는 뭐 ADR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예요?
2: 말씀해 주신 대로 ADR 영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1: 아, 네네.
2: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만 보면은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1: 예.
2: 그게 뭐 지금 높아봐야 뭐 5배, 6배 정도인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지금 10배, 11배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미국의 ADR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회사고 점유율도 높은 회사니까 당연히 높은 PR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
2: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1: 네.
2: 라는 논리가 사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월 달까지는 적어도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데 사실 이제 이게 좀 그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네. 하이닉스가 잘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빨리 따라온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삼성전자가 훨씬 크잖아요.
1: 그렇죠. 덩치가 매출, 다르죠. 네.
2: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역전을 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더 삼성전자 주가보다 빨리 오른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핸드폰과 같은 다른 사업부들의 아예 가치가 빵이다.
1: 제로라는 얘기네.
2: 빵이다라는 얘기다. 네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네. 논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작년부터 해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단순히 수급의 논리도 있지만 결국은 AI 그리고 HBM이 주는 시대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반도체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35만 8천 원, SK하이닉스가 280만 원이거든요. 지금 사도 돼요 이거?
0: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주저주저 하셔서 못 사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이번에 좀 조정 받을 때 좀 사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뭐 오늘 바로 또 위로 그냥 하루 만에 튀어올라 버려서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실적 이렇게 나오는 한 이 반도체를 비우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일단 그렇게 하고 거꾸로 좀 많이 좀 이제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은 너무 욕심 내지 마라.
1: 아 슬슬.
0: 예,
1: 아,
0: 그분들은 예. 오히려 좀 이제 차익 실현에 하고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피크 정점에서 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거의 늘 다 실패합니다.
1: 뭐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나중에 기분만 평가이익으로 기분만 좋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서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번 장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소위 리스크 리턴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비워가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싫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충분히 어느 정도를 갖고 가신 분들은 조금씩 우리 리밸런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1: 네네네.
0: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관 투자를 하면 왜 개인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네. 리밸런싱이 딴 게 아니라 내 목표 수익률을 넘어가서 벌은 것들은 우리 면도 수염하듯이 조금씩 잘라내서
1: 건건 팔고
0: 예 네. 현금을 만들든 못 올라간 다른 종목을 사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꼭 이거는 개인들도 해볼 만한 네.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걸 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가늠이 안 오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간에 반도체 지금이라도 눈독을 들이고 들어갈 만합니까?
2: 뭐 가격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1: 예.
2: 저는 이거를 안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과 허탈함과 불안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 뭐 레버리지 때문에 굉장히 난리 좀 많이 쳤지만 이게 또 그 떨어졌다가 또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은 얘네들 또 제일 빠릅니다.
1: 네네.
2: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 100종목들의 올해 수익률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변동이 엄청 컸을 때 하락률 그리고 회복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쎄던 놈이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1: 이것도 그냥 반도체입니까?
2: 그래서 아 이게 AI 시대는 어차피 소수의 시대다. 소수의 게임이다. 그리고 그 소수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 4개, 5개 되는 종목인 것 같고 이거가 없으면 너무 허탈하다.
1: 네.
2: 그래서 그냥 인덱스 뭐 ETF 가지고 계실 거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좀 마음이 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이건 지금은 어쨌든 싫든 좋든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포모 방지용으로라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한 주, 뭐 SK하이닉스 한 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2부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지 시장 정말 괜찮게 잘 갈 수 있는 건지 우려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송재경 디멘션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두 분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많이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미친 변동성 장세라고 부르죠. 화요일에는 검은 화요일이 발생을 했고요. 아,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면 강세장의 종료다라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요. 이 리포트 쓰신 분 보니까 허재환 상무님의 절친이시라는 소문이 돌던데 맞습니까?
2: 아, 네, 잘 알죠. 저희 그 직장생활 초반에 같이 만났던 네. 아. 존경하는 후배이자 네, 존경하는 하나증권의 주식 전략하고 있는 네. 이재만 연구원이 쓰셨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만큼 그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1: 예.
2: 이게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이제 1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기대가 실제보다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반영을 한다. 그래서
1: 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덩치는 얘가 더 큰데 이게 넘어서는 예. 건 좀 이상한 거다.
2: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원래 1등이었는데 시스코가 잠깐 1등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 아, 그 옛날 얘기죠 이거는.
2: 예, 그러니까 예. 닷컴 버블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제 역전되는 거가 되면은 조금 시장의 피크 신호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좀 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되게 좀 시사점은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또 시장의 어떤 피크를 논하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굉장한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턱 밑까지 온 것 같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세장이 종료되는 시그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송 대표님께서는 강세장이 끝날 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뭐 일단은 현재 강세장을 만든 원인이 뭔가 약해지는 거, 이유가 네. 약해지는 건지 그것이 가장 첫 번째겠죠. 네, 네, 네, 네.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가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좀 둔화됐고 지금 예.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마이크론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의 삼전닉스가 역대급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고객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소위 혈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죽자사자 싸우면서 투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를 소위 과점 상태인 딱 세 개 기업이 전 세계에 딱 세 개밖에 없는 기업이 그걸 다 누리고 있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올해 기준으로 36% 8%가 메모리인데 내년은 거의 절반 된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럴 정도로 지금 메모리의 모든 거의 그 예산의 절반에 들어갈 정도의 상황인 걸 봐서는 확실하게 이 상황의 수혜가를 받고 있어서 그 강세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다.
1: 아,
0: 그다음에
1: 네네.
0: 두 번째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어제 아마 올랐어도 11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지금 SK하이닉스 올랐어도 이게 7배 정도 될
1: 그렇죠.
0: 겁니다. 전제는 삼성전자는 네. 더 낮아요. 한 6배 때일 겁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2000년대 닷컴버블처럼 고평가 논란으로 꺾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닝스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서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가 지금 뒤로 갈수록 캐펙스 사이클 초기에는 모두가 네. 이익이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오는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캐펙스를 처음에 할 때 보면은
1: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설비 투자를 하면은 그 수혜를 지금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받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들은 주문 받은 대로 매출이 100이 나면 100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문한 쪽 저쪽은 지용을 마이너스 100을 그대로 다 반영하느냐?
1: 예.
0: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그대로 하냐 안 하거든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자본화를 해서 앞으로 5년에서 7년 나눠서 상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만 비용이 반영됩니다. 그럼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원래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은 소위 이제 제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합쳐놓고 보면 더 초기에는 커지는
1: 네네네.
0: 거죠. 근데 이걸 아까 말한 대로 뒤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이제 막 쌓이면은 초기에는 엄청나게 좀 부풀려지고 뒤로 가면 이제 비용이 엄청 부풀려지는 효과, 이연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1: 그렇죠. 회계적으로 부담이 커지죠.
0: 예, 근데 그걸 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막 우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서 이 강세장은 초기에는 시장이 열광하고 뒤에선 차게 식는 이런 일들이 분명 나타난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당장 올해 하반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확실하게 그 효과들이 있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렇게 계속 주문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향후 3년간도 뭐 30년까지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자본 조달이 될 거냐 여부.
1: 네네.
0: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레딧 마켓이 미국의 신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 튈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늘 경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삐거덕거리면 바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제가 봐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윈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냥 항상 이런 장기 강세장 우리나라 왔을 때 항상 선행지표로 보는 거는 증권업종이에요. 사실은.
1: 증권업이요? 아, 네. 네네. 네.
0: 증권업종 지수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는 1월인가가 피크의 고점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1월인가 3월인가 피크였는데 그 전 99년도 8월인가에 먼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한 8개월 먼저 찍었고 우리 2007년도 정점 때는 증권업이 한 3개월인가 좀 더 일찍 찍었었고요. 2021년도 소위 코로나 이후의 랠리 때는 한 달 앞서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5월 초에 증권업 지수가 고점 찍고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증권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증권업종의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선행지표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제 나홀로 강세 따로 놀니까 코스피가 반도체 때문에 랠리를 펼치고 있고 증권업이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러면 결국 시장에 소위 이제 바이탈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도 늘 챙겨보시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증권업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세 증권 오늘은 7%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 6%, 12%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증권업종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시그널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상무님도 하나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걸 봐라. 강세장이 종료는 이걸 보면 좋겠다.
2: 저는 그 반도체를 그 안 가지고 있어서 쫓겨나는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네. 그게 시장 고점의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우리 모르잖아요, 그거.
2: 아니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죠.
1: 네네네.
2: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책이나 이제 막 그 아주 이제 구루들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뭐 파티에서 저쪽에서 주식 얘기를 하면은 뭐 고점이라는 등 뭐. 뭐 구두 닦게 하는 아저씨들까지 이제 네네. 주식 얘기하면 고점이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이제 그 객장에 가 보면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1: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군요.
2: 네,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뭐 고점이라는 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 압박이 굉장히 큰 운용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아.
2: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때도 이제 가치주 성장주 논란이 굉장히 좀 셌는데 결국은 성장주 그러니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오르는 거를 따라 사지 않은 운용사들 또는 예. 증권사 직원들이 막 잘리고 좌천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빈번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피크를 찍고 떨어졌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뭐 객장의 흐름으로 뭐 사람들이 주식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뭐 너도 나도 다 얘기하니까 고점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서 저희 증권업종 자체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이때가 정말 피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1: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취재 나갈 때 객장 이런 데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어쨌건 시대의 변화니까요. 지금 코스피는 한 4.4% 오른폭은 약간 줄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8,80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그 미국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나스닥과 S&P500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올랐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유가 급락이라는 평가도 좀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한 70불대까지 내려왔어요. 저기 상무님은 계속 1.5배 이상이면 위험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는 유가 때문에 걱정할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는 U자형을 봅니다.
1: 예.
0: 무슨 유는 이렇게 네.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1: 다시 올라간다?
0: 네.
1: 아, 예, 예. 예,
0: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 혼자 이번에 떨어지는 거를 받기 싫어하니까 이 거래자들이 많이들 좀 내다 팔아서 그러는데 선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하향 안정화가 꾸준히 100달러대에서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1위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일일 수입량을 반토막을 냈었거든요. 하루에 1200만 배럴씩 수입하던 거를 한 600만 배럴까지 완전히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수요 쪽에서의 많이 둔화를 만들어줬고 거꾸로 미국은 이제 재고 쌓은 걸 팍팍팍 긁어갖고 수출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1985년 이후로 만들어놨던 미국의 전략 비축유 그게 거의 바닥권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원유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된 게 아니라 나름 미중이 역에서는 서로 협심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돼 있게 느껴지는데 거꾸로 이제 이제부터는 호르무즈 뚫리고 나면은 아시아권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마 그 사이 비워놨던 재고 다 채워야 됩니다.
1: 아 그러면 다시.
0: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예, 예. 이게 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해피해피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될 거야 생각하지만 이란이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1: 이미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던데요. 예. 트럼프만 그냥 아주 애가 타던데.
0: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호르무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게 잘 될 거라는 전자에 그냥 지금 싼 유가 그냥 매일 받지가 아니라. 예. 오히려 조금 더 이제부터는 재고를 좀 더 많이 쌓아야지가 일반적인 정부들의 아하. 대응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지금 유가가 정상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각국들이 제대로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의외로 뒤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는 그래서 U자형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그래서 고유가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지금 약간 가라앉듯한 금리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이고 네. 그렇다면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주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2: 그래도 이제 저는 다시 100불은 안 갈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좀 한 큰 그 고비는 넘겼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유가가 70불 대까지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전쟁 직전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1: 네.
2: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그 당분간은 뭐 그 유가의 레벨 자체가 이제 확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멈출 것 같긴 하고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유가가 아주 계속해서 약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미국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렇게 세게 빨리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네네.
2: 계속 지켜볼 것 같고
1: 예.
2: 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좋고 채권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 뭔가 이제 숨통을 튀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1: 예.
2: 좀 보여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호재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나 유가가 안정이 되면 주가는 더 변동성 크게 위로든 아래든 더 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서 바이오주 말씀드리셨는데 그러면은 이 금리는 바이오주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나요? 오늘도 좀 강하게 하고 있긴 한데.
2: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임상 실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 예.
2: 사실은 제약 바이오는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고 사실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좀 올랐는데 예. 뭐. 이제 유가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주면은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1: 오늘도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2: 네. 예. 근데 이게 정말 계속해서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사실 이제 유가가 여기서 다시 막 50불대, 뭐 40불대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바이오 말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종목을 좀 보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간략하게 두 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우리?
0: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사실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게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융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 이게
0: 원래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놓고 보면 금융주가 그 사이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7월 달 이후부터 좀 봐야 될 거는 저PBR주, 고배당주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이제 세제 개편 앞두고 소위 이제 그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소영 의원 법안에 하면 PBR 0.8배 미만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할 때 비상장 사에 준하는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럼 0.8배 이상으로 높이려는 노력들을 그 기업들이 뭐 어쨌든 간에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저피별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상무님도 하나 좀 눈여겨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예.
2: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소부장.
1: 네.
2: 전자나 닉스만 갈 수는 없다.
1: 네.
2: 같이 가야죠. 그래서 소부장.
1: 아, 소부장.
2: 네.
1: 아.
2: 소재 부품 장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부장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다가 말고 오르다가 말고.
1: 맞아요. 별로 재미 못 보고 있어요. 네. 예.
2: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예. 네. 반도체 중에서도 쏠림이 있는 네. 거네요.
2: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지금은 이제 후공정 쪽이 이제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캐파를 늘려서 계속해서 실적을 더 꾸준히 늘리려고 하면 소부장과 함께 가야 된다.
1: 네.
2: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후공정도 좋지만 전공정 쪽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돌아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반도체를 팔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반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당장 생각나는 거라면 조금 전에 바이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코스닥이 생각이 나요. 지금 자금이 다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정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예.
0: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긴 업종 비중이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2차 전지 이게 이제 상위권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서 전 주가는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렇게 하고 근데 2차 전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완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바이오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바이오는 약간 미국하고 사실 헬스케어라기보다는 신약 개발 쪽에 그렇죠. 집중돼 네네.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에 너무 민감해갖고 뭐 좀 뭐랄까요. 조금 잘못하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합쳐놓고 보면 그 안에서 지수에선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는 같은 한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확실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 넘게 오르는데요. 코스닥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900도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또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5: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4: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국은 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6: 베네수엘라 적십자산은 지진 피해에 따른 평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인명피해 규모가 아직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7: 이례적인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8: 건물이 종잇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9: 7.2는 지하 20km에서 남북 방향으로 쪼개진 단층이었는데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 단층대의 압축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 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6: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7: 코스피 핵심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0: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1: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10: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김세호입니다.
7: 미국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2조 4,396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 달러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조 1,49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로지역 3,075억 달러, 동남아 2,795억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7: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국화가 필수적입니다.
12: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12: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15: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12: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6: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주요 정책, 도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7: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주 질의 답변 함께 보시죠.
16: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17: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17: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네? 된 것 같습니다.
18: 그러면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7: 아,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는
18: 이런 걸 다 국민께서
19: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7: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0: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1: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3: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2: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관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4: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씨 측과 매관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1: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5: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전 장관과 노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 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8: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7: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여러분을 LA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라운딩이 함께하는 샌드캐년 컨츄리클럽 한인 교포 모임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중에는 정가 $80를 $60에 런치박스도 제공해드리며 주말에는 정가 $120를 $90에 역시 런치박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12명 이상 교회 단체도 환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운드 샌드캐년 컨츄리클럽에서 만나보세요. 단체 예약 문의는 818-731-2378 전익환 프로에게 연락주세요.
10: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운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경기가 있죠.
4: 네,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태극 전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남아공을 꺾고 32강에 안착할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3: 민 기자님, 몇 대면 네. 누구 승?
4: 저는 한국이 2-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3: 그 바람이 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입니다.
3: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어젯밤 늦게 나왔네요.
4: 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 구속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어요.
4: 네, 그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만희 총회장은 31년생으로 올해 95세의 고령입니다.
3: 그래요?
4: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 중에 90세 이상의 수용자가 5명이라고 하는데 네. 최고령 수용자가 96세라 이 총회장도 국내 최고령급 구속 피의자.

0: 명 이상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네.
0: 합수부는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및 선거 업무에 차질을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 이 총회장 측은 뭐라고 해요?
0: 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합수부는 신천지 간부 등을 통해 이 총회장이 직접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 가입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 그럼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네.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집단 입당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총회장이 총회장을 구속시킴에 따라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를 강요와 함께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이 총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국민의힘으로 수사의 불길이 옮겨붙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사법 리스크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만약 국민의힘 네. 당원들의 상당수가 오염이 됐다면
0: 네.
1: 국민의힘 스스로 이런 분들에 대한 선별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일단 뭐 당원 명부랑 친도 명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그게 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파악을 했으니까 일단 그분들부터
1: 네.
0: 뭐 좀 쫓아내고 이제 다시 좀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자,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0: 두 번째 뉴스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데드라인 넘겼다. 조정식 의장의 선택은입니다.
1: 어제였죠? 그 제출 시한이 명단 제출 시한.
0: 네, 어제 오후 정오까지 제출해달라고 네. 조정식 의장이 요구를 했는데
1: 네.
0: 그래서 민주당은 요구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제 원내지도부 단위에서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 이번에도 관건은 법사위원장 문제인가요?
0: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 지원 및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와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 확보는 필수적이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으면 18개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 강하게 주장한 것 같아요.
0: 네, 어제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조정식 의장의 결단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일단 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시한을 넘겼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26일 금요일 내일까지죠. 정오까지 이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한을 늘렸음에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제 18개 상임위를 전체 다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때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를 먼저 선출하고 추후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국민의힘에 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협상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 경선할 때부터도 18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 6월에 무조건 원구성을 끝내겠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엄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한 바로는
1: 네.
0: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18개를 일단 다 가져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1: 국회법에 의하면은요.
0: 네.
1: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이
0: 맞습니다.
1: 당연히 선출되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국회는 국회법보다 여야 간의 대화 협상 타협 이것을
0: 그쵸.
1: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건데 아예 그냥 이번에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0: 네.
1: 그냥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그냥 뭐 협상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뭐 네가 하네 내가 하네
2: 맞습니다.
1: 이런

0: 모습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뭐 법사위원장을 그래서 이제 그 상황 노릇을 하는 거를 기능을 분리하는 건 어떻냐, 아니면 이제 네. 아예 그냥 체계자구 검사를 하는
0: 해요.
1: 거는 아 그건 아닙니까?
0: 그건 한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인데 안, 네. 안 하는 거고. 네. 근데 민주당이 좀 명분과 논리가 없는 건 맞아요.
1: 맞습니다.
0: 본인들이 야당일 때 그리고 의석수가 적을 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 내놔라. 국회 견제와 균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 그게 관례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0: 그러니까
1: 그동안은.
0: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정청래 대표직 사퇴, 본격 당권 경쟁 돌입입니다.
0: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결국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1: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님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의결이 내일 26일 의결되는 만큼 그 직전인 24일 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0: 어제 아주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하셨던데
1: 네.
0: 사퇴의 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1: 네. 정 대표는 지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나침반이었고 지역 감정 없는 통합의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눈을 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스스로를 노사모 출신이자 노무현 키즈라고 지칭하면서는 울먹이기까지도 했는데요.
0: 울먹였어요?
1: 네. 뭐 약간 울음을 네. 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이자 전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과는 2007년에 만나 지난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다.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도 저 정청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당신과 민심만 보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0: 왜 이렇게 이 대통령과의 의리를 강조했어요?
1: 이게 아무래도 이번 전대가 뭐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0: 네.
1: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오히려 침청계 반명으로 이제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송 의원과 그 김 의원이 김 총리가 이제 연대 전선까지 구축하면은 네. 정청래 대표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도 친명이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사퇴 이후의 첫 행보가 좀 눈길을 끕니다.
1: 네, 친명인 걸 강조한 것과 다르게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첫 행보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정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 제가 오늘 사퇴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냥 등을 열심히 도닥거려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정 대표가 그 봉하마을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에 불참한 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제 전대에서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벌써부터 민주당 당권 경쟁 과열 양상 뛰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정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그 직후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이 드는게 알려졌습니다.
0: 뭐 네.
1: 청와대에서는 이 자리에서 전대 관련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 대표님도 뭐 전해드리셨고 뭐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서 네. 이제 이 대통령이 송 의원에게 뭐 고충을 많이 털어놨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송 의원이 이제 정 대표가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등 발언이 강해지고 있어서
0: 네.
1: 벌써부터 과열 양상 아니면 내 곁 지지층 사이에서는 네거티브 전도 좀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이제 발목이 좀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전대가 전당대회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사생 결단식의 혈투가 벌어질 거다라고 네.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소개해 주세요.
1: 네 민주당을 봤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뉴스는 돌아온 장동혁 또다시 사퇴 거부입니다.
0: 뭐라고 했어요?
1: 네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엿새 입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퇴원을 해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장 대표는 바로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취임 일성은 사퇴 거부였습니다. 네. 장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대표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당내외적으로 사퇴 압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1: 네.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는 시선을 당 바깥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병상에서 선관위 국조특위를 지켜봤다. 선관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면서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선거 얘기를 또 꺼내 들은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공원 집회에 이제 참가했다가 좀 이슈가 되고 이제 참가자들에게 또 호응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사려는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며 일부 일탈을 명분 삼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다. 강제 해산이 아니라 올림픽 공원을 지키며 참정권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하여튼 장 대표 기자회견에 반발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국민의힘 내홍도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1: 맞습니다.
0: 거기도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민웅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민주당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에선 명청대전이 시작됐다라고들 하던데 조만간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2: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2: 네. 네.
0: 오늘 축구 응원하실 거죠?
2: 아, 그럼요, 예.
0: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단에게 의원님의 응원의 메시지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2: 네. 지난 두 차례 경기도 우리 평택 시민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이제 그 시청을 했거든요.
0: 네.
2: 오늘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하여튼 뭐 결과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지만 결과 상관없이 우리 열심히 하는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0: 이겨야죠.
2: 그렇죠. 이거야죠.
0: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2: 오늘은 한 2대0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2대0 되기를 네. 같이 응원하시죠. 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 기자회견 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살펴보니까 이재명과 한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과 의리 걱정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36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2: 네.
0: 본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걱정 안 되세요?
2: 아니 뭐 일단 내일 모레 전준위가 설치될 예정인데 네. 그 앞두고 사태는 이미 뭐 예상이 되었었고요. 그 전에도 전례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출마 수순에 이제 들어간 건데
0: 네.
2: 그래서 이제 뭐 그간에 사실은 뭐 명청 대전 뭐 그래가지고 뭐 정권은 짧다 등등 발언 등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2: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번에 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이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의원님도 믿으세요?
2: 아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요 해석 전쟁 중이에요.
0: 에이.
2: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에이. 한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반대쪽은 자기네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전대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지성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 대표에게 이거 출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신호와 시그널 나 당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한 신호를 계속 주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청래 네. 대표의 이 말이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아서요.
2: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안에는 좀 해석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도 대통령의 말씀이 그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의 그 시그널로 읽는 분도 있고, 또 정 대표 측에서는 일반적 여당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전당대회는 당원과 지지자 7대 3의 비율로 이제 선출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정한 선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0: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원팀, 원보이스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본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의 네.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2: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마지막 최고위에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요.
0: 네.
2: 그러니까 그 공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사법개혁 등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잘 하셨고, 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치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탄압받던 시절에 옆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곁을 지킨 동지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은 당에서도 뭐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요.
0: 네.
2: 다만 이제 간혹 가다가.
0: 간혹이에요?
2: 간혹 가다 이재명 네. 그 대통령의 그 순방이라든지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이제 다른 이슈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아갔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들을 좀 의식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해서 원팀 원보이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0: 네.
2: 그것도 결국은 그 말씀이 뭐 메시지가 말만 한다고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2: 실제로 이제 그간 해왔던 그런 뭐 언행들 그런
0: 네.
2: 것들도 좀 볼 것이고, 또 앞으로 두 달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는지도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정치인들의 진정한 의도는 입이 아니라 발을 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어제 대표직
2: 네.
0: 사퇴 이후에 처음 만난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또 어제 또 바로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본인의 메시지를 네. 내세웠어요. 그렇다면 좀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좀 각을 앞으로 계속 세우면서 친노 친문을 끌어안으면서 민주당 정통은 나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려고 하는 당대표 출마 전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2: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뭐 그것도 현실적인 거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그동안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힘들 때도 같이 계속 민주당을 지켜왔다. 그리고 컷오프 됐을 때도 불구하고 뭐 컷오프 유세단 끌고 전국 다니면서 당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그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행적들 때문에 또 정청래 대표의 팬덤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딴지일보 그 배시판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는데
0: 네.
2: 그리고 딴지일보는 정청래 대표가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여론을 수렴하거나 본인이 이제 어떤 그 것들을 뭐 결행하거나 할 때 많이 그 정신적으로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의존한다고 할까요?
0: 네. 민심의 뭐 척도라고 그랬죠.
2: 네. 예,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출마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그 강한 개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글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또 김민석 총리이기도 하니까
0: 네.
2: 그런 것들을 뭐 일타상피라고 하나요? 그런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0: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쓴 거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이 상당하잖아요. 수위도 높고
2: 네.
0: 적절하다고 보세요?
2: 사실 최근에 저희 당원들이 당내 이런 뭐 전대 그리고 저기 선거 책임론 등을 두고 갈등이 정말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0: 네.
2: 그래서 막 멸칭들도 써가면서 어떤 의견을 좀 내면은 자표집기가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단체 문자가 막 오고 막 그러거든요.
0: 네.
2: 저도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지원했다는

0: 이후로 제 바로 옆이 지역구여서
1: 네.
0: 그런 공격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오히려 그 당원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급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자극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님 말마따나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것도 우리 민주당이 더 크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 아래에서 그래도 지킬 선은 지키면서 그 품격은 지키면서 경쟁을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부터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또 당원분들께서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 그건 뭐 적절하지 않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0: 대략적인 우리 뭐 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경청래 대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뭐 모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친명계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송영길 의원 대통령 만나서 당대표 출마 결심을 전했다. 김민석과 단일할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일단은 그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전언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3파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뭐 저부터 해서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일화 또 이제 관전 포인트다. 뭐냐면 단일화는 할것 같고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후보 등록 전에 할 것인지 선거 과정에 선거 전에 할 것인지 또는 결선 투표를 가서 그리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저희가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만나서 뭐그 외교나 안보 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셨다고 하고 저는 뭐 그런 선거 관련된 얘기도 박지원 의원님처럼 나눴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은 좀 이렇게 애틋함이 있잖아요, 서로. 정치검찰의 피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역구도 또 물려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뭐 옛날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주자를 만난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무 개입, 뭐 선거 개입, 뭐 전당대회 개입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잖아요.
0: 아니 그 당무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과거에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누구 불러서 뭐 찍어 누르고 전당대 룰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뭐 특활비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당원 당규에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송영길 그 의원을 가 식사한 게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뭐 누군가의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인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항상 그 밝혀왔잖아요. 기자회견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뭐 누구가 뭐 비선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룰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의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하는 전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남에 대해서도 결국은 또 해석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얘기
0: 제가 지금
1: 계속하세요, 지금 원론적으로.
0: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지금. 네.
1: 지금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과열 때문에 지지층이 좀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0: 네.
1: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긍정평가율도 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뭐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했다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코어층이 빠진 거 아니냐, 중도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0: 상당히 좀뼈 아프고 지금 저 위기감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뭐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저기 그 부실 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이 계속 이제 이게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이제 많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어, 네.
0: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지금 코스피는 9천을 뚫고 막 그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또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고 그 와중에 또 불평등이나 양극화, 청년 실업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3고로 인해서 민생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실망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도 실망한 측면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제 강세 연령층이 50대였잖아요.
1: 예.
0: 거기서 가장 많이 지금 빠져 있고
1: 네.
0: 또 중도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청년층에서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1: 그러니까요.
0: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다 누적돼서
1: 네.
0: 종합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대를 잘 저기 갈등을 좀 없애면서 잘 마무리하고 특히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집중적으로 그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하여튼 그렇게 안 되면은 상당히 전당대회의 갈등과 혼란 때문에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0: 아무래도 저희 지지층이 갈리게 되면
1: 그렇죠.
0: 예, 예. 뭐 여론조사에다 응하지 않는 걸 더해서 또 부정적으로 또 응답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0: 네네.
1: 대표가 어제 태어나서 당대표직에 복귀를 했는데 사퇴하죠! 그랬더니 사퇴 안 한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 막 특권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어요.
0: 네.
1: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0: 네.
1: 장동혁 대표의 사퇴, 대표직 유지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퇴를 시키느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는 국민의힘에서 정할 문제이죠. 기본적으로.
1: 네.
0: 근데 이제 지금 그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공당의 대표가 뭐 전국 재선거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를 그리고 윤호개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인 선을 지금 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네.
0: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야가의 관계는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견제와 감시도 하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한테 유익한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의 그 장동혁 대표의 주장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 위해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본인의 자리 보전용으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비판은 분명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뭐 사퇴 유지 이거는 그 당내의 문제를 하더라도
1: 네.
0: 제발 좀 헌법의 선을 넘는 주장들은 못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도 저 국민의힘이 저 사퇴론 때문에 당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거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좀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0: 아니 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뭐 이렇게 이런 그 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1: 네.
0: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한 야당이 있는 것이
1: 네.
0: 국가 국민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장동현 대표가 한 엿새간 자리를 비웠는데 한동훈
0: 네.
1: 오세훈 이 두 분이 상당히 국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냈어요.
0: 네.
1: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2030년 대선에 중요한 대선 후보군들이 이번에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차기 대권 주자를 좀 많이 놓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0: 네.
1: 이 두 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약간 좀 조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0: 아니 뭐 불안하거나 조급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4년 남았고요.
1: 네.
0: 우리 또 뭐 김경수 전 의원님이라든지 뭐 김부겸 전 총리님 같은 경우도 패배했지만 여전히 우리 당에 아주 좋은 자산으로 지금 계신 것도 맞고
1: 네.
0: 또 지금 우리 당에도 유력한 그 후보 잠재 후보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또 그 전대 통해서도 더 그런 분들도 도드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그 합리적 보수 그리고 보수 재건 외치면서 그 보수층의 잠재적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뭐 오히려 뭐 그걸 있는 현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오히려 또 우리 민주당에 또 자극이 돼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뭐 나쁜 것보다는 선의 경쟁을 해서
1: 네.
0: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선법 관련해서 징역형 선고받고 있잖아요.
1: 네.
0: 그 리스크를 잘 좀 극복하셔야 될것 같고
1: 네.
0: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저 판결문에서 그 계엄 일어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총리 공관에서 그 대책회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오. 아, 판결문에 놓쳤어요. 오,
0: 아, 판결문 나오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당시의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1: 네.
0: 그리고 한덕수 총리, 박성재, 그리고 그 민정수석하고 그 저기 당,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진석
1: 네.
0: 등이 모여서 이 그 계엄과 그 탄핵과 관련돼서 그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추경호 원내가 그 의총을 열어가지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1: 네.
0: 이런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12월 8일 날 그 왜 그 한덕수 총리하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공동 국가 공동 운영 그 발표하잖아요.
1: 네.
0: 뭐 그런 일련의 활동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
1: 알겠습니다.
0: 과정에 대한 그 저 조사와 수사가 좀
1: 네.
0: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도 한동훈 의원이 잘 좀 해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아우 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견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잘 해주셨네요. 의원님 아이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0: 네네.
1: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베네수엘라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 구조대와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에 나섰고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인명피해 직계부터 전해주시죠.
5: 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200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종자는 15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가구는 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188 venezolanas y venezolanos fallecidos por la acción del terremoto. 1,520 personas heridas ingresadas ya en hospitales y siendo atendidas.
5: 막대한 물적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특히 병원과 공공시설물 등 사회기반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가 일대를 방문해서 피해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지진 피해 집계 초기 단계인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과 전력, 통신, 교통 등 기반 시설의 피해로 구조 작업이 더딘 가운데 향후 인명 피해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7: Todo roto, todo partido. Tuve que dormir en el carro de mi hijo porque no pudimos subir.
3: 네, 각국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 네, 먼저 유엔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대응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제 수속 구조팀 배치가 곧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카라카스에 중앙 조정 허브를 설치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서 구조 활동과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고 국제 구조팀의 현장 투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무총장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 The UN supporting effort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assistance reaches those most in need as quick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5: 미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등에서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이 크게 파손된 만큼 미 국방부를 통해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서 항공, 위성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향후 48에서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Those are the acute, like short-term needs over the next 48 to 72 hours because in search and rescue, you're trying to get to people while you can still save their lives. They're buried under rubble.
5: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지원도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4: 주택은 물론 공항과 방송국도 곳곳이 무너졌는데 한 시민은 공포 영화 같았다며 울먹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차량을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 잠깐 쉬던 운전자들. 도로가 흔들리며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한 국제공항. 여행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합니다. 베네수엘라 전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천장이 내려앉고 곳곳엔 먼지가 자욱합니다.
11: Observen cómo quedó el aeropuerto Maiquetía estando nosotros acá dentro. Mira. El desastre que hay. Acabado totalmente. Observen después el terremoto.
10: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사도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차된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1900년 규모 7.7의 강진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와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타깝게도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인명피해도 최악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네, 이런 졸전 속에서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4: 시민들과 학생들은 극장과 온라인 교실 등에서 끝까지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12: 충북 청주의 한 극장. 경기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기대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대한민국!
13: 대한민국! 축구전 때는 역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기세를 잡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2: 경기가 시작되자 객석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격대는 박수가 터졌고 아쉬운 장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4: 전반까지 0-0으로 뭐 잘 마무리됐지만 후반에 좀 더 다들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골도 넣고 승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12: 세종예술의전당에 마련된 응원 공간에도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은 경기 내내 자리를 지키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끝까지 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15: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너무 아쉬워.
12: 경남 창원 꿈사랑 학교에서는 특별한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질병으로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병실과 가정에서 온라인 화상 연결로 함께 경기를 지켜본 겁니다. 비록 같은 교실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은 화면 너머 친구들과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6: 이렇게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에서라도 좀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12: 대표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아쉽게 마쳤지만 시민들과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선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7: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12: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 테니 정청 내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든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8: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12: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19: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12: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위협하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전과 공동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 전쟁은 우리가 사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당연히 북침이라고 했다가 긴장했다면서 남침이라고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최근 철거한 일은 구청과 협의하면서 늦어졌고 늦게 철거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고요. 과거에 다주택 보유 이력 논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 정말 큰 호재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20: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1: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20: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어쩌면 증시보다 훨씬 더 뜨거운 자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경기도 동탄의 비정상적인 폭등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전세 시장의 극단적인 불안도 여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0: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일대 아파트 호가는 한달전 실거래가에 비해 5억 정도가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65% 뛰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집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벨트 배후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은 물론 정비사업 기대감에 성남시 중원구가 0.59%, 안양시 동안구가 0.4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였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남구가 0.35% 오르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도봉 0.46%, 성북 0.41% 등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했습니다.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한주 전보다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과 성북이 0.55, 구로가 0.54%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동탄이 0.53%, 광명이 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 매물 구등난과 가격 상승과 전세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모두 높아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도 지금 역대 최고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부동산 보유세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유동성 확대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경제 현지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DRAM 시장 1위 자리를 지켰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4: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3: 한화파워가 가스 압축기를 공급하며 처음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권 교통위원회는 정부와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4: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의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봉관 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를 아동학대 책임에서 제외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한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치매를 앓으면서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결국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침대에서 생활하다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나 가족들은 환자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노력도 치료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북경중의대학 부속병원인 북경동방병원 신경내과에서 일을 할 때 일입니다. 치매 증상으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에는 병문 안을 많이들 오십니다. 북경동방병원 신경내과는 전국에서 넘버원으로 최고 의료진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고 늘 병실이 부족하여 모두 인맥을 동원하여 순서를 기다립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셨고 평소 주위에 많이 베풀었던 분들이 입원을 하시면 더더구나 병문 안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침대 머리에는 늘 과일 바구니, 예쁜 꽃, 고급스러운 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환자의 병문 안을 오시는 분들이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간호사들한테서 어느 병실에 뭐뭐 환자분한테 병문 안을 오시면 병실 방문 시간이 넘도록 계신다는 보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높으신 분한테 오신 방문객을 감히 이제 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간호사한테 자주 환자분한테 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손가락 끝에서 피 한 방울을 뽑아 쉽게 혈당을 체크하거나 팔에 부착한 연속 혈당 측정기로 간편하게 당뇨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만 해도 당뇨 체크는 정밀로 된 스트랩에 소변을 묻혀서 변화하는 색깔로 당에 진행된 상태를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간호사의 도움으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방문 오신 분들은 인사를 드리고 병실을 떠나시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병원 방문은 짧게 환자분이 많은 시간은 가족분들과 보내실 수 있게 하셔야 하고 환자의 존엄성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자주 씻지 못하여 냄새도 나고 또 이런저런 변기구를 달고 누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병이 초기보다는 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인데 그러나 사실 이때에는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지금도 현실입니다. 건강하실 때 내 의지대로 하실 수 있을 때 무엇이든 즐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 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최 측근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최측근입니다.
0: 네,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자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일입니다.
0: 오늘 우리 몇 번 더 봐야 되죠?
2: 계속 봐야 돼.
1: 영혼의 단자.
0: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러니까요. 아침에도 네. 보고 하루에 3번 보네요. 그리고 강찬호 논설위원을 대신해 화요일에 인재 영입위원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서 변호사님. 예. 저 화요일에 걱정 많이 했어요. 괜찮으시죠?
3: 네, 예, 괜찮아요.
0: 저는
3: 장동희 대표처럼 좀 이렇게 과로를 해서 응급실에 예. 잠깐 갔다 왔죠.
0: 그래서 다모 영화 찍으러 간 거 아니냐.
3: 그 유명한
0: 다모.
3: 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0: 아프냐? 나도 아하. 아프다. 장동희 대표가 아프니까.
3: 아, 그 정도 사이는 아닙니다.
0: 아, 이 세 분은 정말 사회에 나와서 참 친한 분들, 뭐 우정을 나누고 그런 분들 찾기 쉽지 않은데 이 세 분은 사회에서 만났는데 참 저랑 아주 우정을 깊게 나누고 있는.
1: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게 아픈데 왜 입원을 안 했어요?
3: 그러니까 입원할 정도는 좀 과로를 했는가 봐요. 잠깐.
1: 그래요? 아니 장동혁 대표
3: 어지럼증이 잠깐 있었어요.
1: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며칠 입원했어요?
4: 6일
1: 한 6일. 이야 네. 6일인데.
4: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가 진짜 서정욱 변호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힘들어서
0: 그것 스트레스예요?
4: 뉴 한동훈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3: 장동혁과 한동훈과 오시영 사이에서 삼국지를 하죠.
0: 진짜요? 예? 그럼 오세훈 시장은 또 만나거나 전화 통화 해보셨어요?
3: 아, 옛날에 이거 선거 직후에 한번 통화를 했죠.
0: 예. 오, 그래요? 대단하시다. 인생은 서정욱처럼 살아야 한다.

0: 그 유튜브에서 압도돼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과 언론에서 네. 취재한 거 보면 이게 50대 후반에서 60%까지 정도의 취재하는 여론이 두 개 나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1: 아닌데.
0: 한번 보시 확인해 보십시오. 나도 PD한데.
1: PD님 찾아주세요.
0: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50몇%가 하나 한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평판 연구소에서 60% 넘게 하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지지층과 당원에서는 아직도 이게 정도밖에 대안이 없다.
1: 네.
0: 이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 제가 이런 불러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니고 당원들과 지지층이 결정한다.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1: 그런데 몇몇 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번 한동훈 당대표 때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0: 아, 그때는
1: 왜?
0: 아니요. 그 잘못하고 그때는요. 네. 지지층이 한동훈을 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네. 보수가 압도적인 거는 그건 설명이 필요 없다 여론조사. 네. 탄핵 반대 여론.
1: 여론조사로 그럼 당대표 그만두라고요?
0: 그,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는 몇몇 의원이 한동훈을 버린 게 아니고
1: 아니, 결정적으로는
0: 당원과 지지층이 한동훈을 버린 거예요.
1: 아니, 결정적으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만둬가지고
0: 그건 이제 당원과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1: 아니, 뭔 말이야.
0: 그건 장동혁뿐만 아니라 네. 그 우리 사격 선수 있죠.
1: 네, 진종호.
0: 진종호도 그만두고 그때 네. 전원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게 당원의 뜻이었어요. 그때는.
1: 서종 저기 같은 서 씨.
2: 네, 같은 서 씨네.
1: 서영주 소장님. 네. 좀 제가 반박해 주세요. 반박해 주세요.
2: 근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 그래도 이제 서종욱 변호사 말이 일견 일리가 있는 건 당원들의 상당수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내 의원들은 지금 좀 많이 장동혁 대표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1: 네.
2: 의견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 퇴원하고 했던 일성을 보면 더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장동혁 대표가 잠시 갈등을 했나?
1: 갈등?
2: 지방선거 끝나고 내가 물러나줘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다잡아야지 하면서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거기서 아니지 내가 자리를 유지하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내 임기를 다 마쳐야겠다. 그리고 그래야만 연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다잡아서 내놓은 메시지가 엊그제 나온 메시지 같아요.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나오자마자 이제 사퇴 안 한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 이러거든요. 당의 기강을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요?
3: 글쎄요. 뭐 이제 수단이라는 게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하는 거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또 법원에서 뭐 기각되거나 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고 아마 당무감사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1: 예,
3: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경고를 날리려는 거 하나가 있을 테고 글쎄 뭐를 하려고 기강을 어떤 걸로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 지금 리더십이 훼손된 상황이고 의원들이 콧방귀나 뛸까. 의원들이 사실은 그 당대표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여기는 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개인 사업자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김앤장 변호사들도 다 개인 사업자들인데
1: 맞아요.
3: 이게 연합체로 이렇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소속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 먹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할 거를 예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고성국의 마리오네트구나. 고성국의 꼭두각시구나. 이
1: 고성국을 했었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고성국 그 진행자가 자기 방송에서 워딩이 이래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네, 네, 네. 자유우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당원들과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뭐 쥐뿔나게 개입을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방금 서적 변호사가 얘기했던 당원들 지지 높고 뭐 책임 당원들 지지 높으면은 난 가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딱 밑자락에 깔아놓고 나오자마자 또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 근데 어제 KSOI 맞겠다. 여론조사인가 네. 거기 보면은 그만둬야 된다가 51% 그냥 장동혁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가 한 25% 이 정도 되던데
0: 그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 국민일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1: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아니, 거취를 결정해야
0: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좁혀야죠.
1: 좁혀서?
0: 그렇죠.
1: 그럼 당원들이 그만둘
0: 아니 좌파들이 그만둘 한다고 그만둘. 그건 여론이
2: 무슨 좌파야.
1: 국민을 좌파.
0: 아니 그러니까 진보 국민들이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장동혁 그만두라는
2: 일부 있겠죠.
1: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돼요?
0: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건
1: 아니, 요소인데
0: 아니 제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네. 그만두라고 하면 네. 그건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장동혁 외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원들도 안 나서는 이유가요.
1: 네.
0: 제가 의원들 만나보면 장동에 대해서는 고개 갸웃하면

0: 그래서도 더큰게 한동훈 포비아입니다.
1: 아,
0: 장동혁
1: 아직.
0: 그만두면 비대위로 가서 혹시 한동훈 복당시키면 우리 나중에 공천 때 대학살돼. 그런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장동혁 체제 그나마 나. 이런 이제 움직임이 더 많은 거예요.
1: 그러면 장동현 대표가 결단을 통해 가지고 전당원 그러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재신임을 묻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서정 변호사님 자신하는 것처럼 당원들의 뜻은 장동혁에게 있으면 힘을 받아 가지고 내년 8월까지 임기 마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안 하면 내년 8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만둬라. 언제 그만둘 거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0: 근데 신임 투표라는 게 하면 무조건 통과되는데
1: 네.
0: 이런 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옛날에 독재 대통령들이 국민들한테 뜻을 물어보자. 그러면 다 국민 투표하면 다 신임이 90% 이상 나와요. 히틀러가 하는 짓입니다. 신임 투표하면 뭐 압도적으로 장동혁 재신임 놓지만 그건 독재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 안 하는 거지. 투표하면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1: 압도적으로 높게
0: 아니면 진짜
1: 나올까요?
0: 뭐 전에처럼 박정훈이나 누가에게 직을 걸고 한번 해보자. 내 의원직 걸게.
1: 김용태. 네.
0: 이러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사람이 없어요.
2: 근데 저는 이제 반반인데,
1: 반반?
2: 예, 압도적인 지지는 나온다는 거는 반대.
1: 네.
2: 그런데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관성적으로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이
1: 아,
2: 커요. 아,
1: 진짜요?
2: 그럼요. 그게 이제 관성이 있어요. 그걸 내린다는 거는 치명적인 어떤 규칙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이 본인한테 나쁘지 않게 돌아가거든요. 지지율 자체도 지금 뭐
1: 지지율이
2: 올라가고
1: 뭐,
2: 있고,
1: 네.
2: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떨어지는 게, 물론 이제 장동영 대표가 대여투쟁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수치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가면 본인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참그 골고루 더 강력해진 좀비 대표로 복귀를 했더라고. 좀비가 잘안 죽어요. 근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전국지역 선거를 하나 이제 밑자락 깔아놔서 본인이 지금 그걸 주도하고 있다. 두 번째가 대여투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제기하겠다. 그거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정치적인 정쟁화 거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저기
1: 재선거.
2: 아니, 재선거 말고 그저 보수 재건. 이건 한동훈 의원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완충해 버리겠다는 거. 내가 할수 있어. 한동훈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맡을게. 그다음 또 뭐였냐? 당원 주권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 거의 뭐이 본인의 아젠다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국민의힘도 당원 주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네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바빠.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나가라고? 조용히 해. 그리고 만약에 떠들면은 기강을 바로잡겠어.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 의지입니까?
1: 김준일 평론가님.
3: 예, 그러니까 방금 뭐 이제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 우리 뒤에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네.
3: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많이 달랐어요, 스타일이. 근데 지금은 거의 도플갱어 같은 느낌이에요.
1: 수렴됐죠.
3: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싱크로나이즈도 됐다, 동기화가 되고 있다. 약간 평행이론 같은 느낌인데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1: 네.
3: 양당 대표가 모두 당원주권주의, 당심이 최고다라고 지금
1: 그렇죠.
3: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렇죠.
3: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더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단일 이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여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테고 자산 양극화, 청년 고용 문제 막 이런 거 있는데 오직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만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이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뒤에 김어준과 고성국이라는 강력한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들이 당원들을 또 가스라이팅도 하고 모아가지고 이들을 지지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1: 그러네요.
3: 네 번째가
1: 네.
3: 이들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친청과 친장이 당내에서 소수파예요. 이 얘기인즉슨 이들의 미래 권력으로 아직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3: 내가 친청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진짜 당직만 뭐 문정복 최고위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 빼놓고 최민희 의원도 나 친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친장이 누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뭐
1: 박준태 의원.
3: 박준태 비서실장 뭐 몇몇 빼놓고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소수파다. 그러니까 너 당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다섯 번째가 굉장히 핵심인데
1: 뭡니까?
3: 상대당에서 응원을 합니다.
1: 아,
3: 정청래는
1: 그러네.
3: 국민의힘에서 야 정청래가 연임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내가 좋아하는 맥 소장님도 은연 중에 방법이 없다. 장동혁 체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쫙 깔아주잖아요. 장동혁 체제를 지금 민주당에서 응원하고 있다.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두 사람이. 예.
1: 아 근데 김질 평론가님은 그렇게 방송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잠도 잘 안 주무시면서 어떻게 그런 걸 정리를 잘하세요. 참 대단하시다.
3: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르겠죠.
1: 얼굴 천재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2: 네, 얼굴 때문에 부르는 거야.
3: 얼굴 때문에 부르는 거니까 절반. 네. 네. 분석 잘해서 절반.
1: 아 근데 네. 어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중에 제일 귀에 꽂힌 게 보수 재건이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당대표인데 그러면 보수가 무너졌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책임져야지 정치적으로. 이율 배반적 아니에요?
0: 아니죠. 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괴멸된 네. 보수를 내가 재건한다. 이게 맞고요. 한동훈은요. 네. 보수 재건이 아니고 개파 재건.
1: 개파 재건?
0: 한동훈 개파를 재건하겠다. 이게 한동훈의 뜻이고 진짜 모든 보수는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보수를 재건하지. 한동훈이 어떻게 무소속이 보수를 재건합니까? 그럼 개파 재건이에요.
1: 신화 이제 당대표 시절에 보수 재건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무적인 정책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0: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1: 이제 시작한다고?
0: 그럼요.
1: 지금까지
0: 지금
1: 뭐 하고요?
0: 1년 남짓 이제 이거 됐나요? 네. 그러니까 선거 치르고 네. 이제 임기 남은 1년간 확실하게 지금 여론조사가 민주당하고 업비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
1: 장동혁 대표 탓이에요? 덕분?
0: 그걸 어떻게 딱 떼가지고 뭐 떨어지면 그럼 장동이 떼먹고 올라가면 장동 관계 없습니까? 그걸 딱 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네. 장동이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에요. 당대표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남은 1년간 힘차게 일해서 네. 확실하게 민주당을 압도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가겠다. 이게 장동이 대표가 말하는 보수 제거입니다.
1: 그럴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진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장동혁보다 그럼 더 나은 능력 인사 있나요? 제시해보세요. 더 나은 능력 인사 있으면 저 비대위원장 모셔올게요.
1: 아니 이번에 뭐 오세훈, 한동훈.
0: 오세훈은 서울시장 해야죠. 네. 한동훈은 복당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1: 모셔온다면서요.
0: 예?
1: 모셔온다면서요. 모셔온다.
0: 한동훈? 네. 일단은 의원들이 복당을 안 시키잖아요. 정정식 원내대표도. 네.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충실하고 네. 한동훈은 당분간은 아직 복당이 안 되니 지금 보수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밖에 없고 더 나은 사람 있으면 비대위원장 김문수나 뭐 유승민을 모셔오면 되는데 네. 불난만 되지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 아니 근데 당대표와 당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주체사상파들 주사파들이 예전에 이제 뭐 북한에서 있었던 수령론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네. 어떻게 한 몸입니까 당대표가? 당대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지지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그들을 대리해서 뭔가 당을 운영하는 거고 그들이 내려오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수령론 같은 얘기를 주체사상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유리할 때마다 맨날 말이 바뀌어요. 당원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지지하니까 이제 나는 안 내려와도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 전당대회가 아니 그죠 당대표 선거 때 지방선거 지면은 나 사퇴하겠다 오늘 왜 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3: 왜 말을 안 지키죠? 자기 약속을 안 지키죠?
0: 그리고 또 조선에 사퇴한다 했지. 졌습니까? 저는 무승부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초와 보궐과 종합적으로 보면 보궐에서 세석을 더 얻어왔잖아요. 4개에서 기초 95개 얻었고 득표율로 봐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광역도 4개 서울하고 경남 지켰고 무승부 정도는 저는 인정해 줄 된다 봐요.
3: 아니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나 다른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한 건 당대표 직을 걸겠다라는 걸로 다 이해를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킨 했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구질구질하게 우리 서정 변호사님 줄 잘 타야 되는데 지금 또 너무 갔어 그쪽으로. 잘 타봐줘. 뭐.
0: 저는 줄 타는 생각이
1: 아니에요. 서영주 소장님은 좀 이따가 정청래 네. 대표 민주당 얘기할 테니까 3부에서는 체력을 좀 비축하시도록 하고요.
2: 네.
1: 좀 이따 얘기 많이 시킬
2: 거예요. 아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1: 좋아요. 그러면은 장동이 없는 사이에 한동훈, 네. 오세훈 이분들이 막 국회 가가지고 네. 의원들 만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메시지 내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그 코너 안 보려고 장동혁 대표 입원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정말 뭐 겨우 살아난 거죠.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해도 맞아요. 오세훈 시장 진짜. 자체도 부인 못할 거예요.
1: 그럼요.
2: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복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솔직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긴다는 자신감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구도가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었다. 거기도 이제 생활했는데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보수에서의 꿈을 꾸고 있다고는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거는 상당 기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왜요? 개인적으로 왜요?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버티는 이유 중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로도 있겠지만 사적인 그 자존심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이라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돌아온 것도 충격적이었고 돌아와서 국민의힘에 기웃대는 것도 정말 볼썽사납고 네. 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자리는 지금 뭐 정정식 원내대표나 국회에서 배지들이 흔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은 막아야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뭐 마음일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별개로 이제 대권 플랜을 스스로 머릿속에 했는데 지금 이제 구형이 1년 6개월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여러 가지 머리 아파지는 거죠.
1: 보시죠. 뭐 7월 네. 말쯤에 나오니까.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한동훈 오세훈 묘하게 이제 경쟁 모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날짜도 다르고 뭐 본인이 간 곳에는 오세훈 씨가 안 나타나고 서로 이제 교차해서 서로 안 마주쳤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또 같은 국회 내에서 세미나 자리에서 만날 거고 더 흥미스러운 거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이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딱 갔는데 한동훈한테 가서 막 인사를 하는데 장동혁한테 가서는 좀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이래요. 이런 장면도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3: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가거나 입원을 네. 한 게 한동훈 국회에 있는 걸 보기 싫어서
1: 꼴 보기 싫어가지고
3: 꼴 보기 싫어서 안 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품이 좁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언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안 볼 수 있으니까 봐야죠. 뭐 그래서 실제 바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의 신경전이 진짜 네. 약간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세미나 미래혁신 포럼인가 거기서 이제 안 나타났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1: 왜 안 갔을까?
3: 아니 뭐 원래 근데 그 한동훈 의원 쪽의 얘기는 지역구 일정이 원래 있어서 꽤 전부터 그거는 잡혀 있어서 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맞겠죠 그게. 그런데 이제 뭐 그거 조정하려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이게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강연을 하고 누군가는 듣고 이게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 형국이잖아요. 네. 정정식 원내대표도 마음은 떠났지만은 이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있으면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복당은 이후로 미루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1: 누구 대리전으로 가요?
3: 그러니까 한동훈 계에서 전당대회 나오고 아. 이를테면 오세훈 계에서 많지는 않지만 오세훈 계에서 어떤 전당대 나오고 네. 예를 들면은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일설에는 그냥 도는 얘기예요. 그 오세훈 시장 쪽에 이제 오세훈 계라고 할 만한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김재섭, 뭐 조은희, 권영진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김재섭이 차기 당대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네. 한동훈 계에서도 지금 뭐 누군가가 뭐 여러 명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네. 이런 대리전 양상까지 좀 감안을 하면은 네. 상당히 신경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TV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화제의 단어가 있습니다.
1: 뭡니까?
3: 은은한 팬덤. 그러니까 나에게 오세훈 시장이 나도 팬덤이 있다.
1: 어머.
3: 은은한 팬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아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팬덤은 뜨거워야지 무슨 네. 은은하냐라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은은한 팬덤이 진짜 있습니다. 왜 팬덤 가지고 한동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냐 제가 뭐 물어봤는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맞아요. 은은한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봐서 이 물밑에서의 신경전이 상당하다.
1: 네. 서 소장님 네. 국민의힘 이렇게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대권 주자들 경쟁하는 거 부럽지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 손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2: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사실상 뭐 부러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쪽은 뭔가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씨앗들이 좀 움직이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씨앗은커녕 씨앗이 있는 씨앗도 파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
1: 김경수
2: 예, 뭐 많이 좀 그 아쉬운 고배를 마신 상황인데 지금 저는 제일 그 우려스러운 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거의 뭐 대통령에게 저항을 해가면서
1: 그건 좀 이따 4부에서 얘기하죠.
2: 그러니까 이 권력에 그냥 거의 몰빵을 하는 상황이라서
1: 30분 동안 혼자 얘기하셔도 돼요.
2: 아 정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솔직히 뭐 그냥 이제 정상화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화되는 과정을 더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아이고, 우리 걱정이 많은 서 소장님
2: 그래요.
1: 우리 서정 변호사님 예.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들 이렇게 짱짱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 또 외곽에서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뿌듯하시겠어요?
0: 그럼요. 저쪽은 이제 그 조국 대표 죽었죠?
2: 뭐 죽었죠?
0: 아니 정치적으로 조국 그다음에 김부겸 죽었죠? 아니 그다음에 김경수까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2: 치명타와 죽은 건 다른 거예요.
0: 세 명이
1: 조금 어려워.
0: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 기사의 생활 때 그 짜릿함 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오세훈 한동훈 네. 저는 이게 보수의 이제 희망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 걱정은 오세훈 한동훈 장동희가 너무 게 케미가 안 맞아. 세 명이 특히 오세훈하고요 한동훈의 케미가 너무 안 맞아요.
1: 안 맞아요?
0: 제가 한동훈 제명당할 때 그 캠프 전해봤더니 전부 고소하기 잘 됐다.
1: 또 뭘 그러겠어요?
0: 저 그 캠프 사람들 몇십 명 알잖아요.
1: 그래요?
0: 한 명도 한동훈이 불쌍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한동훈 복당하자고 주장한 사람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투샷을 그래서 이게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장동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주자 4명 이준석까지 포함하면 딱 케미 맞는 사람은 이준석과 오세훈 둘이만 있고 네. 나머지는 정말 이게 케미가 안 맞는데 이게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1: 어떤?
0: 단점으로 보면 이게 자꾸 충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게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이게 지지층이 다 달라요. 오세훈의 은은한 팬덤은 당원 쪽에는 없어. 그런데 중도나 진보 쪽이 좀 있어요.
1: 네.
0: 당원 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오세훈의 중도 확장 또 한동훈은 원래 보수 쪽에 그 강남의 아주머니들 위주로 팬들이 많아요. 네. 이쪽도 있고. 뭐 장동혁은 옛날에 친윤들. 네. 그래도 이게 끌어안는 게 있거든요. 세 명이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치면 완전히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네. 저는 폭발성도 있다. 지금 보수는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보수의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 10시에 축구
2: 남아공
1: 우리 경기 있잖아요. 우리 3부 마치기 전에 네. 한번 응원 한번 하고 우리
2: 왜 보수의 희망만 가져요?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고
1: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을 오늘 응원하면서 자 같이 시작 대한민국 3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6: 구조대와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에 나섰고요.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인명피해 집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7: 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200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종자는 15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가구는 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 188 venezolanas y venezolanos fallecidos por la acción del terremoto. 1.520 personas heridas, ingresadas ya en hospitales y siendo atendidas.
7: 대한 물적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특히 병원과 공공시설물 등 사회기반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가 일대를 방문해서 피해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지진 피해 집계 초기 단계인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과 전력, 통신, 교통 등 기반시설의 피해로 구조작업이 더딘 가운데 향후 인명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 공포 속에서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9: Todo roto, todo partido. Tuve que dormir en el carro de mi hijo porque no pudimos subir.
5: 네,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원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 네, 유엔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대응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제 수색, 구조팀 배치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카르카스에 중앙조정 허브를 설치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 구조활동과 긴급 구호지원에 나섰고 국제 구조팀의 현장 투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0: The UN supporting effort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assistance reaches those most in need as quick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7: 미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등에서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이 크게 파손된 만큼 미 국방부를 통해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항공, 위성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향후 48에서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1: Those are the acute, like short-term needs over the next 48 to 72 hours because in search and rescue, you're trying to get to people while you can still save their lives. They're buried under rubble.
7: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지원도 이뤄지기 시작했는데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테 대통령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문제는 중장비인데요. 변변한 장비가 없어서 구조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6: 주민들은 건물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에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맨손으로 생존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강진의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라과이라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역에 구조대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자 주민들이 직접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13: Hay un desespero, mi amor, ¿qué te puedo decir? Un desespero, quisiera saber dónde está mi niño, si está ahí atrapado, o está por ahí un refugio. De verdad, estoy desesperada.
12: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오랜 기간 경제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는 불도저나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 소방대원과 경찰, 자원봉사자까지 힘을 보태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 곳곳엔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사정이 이렇자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은 긴급 구조팀을 급파했고 중남미 국가들도 구호 물자를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를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5: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6: 보안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요.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5: 도지사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14: 정 의원은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 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16: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17: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18: 멸칭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뒤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서자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 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9: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21: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하는 편인데 싶어요.
22: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21: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19: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23: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9: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2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0: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당 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6: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상 압박도 한층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그 5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습니다. 예상치와는 일치하는데 연준 목표치보다도 두 배 정도 넘게 높은 거라서요. 결국에 인플레 우려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가 연준 물가 안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1%라는 것은 이제 두 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 전문가 전망치하고는 동일한 수준이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4% 뛰었는데 전문가 추정치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좀 위안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려되는 점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이 뭐 다른 이유에 금융 서비스라든지 주거비 이런 곳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에서 보인다라는 게 한 가지 우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근데 그 최근에 유가가 좀 빠지긴 했잖아요. 이건 반영이 안 된 거죠?
1: 예,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조짐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 네, 일단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소비는 견조했습니다. 소비가 버텨줬고 또 경제 성장률 확정치도 일단 예상보다는 높았는데 이게 결국에 물가가 오르긴 했는데 월급도 같이 올라서 가능한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면 연준이 당연히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6: 예.
1: 일단은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번에 3.4% 전년 동기 대비 3.4% 네. 상승이 나와가지고 2023년 10월 이후로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다른 분야로 물가 상승이 확산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또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실업이죠.
6: 네.
1: 완전 고용이 또 다른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실업과 관련해서는 이달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경기 관련해서 국내 총생산 1분기 연간 기준 증가율이 2.1% 늘어난 것으로 나와서 종전 발표인 1.6%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 네.
1: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 가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뭐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금값이 지난해 생각해봤을 때는 역사적인 강세장이었는데 많이 빠졌다고요?
1: 예, 금값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392.44달러가 돼가지고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그 가장 큰 배경이
6: 예.
1: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긴축 리스크로 인한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미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등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금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미 국채인데요.
2: 네.
1: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금과 국채의 차이점은 국채는 이자를 준다는 것이죠. 예. 이자를 주는데 금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예.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 국채의 매력이 더 높아져가지고 금에서부터 국채로 이제 투자 수익, 투자 자산이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근데 요즘에 금값 많이 떨어져서 이때 사둬야겠다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이자가 없으니까 별로 매력적인 건 아니네요?
1: 아, 예. 현재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에 대해서 투기적인 수요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예. 한 가지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워낙 지금 열풍이다 보니까 여러 투기적인 자금들이 금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이유도 있고요.
2: 네.
1: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도 상당히 투기적인 자금들이 금에 많이 몰렸는데
2: 네.
1: 중국의 은행들이 이런 투기적인 수요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거래소의 개인 기금속 경매 거래 업무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서비스를. 이것을 중단을 하고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다퉈서 중단을 하니까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런 개인 귀금속 경매 거래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수요가 역시 차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많아서 이 상업은행을 통해가지고 개인 경매 금거래 투자까지 했었었는데
2: 네.
1: 이런 투자 투기 수요까지 차단이 되게 되면 뭐 금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물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네. 것은 수익률 안정화 차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지만 이제 와가지고 저점이 아니냐 해서 또 추격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1: 예, 예.
2: 그리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쯤 사상 최고치였는데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1: 예, 예.
2: 이것도 결국에 돈이 좀 옮겨간 이유일까요?
1: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심리적 저항선이다라고 보는 6만 달러 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52.6%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2: 네.
1: 인상을 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인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니까 굳이 이제 국채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미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이때가 또 저점이 아니냐 이러고 무턱대고
2: 예.
1: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 투자 결정할 때는 자금 그 이동 흐름을 좀 봐야지
1: 예.
2: 가격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올랐고요. 그 전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 전월세 또 매매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전세가 일주일 새 0.35% 올랐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2013년 10월 이후로 이렇게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던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주택시장을 갖다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일련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택이 100채가 있고 서울에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 50명이 1인당 2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100채를 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한 채를 다 내놓으면 나머지 50명의 무주택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뭐 세금을 올리든 대출 규제를 강화하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다 무주택자들한테 넘겨주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하니까
2: 네.
1: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그 국가 주요 도시들에서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는 60% 정도거든요.
2: 네.
1: 나머지 40%의 무주택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든지
2: 네.
1: 아니면 이직으로 인해서 빈번하게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무주택으로 남아있든지 이런 이유로 자가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인위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주택자들이 이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그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결국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서울 부동산은 볼 때 좀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강남 3구랑 뭐 중심 지역이랑 외곽 지역. 근데 지금 전세 상승폭 큰 지역들 보니까 거의 다 외곽 지역이더라고요. 성동, 성북은 0.55%, 일주일 사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1: 예,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뭐 이제 주택을 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은 핵심 지역에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는 있어야 되는데 입지가 떨어지는 외곽 지역으로라도 이전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거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외곽으로 가서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는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외곽 지역에서 임대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저건 이제 올해 누적 얼마나 올랐나인 예. 건데 7% 넘게 오른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아파트 너무 부담되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서울에 집을 살 수는 없는데 서울에서 거주를 하려면 주택, 아파트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아파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주거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자인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밀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오피스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금 뭐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0.16% 5월 달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 나타난 것이고요. 오피스텔 전세 가격 역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 일단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물량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전세 대신에 월세를 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서 보니까 외곽에 한 21% 정도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노도광 지역도 100만 원 넘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 다시 우리 그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1: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택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에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건설회사들의 신규주택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주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서울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은 안 되지만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를 못 살게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조달을 못하는 사람들이 높은 월세라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월세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 달에 이제 보유세 개편이 되면 이 부담 결국에 월세 사는 분들한테 전가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 더 큰 것 같은데 다음 달이면 어떻게 될까요?
1: 예,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뭐 보유세 부담은 월세를 어떻게 하든지 집을 살 수는 없어도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되긴 불가피하게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월세를 인상해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높은 월세를 내고도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뭐 세입자한테 월세 부담을 전가,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이면 더 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4: Is there zero support? Zero support among the Gulf countries for any sort of toll or fees or anything that charge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s.
3: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8: 아나후 콜심 알 드롬 레바논 미 피스가타 부포르 와나후 니샤엘 ככל שידרש באזור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אנחנו לא עומדים לסגת ממנו.
3: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R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달러 26센트로 어제보다 2.06%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달러 92센트로 2.25% 올랐습니다.
5: 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만 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했고요.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4: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온도계가 섭씨 4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스페인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나흘간 더위 관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파리를 포함해 절반 이상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3살배기 아기가 추가로 숨졌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5: C'est dur. Parce que là c'est le début, on n'est pas habitué tout ça. Et par contre, il fait plus chaud qu'ici qu'au Sahara. Donc du coup c'est chaud.
24: 프랑스 학교 13,000여 곳이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정부가 폭염 대책 마련 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간 학교가 2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선 교실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교사 여러 명이 수업 중 기절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일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6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6: The weather here is insane, which is why brought the brolly to keep you know shelter from the sunlight.
24: 이탈리아에선 폭염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가 발령된 도시가 17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사흘간 노동자 15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열기가 서유럽 대기에 갇히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7: 유럽 국가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서 폭염 대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스타의 김성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첫 소식으로는 별로 안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었는데요. 만기 출소일보다 일찍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오는 30일 출소하게 됐습니다. 당초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이었지만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0: 예.
1: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지만 당시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조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연예계 복귀할 수 있을까요?
1: 네, 지금 조금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당분간은 건강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은 사건 전부터 양쪽 발목 상태가 모두 좋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래 발목에 기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치료와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계속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 하면요, 39초 간격으로 원자폭탄 100개를 퍼붓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원자폭탄 100개가 39초 간격으로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YTN의 보도입니다.
1: 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6시쯤 발생했으니까 지금은 17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밤사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연쇄 강진으로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집계했던 사망자 최소 32명, 부상자 7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는 날이 밝았고 구조대가 붕괴한 건물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미 지질조사국은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망자가 1만 명에서 10만 명일 확률이 40%,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14%라고 예측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첫 강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야라쿠이주에서 발생했습니다. 39초 뒤에는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더욱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의 발생 깊이가 각각 21.9km와 10km로 비교적 얕아 지표면에 전달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특정 상품. 그런데 그 상품이 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을 제정한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이제부터 그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는 최석호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소주의 날 결의안이 선포되었습니다. 소주의 날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미국에서 별날도 다 있죠. 네, 어쨌든 이 선포가 이루어진 과정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건 제가 취재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과거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 규정상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아니라 비어앤와인 면허만 있는 식당에서는 증류주를 팔 수 없었습니다. 즉 소주를 팔 수 없었습니다. 이 소주 같은 증류주를 그때까지만 해도 하드리커에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의 한국 식당 중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소주를 먹고 싶어도 못 먹거나 솔직히 뭐 몰래 먹곤 했습니다. 그게 알려지자 가끔은 또 이 주정부 단속반에서 요원들이 식당에 들이닥쳐서 소주를 몰래 먹는지를 단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초근극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무언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손님이 먹는 그릇을 단속 요원이 자기 입으로 가져다가 먹어볼 수는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한인들은 소주잔이 아닌 밥그릇에 소주를 담아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원이 와서 그게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소주와 물은 뭐 색깔이 똑같이 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처럼 보여도 저게 소주인 것 같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그걸 먹어볼 수는 없다라는 걸 한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몰래 먹는 세월을 지나고 드디어 소주를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이 그저 비어앤와인 라이센스만 있는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건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렇게 몰래만 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LA의 한국 식당 사장님들, 엄밀히 말해서는 LA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이 한식당 사장님들과 또 관련 단체장들이 로비 회사를 고용해서 새크라멘토 주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은 모든 식당 사장님들과 단체장들이 다 각출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 의원들 사무실을 찾아가서 소주가 하드리커가 아니다라는 설명도 로비스트를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여 년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 의회에서 소주를 비어앤와인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가 있기 하루 전 LA의 식당 사장님들과 단체장들은 대형 버스를 전세내서 거기에 다 타고 50여 명 정도가 새크라멘토로 올라갔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날 저녁, 한인들은 주의회 의원들 10수명을 인근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당시에 소주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한인들은 갈비와 불고기를 잔뜩 주문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갈비를 먹기 시작한 주의회 의원들 앞에서 한인들은 갈비를 먹으면서 소주를 함께 마시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의원들에게 한인들은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을 마시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인을 시켜줬습니다. 이후에 한인들은 또 설명하기를 당신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을 마시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갈비나 불고기 등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다. 그러니 소주를 하드리커라고 보면 안 되고 당신들이 저녁 식사에 그냥 곁들여 마시는 그런 와인과 같은 거다. 소주는 코리안 와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실제로 아주 맛있는 갈비를 먹으면서 한인들처럼 소주를 마셔보니 아, 이해됩니다 라면서 완전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난 다음 날 투표에서 소주는 드디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큼은 하드리커가 아니라 비어앤와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인정받은 소주를 식당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아예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기념해버린 것입니다. 아, 그럼 왜 하필 9월 20일이 소주의 날로 정해졌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투표가 있었던 그날, 그래서 통과가 됐던 바로 그날

0: 9월 20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하게 된건 이제는 소주가 난 코리안들도 엄청 찾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만 판매되는 소위 이민자 예술에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돈 주고 구매하는 당당한 이 한류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주는 우리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1: Soju is not just a traditional Korean beverage. It represents a community, hospitality, and the sharing of a culture across generations and backgrounds. Soju is a part of a
0: 이어서 미셸 박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를 바라보는 한인 정치인들의 너무나도 다른 시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중요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적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기대가 많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셸 박스틸 대사는 한국을 잘 이해하고 또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한미 관계라든지 대북 문제 등을 잘 아시고 실향민 가족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스틸 대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셸 박 스틸 대사가 군복무 경력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한바 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미셸 스틸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공산주의 동조자다라고 비난하고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더서 있다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는 극우 중에 극우 인사다라며 매우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공산주의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공격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셸 스틸 대사는 최근 상원의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고 한국 정부의 이 아그레망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어제 국제금값이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사상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전일 대비 3% 내린 아운스당 3,992.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960달러 아래까지 밀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금값은 올해 1월 아운스당 5,594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은 28%에 달하고 있으며,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약세장 진입의 기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 발언이 금값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금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국채 등 이자부 자산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값 전망치를 500달러 내려서 4,900달러로 조정했고, 도이체뱅크 역시 4분기 전망치를 17% 하향했습니다. 국제 은값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은 가격은 어제 6.9% 하락한 아운스당 57.31달러에 거래돼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미국 공항 세관 검사와 수화물 재위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여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위탁 수화물 원격 검색을 인천발 LA 및 시애틀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원격 검색은 출발공항에서 미국행 수화물 엑스레이 이미지를 연방세관에 원격으로 전송하고 세관에서 그 이미지를 사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승객이 항공기로 이동하는 동안 미국 현지에서 미리 짐 검사를 실시해서 착륙 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미국 공항 도착 즉시 수화물 이미 개봉 검색과 세관 검사 등을 면제받고 보다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원격 검색 제도를 실시하는 항공편을 통해서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 최초 기착지 공항에서의 수화물 재위탁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 해당 승객의 수화물이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수화물 자동 연결 서비스입니다. 환승 시간을 최대 20분까지 절감할 수 있어서 보다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2-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속추방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신속추방제도는 원래 남북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법원 심리 없이 빠르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ICE의 권한을 확대 부여해서 미국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단속된 이민자에게도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2년 이상 체류를 즉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속추방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한인밀집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택가 절도 조직이 정원 수풀과 화분 등에 위장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주민이 주택 외부 정원 구석진 곳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감시 장치를 발견하면서 해당 수법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돼 있어서 일반적인 시야에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장치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주택 절도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관목, 화분, 나무 사이 등 조경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이를 통해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외출 패턴, 또 장기간 부재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귀금속과 명품 가방, 또 현금 등 고가의 자산을 집 안에 보유한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정들이 원정 절도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장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 손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발견 즉시 관할 경찰에 연락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LA 카운티 금융기관 순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시장에서 강세를 기록해서 실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자료를 토대로 LA 카운티에 본점을 둔 38개 은행들의 순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뱅크 오브 호프가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2023년 2분기 5위로 처음 탑5에 들어간 이후에 같은 순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자산 규모가 186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또 전국 은행 순위에서도 4,300개 시중 은행 가운데 98위에 랭크되면서 한인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탑10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회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부정선거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주택법안 발목 잡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상하원의 문턱을 다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인 지지로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시켜버리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어제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즉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에 사인을 하는 서명식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몇 시간 전에 돌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유권자법을 통과시켜야 그것과 함께 서명을 하겠다라고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그 주택공급 확대법은 무슨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이 유권자법이라는 것은 뭔지를 알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과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랜 타협 끝에 만든 대규모 민생법안입니다. 뭐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건 공화당 쪽의 요구를 민주당이 대거 반영한 부분입니다. 주택 건설 시에 까다로운 환경평가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줄여서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투자회사 제한 조치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민주당 쪽의 요구를 공화당이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채 투자 활동을 하는 이 대형 투자회사가 단독주택을 싹쓸이해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제한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상업용 공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조립식 주택, 즉 모듈러 홈의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시행된다면 주택 공급은 실제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좋은 걸 왜 사인을 안 하고 갑자기 어깃장을 놓는 거지?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give and take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민생법안인 이 주택공급법안에 사인을 해줄 테니 의회에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유권자법을 통과시켜서 내 책상에 빨리 가져다 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권자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사실 이 유권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인 언론에서 알기 쉽게 줄여서 부르는 거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Save America법, Save America Act입니다. 핵심 내용은 유권자 등록 그리고 투표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보수 진영의 핵심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증명 의무화, 투표 규제, 명부 조사 등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시민권 증명 의무화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같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투표 규제는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또 우편 투표는 대폭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부 조사는 주정부가 국토안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달 유권자 명부를 조사하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강제로 삭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정투표를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인사이드에 있는 정치공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니 부정투표 제한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하고 이게 연계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집을 새로 막 구입해야 되는데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원을 못해줄 망정 왜 이걸 막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법안을 뜬금없이 연계하는 그 정치공학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 민생법안 하나를 볼모로 잡고 부정투표와 관련된 소위 이념적 법안을 연계시키게 되면 그 이념적인 법안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표를 까다롭게 만드는 유권자 법안에 대해서 평소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민주당 성향 유권자나 무당층 유권자들도 당장 자기들 주택 구입에 대한 법안이 이것 때문에 통과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예 아무리 부정투표가 우려된다고 해도 투표장 갈 때마다 시민권이나 뭐 여권을 갖고 가야 한다라는 건 정말 복잡해. 나는 이 유권자법 난 반대야 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이 연관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이 빨리 그 뭐 유권자법안인지 뭔지 빨리 통과시켜. 그래야 이 내가 해당되는 주택법안도 통과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유권자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땡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민주당 반대로 결국 둘 다 통과가 안 되고 파행하게 되면 겉 봐라 민주당은요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줄 그 민생 법안도 저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파탄의 이유를 민주당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법안을 굳이 연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뜬금없이 유권자 법안과 연계되어버린 이 주택 공급 확대 법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어깃장을 이겨내고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 결과를 보기까지는 그런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네,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일란 머스크의 화무 11홍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화무 11홍, 붉은 꽃이 열흘을 채 못 간다 라는 뜻이죠. 자, 세계 첫 조만장자 트릴리언웨어 자리에 올랐던 일란 머스크가 열흘 만에 조만장자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일란 머스크 CEO의 순자산이 어제 주식시장 마감 후 9,620억 달러로 집계돼서 1조 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자산이 1조 1,000억 달러로 불어나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폭락하면서 머스크의 자산가치도 함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조 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어제 지난 12일간 기록했던 최고 가격인 225달러 64센트와 비교한다면 약 31%나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 열풍에 휩싸여서 공모가인 135달러를 넘어 150달러에 상장 첫날 거래를 시작한 이후 뒤늦게 주가 구입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은 현재 30% 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00달러 넘게 올라서 정점을 찍었을 그때 기관 투자가 등 소위 큰 손들은 이미 다 팔고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50달러 내지 155달러 안팎에서 재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보유 자산이 순간 1조 달러를 넘어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일란 머스크의 그 1조 달러는 열흘을 겨우 버텼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는 화무 11홍. 일란 머스크의 조만장자 타이틀도 이번에는 화무 11홍이었습니다. 네, 1980년대 초 한국의 그 언론 검열이라는 것이 연상되는 미국의 언론 통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ABC 방송이 시청자를 상대로 자살을 지지해달라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최근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향해서 항의성 목소리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TV 광고 두 편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한 광고에서는 ABC의 아침 토크쇼인 더 뷰는 약 30년 가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스트를 초청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FCC가 이 쇼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에서는 FCC가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를 표명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FCC가 ABC 프로그램 더 뷰에 텍사스의 민주당 정치인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이 출연한 것을 두고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처럼 동일 방송 시간 면제 자격이 있는지 서류를 제출하라 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ABC 방송국에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 방송 시간 규정이라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거 후보자를 부를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은 이에 대한 면제권을 갖습니다만은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게스트들을 매일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이 더 뷰라는 프로그램을 유수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그렇게 동일하게 편성을 했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ABC가 광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처럼 여론을 모으려 하자 FCC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FCC는 성명을 내고 ABC 방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FCC란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브랜던 카 위원장이 현재 수장을 맡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이란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60일간의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균열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을 어제 거듭 비난했고요. 나토 측은 미국의 불만을 진화하느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그래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트럼프 1조 달러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2: The Trump trillion shows you the increase Europeans and Canadians are paying into defense since you took office in 2017.
1: 나토는 특히 올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들어 1,39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 동맹 국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3: But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with Italy. I was disappointed with the UK. I was disappointed with Germany and France. I was disappointed with most of Spain is a horror show.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한 건 동맹국의 충성심이었다면서 유럽은 작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4천 내지 5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앙금이 다시 표출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4: 세계적인 팝스타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NFL 선수 트래비스 케이시의 결혼식이 오는 7월 3일 뉴욕에 있는 경기장 겸 공연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유명 행사 기획사인 위닉 프로덕션이 다음 달 2일에서 4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허가 요청서를 뉴욕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닉 프로덕션은 같은 달 3일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500명에서 1,000명가량의 참석이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외부에 텐트나 캐노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사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관계자는 이 행사가 열리는 3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인근 지하철역을 순찰하는 경찰관들은 다음 달 초 주말에 스위프트의 결혼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라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스위프트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한 속임수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장소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사 장소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위프트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매체는 창문이 없는 이곳은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유명 인사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혼식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1338-3388-9 세종바이오텍.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8: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끝나기 조금 전입니다만은 이 시간까지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감사해서 아주 중요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도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죠? 네, 자세하게 YTN의 보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연구팀이 본 고기 종류는 붉은 고기와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 등 네 가지였습니다. 이 고기들은 섭취량에 따라 1에서 4분위로, 가공육은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표별 보정을 거쳐 암 종류별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는 남녀 모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고기, 성별이 중요했습니다. 남성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은 그룹일수록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52% 낮았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으로 비교적 마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먹은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이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1.83배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체질량 지수 25 미만, 비흡연 여성에서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살코기보다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육에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지방 함량도 높아 췌장이나 유방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장기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2: 그래서 지방 조직에 좀 더 축적되고 그럴 수 있는 물질, 또 거기서 여성이고 나이 드시고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작은 사람들이 좀 더 영향을 받았다 하고 나오거든요.
11: 내장육 섭취와 암 사망률 상승의 연관성이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성의 경우 붉은 고기가 위암 사망 위험 감소와 함께 나타난 배경으로 가공육보다 수육이나 구이 중심의 섭취를 하는 우리 식문화를 꼽은 점도 주목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관찰 연구이므로 육류 섭취와 암 사망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리 방법이나 장기적인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식이 분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 최근 호에 실렸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0: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화 가치가 또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어제 0.4%가 급등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화폐와 비교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도 현재 101 이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요 6개국의 화폐 가치를 100으로 잡고 시작한 지수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100이면 달러 가치가 평균적인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101 등으로 100이 넘는다면 강달러 영역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99라면 달러 가치가 약달러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재의 달러 가치는 강달러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지? 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돈은 결국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 1,500원이 되는 등 이 원화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국방부가 군 고위 간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도너휴 유럽 사령관이 다음 달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나토 연합군 지상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도너휴 장군이 7월 2일자로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관계자는 육군 유럽 사령관 계급을 사성 장군에서 삼성 장군으로 낮추는 논의가 진행된 이후 도너휴 장군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군 고위 장성 간부 이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 정부 들어서는 20여 명의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조기 퇴임하거나 사직했습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장군은 줄이고 병사는 늘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군 고위 장성 감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도너휴 사령관은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지휘하는 등 특수작전통으로 꼽히고 있던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밤에 미군이 20년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끝내고 철수할 당시 가장 마지막에 떠난 미군으로 유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 서울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순 자산이 3천만 달러를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정보 분석 업체 알트라타는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수가 지난 1년간 14.4% 증가해서 현재 55만 6,800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3천만 달러 넘는 이 고액 자산가가 많은 세계 상위 12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6,220명으로 12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의 고자산가가 6,220명이고 전 세계에서 12위다. 뭐 이런 점이 아니라 서울의 그런 고액 자산가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고액 자산가는 지난 1년간 무려 36.3% 증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4.4%가 증가했는데 서울에서는 무려 36.3%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산 3천만 달러라면 원화로 본다면 약 460억 원입니다.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또.
13: 3236601000번
14: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5: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4: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5: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3: 건강하세요.
21: 센터 메디컬 그룹.

네, 이기려고 경기를 한 건지 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한 건지 모르겠다. 네, 어제 한국 축구 경기를 보고 박지성 해설위원이 한 말입니다. 뭐 얼핏 들으면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기려는 생각과 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그게 어제 경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헬라 지역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되고요. 요런 날씨는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흔히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응?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와, 그때부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참 편하겠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막상 조금 더 가보면 가난할 땐 돈 때문에 괴롭고 성공한 뒤엔 그만큼 무거워진 책임감 때문에 괴롭대요. 결국 인생에서 고통이란 건 파도처럼 모양만 바뀔 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땀 흘려 운동하는 사람은 훈련의 고통을 견디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망가진 몸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은 배움의 고통을 겪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응? 탱작탱작 노는 사람은 훗날 무지의 대가를 견뎌야 합니다. 어차피 마주쳐야 할 고통이라면 결국 남는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우, 아파요. 지는 아픔, 패하는 아픔. 하지만 늘 어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고통을 선택하며 사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린 이 선택이 몇 년 뒤에 내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내겠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서로에게 야, 괜찮아, 괜찮아. 응? 위로를 건네면서 녹색지대의 노래를 출발합니다. 괜찮아.

어젯밤 대한민국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상대로 1-0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열심히 뛰어줬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날. 왜 이렇게 오늘 안 풀리지? 희한하네.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려? 응?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건강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머 나에게도 이런 일이. 병원 신세를 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알아요. 승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바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 럭키비키님이 오늘 너무 꿀꿀한 날 탱자님 차차차를 안식처로 피난처 왔어요. 에너지 팍팍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팍팍. 어제 퇴근길에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뭐 남아 이런 중천금 뭐 풍선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자가 뱉은 말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죠. 그 발레 파킹 늘 퇴근하는 길에 거기 이렇게 발레 파킹하는 청년들 그 앞집 곱창집에 또 주방 바블로하고 이렇게 멕시코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어쩌다가 말려 들어가서 저는 20불을 걸었고 니꼬아라 니꼬아라고 그 발레 파킹하는 또 이 빠빠시또 청년이 또 그 청년에 말려 들어가서 100불을 걸었는데 자기 50불 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보이길래 보면 주지 그랬는데 어제 가는 길에 그 친구 왔어? 좀 불러줄래? 하고서 제가 주방에서 막 이제 식당 장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르니까 눈이 희동그레진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야. 축하해 하고 제가 20불을 딱 줬어요. 그래서 너 이름 뭐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빠블로. 그러면 저희 이름을 묻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이름도 교환해가면서 그렇게 먹고 뭐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옆집에서 보바차라도 한 잔 사겠다고 시간 될 때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런 겁니다. 아 정말 어제 그 저는 또 그 잔디광장에서 있다가 어제 2시부터 수많은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퍼포먼스 그리고 정말 저희 집에서도 애국가가 들리는 거 있죠. 와, 그 조용한 속에 애국가가 쫙 들려오는데 뭉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조인을 하게 된 식당에서도 와, 우리가 괜히 3.1 운동을 만세하면서 만세 물결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먼저 대한민국 이러면 그 위기 시에 야 어쩜 그렇게 합동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지 뜨거운 우리의 그 힘을 봤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한 말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때려 때려 올려 때려 이 말을 열심히 하면서 끝나고 나도요 그냥 서로 훈훈하게 그래 그래 자 그런 우리의 잔치는 끝난

0: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요? 이러고서 남은 조들의 경기들을 보게 되죠. 아, 그래도 이 축제를 우리가 정말 잘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보셨어요? 살아있는 동상이든 슈퍼맨 바로 민주 콩고 콩고의 경기 때마다 관중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른팔을 높이 든 채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응원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성함이 음볼라딘가 볼라딘가? 볼란가? 말란가? 음볼라딘가라는 분이세요. 아, 정말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 자세를 경기하는 내내 우리는 응원하면서 앉아있으면서도 어이구 우리야 이러는데 이분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 이걸 위해서 정말 한 달 중 20일을 혹독하게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취하는 자세는요 바로 벨기에로부터 1960년 6월에 독립한 민주 콩고의 초대 총리 마트리스 루뭄바 총리를 기리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벨기에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강하게 비탄하면서 콩고인들의 단결과 자부심을 일깨운 독립 영웅이라고 하시네요. 이 루뭄바 씨는 취임 후에 몇 달 만에 실각을 하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녹아 없어졌고요. 오직 금리 하나만 남아서 요즘 금값이 올라서요. 저 아는 언니가 세상에 타주에서 오셨는데 LA에 금 팔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지도 않는 거 유행 지나서 안 하는 거 금 모아서 믿을 만한 친구한테 파는데 금리까지 그 빠진 게 있었나 봐요. 그것까지 파니까 꽤 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올랐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금부치를 물론 잘 지니고 있다가 비상시에 쓰시고 아무튼 이분은 금리 하나만 남아서 2022년에야 고국에 돌아와서 묘역에 안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옴블라딘가 씨는 그곳에 세워진 이 루뭄바 동상의 자세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와, 축구하는 내내 오른손을 들고 움직이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이 콩고는 52년 만에 밟은 두 번째 월드컵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콩고는 아주 오랜 내전으로 아픔이 많아요. 오늘이 바로 또 6.25 아픔이 있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서는 우리의 또 6.25를 기념을 해서 함께 할 거니까 오늘 전화 주세요 하면 6.25의 아픔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때 그 얘기 또 보릿고개 얘기 부모님 얘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의 한라인 전화번호는 13-531-2291-531-2291입니다. 그래서요 이 콩고가 오랜 내전으로 정말 너무 막 싸우고 이랬는데 이번 월드컵의 진출과 활약으로 인해서 1억 1,600만 명의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이 축구공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르투갈과의 역사적인 첫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역사상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따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에 0대1로 패했지만 오는 토요일인가요? 바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완전히 포르투갈에 대패를 했죠.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상대로 민주 콩고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쪽쪽쪽쪽 축구는 비록 우리는 수많은 거 요즘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K를 코리아가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소주의 날이 9월 20일로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 정말 소주 한 잔이 그렇게 거기 비싸? 이러고 소주를 이민 가방에 가득 챙겨오다가 팔에 그냥 염증이 나셔서 고생을 하신 저희 아버님도 바로 국가유공자세요. 20살의 나이에 6.25 참전을 하시고 그 아픔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는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르신들 계시다면요, 또 곳곳에서 그런 베테랑을 만나죠. 코리안 워 베테랑이다. 이런 분을 만나면 밥값을 내주신 그런 또 한국분도 뵀어요. 오늘 그런 따뜻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와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행자 뮤직 극장 제9화 그날 멈춰버린 기차역.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누군가에겐 아직도 어제 같은 날. 서울역에서, 평양역에서, 대구역에서 곧 다시 만나자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곳이 75년이 넘도록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포성 소리에 잠이 깬 사람들, 어머니 손을 놓친 아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들, 며칠만 지나면 끝난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평생이 되었습니다.

0: 당신 몇 살이었어요?
1: 8살이요.
0: 8살이죠. 학교는 어디?
1: 아영국민학교.
0: 아영국민학교죠?
1: 예.
0: 그러면 맞네요.
2: 맞아요?
0: 맞아요.
3: 얼굴이 닮으셨어요. 너무
0: 맞아요.
3: 네.
0: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서 산다.
1: 언니.
0: 내가 죽었든지 어안이 없든지 얼마나 누나가 찾았는지 나는 힘에 댕기.
1: 누님 저게 작은 누나인지 큰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0: 이름 대봐.
1: 사자 순자요.
0: 이순자.
1: 예.
0: 이순하. 네가 어려서 몰라.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알갔어.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언니도 다 있단다. 동생도 있고.
1: 계세요? 아유.
0: 동생도 다 있어. 넌 어디서 살아?
4: 살아계시네.
0: 어디서 사냐고?
1: 예, 약속해요.
0: 내가 그럼 내일 아침에 새벽에 갈게. 너무 보고 싶다.
1: 예, 네.
0: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려서 모습하고.
1: 예, 누나.
0: 너무 똑같아.
3: 너무
0: 난 죽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3: 축하드립니다.
0: 네,
4: 만세.
0: 당신 몇 살이었어요?
1: 8살.

영수는 20살 청년입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영수야, 먼저 가거라. 엄마는 동생 데리고 금방 따라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수는 부산까지 내려왔고 전쟁은 끝났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미국으로 이민도 왔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갑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여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 이제 막 잠이 들었어. 동치서 딸 기나긴만 폭풍은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영수 씨에게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진 속 분은 누구예요? 영수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살아계시면 올해는 100살이 넘으셨겠네요.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0: 전쟁은 총알이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야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6.25를 맞아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산가족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할아버님께 들었던 6.25 전쟁 얘기가 있으신가요? 피난길 얘기, 야 그때 집에서 이거 갖고 나오느라고 보릿고개 얘기, 한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족의 생이별 이야기,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따뜻한 추억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라디오 서울 생방송 전화번호 213-531-2291 저도요, 저희 아버님께서 30년생이세요. 말띠. 6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집 대문에는 국가유공자의 집 이렇게 자랑스럽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항상 반주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꼭 그 옛날 전쟁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아버지 실제로 그 북한 사람도 죽여봤어?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직설적인 대답을 안 하셨지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한 16살에 그 6.25에 나간 거죠. 16살이 뭘 알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사촌오빠한테 들은 얘기는 6월 때만 되면 집안이 완전히 그 초상집 분위기래요. 그 트라우마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어제 축구는 졌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계기가 되듯이 6.25 민족 상잔의 아픔이 또 오늘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오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한민족이 또 아주 평화로운 서로 상생의 길을 가기를 기원하면서 탱자 뮤직 극장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없네.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또 오겠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 이 시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뮤직 극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굿모닝 차차차는 저 혼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하는 탱자 뮤직 극장.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탱자들의 얘기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또 만나요. A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학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1층이 아니군요. 산 3층 3층에 쭉쭉 올라가 봐요. 거기 그냥 파킹장도 넓고 너무 좋아요.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글랜데일의 특별한
1: 혜택을 경험하세요.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03838-3388-99 세종바이오텍.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6.25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미국은 250주년 생일을 맞이하죠.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무려 77%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금의 미국을 보면 실망할 것이다 라고 대표되고 하네요. 이 건국의 주역은 누굽니까?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의 모델이신 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우리 후손들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77%나 하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참 미국은 참 좋은 나라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퍼줄까 이러면서 많은 그런 청교도 정신과 그리고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차별과도 거리가 멀고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길에서 겪었다고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뭐야 사우스다코타에서 크로스컨트리 그 어린 나이에 그 한 20몇 년 전일 거예요. 할 때 플랫타이어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트럭 아저씨, 백인 아저씨, 달려온 또 그 하이웨이 페트롤 언니, 세상에 저를 위해서요 한 시간을 끙끙끙끙 거기에 맞는 그 렌치가 없어서 뭐 갔다 오고 뭐 하면서 그때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데스밸리, 데스밸리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데스밸리에 커다란 락이 그냥 싹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폭풍일까 했는데 사실은 그 살짝 얼은 그 얼음 위에 살짝 부른 미풍에 이게 싹 밀려가듯이 그 거대한 바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데스밸리에서 차가 모래로 빠진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끙끙대고 있는 걸 보던지 뒤에서 백인 노부부가 그것도 안 걸어와요. 뛰어와요. 뛰어와가지고 차를 밀어줘가지고 그분 그 언니랑 백인 언니랑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지. 나도 누군가가 길에서 어려울 때 나도 이렇게 도와줘야지. 응? 그 트럭 드라이버 분께 제가 런치 머니를 주면서 그 답례를 하려고 할 때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분 하신다는 말씀이 결국은 너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줘라. 한마디로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저기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오늘은 내가 쏜다 골든벨 올리면 뒷사람 것까지 제가 계산해요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뒷사람 거 계산하고 그러는 아주 따뜻한 릴레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쿼러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딱 25만 개를 내놔서 아주 특별한 희귀 쿼러로 깜짝 방출을 벌써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 잔돈 속에 무작위로 섞어서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앞면에는 보통 워싱턴 대통령이 계신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 쿼라 안면에는 특별히 독립선언서를 쓰신 토마스 제퍼슨의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July 4th라는 특별 비밀 마크가 각인됐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뒷면을 돌려보면 리버티 벨, 미국 독립의 상징이죠. 이 자유의 종을 멋지게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종 가운데 선명하게 금강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수집가들 사이에서 대박이 났던 웨스트포인트 쿼러가 200만 개가 풀렸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25만 개니까 엄청 희귀한 쿼러 녀석입니다. 그래도 운 좋으면 네 개도 닿을 수 있으니까. 아, 요즘은요. 쿼러. 아, 세탁비도 너무 쿼러. 어? 빨래하려면 쿼러를 몇 개를 집어내는지 몰라. 진짜 어우 진짜 어디 아직도 그 시스템이 안 된 데는요 이 쿼러를 넣으려면 어우 올라서요 제일 싸야 뭐 아파트 이런 데는 3불이고요 옛날 미국에 갔을 때 1불 막 그랬잖아요. 또 빨래방 가면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조금 큰 뭐 30파운드 이런 거 빨라면 40파운드 이런 거 빨라면 7불 8불 이렇게 가요. 그거를 쿼러로 넣으려면 아우 힘들어. 자, 이번 곡은요.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함께 이 곡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바로 축구장에서 아니 축구 경기는 안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해? 어? 뭐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옆에 앉은 사촌 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앉은 형이 이 축구기 공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느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지 관중들이 왜 환호하는지 왜 안타깝게 탄식하는지 그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90분 내내 그의 눈이 되어주면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이 리버풀 구단도 그들을 공식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형이 한마디였어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요. 우린 늘 이렇게 축구를 봅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 인생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시죠. 앞이 깜깜할 때 길을 알려준 분. 영어 한마디 못하던 이민 초기에 은행 가는 법을 알려준 사람. 저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백인 청년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그 그 ATM 머신을 어떻게 하고 이거 영어잖아요. 그때 요즘은 뭐 한국말로도 너무 잘 돼 있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준 사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을 구하게 도와준 사람,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희망을 대신 보여준 분들, 내 인생에 눈이 되어준 분이 계셨을 테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그런 눈이 되어주셨을 겁니다.

0: 어렸을 때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간 형아가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언니를 한번 걷고서 밤에요. 제가 서울에 부모님, 어머님하고 언니랑 갔다가 사촌 언니 결혼식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괜히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사방팔방을 다 그냥 찾다가 저를 경찰서에서 픽업을 하고 우리는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언니가 졸면서 걷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워낙 잠이 많아서.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언니를 걷고서 대전의 그 태미고개를 걸어 올라갔던 근데 그걸 언니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에도 그게 동생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듣지 않으시고 잠시 한 곡을 더 나누고 얘기도 나눌 수 있겠네요.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하세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6: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5: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6: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5: 가사를 짓살려 힘을 내어 합쳐져 웃어
4: 사랑해요.
0: 우리 비키님께서 오늘 뮤직극장 감사합니다. 오늘이 6.25였음을 축구 때문에 깜빡 잊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하셨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남아공이 6.25 참전국이었는데 어제 승리를 축하합니다 라고 아 멋쟁이.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물 904호가 뭔지 아시나요? 아, 놀랍게도 우리 전통 문화재가 아니라 26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청동 투구입니다. 서양의 고대 유물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 지정 보물이 됐을까? 여기는 바로 가슴 뭉클한 역사와 한 영웅의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죠.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청년 바로 고 손기전 선수입니다. 당시 우승 부상으로 이 귀한 그리스의 투구가 쥐어질 예정이었는데 애매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 가면서 봐. 어떻게 할까? 어? 이 고대 유물을 개인에게 줄 수 없다며 전달을 안 하고 베를린 박물관 유리 속에서 무려 5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진 듯 했는데 송기정 선수의 간절한 호소에 왜냐? 내가 승리해서 딴기로 한 부상인데 그래서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그리스 정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쉽게 내주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끈질긴 외교전과 집요한 설득 끝에 마침내 50년 만에 진짜 주인의 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그 당시 나이가 지긋해진 손기정 선수가 투구를 탁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셨을까요. 근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그 귀한 보물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국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50년을 기다려 되찾은 보물을 조건 없이 내놓은 그 큰 마음에 글로벌 고고학계와 외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아, 참 그렇습니다. 아. 우리 열심히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뉴스와 요즘의 일들입니다. 자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스페인의 밀레니엄 합창단은 60년 역사를 가진 스페인 최고의 국영방송국 합창단인데요. 80명 단원 중에서 24명을 선발해서 외국 프로 합창단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팀으로 단장님이 바로 한국분 임지식 선생님 이분이 창단하셨다고 하는군요. 스페인의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말로 부릅니다. 김효근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 내 영혼 바람되어.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곡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후니 씨와 함께 다시 만나 뵐게요.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4: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3: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4: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6: 수영도?
1: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쿠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쿠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저는 오기 탱자고요. 후니 탱자 오셨어요.
1: 안녕하세요. 화가 잔뜩 간 남자.
0: 아니 오잖아요.
1: 투덜이 뿌리온이 아르입니다.
0: 남자들은 이게 오래가나 봐. 오래 우리 여자들은 아니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1: 네? 아니 오래는 뭐 오래요. 지금 몇 시간 됐다고.
0: 아직까지도?
1: 늦자마자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0: 어떡해.
1: 아,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저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도 여기 네. 방송국에 그 밑에 일하시는 리컬도 친구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농담으로 막 내일 아침에 포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멕시코 응원하시니까.
0: 어떻게 봐야 될지. 보디,
1: 앉아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고 쨍 웃어서 저를 그래서 축하한다. 우리는 바보였다. 그랬더니 아 너네 자기 못 봤으니까 자기네 경기 보느라고 스코어 보고 놀랬다고.
0: 네.
1: 그래서 아, 또 그쵸. 한 5분 또 떠들다 왔는데.
0: 네. 이번엔 걸지 않기 다행이에요.
1: 아 너무 네. 걸고 한 거 문제가 아니 이건
0: 나는 어제
1: 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0: 집에 가다가 예. 그래도 곱창집 주방 총각에게 20불 멕시칸 친구
1: 네.
0: 내기는 내기잖아요.
1: 아,
0: 안 보여서 너 좀 네, 줬어요. 고마워하더라고.
1: 아니 그거는 아 네. 한국이랑 지난번에
0: 메시카
1: 했을 때 지난번에
0: 했을 때
1: 때문에
0: 안 보여서 못 줬거든요.
1: 아.
0: 옆에 니꼬라고 그 발레 파킹 총각도 나 50불 줬어 그러더라고요. 아 멕시코 그 친구는 야 나랑 걸어 그러니까 다들 걸었는데 안 돈을 이렇게 수집을 했네.
1: 그게 문제예요. 너무 저는 네. 돈을 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짜.
0: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1: 아니
0: 아니 재료는 좋았는데.
1: 그러니까 이게
0: 쿠키를 잘못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1: 뭐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 제가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뭐 그런 전문가적인 얘기 못 하겠고요.
0: 네.
1: 그냥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0: 네.
1: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또 그 차범근 어린이 축구 교실 일기
0: 일기생으로
1: 영광의 일기 학생으로서
0: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1: 아 이거는
0: 전체적인
1: 전술,
0: 평가
1: 전, 사자성어
0: 네.
1: 옛다 전술
0: 응?
1: 어? 묻지마 전술 옛다 전술 하도 전술 없다 없다니까
0: 네.
1: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한 거야. 안 보 야 놀랬지?
0: 내가 전술이 아니 왜 소니를 빼?
1: 내 말이 아니
0: 가장 중요한 게임인데 왜
1: 말이
0: 제1
1: 최고의
0: 선수를 왜 빼?
1: 아니 최고의 선수가
0: 진짜?
1: 이게 뭐 네. 동네 선수냐고요.
0: 네.
1: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 완만했던 선수고
0: 그럼요. 근데 왜 뺐을까?
1: 90분 전후반을 풀로 소화를 하는 선수란 말이죠.
0: 네.
1: 이 체력이 안 되는 선수도 아니고 아니 난 너무 그걸 빼서 어? 사람들이 전술 없다니까 이런 황당한 전술을 쓰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믿고 갔죠.
0: 네.
1: 뭔가 있겠지.
0: 네.
1: 전반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강인 혼자 해조잉
0: 거기서,
1: 혼자 뛰어다니고
0: 응? 거기서 그냥 어? 기운이 쫙 빠지니까
1: 아, 난 정말
0: 후반전에 소니 선수가 들어와도 이게 안타깝게 그게,
1: 아니 공이 가지 못하는데
0: 그러니까.
1: 그러다가 후반전에 김민정 선수를 딱 빼는 거예요. 그 나는 아니 그 이겨야 되니까 수비를 좀 빼고 공격을 최고로 그냥 밀어 벌리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민재 선수를 빼지? 옆에 이기영이랑 다른 선수가 있는데 왜 김민재를 빼지? 근데 빼곤 그 자리에 있는 또 다른 포지션 똑같은 수비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야?
0: 아.
1: 이게 무슨 전술이야 이게?
0: 네.
1: 이게요 지금 최고의 그 식재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한우 최고급 최고급 한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먹으러 간 거예요.
0: 갈비찜 해야 되는데.
1: 그래서 우리는 한우 최고급 우리 한정식집을 간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야, 이제 한우가 어마어마해. 딱 가는데 한우가 안 나오고 이상한 것들만 주는 거야. 막 야채만. 그래서 왜 처음부터 한우를 안 줬습니까?
0: 응.
1: 라고 기자가 물어봤겠죠.
0: 응.
1: 그랬더니 아 프레쉬하게 사람들이 응. 지쳤을 때 내고 싶었다. 사람들이 배가 불렀을 때 한우를 내고 싶어. 장난하냐고 지금.
0: 그러면 안 되지.
1: 한우가 제일 유명한데.
0: 아 한우집에서 한우를
1: 한우집에서 먹어야지. 한우를 안 주고 한우를 디저트
0: 막판에...
1: 주겠다는 거냐고.
0: 그러면 안 되지.
1: 그러니까
0: 아, 진짜.
1: 와 난 진짜 정말 이런 정말 제가 축구를 모르지만 모르니까 답답하게 하는 소리예요.
0: 네. 아 그래도 뭐

0: 아니 우리 럭키비키님도 그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봤어요. 저도 럭키비키님. 근데 6.25 때 공군 참전군이었을 때 그냥 참전군이 아니고 공군을 지원했던 나라더구만요. 남아공이. 네. 이 역사관이 뚜렷한 거야. 그래서 그 역사를 갚기 위해서 졌다.
0: 아니 진짜 우리 럭키비키님이 아, 제가 본 댓글 중 뽑은 장원 캐비어로 얼큰한 알탕 알탕을 끓인 홍명보 그래, 셰프.
1: 그래 이거야 이거.
0: 캐비어로 알탕.
1: 캐비어로 알탕 끓인 거라니까요. 아, 알 알밥도 아니야. 알,
0: 우리 로비 씨 감독님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이제는 떠나보내려고요.
1: 로비님 떠나보냈어요. 저는 예전에 떠나보냈고요.
0: 아니 어저께 근데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분이 약간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있고 네.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1: 한사하게 약간 심각하죠. 어.
0: 근데 이제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머리를 손으로 안 넘기고 왜 우리 네. 곱비리들이 이렇게 이거,
1: 맞아요.
0: 입바람으로 그 머리 올린
1: 꼴 보기 싫어.
0: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랬다는 거야. 아니 지금 왜 저러지 저거.
1: 에, 이거
0: 근데
1: 뭐
0: 꾸밈이 없는 성격인 건가.
1: 뭐 제가 아,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사적으로 저를 친하신 분들이 이미 다 들었으니까 네. 제가 간만에 입에서 그렇게 안 좋은 욕들을 어저께 네. 어제부터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그분의 실력이나 이런 거를 폄하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정말 일반인이니까.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너무 부족할 수가 있. 이건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몰라 그분이 고집인 거지. 사람들이 뭐 그놈의 뚜리백 뭐 핸드백 핸드백보다 좋다는 뚜리백인데 네. 야 이거 뭐 누가 그래도 없군요. 포백 쓰면 누가 칼로 찌르냐고. 근데 뭐 자기 적절히 있겠지. 있겠지만. 네. 결과가 야, 안 좋잖아. 결과가
0: 캐비어로 알탕을 끓였어.
1: 캐비어로 알탕 끓이고요. 아, 한우 가지고
0: 한우로 뭘 한 걸까?
1: 한우 가지고 그냥 저 스팸 만들어서 후 디저트에 내온 거야.
0: 아,
1: 이걸
0: 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1: 그 한우냐? 아 정말. 아, 네. 아,
0: 진짜 맛있는 김치로 응? 그거 싹 먹어야 되는데 네. 그거 갖고 막 막 그 졸여가지고 뭐 만두속을 만들어서 김치만두 만드는
1: 그래도 거 김치
0: 비슷한
1: 만들어도
0: 거죠.
1: 그보다 더한테 더 심한 더 거예요.
0: 심해?
1: 더 심한 오케이. 거야 이거는. 그 귀한 김치로. 우리 저기 해피 쫑 개밥 준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아니 역대급 멤버 아닙니까? 난 어저께 이강인 선수 끝나고 그 네. 통곡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거 보셨어요? 그 장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네. 인사, 선수들이 인사하니까 인사는 해주고 네. 딱 돌아서 막 이러고 나왔는데 분을 못 참으니까 그라운드에 주저앉아갖고 주먹으로 두세 번 팍팍 치면서 혼자 어쩔 줄 모르는데 이강인 선수는 정말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수고했고 잘했어요. 혼자 다 했어. 골키 빼고 다 했어 혼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0: 골키퍼도 어제 잘했어요.
1: 잘했어요. 김승희 선수 잘했습니다.
0: 골체스가 어떻게 남아공이 더 많아.
1: 아, 그러니까. 그리고 유효수치 하나도 없었다니까 전반전까지. 그나마 김승희 선수가 몇 번 막았으니까 1대0이지. 네. 어떻게 3대0, 4대0 될 뻔했어요.
0: 아 진짜.
1: 아, 나 진짜 아유. 남아공 놀러 갈 뻔했네 진짜.
0: 분이 아무 남아공에 네. 거기 케이프
1: 케이프3
0: 어, 네. 거기가 세계 최고의 뭐. 캡타운. 거기가 네. 최고의 넘버원 휴양지 이래서
1: 아,
0: 옛날에는 꼽혔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보고 싶다.
1: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겼으면 네. 웃으면서 뭐 다 가갖고 거래야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당분간 민망해서 못 가겠네.
0: 아니 화제를 바꿔서 네. 나이키에서 새로운 그 신발이 나왔는데 이게 뇌 과학까지 연결돼서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신발이래요.
1: 잠깐만요. 신발을 근데, 신어도 뇌 건강이 좋아진다고요?
0: 응.
1: 어떻게?
0: 거기 앞에 지압봉이 있는 거야.
1: 그거,
0: 우리
1: 여기 있잖아 한의타운에.
0: 우리 한의타운에 우리 네. 옛날부터 지압봉이 있는 쓰레퍼. 슬리퍼 네. 그리고 그 매트 저는 아직까지 10년 넘게 갖고 있어요. 그 맨발로 있으면
1: 지압봉. 네.
0: 그 위에 탁 서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지압봉으로 만든 신발이네.
1: 여기 타운에요. 저희 네. 사실 여기 게스트 나오시겠죠 언젠간. 네. 저는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네. 뭐 맞다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0: 네.
1: 그런 신발이 그런 기능성 신발인데 아 나이키가 이제 그걸 들여왔구나.
0: 그래서 예 네, 이렇게 돼가지고.
1: 근데 아프지 않대요. 그걸 뛰면?
0: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릴렉스하면서
1: 러닝 슈즈가 아니라
0: 집 동네에서 쉬는 그런 신발이라고 그래요.
1: 그거 괜찮겠다.
0: 우리 보면요. 우리 어버님 아버님들 보면 그런 건강 제품들이 그 재래시장 가면 많이 있어요.
1: 네.
0: 효자손 뒤에 공 붙어있는 거 아세요? 툭툭툭툭툭 치면 시원해.
1: 맞아요. 툭툭툭툭 소리 나는 거.
0: 그걸로 맞아요. 오늘 머리를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1: 네. 아 오늘 또 홈쇼핑 월드님 네. 오늘은 주윤발 네. 왕조연 닮았다고
0: 우리가?
1: 감사합니다. 네.
0: 어머, 감사해요.
1: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주윤발인지
0: 네. 누가 내가 주윤발이지?
1: 그건 모르죠.
0: 왕조연이에요.
1: 네? 아, 안녕하세요. 윤발입니다. 럭키베키님 네. 아직 탈락 아니고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시죠.
0: 그럼요.
1: 근데요 네. 이번만큼은 경우의 수를 안 따질 줄 알았거든 진짜. 모든 네. 분들이 만든 그래서

0: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그걸 하니까
1: 아,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0: 생각해 보면 또 이래. 우리나라 그 민족이 항상 경우가 밝은 민족이잖아요.
1: 네.
0: 얘가 경우가 밝은 민족이라서 네. 경우의 수를 따지고 아. 또 우리가 수학 잘하잖아.
1: 그래요.
0: 올라갈 아, 것 같긴 해요. 근데
1: 우리 옛날에 진짜 못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나아졌어요.
0: 그게 문제라니까요. 잘하는데 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줬어야지. 젖잘살을 했어야지.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 뭔가가 안 풀렸어. 어. 희한하게 안 풀렸어. 그렇죠.
0: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또 열심히 또 응원하고 아, 우리 지켜봐야죠.
1: 서른도 선생님이 지금 저희 방송국으로 오고 계세요.
0: 아, 선생님. 네.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월드컵 이 축구 대표팀에 30년 동안 발전이 없을까요?
1: 아, 서른도시에
0: 잃어버린 30년. 30년.

0: 서른도에 잃어버린 30년 들으셨어요.
1: 네. 아, 우리 또 홈쇼핑 월드님께서 하루님, 텐장님, 라디오 서울에 계십나이까 올려줬어요.
0: 아, 목매이게
1: 불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또 네. 미국 경기 있어요, 7시에.
0: 네. 네,
1: 그건 일이겠죠.
0: 미국은? 우리는 왜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관심이 없고
1: 바로
0: 한국만
1: 또, 바로 또 싹 넘어가서 미국이 가라 해야죠.
0: 너무 친정집만 그러지 말고 우리 미국도 응원을 하면서
1: 시댁도 시댁 식구도 네, 응원을 시댁도 해야죠.
0: 챙겨야 돼요.
1: 그렇죠. 좋습니다.
0: 네. 아유, 하여튼 아니 하루가 그 남아프리카에 졌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남아프리카에 어떤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그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발견이 있었대요. 거기서 무덤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1: 그 무슨 말이요? 뭐 여자였다는 게?
0: 그 DNA가 보통
1: 아, 그
0: 무슨
1: 동굴 안에
0: 자연적인 사고로 해서 저건가? 죽었으면 섞였어야 되는데 왜 여자들만 있냐 이거.
1: 저건가?
0: 뭐요?
1: 그 영화 뭐야 저 원더우먼 나오는 동네 네. 있잖아. 여자들만 있는 부족.
0: 응. 아, 그런 건가? 건가?
1: 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0: 그런 건가?
1: 오, 신기한데. 네.
0: 아니, 여자들만 있으면 그러면 후손은 어떻게 이어?
1: 그거는 이제 저거
0: 되는 거죠.
1: 아니, 아니죠. 발탁된 옆 부족에서 예. 발탁된 선발된 가장 강한 남자들이 와서 예. 원정을 오는 거죠.
0: 원정을 또 이상하게 갔네 또.
1: 알파 메일이 오는 거지.
0: 아니
1: 내가 그때 내놨어야 돼. 아,
0: 베네수엘라하고 네, 지금 네. 환태평양 이 브레고리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1: 그거 장난 아니죠.
0: 그렇죠. 네. 우리 지진 대비해야 되겠어요.
1: 일본도 며칠 전에 지진 났고 예, 지금 조금 그래요.
0: 약간 그래요. 어제 또 아침에도. 저 북가주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1: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그마하다 말하니 좀 그렇지만 어쨌든
0: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1: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좀씩 풀리지.
0: 릴리지가 되지.
1: 맞아요. 안 그러면 완전 뭉쳐버리면 네. 너무 세게 나오니까
0: 그러니까 풀어줘야 돼.
1: 좀 풀어줘. 어깨 풀리면 막 해서 찾으지.
0: 축구 졌다고 막 스트레스 갖고 있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1: 아, 솔직히 풀어주세요. 스트레스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저거 하는 거죠.
0: 그냥
1: 나의
0: 거죠.
1: 화를 푸는 거죠. 그냥
0: 일을 푸는 거야.
1: 말로 이래봤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백매천배 잘하는 분들인데 대한민국 국가
0: 나 이거 하자 그러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쩝쩝쩝쩝
1: 그건 우리 32강
0: 오늘 6.25라서
1: 대구 하고요. 네. 오늘 6.25니까 네. 일단은 오늘 미국 대회 있잖아요. 네. 미국 응원 한번 하시죠.
0: 응원 한번 하죠.
1: 뭐랄까요?
0: Something 미국... USA
2: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처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2: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1: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2: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홈쇼핑 월드 월드컵 32강 기원 초대박 세일. 우리 김미경 실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월드컵 32강 기원하는 초대박 세일로 오늘 32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1: 아니,
0: 네.
1: 그전에 사실 네. 오시기 전에 우리 홈쇼핑 월드님께서 댓글에
0: 네.
1: 우리 김 대표님이 한국팀 32강 갈 줄 알고 32강 세일 준비하셨을 텐데 저서 어쩌나요? 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32강 기원 초대박 세일은 계속됩니다.
13: 아, 좋습니다. 아.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0: 아, 32강 이러니까 네.

0: 왜냐면 뉴욕에는 32가가
1: 네.
0: 코리아타운을 상징하는
1: 그렇죠.
0: 스트리트 넘버거든요. 네네네네. 32라는 의미가 대단하네요. 그죠? 오늘 홈쇼핑 월드에서도 바로
1: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샤킬 오늘이 등번호가 32번이었어요.
0: 그래요?
1: 네. 뭐 32라는 숫자야 뭐.
2: 네. 저희는 30으로 무조건 네. 3불 20장 초대박 세일을 하겠습니다.
1: 이거 기대됩니다.
0: 어머, 궁금해요. 네. 네.
2: 먼저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워지고 하는데 골프도 나가시고 싶잖아요.
0: 네.
2: 그때 쓰시라고 원단의 명가 효성 냉각 명품 골프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100% 이게, 한국산이고요.
0: 네, 네.
2: 이게 별명이 입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러니까 호흡도 편안하시고 써도 호흡 되고 땀도 흡수 잘 되시고 쓰셔도 시원하세요.
0: 아, 이거 계속 빨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2: 예, 예. 그래도 99% 자외선 차단도 가능합니다.
1: 좋다.
2: 네. 이게 원래는 12불 99였는데 저희가 올림픽 32강을 기원하면서
1: 월드컵입니다.
2: 3불
1: 올림픽 32강은 너무 못한
2: 아니 어제 올림픽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 아직 조금 네. 네.
2: 3불 네. 20전입니다.
0: 네. 이거 골프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원 야외 활동하시는 예, 분들한테 예. 너무 좋겠네요.
2: 또 떡볶이의 왕 신정 떡볶이에서 떡볶이 떡을 가져왔습니다.
1: 오호.
2: 이게 밀떡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한 10분 불려가지고 집에서 네. 해서 먹어봤거든요.
1: 네.
2: 너무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저희 그 더덕 고추장 넣어서 그 고추장에다 약간 단 것만 넣어서 했는데
0: 네.
2: 그냥 맛있어요. 파만 넣고 하면
0: 네.
2: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떡이 맛있거든요. 이것도 3불 20전입니다.
0: 좋아.
2: 저희 팍팍 썼습니다.
1: 떡 3불 20.
2: 네. 난 100% 제주도 순살 고등어 180g이
1: 네.
2: 이것도 반찬에 드시라고 3불 네. 20전에 드립니다.
1: 이거 32강 좋다.
0: 저희가 맨날 예. 사 먹는데.
2: 이거 아시잖아요. 네. 너무 음식하시기 간편하셔서.
0: 네. 그냥 구미인데.
2: 그다음에 이탈리아 크림 리조또.
1: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2: 이것도 원래 6불 99잖아요.
1: 네네네.
2: 그런데 저희가 3불 20전으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처럼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0: 좋아. 네. 네.
2: 그리고 이번에는 또 3불 20전으로 끝나면 저희가 섭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32불 초대박.
1: 32강이니까 32불.
0: 네.
2: 32불 초대박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네.
2: 맛있는 검은 약콩 서목태생식인데 이게 저희가 판 지가 20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1: 네.
2: 우리가 아는 게 블랙푸드잖아요. 블랙푸드의 건강. 거기
1: 그렇죠.
2: 안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 예방,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질병 예방. 네, 이 블랙푸드 삼총사 누구누구 있냐면 검은캐, 검은콩, 검은쌀. 거기다가 20가지 곡류까지 다 들어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으세요. 또 그러니까 저희가 생식이니까 그 곡류들의 영양소를 바로 몸에
1: 그대로?
2: 흡수하실 수 있어요.
0: 네.
2: 네. 네.
1: 고기 가격이 원래
2: 69불이에요.
1: 그죠? 그죠?
2: 예, 옛날에 예. 진짜 그 20년 전에 69불 그렇게 팔았거든요.
1: 네.
2: 지금 32불입니다.
0: 어머.
1: 이야.
0: 이거 검은 콩 먹으면 하얀 머리도 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맞대요.
2: 네, 실제로 그렇대요. 가수 박진영 씨가 네. 연극 굉장히 자기
1: 네.
2: 개발에 열심히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이거가 이제 검은 머리 나고 싶어가지고 블랙푸드에 심취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훨씬 나는 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이거 좋다. 32불.
1: 네.
2: 또 강한 홍삼, 육년근, 고려홍삼, 프리미엄 진액 60호. 이제 2개월분인데
1: 예.
2: 이게 82불이 32불입니다.
0: 야.
1: 프리미엄 고려홍삼 프리미엄 진액
2: 6년근이에요.
1: 32불이요.
2: 저희가 진세노예들과 들어있는 이 홍삼을 32불에 드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1: 이거 초대박 세일입니다.
0: 네. 32불 맞추시느라고 네. 진짜
1: 그러니까요.
0: 눈물을 머금고
1: 그러니까요.
2: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0: 네.
2: 홈쇼핑월드가
1: 16강까지 기대해보면서
2: 네. 네. 그다음에 제주 특산품 기적의 마요크림인데
1: 이거 좋은데요.
2: 네. 이게 말기름이잖아요.
1: 네, 말기름.
2: 이게 피부에 사람 피부에 그 피지랑 가장 흡사한 성분으로
0: 네.
2: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피부에 장벽을 만들어주는
0: 거예요.
2: 저희가 건조함을 네.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0: 네.
2: 이거 바르시면 진짜 이렇게 피부가 장벽이 씌워지는 것처럼 촉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그 저희가 스킨케어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쓰시면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것도 원래 39불 99인데 32불에
1: 네.
2: 하나가 아닌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를 드립니다.
0: 와.
2: 근데 이거 네. 두 개만 드리면 저희 홈쇼핑 월드가 아니죠?
0: 네.
2: 제주 특산품 마유 비누로 씻으시고 또 스킨케어 하시고
0: 비누도 주시고
2: 네, 비누도 드려요.
1: 마유 비누도 주시고 마요 크림도 원 플러스 원으로 32불에. 저 마요 비누 지난번에 세일 샀거든요.
2: 좋아요.
1: 진짜 좋아요. 저 샤워할 때 얼굴 이걸로 쓰는데 되게
2: 그리고
1: 좋더라고요.
2: 건조하지가 않죠. 네. 쓰고 나면.
1: 진짜로.
0: 그리고 촉촉해요. 마요 크림 좋은 건 다실 거예요.
1: 그걸 원 플러스 원에 마요 비누까지 오늘 드립니다. 32불입니다. 좋다.
2: 제가 말하기 또 입 아픈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이오 바이 간장 게장 900g을 39불이었는데 지금 몇 불일까요?
1: 32불.
0: 플러스
1: 32불이지 뭐.
2: 맞습니다.
1: 대장님,
0: 세상에, 세상에. 와, 이 간장게장이 이거 맛있다고 소문난 건데, 이 39불짜리를 32불에 1 플러스 1으로.
1: 이거 완전
2: 너무
1: 대박입니다.
2: 좋아. 근데 여기까지가 또 아니고요.
0: 왜?
2: 간장게장만 드시지 말고, 100% 제주산 순살 갈치까지 드립니다.
1: 순살 갈치를 주신다고요?
0: 예, 예, 예. 야,
2: 저희가 그냥 저녁 방싹 다 준비해드려요.
0: 어머, 웬일이야? 이건 가서 찜해야 되겠다.
2: 제가 저 월급 계속 올라갈까봐 너무 바라긴 하는데 저기 홈쇼핑 걸 내가 좀 걱정돼가지고.
0: 아니 멍든 또, 우리 가슴을 이걸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32불에 푸시는구나.
1: 사실은 기뻐하라고 해주신 건데 오히려 달래주시게 됐어요.
0: 예.
1: 간장게장 원 플러스 원에 순살 갈치까지 한 팩 듭니다.
2: 또 어제 답답해서 잠 못 주무. 신 분들이 있으시죠?
1: 저요.
2: 그런 분들은요, 저희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 매트를 사셔야 돼요.
0: 네.
1: 와, 이거 이게 설마 32불이라고요?
2: 아, 어떻게 아셨지?
1: 아니 32불에 쿨 매트가 나온다고?
2: 비밀이 누출된 건가요?
1: 와, 대박입니다. 이거
0: 스몰 사이즈가 99불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 응원하시고 힘내시라고 32불에 갑니다.
0: 와,
1: 10배시라고.
2: 예. 82불에. 8만 4카대도 시원하세요.
1: 화내지 마시라고. 야, 아이스 쿨 매트를 여러분 99불에 32불에 올려주십니다.
2: 스몰 사이즈는 32불이고 킹 사이즈는 119불이었잖아요. 이게 42불. 또 킹 사이즈는 139불이 52불. 슈퍼킹은 159불이 62불입니다.
1: 진짜 대박 세일입니다 오늘.
2: 이건 여름 너무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매트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0: 아, 진짜 에어컨이 필요 없어. 너무 좋다.
2: 그리고 32강으로 저희가 끝나지 않고 저희는 또 이제 저희가 와이드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16강까지 기원하면서 저희가 또 초대박 세일을 만들었습니다.
0: 정말 16강 16불에 만드셨어요?
1: 그러니까.
0: 어머.
1: 우승하면 1불이야. 우승하면. 네. 16강 기원해도 뭔가요? 기대됩니다.
2: 아, 저도 되게 기다렸던 상품이거든요. 왜냐면 손님들 오셔서 우리 홍삼정 에브리원 스틱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최저 가격으로 6년금 홍삼정 에브리원 스틱을 1개월분인데 이게 1 플러스 3이에요. 원래 하나에 99불 99전 왔는데 1 플러스 3으로 99불 99전에 드리고
0: 세상에
2: 거기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네.
2: 산삼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기적의 명약 산삼한.
2: 이거 씹어 드시고 산삼의 사포닌 성분 흡수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사은품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네 박스 에브리원 스틱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기적의 명량 산삼한
1: 까지 해서 99불 99.
2: 이번 여름 끝도 없습니다. 저희 홈쇼핑월도 하시면 그냥 바로 여름 그냥 더 건강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1: 이거 구매해서 원가적 같이 드시면 너무 좋겠네요.
2: 홍삼이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회복에 좋고 혈행 개선 항산화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1: 좋은 건 너무나 잘했죠.
2: 근데 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삼 제품을 다른 제품을 또 데리고 왔어요.
0: 뭐요?
2: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근 금산 홍삼 농축행인데 이게 240g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189불인데 4병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이게 64.50전입니다.
1: 뭐야? 189.64불이면 반값도 더 세일하시는 건데요?
2: 이게 저희가 지역 협약 때문에 가능한 상품이에요. 이거 군수님하고 한번 최저가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와.
2: 선물하시기 좋게 저희 봉투도 너무 예쁘고 깍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효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1: 군수님이 추천하시니까 또 제일 좋은 거겠네요.
2: 이것도 사은품으로 기적의 명약 산삼한 드립니다.
0: 와,
1: 좋습니다. 야, 홍삼 사러 가겠군요.
2: 저희가 호관절 팔고 있잖아요.
0: 관절약인데
2: 이게 계속 솔드아웃이 됐었어요.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관절 특허 기적의 호관절 60호인데 이게 2개월분이거든요. 이게 원래 249불인데 한국에서는 항상 25만 원 넘게 팔아요.
3: 맞아요.
2: 근데 저희는 네. 직매해가지고 1 플러스 1이 149불입니다.
3: 그러니까 두 박스에 149불.
2: 예,
3: 플러스
2: 두 박스에. 예, 예. 여기에는 식약청이 인증한 MSM이라는 성분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관절하고 연골 건강에 특효입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들은 이제 경험담으로는 네. 이걸 드시면 네. 계단 올라갈 때 다르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단 올라가실 때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3: 그렇죠.
2: 네. 훨씬 편안하시대요. 네. 근데 이게 두 박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적의 명량 산삼한.
0: 네.
3: 또 주세요 이것도?
2: 이건 한 박스도 아니고 두 박스를 드려요.
3: 와.
2: 요번에
3: 뭐야? 너무 많이 주시는데?
2: 월급 특급. 우리 사장님이 스포츠 완전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 리팀 네. 대표님이. 네.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확 쏘셨습니다.
0: 네.
2: 또 알만한 분은 다 아시는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닌 120캡슐 네. 4개월분이거든요. 이게 120불에 80불로 내려갔고 한 병 구매하실 때는 대박난 치명골드 드리고 이게 원래 원가가 79불이에요.
3: 예.
0: 네.
2: 그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두 병을 구매하시면 대박난 치명골드 플러스 저희 아이스 쿨매트 있잖아요.
0: 네.
2: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0: 와, 좋다.
2: 예, 예.
0: 뭐 알부민 좋은 건 다 하실 테고.
3: 그렇죠. 예. 또 이번에 두 병 구매하셔야겠는데요. 그러면.
2: 아, 그러면 시원하게 네. 주무시고 또 건강
3: 네.
2: 몸으로
3: 치료하시고 받으시고 네. 아이스 쿨매트도 받으시고요.
2: 그다음에 가을 서리마다 양무엿이 있는데 이게 무엿이 89%예요.
3: 네.
2: 근데 이게 129불이 89불 99전입니다. 네. 한 병 구매하실 때는 대박량 치명 골드 드리고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 두 병 구매하시면 또 대박량 치명 골드하고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무료 증정해 드립니다. 이게 양무역이 저희가 기관지에만하고 기침에만 좋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것과 네. 몸에 해독 작용도
3: 아,
2: 하고 있으니까 꼭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맛도 너무 좋아요.
3: 스푼으로 뚝 떠서 드시면 되더라고요.
2: 네네네. 네, 아니 저희는 스틱이에요. 쭉 네. 빨아서 드시면 돼요. 그냥
3: 옛날에 먹었나? 그다음에 너무 좋다.
0: 네.
2: 골프 집에서 연습하시고 싶으시고
0: 네.
2: 나는 골프 왕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집에다 설치하시면 네. 되는 김국진의 네. 헤라디아 골프 쇼케임 스크린 골프 연습기가 3,499불이 무려 세일을 1,000불이나 해가지고 2,499불입니다.
3: 이거 굉장히 아. 유명한 거거든요. 쇼케임.
2: 네. 이건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0: 네. 예. 이거 집에서 좀 써보신 분 얘기는 어떻든가요?
2: 아니 이제 어프로치하고 할 때 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3: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골프 안 치시죠?
2: 아니 전 쳤었어요. 근데
3: 근데 지금 손동작이 전혀 안 치시는 분이
2: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쳤는데 네, 네. 저희 골 그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 하위 0.03%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옷을 야. 다 구입을 했거든요. 세트도 다 사고 근데 포기하셨어요? 진짜 필드 한번 나가보고
3: 네. 네. 아 근데 필드 나 머리는 올리셨네요.
2: 머리는 다 올리고 네. 막 옷도 막 세트로 싹싹 핑크색으로 막 하고 사람들이 막
3: 이쁘시겠다. 와,
2: 그랬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앞에 똑 떨어져가지고.
0: 아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2: 아 장비를 다 팔았습니다.
0: 아,
3: 옷이라도 정말. 입고 다니세요.
0: 다시 그래도
3: 옷 이쁘잖아요.
2: 예. 네. 근데 이거 사시면 녹용홈산 네. 프리미엄 60호 한 박스 드리고
3: 예.
2: 동원 치명 공진단 한 박스도 무료 드립니다.
0: 네.
3: 오, 이거 가서 체험해 볼 수 있으시죠?
2: 체험하시면
3: 네. 네.
2: 너무 사고 싶어지죠.
3: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홈쇼핑으로 가셔서 한번 체험해
2: 네.
3: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네. 네. 저희 뉴질랜드산 최고급 양모 이불 그레이 아이보리 쑥색 구라색 있거든요.
0: 네.
2: 이거 킹 사이즈도 210불 퀸 사이즈는 무조건 160불 아 뭐야
3: 스몰
2: 사이즈예요. 네. 이거는 120불입니다.
3: 아, 네. 양모 이불.
2: 양모 이불 자연산 양모 이불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3: 네.
2: 양모 이불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2: 의령 특산물 불이 만개떡이 있는데 이거 네. 어버이날 세일했었잖아요.
3: 네.
2: 근데 맛있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네. 21불에 세 팩 드립니다. 원래는 12불 99였잖아요. 하나에.
3: 네.
2: 근데 21불에 세 팩 드립니다.
3: 만개떡이 지난번도 누가 아시는 구매하려도 없어서 못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 예, 예,
3: 그렇죠?
2: 네. 많이 가지고 왔어요.
3: 네, 좋습니다. 있을 때 여러분. 네.
0: 저는 사다가 냉장고에 이제 먹을 날만 돈을 떠들어서 망했다고 뭐 만개떡 먹어야 되겠다.
3: 아, 그래야겠네.
2: 또 화장품의 명가.
3: 네.
0: 네.
2: 홈쇼핑 월드에서 화장품을 가져왔는데 요번에 특별히 나온 화장품이 코리아나 앰플 앤 블레미샷 앰플 50ml예요. 저희가 이제 여름 대구 하니까 기미하고 주근깨 잡티가 많잖아요. 예. 이 색소를 깨끗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앰플을 가져왔거든요. 집증 미백 앰플인데 이게 59불 99인데 18불 9구입니다.
3: 오, 좋다. 예.
2: 또 프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이 39불 9불짜리가 7불 99고 네. 코리아나 앰플앤 피즈와 트러블 집중 저격 앰플이 이제는 14불 네. 99가 4불 99로 데려갔어요. 그냥 거의 그냥 다 푸는 거예요.
3: 그러니까요.
2: 예. 그다음에 독도 자작나무 수분 토너 있잖아요. 라운드립에서 나온 제품은 하고 저희가 수분 토너도 있고 자작나무 수분 토너가 있고 쑥 진정 토너가 있거든요.
3: 네. 네.
2: 이거 원래 39불 99인데 9불 99입니다.
0: 네.
2: 다른 미국에 입점해 있는
0: 네.
2: 다른 그대로 비교해보도 여기 최저가예요. 진짜
3: 비싸네요.
2: 근데 젊은 학생들이 잘 몰라서 저희를 홈쇼핑으로 잘 젊은 친구들한테 유명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막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제가 안 젊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0: 요즘 K-뷰티에서 한국 화장품이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좋은 한국 화장품들을 근데 이렇게 저번에, 싸게 파시네.
2: 저번에도 중동 친구들 오셔서 사셨어요.
0: 네.
2: 뭐 앰플엠 뭐가 좋고 뭐 금가루 들어있고
3: 네,
2: 막 이렇게.
3: 네, 네.
2: 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발라보 네. 오 이러더니 사셨어요.
3: 원더풀하죠.
0: 고소문 나서 젊은 친구들 슉 몰려올 거예요.
2: 네. 그다음에 라운드랩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가 150g인데 80패드가 들어있잖아요.
0: 네.
2: 이게 49불 99인데 12불 99에 드립니다.
3: 네. 좋습니다.
2: 이제는 또 원가 이하로 저희가 네. 초대박사를 하고 있는데
0: 네.
2: 어리굴젓 서해안 어리굴젓 이거 드셔보면 한번 드시는 분 없으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0: 네.
2: 14불 99가 9불 99.
3: 네.
2: 더덕 고추장.
3: 너무 좋아요.
2: 떡볶이만 네. 해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19불 99인데 9불 99고 이게 근데 클리어런스 세일이에요.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요.
3: 네.
2: 나 전복은 완도다 완도 전복 떨어졌나 할 정도로 몇 개 제가 안 남은 걸 봤어요.
3: 재고 많이 없습니다.
2: 예. 예. 이게 한 마리당 3불이고 5마리가 들어있어서
0: 네.
2: 14불 9구입니다.
0: 좋습니다.
2: 그다음에 100% 아라비카 블랙 원두 커피도 20스틱이 들어있는데 이게 1+2예요. 세 박스 드리는데 원래 한 박스가 6불 9인데 세 박스에 6불 99를 드려요.
0: 와우.
3: 이때 샀어야 되는 건데.
2: 아,
0: 원두 커피? 네,
3: 이거 맛있어요.
2: 여름이니까 이거
3: 맛있어요, 커피.
2: 블랙 커피를 드시면 해보세요. 맛있거든요.
0: 네. 네.
2: 그다음에 은빛 멸치. 이제는 저희가 볶음 멸치는 다 떨어졌어요.
3: 이것도 클리어스예요.
2: 다시 멸치하고 지리 멸치만 남았는데
3: 예.
2: 다시 멸치는 6불 99, 지리 멸치는 9불 99입니다.
3: 네. 네.
2: 그다음에 저희 클렌저 파파야 클렌저 그린에프 콤부차 블랙베리 있잖아요.
0: 네.
2: 이거 향 다르고 각각마다 약간 성분이 달라가지고
3: 예.
2: 더 깨끗이 씻기는 게 있고 더 모이초하게 씻기는 게 있는데 이거 4개 1+3이 9불 9구입니다.
0: 한개
2: 하나가 9불 9구였는데
3: 그러니까요. 네.
2: 그다음에 대관령 송출된 황태채가 113g인데 이게 딴 데서 12.99에 많이 파는데 7불 네. 9구입니다.
0: 너무 맛있어.
3: 황태채.
0: 이거 떨어져서 가야 돼요. 사람.
2: 예.
0: 너무 맛있어. 양도 많아요.
2: 오늘 와. 덥잖아요.
3: 네.
2: 더울 때 생각나는 게 막 갈증 날 때 수박 짜츠.
0: 네.
2: 예. 100% 수박 짜츠. 아우 가격은 저희가 최고예요.
3: 코스코를 이겼죠.
2: 예.
3: 코스코는
2: 코스코는 4불 99인데 저희는 2불 99고 6병들이 한 세트를 사시면 한 박스를 사시면 12불 11불 99여서 한 박스에 1불 99밖에 안 해요.
0: 한 병에.
2: 예. 네. 그다음에 뭐 직화 짜장면, 사창 짜장면은 뭐 네. 먹어보면 아시잖아요.
3: 그럼요. 사무실 재놓고 먹습니다.
2: 예.
0: 네.
2: 이게
3: 뭐 5분 50만, 5분 30만 땡 돌리면
2: 맞아요.
3: 그냥 아주 맛있는 수타.
2: 수타 진짜 네. 수타 느낌 나오죠. 나잖아요.
3: 예.
2: 6불 99가 4불 99고 아우 곱창.
3: 곱창김.
2: 저 이거 그래도 밥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네.
2: 그 원초가 확실히 좋으니까 두껍고
3: 그렇죠. 네.
2: 씹을수록 제 단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3: 좋습니다.
2: 무려 10% 10불이나 할인하는 거고. 지리산에서 온 약도라지 가루. 이거 동결 건조 분말인데 이것도 29불 99가 16불 99입니다.
3: 네.
2: 이거 목하고 진짜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들면
3: 그렇죠.
2: 특효입니다.
3: 예.
2: 그다음에 종근당 건강 아인비타 멀티 비타민 이민샷. 너무 피곤하실 때 드시면 네. 되거든요. 이게 10병 세트인데
0: 네.
2: 39불 99가 29불 99입니다.
3: 예.
2: 그리고 고령은단 비타민C 1000mg 있잖아요.
3: 네네.
2: 이거 하이퀄러티 영국산
3: 네.
2: 재료로 만든 비타민이잖아요. 이게 64불 99가 44불 99전에 드립니다.
0: 네.
2: 이거 무려 10개월 분이세요.
3: 와.
2: 네. 그다음에 저희 깔끔이 3총사. 네. 과탄산소다 1.5kg, 베이탱킹소다 1.5kg, 구연산 1.0kg 있는데 과탄산소다는 7불 99. 그다음 베이킹소다는 5불 99. 네. 구연산은 5불 99.
3: 좋습니다.
0: 이걸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무 용기네요.
2: 맞아요. 과열도 씻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젓갈. 젓갈하면 홈쇼핑 월드 아니겠어요?
3: 그렇죠.
2: 예. 저희 스테디셀러 명품 100명 만전.
4: 네. 29불
2: 99인데 19불 99에 드리고 네. 그것만 하면 섭하잖아요. 네. 명품 새우젓, 명품 낙지젓. 네. 이게 9불 99에 드립니다.
3: 좋습니다.
2: 또 가리젓,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까지 있거든요. 얘네들은 6불 99에 드리고 있어요.
0: 가격 너무 좋다.
2: 예. 저희가 홍삼 많이 네.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강화 홍삼, 녹용 홍삼, 프리미엄 진액 60포를 2개월분인데
0: 네.
2: 무조건 65불 해드리고 있습니다.
3: 2개월분 60포가 네. 65불입니다.
0: 네.
3: 야, 근데 오늘도 진짜 월드컵 이 32강 기원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0: 초대박 세일을 네. 했어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초대박 원가이야 세일이에요.
3: 그러니까 리조또며 골프 마스크 떡볶이 떡 순살 고등어가 3불이시네요.
0: 오늘도 가야 될 게 많다 진짜.
3: 야, 오늘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았어.
2: 건강 제품은 뭐 저희가 네. 없는 게 없잖아요.
3: 그러니까요.
0: 네.
3: 자 여러분 오셔서. 홈쇼핑 월드입니다. 부에나팍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구 뱅크 오브 홉 자리고요. 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 제2주장 자리 번호 213-380-3330번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OTC 카드도 환영한다고 하셨네요.
3: 그렇죠.
2: 환영합니다.
0: 김미경 실장님, 아우 점점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전희가 부릅니다.
3: Don't stop believing.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1: 그럼요. 네. 또 스탑 빌리빙이죠. 네. 믿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0: 항상 굿모닝 차차차.
1: 잘 되겠지 뭐.
0: 2부.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 지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미국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동차를 바나나로 만들었어요? 바나나 모양으로?
1: 아, 모양으로?
0: 네. 그 사람은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1: 오, 그거 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어디, 그냥 저기... 바나나 모양으로.
1: 네, 그거 본 것 같아요. 뉴스인가 있어.
0: 근데 매번 걸리는 거야, 경찰한테.
1: 그거 불법이요? 합법 아닌가? 걸리나?
0: 근데
1: 워낙 이상한
0: 그 규정이
1: 많던데.
0: 있겠죠. 근데 매번 걸린대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티켓을 뭐 띄고 받아요? 봐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구나.
1: 재밌으니까 봐줄 것 같긴 한데.
0: 사람 그 나름이야 또.
1: 차에다 전구단 차도 있어요. 보셨어요?
0: 봤어요. 저 얼마 전에.
1: 전체 전구단
0: 여기 한인타운에
1: 그래요? 한인타운에
0: 크리스마스 있어요? 트리 장식하듯 온 차를 그렇게
1: 전구를
0: 반짝이 전구를 달았어요. 그래, 사진 있고. 찍어놨어.
1: 되게 특이한 차들 많아요.
0: 자기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1: 그쵸,
0: 사는 거지
1: 개성이죠,
0: 뭐.
1: 뭐.
0: 근데 요즘 그 DUI
1: 네. Drug under influence.
0: 그걸 걸린 사람이 많대요.
1: 왜요?
0: 응?
1: 왜요?
0: 오늘 아니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술 먹은 사람도 많고 약하는 사람도 많고.
1: 그렇지.
0: 근데 DUI에 걸린 게 꼭 술뿐만 아니라 감기약 같은 거
1: 감기약
0: 심하게
1: 걸려요.
0: 먹고
1: 네.
0: 그런 것도
1: 맞아요.
0: 걸린대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0: 제정신이 아니.
1: 진짜로 그래서 근데 DUI가 그거 아세요? 자전거도 있는 거 아세요?
0: 맞아요.
1: 그건 좀 몰랐거든요. 자전거를 타다가도 DUI를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0: 진짜
1: 걷는 것도 걸리나?
0: 아니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전동으로 된
1: 스쿠터.
0: 우리 아파트에도 어떤 청각이 차고 다니는데
1: 네.
0: 그냥 집에서 전기 충전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1: 네. 그것도 하여튼 안 돼요. 인플루언스 되면은 그
0: 조심해서
1: 뭐, 네, 수리를 먹거나 약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0: 요즘 하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체크 포인트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또 요새 또 스포츠가 또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조심하라고.
1: 네, 조심해야죠.
0: 근데요, 그 동부 뉴욕에 비하면 여기는 경찰도 없고 정말 검문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검문을 어디서 한다고 알려주고 하잖아요.
1: 미리 알려주잖아요.
0: 이렇게 착한 데가 어디 있어?
1: 시간도 알려주고.
0: 정말.
1: 그러니까 뉴욕은 그냥 해요? 안 알려줘요?
0: 안 알려주죠.
1: 아 진짜요?
0: 그냥. 불시에
1: 불시하는 거요?
0: 갑자기 막혔어. 오도 가도 못하게 다 막아요. 사방을
1: 와.
0: 도가내든 쥐야. 그래서 저
1: 돌리면 잡히는 거잖아요.
0: 네. 저 아는 오빠가 어떻게 해서 피했는지 알아요?
1: 어떻게 내려 뛰었어요?
0: 그 엘머스트 하스피털 근처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뒤에서 밀려 있는데 빵빵빵빵하고 마이 와이프 다이다이
1: 병원 가야 된다고?
0: 다이다이 하스피털 이래서 빠져나가라고.
1: 그 검문서 나왔어 그래서? 진짜로?
0: 지나갔어요. 술 마셨는데.
1: 야, 진짜 럭키다.
0: 진짜 럭키. 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걸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 같은 분이에요?
0: 응. 유명해 그분. 그 성경책이 그 대시보드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처치 뭐 이러면서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1: 야,
0: 아침에 새벽까지 마시고 집에 가다가
1: 아침에
0: 아이고 처치 이러고서
1: 여러분 사실
0: 그러면 안 돼.
1: 네, 이러면 안 됩니다.
0: 네. 조심해야 돼요.
1: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철철해.
0: 뽀송뽀송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윤상과 김현철의
1: 사랑하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5: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 방학이라고 합니다.
16: 이참에 우리 아이들 특히 어디가 약한지, 우리 체질하면 사상체질, 소음, 태양, 소양, 또 태양, 이렇게 네 가지 체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기가 아니면 폐기가 아니면 신기가 비가 약한 그런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체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즉 한마디로 간이 약한 아이들인데, 어떤 체질은 바로 간신비 배신에 따른 개념인데,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목, 즉 나무의 기운을 발현하는 그러한 간 기능 전체를 얘기하는데, 즉 근육도 간에 속하고 손톱, 발톱도 간에 속하니 우리 침투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오히려 정신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덩이가 부었다, 간담이 서늘해 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는요 간과 쓸개가 온도가 떨어진다, 간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상태에 관한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간은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간 기능이 튼튼한 아이들은 용기도 뛰어나고 반면에 간이 허약하게 태어나면 근육의 힘도 약하고 활동성도 떨어져서 감기 허약한 아이들은 운동기 허약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쉽게 지쳐있고 용기도 없고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기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주 어지럽다고 하고 팔다리가 자주 삐면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리에 쥐도 난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력이 약한 아이들이 감기가 약한 아이들입니다. 식욕 부진과 함께 안색도 누렇고 계절도 심하게 타고 손톱 발톱 얇고 잘 부러지고 갈라지는 것이 이런 감기가 허약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감기가 허약한 아이들 당연히 감기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은 여러분 녹황색 채소를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으니 한번 꼭 한번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리고 소의 간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도 간을 보강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차는요 구기자 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간의 음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구기자 차를 째려서 보글보글 끓여서 우리 늘 음료수 대신 먹게 하면 감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참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그 조그만 샤프신 같은 뜸을 한번 어머니들이 이참에 아이들한테 간에 좋은 그러한 뜸자리를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뒤에 있는 간유라는 자리 그리고 무릎 밑에 있는 족삼이라는 자리 배꼽 위에 있는 중환이라는 자리를 한번 떠서 간기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4: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날 것이며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에픽 도로비고의 말입니다. 아, 온 국민이 잠 못 이루며 응원했던 남아공 월드컵. 예, 대한민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아쉬운 패배의 순간 우리가 느꼈던 실망감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실망감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했고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깊은 실망감에 빠져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빛을 향해 걸어갈 우리 태극전사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0: 승부. 예. 참 멋진 노래죠. 이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피언니. 해피투게더 목요일이네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네요. 비겁하고 찌질한 감독 무기나는 대한축구협회 정신 차리게 황금 세대를 바보들 행진시킨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와, 전반 그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백패스만 하다 끝나다니요. 너무나도 아쉬운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쉬워하기도 하고 좀 뭔지 모르게 정말 분노한 그런 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아, 그렇습니다. 어제 대한민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1대0의 이 실망감과 눈물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예, 설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 그러나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감동은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위대한 용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에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좀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는요. 자, 6월 27일 다가오는 내일 모레죠.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콘서트가 있잖아요. 바로 예, 트로트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른더 선생님, 예, 밖에 와 계셔요. 잠시 후에 예, 모시고 정말 서른더 선생님의 그런 진한 음악 인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 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0: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에서 이분의 이름을 빼놓고는 희노애락을 논할 수가 없죠. 예, 트로트의 황제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오빠 가수 서른도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니의 라디오는 애칭이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이영곤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자, 처음 이 주현미 씨의 안오네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6월 27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팜스프링스 판타지 리조트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서른 도시의 주옥 같은 음악 인생, 그리고 이번 LA 공연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른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주현미의 안오네입니다.
1: 네.
0: 자, 서른 선생님, 오늘 바로 공항에 도착하신 거죠?
1: 네네.
0: 아, 많이 피곤하시죠?
1: 뭐 피곤한 것보다는요.
0: 네네.
1: 이 미국에는 오면 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0: 아.
1: 오히려 피곤이 깨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피곤 같아 정말요. 네.
0: 와, 와, 와.
1: 제가 체질이 또 이 아메리칸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0: 네. 예. 아니 제가 뵙고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젊은 오빠세요. 그래서 제가 젊은 오빠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공연이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고니 선배님하고는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2: 저는 뭐 일단 제 기억으로 90년도에
0: 네.
2: 우리 선생님 그 결혼하실 때 저희 하늘에 계시는 저희 가수 현미 씨께서 네, 축가를 해주셨어요. 제 기억에. 근데 갑자기 반주가 없어서 제가 그냥 못 치는 기타로 옆에서 축가를 해드렸던 그 추억이 지금 있어요. 기억이.
0: 그러시군요.
1: 네네. 네네.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분이죠.
0: 그러네요.
2: 아이고 별 말씀이요. 네네. 그리고 뭐 저보다는 어머님하고는 항상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연이었고
0: 네.
2: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미국 공연 오시면 뵙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0: 그러십니다. 진짜 이번 굉장히 이 콘서트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네. 워낙에 히트곡들도 많지 않습니까?
1: 예, 저도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이제 뭐 어쨌든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경기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2: 여기도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1: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노래로서 그동안 좀 사인 스트레스 좀 푹 풀어드리고
2: 네.
1: 저와 함께 하는 시간만큼이나 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백댄서로 우리 교복을 입고 또 콜라보로 네. 함께 그렇게 무대를 장식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1: 네, 우리 미주 교민님들 중에서
0: 네네네.
1: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0: 세니어분들.
1: 모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0: 네네.
1: 이런 분을 제 무대에 꼭 모시고 제가 싶었어요.
0: 그래서
1: 좀 신나는 음악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게 추억이잖아요.
0: 그렇죠.
1: 추억 중에서도 학창 시절 늘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분들의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하고 교감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해서
0: 네,
1: 그런 무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네, 네. 정말 학창 시절의 그런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뵈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그날 뭐 두세 시간에도 끄떡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2: 저희 이번 그 선생님, 선생님 콘서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0: 그렇습니까?
2: 첫 번째, 보통 콘서트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리스트에 빠진 노래가 많을 거예요. 워낙 히트곡이 많으셔서.
0: 그렇군요.
2: 두 번째로 보통 가수들은 이제 작곡가한테 곡을 받아서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곡이 본인께서 작사, 작곡 또는 우리 사모님께서 작사하시고 그런 곡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1: 네네.
0: 네. 뭐 히트곡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도 굉장히
2: 그럼요.
0: 유명하신데요.
2: 네. 네.
0: 방금 잠깐 들어봤어요. 굉장히 애정이 있으신 노래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주현미 씨의 그 안오네?
1: 네.
0: 안오네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제가 그 이제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오디션이 유행이잖아요.
0: 네.
1: 그 오디션에 제가 또 이제 그 심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주현미 씨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진지하게 저한테 곡을 좀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주현미 씨가 주현미 씨 정도 되면 뭐 워낙 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주려고 줄을 섰을 텐데.
0: 그렇죠, 그렇죠.
1: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유 그래도 주현미 씨가 나를 좀 인정을 했네. 그런, 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한편은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또 걱정스러운 건 음악 듣는 그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아, 굉장히 그렇죠. 높은 분인데 예. 네. 웬만큼 곡을 써서 저분이 흡족이 할까 하는 또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 네, 네.
1: 참 운이 좋게 다행히. 예, 이번 그 곡을 제가 써서 선물을 했는데 본인도 너무 좋아하고
2: 아~
1: 또 지금까지 주현미 씨가 불러왔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0: 네네.
1: 새로운 어떤 흐름의 노래고
2: 그렇죠.
1: 또 이제 이 노래는 부르면서 꼭 춤을 춰야 돼요.
2: 아,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그 어색한 몸을 흔들면서
2: 그렇죠. 주현미 씨가 춤춘다는 게
1: 예, 어떤 그런 그 변해가는 모습도 너무 좋고
2: 네.
1: 그리고 지금 또 시드가 어떻게 보면은 주현미 씨에게 그걸 원할지도
0: 예,
1: 모르죠.
0: 예,
1: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와, 아노네라는 이 노래 참 좋던데 예. 신나고.
2: 아니 뭐 예. 많은 분들의 질문 받으셨겠지만
0: 네.
2: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계속 만드실 수가
0: 그러니까요.
2: 있어요?
1: 그
0: 능력이 탁월하세요. 진짜.
1: 백조가 호수에 이렇게 물에 떠 있어도 보기는 좋지만
2: 아, 발 밑에서는
1: 발 밑에는 정신 없을 정도로
0: 예, 예,
1: 저희도.
0: 예, 예. 예.
1: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2: 아, 그렇죠.
1: 노래가는 만큼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뭐 이름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받고
0: 네.
1: 뭐 이제 생활도 괜찮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또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잖아요.
2: 네. 네.
1: 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2: 아.
1: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대를 초월하는
2: 예.
1: 요즘 지금 시대는 뭐 나이 이런 게
2: 그렇죠.
1: 예, 별로 네네네네. 의미가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세대를 초월하고 지금 내가 활동하고 같이 노래하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0: 아, 예. 예.
1: 그런데도 아직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교감을 하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어떤 정신력이나
2: 아.
1: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하고
2: 아. 예.
1: 그렇게 해서 뭐 노익장은 살아있다.
2: 아.
1: 예.
2: 아, 그런데 제가
0: 네.
2: 조사한 바로는 이 가요뿐만이 아니고.
0: 네.
2: 오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또 전남에 있는 중학교 교과도 만들어 오셨다고.
0: 와, 교과까지요?
2: 맞습니까?
0: 제가
1: 예예예. 예, 예.
2: 아.
1: 의뢰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네. 만들어 드렸죠.
2: 아, 그렇죠.
0: 진짜 끊임없는 작업을 하셨네요, 진짜.
1: 아. 근데 아니,
0: 예.
1: 제가 저는 사실은 작곡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0: 네.
1: 에, 우연한 어떤 기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 네.
1: 우리 유명했던 작곡가분이 곡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2: 아,
1: 1년은.
2: 예.
1: 근데 곡을 안 주시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우리 또 경상도 기질이 있잖아요.
2: 예, 예,
1: 그렇죠.
2: 그렇죠.
1: 안 주면 내가 쓰지.
2: 아~
1: 근데 저는 뭐 작곡 공부해 볼 적도 없잖아요.
2: 예, 예.
1: 그래서 제가 전속 때는 레코드 회사에 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LP판인데
2: 그렇죠. LP죠.
1: LP 이제 이렇게 또 수거하면 그걸 녹여서 다시 또
2: 그렇죠.
1: 찍었거든요.
2: 네. 그걸로 하죠.
1: 그 수거에 오면은 그 수거된 음반이 쌓여 있어요.
2: 예,
1: 창고에.
2: 예, 예.
1: 그걸 하루에 보통 막 어떤 때는 막 500장, 600장씩 가져갔어요.
2: 예, 예, 예, 예.
0: 와.
1: 도대체 곡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2: 아.
1: 어떤 흐름으로 이 곡이 이루어지는? 그걸 제가
2: 다 들으셨군요.
1: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딱 열렸어요.
2: 아.
1: 그때부터 이제 작곡이 시작이 돼서 제일 처음 만든 곡이 나침반이에요.
2: 아.
0: 와, 대단하십니다.
1: 네.
0: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1: 네.
0: 시도하시고 하셨네요. 네,
1: 지금도 저는
0: 네.
1: 대단하십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를 보고 뭐 하고, 방송이 없을 때는 뭐 하고 다니는지를 아마 놀러 다니자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0: 끊임없이 머릿속에 있으신 거예요.
2: 사실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님도 신양민이셨는데
0: 네. 네, 네, 네.
2: 오래전에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뭐 예, 모르시나요로
0: 그쵸, 그쵸.
2: 해서
0: 예.
2: 그 당시에 그 잃어버린 30년으로
1: 네, 네.
2: 제가 처음 뵌 게 저는 그때
0: 네.
2: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대한민국이 전부 울었을 거예요. 그 노래
1: 그렇죠.
2: 때문에.
0: 그럼요. 진짜.
2: 예.
0: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잖아요.
2: 원래 음악 활동은 보컬로 시작을 하신 거로 알고.
1: 예, 제가 부산에 무명 가수 생활을 할 때
2: 네네.
1: 그때 이제 그때 나이트 클럽의 그룹 사운드란 팀들이 있었잖아요.
2: 네네네.
1: 그때 주 장관 활동한 적이
0: 네네네.
1: 있죠.
2: 아, 그러셨군요.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0: 네.
2: 제가 TV에서 봤는데 아니 수석을 또 보통 일반이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으로
0: 수석을 또 좋아하시는가 봐요.
2: 그 말씀 좀 해주시죠.
1: 수석은 그 우선 제가 집에 수석을 좀 갖고 있었는데
2: 네.
1: 집사람이 돌을 너무 싫어해요.
2: 아, 그러세요? 네,
1: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작곡도 좀 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2: 네네네.
1: 이제 약간 시골 쪽에
2: 아.
1: 이제 집을 하나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네. 이제 별장을 하나 갖게 됐죠. 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울 제가 네. 좋아했던 애장석이 전부 시골로 다 옮겨갑니다.
3: 네.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애장석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자주 가게 되잖아요.
0: 아.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공기도 마시고
0: 네.
1: 또
0: 네.
1: 거기 그 농촌 생활도 제가 좀 네. 하면서 굉장히 몸도 건강해지고
3: 네.
1: 좋은 곡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 굉장히 그 뭐 남들은 전원주택 이런 호화롭게 생각하지만 네네. 저는 네네. 그런 뜻은 아니었고
3: 아.
1: 오히려 가서 제가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참 좀 효과를 많이 보는 아. 곳이 아닌가. 아,
0: 그곳이 그러셨군요. 선생님의 힐링 공간이네요.
1: 네, 네.
0: 아. 그곳에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3: 그렇죠.
1: 네. 네. 나만의 공간. 아, 집에 있으면 마누라 바가지 끌지요. 이러면 나올 곳도 안 나오잖아요.
3: 아, 그렇죠.
0: 그렇죠.
3: 아, 그런데 우리 선생님 예. 그 각종 요사의 그 트로트 오디션에 예.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하시는데
0: 맞습니다.
3: 오늘 오셨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 애청자들이
1: 네.
3: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여기서 노래를 가리키고 있지만
1: 네, 네.
3: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0: 네, 맞습니다.
3: 그래서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노래를 좀 편히 부를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0: 아,
3: 아마추어들에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정말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0: 그 팁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우리 이 노래를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3: 네네.
1: 노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먼저 줘요.
3: 아.
1: 뭐냐? 잘해야 한다는 거.
3: 네, 그렇죠.
1: 아니에요.
3: 아.
1: 노래는 기본적인
3: 네.
1: 우리가 예를 들어 박자라든지
3: 네네.
1: 이것만 배우고 난 다음에
3: 네.
1: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가장 잘 부르는 거예요.
3: 아,
1: 그렇게 그렇구나. 하다 보면
3: 네.
1: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3: 아, 그러다 보면
1: 골프하고 똑같아요.
0: 네.
3: 아.
1: 골프를 힘 빼고 치면 거리가 더 많이 나가요.
3: 그렇죠. 예, 예.
1: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 아.
1: 노래도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되고
3: 아.
1: 편안하게 내가 그냥 내 느낌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네. 노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요 무대에 네. 나간 노래를 하더라도
3: 네.
1: 노래를 의식하고 부르면 노래가 딱딱하고요.
0: 네.
1: 듣는 분들의 감정을
3: 힘들어가죠. 예, 예.
1: 감정을 못
3: 아,
1: 그걸 읽어내지만
3: 네네.
1: 내가 편안하게 그냥 노래방에 와서
3: 네.
1: 가족끼리 노래한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하면 노래 편안하게 나오잖아요.
3: 아,
1: 똑같은 거예요.
3: 아,
1: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연습하시더라도
3: 네.
1: 노래를 아래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3: 네.
1: 절대 힘들게 아래키지 마세요.
3: 아, 예.
1: 편안하게 그냥 같이 서로 논다는 마음으로
3: 큰 거 배웠습니다.
0: 선배님 노래 가르치시잖아요.
1: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놀아야 돼요.
3: 같이 놀아
1: 막 놀다 보면 그분들이 박자도 알게 되고 아 이런 음정도 알게 되고 시간이 네. 필요해요 대신.
3: 아.
1: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막 욕을
3: 그렇죠.
1: 하면
3: 예예예 예, 예.
1: 자신이 없어지거든.
3: 아.
0: 네. 네. 와 그렇구나. 진짜 멋진
3: 그러면 우리
0: 말씀이세요.
3: 선생님도 후배들한테 예. 곡을 주거나 그럴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1: 저는 후배한테 곡을 딱 줄 때는
3: 예, 예.
1: 절대 연습하지 마라.
3: 아.
1: 노래만 들으라 그래.
0: 어머나.
3: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노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인데
0: 네.
3: 임영웅 씨한테는 어떤 주문을 했나요? 녹음할 때.
1: 아 그랬죠. 근데 그 영웅이가 굉장히 음악성이 좋은 친구예요.
3: 예, 예.
1: 왜냐하면 제가 이 곡을 줬을 때 이 곡을 나보다 더 좋아했으니까요.
3: 아.
1: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가사까지 어디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3: 예, 예.
1: 아 정말 이게
3: 네, 네.
1: 내 마음이 와닿는다라고
3: 네,
1: 표현했고
3: 네.
1: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연습은 많이 하지 말고
3: 오.
1: 듣기만 하라.
3: 예, 예.
1: 그리고 녹음실에 와서
3: 예.
1: 들은 걸 그대로 한번 불러봐라.
3: 아.
1: 그럼 뭐냐면 노래를 하면서 긴가민가 하거든요.
3: 네, 네.
1: 이게 그렇죠? 내 몸에 완전 내가 막 불러가지고 내 몸에 딱 맞게끔
3: 예,
1: 노래를
3: 예.
1: 부르게 되면
0: 네.
1: 이미 노래하는 순간에
0: 네.
1: 멋이 들어가 버려요.
3: 아~
1: 멋이 들어가 버리면
3: 오~
1: 조금만 예. 시간 지나면 그 노래를 들으면 지루해져요.
3: 아~ 예.
1: 그런데 하는 사람이 이게 맞는가?
3: 예.
1: 아닌가?
3: 예, 예.
1: 이런 식으로 노래를 아주 거의 조금 알다시피 해서 부를 때가 뭐냐면 예. 노래가 가장 참신하고
3: 아~
1: 순수하고
3: 야~
1: 그 노래는 1년 후에 들어도 금방 막 딱 끈하게 밥하고 똑같이 들려요.
3: 네. 예, 예.
1: 예.
3: 어, 그랬군요.
1: 네네.
3: 자, 그러면 와. 우리 그 노래 한번 들어보면
0: 들어볼까요?
3: 어떨까요?
0: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1: 네.
0: 임영웅입니다. 와, 이 멋진 노래를 선생님께서 우리 서른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3: 네.

0: 임영웅이 불러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어봤는데요.
1: 아니 그런데 그 저 여러 번 제가 행사에서도 부르고 오늘 들어봤는데 그 마지막에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그 한 구절이 네. 이 노래를 다 표현해 주는 거 같아요.
0: 가슴을 적시네요 진짜. 예.
1: 혹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2: 예, 그 영웅이가 이제 그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히트를 시켜줬어. 저는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의 보답으로 이 곡을 쓰게 됐죠.
1: 예예. 예.
2: 근데 곡을 써야 되는데 곡이 나오지 않아서 한참 고심을 하던 차에 한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사람이 네. 이제 내 연애할 때만 해도 이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벌써 그래 35년 그렇죠, 이상 지나니까 뭐 이제 그 아줌마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뭐 네. 머리도 풀고 예, 막, 예, 예. 막 몸빼 입고 막 네, 편안하게 네, 있는 네, 그 네, 모습인데도 네. 왜 그날따라 내 얼굴에 측은지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0: 네,
2: 거예요.
0: 네.
2: 아, 저 사람이 결국은 우리 가족 가진가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1: 네네.
2: 예, 네. 모습이 저래 됐구나 하는 게 좀 미안한 네.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집사람 방에 들어가고 나는 소파에 앉아서 예, 이 예. 가사가 나온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2: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왜 이리 눈물이 나요라고 쓴 것은 내가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그 사랑을 네. 그때 내가 고맙다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어떻게? 그러니까
2: 그만큼 그 사랑은 내가 영원히 죽어도 그 사랑에 고마움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직접 작사하시고 곡을 만들어서 아내에 대한 맞아. 어떤 그런 네. 마음으로 만드신 노래거든요.
2: 그리고 한 달간 좋아하던데요. 아. 지나가니까 별로 안 반응도 없고.
0: 아내분께서 얼마나 네. 감동하셨겠습니까. 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정말 멋지세요 선생님. 저는 뭐. 오늘 처음 뵙지만 너무 영광이고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고맙습니다.
0: 와, 네. 우리 서른남 선생님. 이제 이번 콘서트가 열리는 그 팜스프링스의 네네. 시원한 풀장과 네. 뭐 사막의 이색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네.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잖아요.
2: 네.
0: 네. 한국의 무대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민들과의 이 호흡하는 그런 뜨거움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2: 그 저는 예. 뭐 사실은 무대도 마찬가지로 네.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0: 네.
1: 네.
2: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고
0: 네, 네, 네.
2: 그냥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과 외국에 떨어져 사는 네. 가족이 네.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런 마음으로 공연할 거예요.
1: 아, 그렇죠.
2: 그냥 훈훈하고 따뜻하고
0: 네.
2: 그냥 정스럽고
0: 네.
2: 그렇게 아, 오래간만에 참 그래도 내 좋아하는 동생을 만나고 나니까
0: 네.
2: 행복하잖아요.
1: 예, 예.
2: 그런 행복이 남는 공연을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사실 그 TV는 좀 좋은 것만 편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데 사실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라이브라는 것이 네. 뭐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휴양한 게 아니고 진짜 친구 만난 것처럼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같이 박수도 쳐가면서 그거는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다가 여기는 미국이고 한국에서 활동하시니까 물론 다음에도 오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또 언제 약속이
0: 언제
1: 안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지금이라도 내일 네. 모레니까
0: 네.
1: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현장을
0: 네.
1: 가슴속에 담은
0: 네.
1: 추억으로 가지셔야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 보람이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많이들 오셔서
1: 네.
0: 예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같이 논다라는 그 느낌의
1: 아,
0: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1: 네.
0: 예,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1: 그럼요.
0: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제 무대가 좀 그래요.
1: 네. 아, 예.
0: 제
2: 한국 무대 가면 그냥 사람들이
0: 좋습니다.
2: 좋아해요.
1: 네. 네. 네. 자, 저 애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0: 네.
1: 주신다면
0: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네.
2: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올해로 이제 가요 데뷔 44년이 됐어요.
1: 아, 44년이요.
2: 이 44년 동안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0: 네.
2: 좋은 곡을 쓸 수 있고
0: 네.
2: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1: 네네.
2: 어쨌든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고
1: 네.
2: 또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여러분에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2: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네,
2: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0: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네. 감동받았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특히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네. 아, 이 노래 한 곡만으로도 그렇죠.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고맙습니다.
0: 예, 예, 콘서트장에서 정말 예. 기분 좋게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네.

0: 운도 오라버니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안꺼 부분이 고맙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께서 서른 도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석별장. 오, 참 이 취미가 또 멋지네요. 그곳에서 예, 작품도 쓰시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안꼬 부부님 또 H리님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가 태어났는지 궁금하다. 보랏빛이 없어. 뭐 이것도 명곡이지만 참 그 서른 선생님께서 쓰신 그 작품들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뭔가 울림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와 진짜 작사도 잘하시고 작곡도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또 에너지도 많으셔서 또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하셔서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많이 많이들 가셔서 즐기시면 정말 좋은 시간 추억을 함께 나누는 멋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던지네스 통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 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호반가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3: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사일
11: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1: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커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대한민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가 여운이 깁니다. 지금 채팅방에 예, 많은 댓글들 올려주셨어요.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6.25입니다. 예, 6월 25일인데요.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이런 글들 올려주셨네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저의 큰형님께서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산화하시어 시신을 못 찾아 이 명함 크기의 위패만 봉환되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 유남열 일병 참배입니다. 네, 대니얼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그리고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글도 올려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지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아픔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1950년 시작된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약 3년간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쳐 수백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고요. 수많은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생겨나 한 세대 전체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리덤 이즈 나 프리. 워싱턴 DC에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 새삼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이름도 모르는 이국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준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은요, 분단의 아픔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오늘, 조국을 지켜낸 우리 영웅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님 어서 오세요.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텔리님 반갑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연정님께서도 6.25 추모 노래 들려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예, 글을 주셨습니다. 예, 엄정행의 비목, 네, 추모곡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연정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해요. 자, 방금 들으신 국수라는 노래, 우리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노래 너무 좋네요. 저 어저께 비빔국수 먹었거든요.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비빔국수. 아, 맛있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시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어떨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Forever.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렌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5: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4: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5: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혜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년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카르페디엠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카르페디엠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라틴어 학자들은 이 문장을 현재를 즐겨라 정도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우리를 움직이고 재촉하는 뭔가 권면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문장은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를 붙잡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또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즐겨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의 모든 좋은 것과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음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됐음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다채로운 사연들 멋지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저도 카르페디엠을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열정의 불꽃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해봅니다. 카르페디엠. 한영입니다. 조율. 따뜻한

0: JK 김동욱이 불러준 조율도 있지만
1: 조율 한 번.
0: 아,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멋진 노래예요. 진짜 가사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참 노래가 예, 좋습니다. 예, 한영애가 불러준 조율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순간을 느끼고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될 듯해요 라는 댓글인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픈 채팅에 참여해서 실시간 소통과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들어오세요 라는 창이 떴지요.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50.com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예,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지금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메디칼, 주가, 복권, 주유, 렉스, 예, 항공 소식까지 예,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정보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메디칼 무료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 메디칼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요 정보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예, 계속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권, 예, 가스 소식도 있습니다. 가스비가 도대체 얼마야? 예,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클릭하시면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라디오 코너 있죠. 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오전 6시에는 오수연의 새벽 뉴스가 문을 엽니다. 요 뉴스도 청취하시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승의 모닝 뉴스 저녁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모닝 뉴스 예, 아침을 열 때는 뉴스로 시작하잖아요. 예,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참 뉴스를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서 해주시니까 훨씬 더 예, 듣기도 좋고 알기도 쉬운 것 같아요.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네, 한미옥과 한눈의 굿모닝 차차차 아, 신나게 아침을 예,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3시부터 5시까지예요. 요 시간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로빈의 토요수다, 또 토요일 프로그램이에요. 케빈의 토요일이죠와 그리고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요 프로그램은 AI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마다의 특성과 색깔이 다릅니다. 예,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맨 끝으로 내리다 보면 청취자 소통란이 있습니다. 진행자와 직접 대화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이렇게 노란색이라서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 클릭하시면 바로 예,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카톡창이 열립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예, 사연도 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면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9: 불란서 안경 거만과.
8: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1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16: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8: 진짜 감쪽 같네?
19: 역시 렌트웨이야!
1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1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0: 213-381-2424 213-381-2424

0: 비트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K-Urban Builders의 폴킴 대표님 모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오랜만이세요.
1: 네.
0: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예, K-Urban Builders의 폴킴 대표님과 몇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집에 네.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ADU에 대해서도 네.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집값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문회사 K-Urban Builders의 컨스트럭션의 폴킴 대표님. 요즘 리모델링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먼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뭐 20, 30년 된 집, 40, 50년 된 네. 집들은 집의 구조가 네. 요즘 생활 방식하고 맞질 않아서
0: 네.
1: 요즘은 이렇게 오픈 스타일, 뻥 트인 스타일을 좋아해서
0: 더 넓어 보이잖아요.
1: 예, 네. 그렇게 좀 개방감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선호하시고요.
0: 네.
1: 또 특별한 거는 키친이나 화장실을 좀 넓혀서
0: 아하.
1: 좀 쾌적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래된 집들은 역시나 들어가 보면 네. 아 정말 오래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뭔가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집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네.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넓어 보이고 깨끗하고
1: 키친하고 화장실만 바뀌어도 네, 네, 네. 집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0: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ADU? ADU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1: 네, ADU 네.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0: 집값도 그로 인해서 많이 오르고
1: 네.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자, ADU가 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1: ADU는 네. 액세서리 드릴링 유닛입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실 때 에디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 네, 네, 네.
1: 에디션 개념이 있긴 있는데 완벽한 단어는 아니고요. 네. 에디션은.
0: 네.
1: 에디션은 이제 증축 개념인데 이제 ADU는 어태치가 있고 디태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ADU는 새로운 독립 주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0: 네.
1: 주소도 별도로 나오고 모든 전기 미터, 수도 미터, 가스 미터도 별도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0: 네, 네, 네.
1: 본체하고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이 모든 수어 라인까지 오로라인, 수어라인 다 별도로
0: 네.
1: 전기라인 별도로 새로운 독립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0: 그러니까 독립공간이라는 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재산가치로서도 이제 많이들 좀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관심도 네. 많고. 자, 근데 우리 K-Urban Builders의 폴킴 대표님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꼼꼼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1: 네.
0: 또 이 뭔가 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신속하다, 스피드하다, 빠르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예, 시간 끌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예, 거의 뭐 만족도가 99%?
1: 네,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예, 저도 만족도가 듣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자,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예. 그런 면에서 뭐 폴킴 대표님은 완전히 예 신뢰를 많이 얻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0: 네.
1: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주일 내에 끝내드린다 그러는데
0: 네.
1: 믿지 않으시고 끝나봐야 믿으시더라고요.
0: 사실 보통 리모델링하면 몇 달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0: 대표님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꼼꼼하지 않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너무 꼼꼼하게 진짜 만족스럽게 이거를 다 공사를 해주시는데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을 맞춰주는지 그건 모르겠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1: 일꾼들이 네. 완전 프로급 선수들만 있습니다.
0: 아, 스태프분들이 진짜
1: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검증된 이제 경력자들만 있기 때문에
0: 네.
1: 정확하고 빠르고요. 단지 이제 불편한 건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0: 네.
1: 또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차지하진 않습니다.
0: 네.
1: 저희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네. 가격대는 중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대신 퀄리티는 최상의 퀄리티를 보장해 드립니다.
0: 네, 최상의 퀄리티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네.
1: 그리고 싸구려 사지 네. 않쓰고요.
0: 네.
1: 서로가 회피할 수 있게끔 네. 만족하게끔 네. 공사를 A부터 Z까지 디자인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네.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0: 네. 역시나 달라요. 네. 네.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케이얼반 빌더스는 뭐 보험도 굉장히 완벽하게 예, 해놓고서 네. 이제 공사를 진행하시잖아요.
1: 대부분 이제 건축 업체들이 네. 가지고 있는 보험이 100만 불이 보통입니다. 저희는 이제 최상급인 300만 불.
0: 300만 불이요?
1: 네.
0: 와.
1: 라이어빌리티,
0: 네.
1: 워커스 컴, 네. 본드 모든 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보험은 없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보험 가입인 거죠. 300만 불 보험 가입 업체니까.
1: 예.
0: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하신다는 점.
1: 네.
0: 유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케이얼밤 빌더스 위치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요. 아,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3호 관광길 건너편입니다. 수입 206호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310-1800번입니다.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 213-310-1800번으로 예,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04 언
1: 오란 서클. 오란 서클이요.
0: 오란 서클은
1: 오란 서클.
0: 오란 서클. 아, 오란 서클이군요. 오란
1: 네.
0: 서클에 위치하고 있는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네요.
1: 네.
0: 전화번호 213-798-2200번입니다.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1: 예, 지금
0: 뭐 근데 뭐 2026년 뭐 전기료도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금년에 17% 이상 인상 네. 계획이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자, 좀 전에는 이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1: 네.
0: 이런 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대표님께서는 BTS 솔라 디자인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1: 예.
0: 네. 그러면 전기료가 좀 올해도 좀 더 오른다는 소식이 있는데
1: 네.
0: 캘리포니아 전 지역과 남가주 지역 전기료가 약 17% 인상된다고
1: 네.
0: 합니다. 네, 전기세 걱정 정말 큰 부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거
1: 네.
0: 어떤 점이 좋은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가정용 이제 솔라는 정부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0: 네.
1: 좀 조건이 나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전기세가 10년에 거의 더블로 오르기 때문에
0: 네.
1: 또 금년도에도 17% 이상 인상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불이 넘으면
0: 네, 네, 네.
1: 솔라를 하셔야 됩니다.
0: 아하.
1: 특히 전기차를 계획하시거나 전기차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솔라는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를 운영하시면서 전기세를 솔라로 전환이 안 하고 그냥 전기세를 부담하신다면
0: 네.
1: 그 뭐 주유소 다니시는 거나 똑같은 거죠.
0: 그치, 비싸니까.
1: 네.
0: 네. 오, 그렇네요,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는 필수네요.
1: 네.
0: 네.
1: 루프에 면적만 있으면
0: 예.
1: 전기세를 90% 이상 100%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0: 네, 네, 네, 네. 자, 태양광 설치 전문 업체입니다. BTS 솔라 디자인
1: 네.
0: 폴킴 대표님이십니다. 이 전화번호도 똑같은가요?
1: 아니요.
0: 아, 다릅니까?
1: 213-500에 네. 8000번입니다.
0: 213-500에
1: 8000번. 네.
0: 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네, 213-500에 8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213-500에 8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아무 집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집이나 커머셜 빌딩이나
0: 네.
1: 교회나 뭐 네. 비영리단체나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0: 아하.
1: 전기요금이 100불이 넘을 때는
0: 네.
1: 솔라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네. 전기요금 100불이 넘어가면 솔라를 예. 하는 게 태양광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0: 어.
1: 그리고 이제 가정용은 정부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0: 네.
1: 커머셜 빌딩과 비영리단체 교회 등은
0: 네.
1: 아직도 40%를 솔라 전체 공사 금액에 설치 네. 금액에 4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로
0: 아~
1: IRS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솔라 설치 비용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네. 본인 부담은 6만 불에.
0: 아, 6만 불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 예.
0: 오, 오 괜찮은데요?
1: 안 할 괜찮은 이유가, 정도가 아니라
0: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내년이면 그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0: 어머, 어떡해. 어떡해요. 요즘에 전부 다 차도 전기차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1: 네.
0: 또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예, 솔라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전기도 절약할 수
1: 예.
0: 있고 아 그런 점에서 좀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1: 네.
0: 네, 교회도 할 수 있고 뭐 비영리단체 빌딩도 할 수 있고
1: 예.
0: 비즈니스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뭐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0: 그러면 이 집 구조가 불편하다면 리모델링,
1: 네.
0: 집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ADU.
1: 네.
0: 요즘에 요 굉장히 많이 공사하는 추세라고
1: 네.
0: 들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걱정되신다면 아, 태양광, 솔라. 예, 집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합니다.
1: 네.
0: 뭐 저도 많이 배웁니다, 대표님. 네. 최근에 한인 사회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여러분 뭐 어디에다 의뢰를 해야 되나 좀 망설이고 계시다면은요, K-Urban Builders입니다. 폴킴 대표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실 때 이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이제 의뢰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1: 네.
0: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가 26년 경력자인데요.
0: 네.
1: 꼭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반드시 견적은 세 군데.
0: 네.
1: 세 군데 이상 내는 것도 일리갈입니다.
0: 아하.
1: 두세 군데 견적 내셔서
0: 네.
1: 가장 비싼 데도 빼시고
0: 네.
1: 가장 싼 것도 빼시고 중간으로 가시는 게
0: 네.
1: 중간 가격으로 가시는 게
0: 네.
1: 안전하고요.
0: 네.
1: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CSLB라 그러죠. 라이센스 보드에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있는지
0: 네.
1: 그다음에 모든 보험과 본드를 갖추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0: 네.
1: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받으셔서
0: 아하.
1: 그 업체가 과연 전문 업체인지 1년에 심지어 1년에 키친을 한 번밖에 1년에 뭐 화장실 한두 개밖에 공사를 안 하는 업체 같으면 전문
0: 네.
1: 업체가 아니거든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1: 모든 공사는 그 공사의 전문 업체
0: 네.
1: 많이 하는 자주 공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0: 맞습니다.
1: 신속하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요즘에 그 키친 공사라던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재질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훨씬 더 넓어 보이기 위해서는 좀 확 트이게끔
1: 네.
0: 이제 막힌 기둥을 다 이제 없애는 거죠.
1: 네.
0: 예.
1: 주로 이제 키친이 벽으로 막혀 있는 구조가 많거든요.
0: 많아요.
1: 그래서
0: 예.
1: 이제 그게 베어링 오일일 경우에는 이제 기둥과 빔을 살리면서
0: 네.
1: 벽을 없애고
0: 아.
1: 그렇지 않고 베어링 홀이 아닌 경우에는 벽을 없애서라도 키친을 좀 넓게
0: 네.
1: 수납 공간을 많게 확 트이게 만들어 드리죠.
0: 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뭐 뚜리베드 하면은 원베스인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집들도 옛날
1: 네.
0: 오래된 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발스룸을 그러니까 화장실을 조금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1: 네.
0: 그건 아, 그
1: 만들
0: 가능해요?
1: 수는 있는데 이제
0: 예.
1: 펄밋 과정이 필요하죠.
0: 아, 펄밋 받아야 되는군요.
1: 예, 빌딩 펄밋을 받아야 되니까
0: 예.
1: 새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0: 네.
1: 근데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넓히거나 하는 거는
0: 네.
1: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니까
0: 예.
1: 리폴밋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리프레이스 개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면적을, 실내 면적을 넓힐 때는 반드시 네. 빌딩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면적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네. 익스프레스 퍼밋이라 그래서 네. 쉽게 간단하게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우리 그 주부 입장에서는 주방도 중요하지만 욕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 네.
0: 자주 씻잖아요.
1: 근데 그 예. 특히 원하시는 이제 홈오너 분들이 원하시는 게
0: 네.
1: 샤워하는 공간을 좀 넓게 그걸 선호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1: 베스트탑을 없애고 월킹 샤워로 네. 좀 넓게.
0: 좋죠, 좋죠. 저도 그 좋더라고요.
1: 네.
0: 예. 좀 욕실이 좁으니까 답답해요.
1: 네.
0: 너무 답답하고 뭔가 이제 씻으면서 좀 쉰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욕실을 좀 넓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요즘에 트렌드 변화가 네. 전에는 반드시 베스트탑이 있어야만 화장실을 하나로 쳐줬지
0: 네.
1: 베스트탑이 없으면 2분의 1이나 4분의 3으로 쳐졌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화장실 하나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 트렌드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는 네. 집에 네. 베스트탑이 전혀 없어도
0: 네.
1: 화장실을 하나로 쳐줍니다.
0: 아...
1: 그러니까 올킨 샤워도 네. 베스트탑이 있는 걸로 화장실 하나로 쳐줍니다. 그래서 네. 베스트탑을 사용 안 하시는 경우에는
0: 네.
1: 베스트탑을 없애고 올킨 샤워로 넓혀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올킨 크로젯을 좀 넓혀드리고
0: 음흠.
1: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0: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가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
0: 욕실하고 주방만 좀 리모델링을 해도 집안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고 집의 주택의 가치도 훨씬 네. 더 높아질 것 같고 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네요.
1: 네. ADU 예. 관련은 kurbanbuilders.com에 들어가셔서
0: 네.
1: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서 보실 수 있고요.
0: 네네.
1: 우리가 공사한 사진이나 네. 그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키친앤베스 같은 경우에는
0: 네.
1: kurbanlike.com
0: kurban
1: 좋아한다는 아. LIK
0: 네.
1: kurbanlike.com에 들어가시면
0: 네.
1: 저희가 공사한 키친이나 넓혀드리거나 한 그런 화장실
0: 네.
1: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kurbanbuilders.com으로 가시면 ADU 건축에 대한
1: 예, 예,
0: 실제
1: 예.
0: 케이스들 공사해 주신 거
1: 예.
0: 그런 거 쫙 보실 수 있고요.
1: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예. kurbanbuilders에 많이 있고요.
0: 아.
1: 키친이나 화장실에 관련된 거는 사진이 kurbanlike.com이 더 많습니다.
0: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K-Urban Builders and BTS 솔라 디자인의 폴킴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1: 네.
0: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 네.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이자율도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집을 넓혀가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걸 포기하시고 그냥 사시던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키친앤바스에 투자하시는 돈은
0: 네.
1: 3년, 5년 동안 인정을 받습니다.
0: 그렇군요.
1: 페인트 하시는 거 인정 못 받고요.
0: 네.
1: 이런 거는 몰라도 키친하고 바트룸에 투자하신 거는 인정 받으니까
0: 아.
1: 집을 이사하시거나 파실 때 하지 마시고
0: 네.
1: 미리 공사하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0: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1: 네. 좀 누리시다가
0: 맞아요.
1: 3년, 5년 후에 파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파는 목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네. 좋은 환경 속에서 먼저 누려야죠. 그 혜택을.
1: 그렇죠.
0: 누리고서 파셔야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0: 저도.
1: 고치지 않고 파시는 것보다
0: 네.
1: 고쳐서 파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0: 돈이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돈이 예. 들어가더라도
1: 가령 뭐 3만 불을 투자했다.
0: 네.
1: 3만 불 돌려받습니다. 아. 제대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0: 네, 믿고 맡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ADU 건축에 대한 상담, 그리고 집 안에 이런 키친앤바스 리모델링 공사도 케이얼밤 빌더스의 폴킴 대표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요, 213-310-1800번입니다. 213-310-1800번.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13-798-2200, 213-798-2200번으로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S 솔라 디자인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한다고요? 전화번호요.
1: 솔라 문의는 네. 213-500-8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기 빌만 한 달치를 준비하셔서 네.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세이빙이 가능한지, 전기 요금의 몇 퍼센트를 커버가 가능한지, 세이브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켈리님께서 이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개은숙의 연인입니다. 띄워드려요. 고맙습니다.

25일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추모일이기도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향년 50세 나이로 전 세계 수많은 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기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그가 남긴 전설적인 음악과 무대 그리고 평화와 인류애를 외쳤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죠. Heal the World 그리고 We are the World 등을 기리는 이 다양한 추모 행사와 음악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글렌델 메모리얼 파크에 영면해 있습니다.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천 명의 팬들이 묘역 앞에 모여들면서 그가 좋아했던 붉은 장미꽃과 편지 또 사진으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가장 상징적인 추모 공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제2의 이슈 톡톡 시간에 이 마이클의 이 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영화 이야기 마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대로에 있는 마이클 잭슨의 스타 조형물 앞에도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팬들은 이곳에 꽃을 바치거나 또 그의 히트곡에 맞춰서 다채롭게 또 많은 사람들이 문워크를 추는 그 플래시몹을 그 선보이면서 축제 같은 추모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캘리포니아의 저택 네버랜드 앞이나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디애나주 게르의 생가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팬들이 모여서 이 촛불 점등식과 추모제를 진행한다는군요. 이 방송과 공연계에서도 매년 이 시기에 맞춰서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는 특별한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라디오 채널에서 그의 명곡들을 재조명하는 특집 편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의 음악 여정을 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MJ 더 뮤지컬 전미 투어 팀이나 또 라스베가스의 그 유명 헌정 콘서트 MJ 라이브 등에서도 당일 그 특별한 기념 무대를 올리면서 팬들과 호흡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정말 멋진 곡이죠. 인류애를 담은 노래 We are the world. 그를 추모하며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저 고선민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76년 전에 저희 한반도에 들이운 비극적인 전쟁, 아, 그 상처를 돌아보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한국은 물론 어제 벌써 지났죠. 사실 저희 세대에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주로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세대에는 가족 간의 그 어떤 이별하는 아픔을 아직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라도, 이제 하루도 아닙니다. 반나절밖에 안 남았지만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늘로 먼저 가신 평화를 위한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위로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5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나신 유년 시절을 보낸 모든 분들, 우리 동족의 아픔이 있고 가족이 헤어져야 되고 아직도 가슴에 묻고 사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남은 시간 그래도 기억을 회상하면서 라디오는 내 친구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0: 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노래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6.25 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저래도 이 노래 안 틀어드리면 이 LA에서 틀어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이 노래를 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자, 대구는 지금 8시 출근하시겠죠? 예, 신청곡 주셨고 순철님 6.25네요. 비극적인 날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5시까지 변함없이 피곤하신 분 또 힘드신 분 모든 분들 잠시 기대셔서 저희와 함께 음악으로 같이 가는 추억여행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축구 얘기는 사절하겠습니다. 그냥 졌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서요. 진 건 진 겁니다. 어쨌든 결과를 기다려서 운이 좋으면 한 게임 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라고 여기시고 4년 후를 또 기대감으로 살아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자, 오늘은 말이죠. 정말 제가 스튜디오에 멋지고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오전 10시가 되면 아주 우리 탱자의 차차차 탕통 튑니다. 근데 11시부터는 아주 멋진 사내와 함께 어떤 그 콤비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그런 장본인 우리 한훈님과 함께 또 멋진 여러분께 보따리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TK님 어서오세요. 굿 애프터눈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홈쇼핑월드 신토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 아이들아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H님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 서른 도시의 신청곡. 혹시 고선미 씨의 해피투게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전에 1시에 서른 도시가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인터뷰 멋지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공연, 재밌는 공연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추억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엔 보이실 거예요. 아주 멋진 우리 지금 라디오 서울 11시부터 12시까지 탱자 씨와 함께 아침을 책임지면서 또 오빠 USA.com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한훈 씨 모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1: 반갑습니다.
0: 이렇게 그
1: 한훈입니다.
0: 제가 모니터만 하다가 직접 방송을 하니까 아, 너무 멋집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뵙고 너무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0: 아유.
1: 방송 전에 우리 오프닝 하시는 선배님, 저 선배님이시니까
0: 네네.
1: 선배님 뵙고 제가 계속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0: 아이고,
1: 계속 그랬잖아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정말 듣는 거랑 옆에 스튜디오에서 정말 하시는 거를 바로 보니까
0: 네네.
1: 배울 게 많습니다.
0: 아유, 무슨
1: 선배님 최고.
0: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1: 아유, 저를 불러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사실 요새 그 라디오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이트지?라고
0: 네.
1: 하는 좀 특이한 광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0: 아, 예.
1: 오빠 USA라고요.
0: 오빠,
1: 오빠 USA.
0: 오빠,
1: 네, 좀 이름 자체가 좀 재밌게
0: 예.
1: 오빠USA.com을
0: 네.
1: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왔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빠USA.com은
1: 네.
0: 어떤 사이트인가요?
1: 일단은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사이트 이름을 말하면 기억하기 힘드세요.
0: 네.
1: 그게 뭐라 그랬지? 하시는데 오빠USA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0: 아, 쉬워요.
1: 영어로도
0: 예.
1: 굉장히 쉬워요. OPPA.
0: 아, 오빠.
1: 근데 우린 미국사니까 USA.
0: 그렇죠.
1: 오빠 USA.com이고요.
0: 오케이.
1: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사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0: 네.
1: 가장 실시간 가장 빠른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종합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엔터테인먼트
1: 이자
0: 플랫폼.
1: 정보,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요새는. 사실은 저희가 그 기사 같은 것들을
0: 네.
1: 실시간으로 사실 저희 라디오서울닷컴이나
0: 그렇죠.
1: 한국일보 가시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0: 네,
1: 많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가 또 엄청난 뉴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런 좋은 기사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사실 바쁘다 보니까 라디오 서울 기사도 보고 싶고
0: 그렇죠.
1: 한국일보 기사도 보고 싶고
0: 그렇죠.
1: 또 다른 뭐 미국 팍스 뉴스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매번 그것들을 들어가서 찾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0: 아, 일이죠.
1: 바쁘신 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어디 움직이는
0: 전화기
1: 아, 잠깐
0: 그럼요.
1: 보실 때
0: 예.
1: 사이트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우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브리핑 방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를 하는 이 기사들을 저희가 차출을 해서 일단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 한인 뉴스예요. 아무래도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 뭐 기타 등등 그런 우리 굵직굵직한 미디어들이 한인 커뮤니티 미 전체 지역의 뉴스를 실시간 탑 10을 뽑아줘서 쭉 보여주고요.
0: 네네.
1: 그리고 나는 미국 로컬 뉴스가 보고 싶어.
0: 아.
1: 그런 분들 뭐 CNN, 팍스, 뭐 채널
0: 그렇죠.
1: 9 이런 데서 나오는 또탑10 뉴스를 실시간으로 저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한국 뉴스도 고국 뉴스도 보고 싶으신 분들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도 다른 사이트 안 가셔도 거기서 바로 탑10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걸 누르시면 더 보기에서 더 많은 뉴스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미국 우리 한인 커뮤니티 뉴스 또 미국 전체 로컬 뉴스 그리고 한국 고국 뉴스까지 모든 걸 한눈에 실시간으로
0: 야.
1: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게 가장 큰 저희의 그 메리트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저희가 서비스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뭐 너무나 훌륭한 이런 뭐 언론사들의 기사를 저희가 뭐 가져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원문
0: 그렇죠.
1: 그대로 보시게끔
0: 아.
1: 저희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희는 타이틀 보시고 이런 기사가 있네. 지금 실시간에 검색어가 어떤 거구나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뉴스는 우리 AI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떠시면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0: 어떻게 보면 요새 세상에 아주 딱 알맞는
1: 조금 조금
0: 그런
1: 좀더
0: 거죠.
1: 편하시게끔
0: 네.
1: 좀 편하시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0: 네네.
1: 그런 것들을 AI가 최첨단으로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우리 바쁘신 우리 청취자분들 저도 포함해서 사실 뉴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0: 그렇죠.
1: 보긴 봐야 돼요.
0: 그렇죠.
1: 그걸 저희 오빠USA.com 들어오시면 맨 윗장에서 바로 그냥 실시간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브리핑방, 오늘의 브리핑방이라고
0: 네.
1: 가장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 또 우리 고리 선배님은 워낙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의상 자체가 항상 지금도 막 그 목걸이와
0: 아, 사실 네. 그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하느라고
1: 서른 선배님 오시니까
0: 좀
1: 조금 더
0: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니 근데 평소에도 그렇죠. 오늘 예, 의상이 예. 굉장히 화려하시고 되게
0: 감사합니다.
1: 잘 어울리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네. 남자분들이 은근히 상식적으로 패션에 대한 조금 뭐랄까 감각이
0: 아, 많이 없어요.
1: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빠 먹방 먹방이 아니고
0: 멋
1: 쇼빠집
0: 멋부리는
1: 그렇죠. 멋부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저희가 또 기사들을 남성 유명한 매거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0: 어떻게 하면
1: 스타일링을
0: 더
1: 할 수가
0: 멋지게 보일까?
1: 그렇죠. 아~ 또는 남성들이 필요한 뭐 액세서리, 네. 무슨 양복 이런 것도 세일 정보도 나가고
0: 네네네.
1: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오빠 먹방,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아~ 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0: 아~
1: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0: 네.
1: 또 피식방. 그래서 이 상막하고 각막한 세상에 하루에 5분 정도는 미소를 지으시면 좋겠다.
0: 아,
1: 그래서
0: 피식 웃는다.
1: 네, 피식해서 아, 오빠 피식방에서 그냥 오케이. 매일매일 재밌는 유머
0: 예, 예.
1: 글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무서운 솔직히 선배님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0: 되게 싫어합니다.
1: 되게 싫어하다. 저, 아니 겉으로 완전 상남자신데
0: 저 불 끄고 못 잡니다. 어? 무서워서
1: 저랑 비슷하시고 아,
0: 귀신 나올까 봐 불 끄고 못 잡니다.
1: 저도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0: 저는 불 끄면요 네. 누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 저보다 조금 더
0: 아, 네. 심합니다.
1: 그렇지만 주변에 공포 얘기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분들 왜 공포방 또 여름이고 하니까 공포방도 준비해서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공포 이야기 또는 공포 영상이 나옵니다.
0: 네네.
1: 그것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선배님 같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DJ방 그냥 어떤 노래 모음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링크도 저희가 쫙 매일매일 새로운 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0: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1: 그냥 틀어놓으시면 한 뭐 1시간에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뭐 잔잔한 재즈.
0: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연어를 들어서 거기서 골라내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우리 한 대표님이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이미 골라놓은 걸 저희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편하시게 들으실
0: 그럼요.
1: 수 있대.
0: 네.
1: 근데 뭐 우리 선배님이요 워낙 음악에 대한 그게 많으신 조회가 깊으셔서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인이 딱 들었을 때는 어? 이 노래 괜찮네? 이런 것들 모음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0: 네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 카페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바로 카페 배경음악으로 들을 수 있고
0: 이야.
1: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0: 네네네.
1: 중요한 거 라디오방.
0: 오.
1: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라디오 서울을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 네네. 함께하고 계시지만 뭐 앱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이시는 분도
0: 또
1: 계시고
0: 라디오로 듣는,
1: 네, 듣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듣다가 이 시간에 어떤 방송을 하지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0: 그렇죠.
1: 또 저희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항상 있으시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방송을 하시니까
0: 네네.
1: 그런 분들께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을 비롯해서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한 곳에서 누르시면 바로 청취할 수 있게끔 또는 바로 시청할 수 있게끔
0: 네네.
1: 그런 또 연결된 방이 있고요.
0: 네네.
1: 마지막으로 남자라 그러면 남자의 수컷은 네. 이게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네. 약간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럼요. 멋진 그 수성 입은 여자를
1: 그렇죠.
0: 보면 눈이 안 갈 수가 없죠.
1: 그렇죠. 그냥 하나 그냥 작품 아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0: 본능이에요. 본능.
1: 본능이죠.
0: 예, 예.
1: 그런 것들 약간 눈 호강방이라고 해서
0: 아~
1: 조금 19세 이상 근데 즐길 수 있는 그런
0: 아~
1: 것들도
0: 예.
1: 핫클립들도 넣어놨고요.
0: 네.
1: 또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한 것들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쉽게 말하면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아지트다.
0: 아, 그러면 혹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예. 위한 남자들만의 아지트 아닌가 이런
1: 그렇죠.
0: 생각도.
1: 그런데 또 남자들분들만 오시라고 그러면
0: 네.
1: 약간의 또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0: 아, 예, 예.
1: 뭐 하지만 컨셉을 잡을 저희가 아무나 오세요 이러면 또 너무 너무나 오픈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무난하기보다는 좀 색깔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남성분들을 위한 아지트라는 모토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여성분들도
0: 그렇죠.
1: 오셔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0: 네.
1: 남녀노소 가리지 마시고 단 남녀노소는 아니 남녀노까지는 되는데
0: 네네.
1: 19세 이상만 들어오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0: 네네. 자 그렇다면
1: 네.
0: 저는 뭐 아, 남성방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디오방이나 DJ방이 사실 굉장히 이 흥미롭거든요.
1: 네네.
0: 자, 저 그럼 저희 라디오 서울도 들어가나요?
1: 라디오 서울은 1순입니다.
0: 오,
1: 넘버 원입니다. 무조건
0: 네네네네.
1: 넘버 원. 그리고 혹시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0: 네네.
1: 잠깐 말씀드렸지만
0: 네네.
1: 저희 오빠USA.com은요 기존에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한 한인 미디어나 대표하는 이런 미디어들을 대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청자들 또는 청취자들과 더 쉽게 연결해드리고자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라디오 설거지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희가 배울 거 많고 재밌는 이런 미디어가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너 라디오 설 들어봤어? 어 알아요. 어디서 들어? 잘 모르는 친구도 많거든요.
0: 아,
1: 그런 분들은 네. 저희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아 라디오 서울이란 플랫폼 여기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0: 네네.
1: 나는 저희는 좀 매개체 역할 네. 브릿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네.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0: 네네.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건가요?
1: 네네. 그 남성분들이 저희가 이전에 소프트 런칭했던 걸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표하는 사이트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0: 뭐
1: M something USA 뭐 있죠.
0: 예, 예, 예.
1: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0: 아 엄청나요.
1: 엄청납니다. 글 하나가 들어오면요 댓글이 막 몇백 개씩 실시간에 달려요.
0: 아니 뭐 잘못한 분들
1: 맞아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누가 사기를 쳤다 아주 사진에다가 적나라하게
1: 그냥 뭐 실명 바로 공개되고 예, 예. 신상이 털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0: 예, 예, 네. 예.
1: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댓글과 참여를 하시는데
0: 네.
1: 이 남성분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보고 좋거나 기분이 나쁜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세요.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네네. 댓글에 대해서 참여가 낮으신지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내가 쓰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인 줄 알 것 같다라는
0: 아...
1: 두려움이 제일 크신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내가 쓰는 글씨나 말투 때문에
0: 네네.
1: 혹시나 누가 알아챌까 봐. 근데 저희는 절대로 본명을 본인을 알 수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자기 닉네임 쓰시고 그냥 글을 쓰시면 이게 누군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0: 예, 예.
1: 저희도 그걸 알지 알려면 알 수
0: 그렇죠,
1: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수다방이랑 홍보방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는 홍보를 네네. 하셔도 좋고요.
0: 예.
1: 아니면 어디 이런 게 오픈했다라고 홍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어디 어디 뭐 맛있는 게 어디 있나요? 어디 어디
0: 네네,
1: 재밌는 게 네네. 뭐가 있나요?
0: 네네.
1: 이런 서로 커뮤니티 역할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열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질문이시거나 아니면 홍보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 궁금한데
1: 네.
0: 지금 아까 얘기한 뭐 M 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1: 네네.
0: 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뭐 비즈니스 구인 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1: 그렇죠. 네네네.
0: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광고도
1: 그렇죠.
0: 나오고
1: 뭐 중고 거래도 하고
0: 뭐 자동차도 네. 팔고
1: 네네네.
0: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1: 그런 거는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이트가 좀 더 성장을 하면 네. 지금
0: 예, 예.
1: 저희가 지금 소프트 런칭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0: 네네.
1: 오픈한 지 저희가 1개월도 채 안 된
0: 1개월밖에 안 됐어요?
1: 네, 1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0: 아이고
1: 6월달 예. 초기 좀 지나서 저희가 소프트 런칭을 했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커뮤니티가 들어오시는 거에 따라서 사실 어제도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타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0: 아마도 바라건대
1: 네.
0: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또 자꾸
1: 그렇죠.
0: 발전이
1: 발전이
0: 되고
1: 더 커지고
0: 사이트가
1: 성장.
0: 커지고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0: 네.
1: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대신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7월 달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라고 저희끼리 저희끼리 야, 우리 미국 내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을
0: 그렇죠.
1: 해 보자.
0: 네, 네, 네.
1: 라고 해서 7월 달 한 1개월 동안 이제 우리 타운에 계신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게 되었든 간에 1개월간 무료로 배너 홍보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이벤트를 사실 엊그저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0: 아 이것도 큰일 하셨네.
1: 아 그래서 뭐 사실 저희는 뭐 배너에 아시다시피 그런 게 다 비용을 서로 받는 건데 뭐 저희도 이제 새로 오픈해서 지금 막 멤버들이 오고 계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하신 분께 어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오빠usa.com을 접속을 하시면 팝업으로 안내가 뜰 겁니다. 팝업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거기 그냥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오게끔 돼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내용만 한 3줄, 4줄 정도만 써주시면
0: 네.
1: 거기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제가 모든 걸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랜덤 추첨해서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7월 달에 무료로 홍보를 저희가 배너를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0: 아이고 좋은 기회네요.
1: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또는 지인께서 어떤 홍보하실 만한 업소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빠usa.com으로 들어오셔서 팝업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그거 보시고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 나 그러고 디자인할 줄 모르는데 고민 안 하시고 디자인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로고만 주시면 디자인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그렇구나. 무료 저희 배너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요럴 때 한번 같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한 가지 궁금한 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오빠라고 이름을 지으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1: 일단 첫 번째는 기억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 들었고요. 제가 오빠 근데 형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저희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들었을 때 가장 스펠링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구상하고 리서치하고 투표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오빠가 제일 쉽겠다. 뭐 젠틀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어요. 사나이도 있었고 근데 결국 이제 오빠로 정했고 제가 봤을 때 오빠라는 거는 웬만한 남성분들은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건 잊어도 오빠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빠 USA라고 저게 찍게 됐고요.
0: 제가 지금 사실요 오빠 USA.com을 들어갔어요. 구글에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오빠 USA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 바로 뜨네요.
1: 그게 팝업으로 먼저 뜨게끔 되었습니다.
0: 한인 비즈니스 응원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이렇게 해서 야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1: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전혀 저희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턱이 낮다 못해 거의 지하니까요. 그냥 얼마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0: 지금 제가
1: 좋을 것
0: 궁금한
1: 같습니다.
0: 게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 이게 떴는데 메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거 팝업을 닫아주시면 돼요.
0: 어떻게 닫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래야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1: 제가 넣어드릴게요.
0: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그 번역은 필요 없고 요거를 넣어드릴게요. 어떤 얘를 저기 중간을 넣어야 되나? 이게 전화기보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0: 그렇죠.
1: 아 선배님 전화기가 요게 조금 화면을 크게 해놓으셔가지고
0: 제가 좀 글자를 크게 해놨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사실은
1: 요게 또 근데 제가 허락 안 받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홈페이지에 바로 넣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사이트를 놓고 홈페이지 넣기를 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어디가 들어가나요 전화기가?
0: 밑으로 올리면
1: 이 끝에가 굉장히
0: 그게 아니고 전화기를 밑으로 이렇게 쭉
1: 열었습니다.
0: 거기
1: 보면은 이제 오빠 위에서 이렇게 아이콘이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앱처럼 쓸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사이즈를 크게 했더니 요걸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게 전화기마다 사이즈들이 좀 달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요렇게 들어가고 메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아 여기 보면 나중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처럼 아주 이쁘게 지금 최신 뉴스 보기 오늘의 브리핑방 오빠 아까 말씀하신 그 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1: 카테고리 섹션이 있고요.
0: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참 한미 미디어 탑10 그래서 뉴스들이 쫙 나와 있고 한눈에 또 아까 말씀드린 로컬 미디어 탑10이 있고 한국 뉴스 탑10 있고 또 수다 홍보방 또 오빠 먹방 아까 말씀하신 남성분들
1: 패션이나 패션 트렌드한 거
0: 그리고 여기 피식방 좀 웃을 수 있는 거
1: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는 웃으셔야죠.
0: 바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눈 호강
1: 고기가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0: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1: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0: 그 DJ방 논스톱으로 듣는 90년대 댄스 음악 이런 거 좋네요. 운전하실 때 지루하실
1: 때 운동하실 때
0: 누르면 나오는군요.
1: 누르면 바로 그냥 재생되고요. 플레이어가
0: 핫클립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1: 그래서
0: 라디오방이 또 이렇게 쫙 나와 있네요. 모든 라디오들이
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월드컵 시즌 때문에요. 사실은 스페셜 설문으로 그 월드컵 우승국가를 맞추는
0: 정답을 맞추신 회원분 중 추첨해서 두 분께 20불짜리 스타벅스 카드.
1: 이건 그냥
0: 주신다고.
1: 뭐 바로 그냥 참여만 하시면
0: 로또가 또 이렇게 쫙
1: 로또 그럼 번호는
0: 이 번호가 다 나와 있고 관심 가지신
1: 저희
0: 그리고 여기 또 서른도 콘서트 이렇게 또 안내까지 다 해주셨네요.
1: 그 로또는 제 주변에 로또 번호를 늘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첨 발표는 언제 하는지 번호를 매번 고민하시길래 그냥 제가 넣어드렸어요.
0: 여기 미국의 모든 오빠들을 위한 커뮤니티. 자, 여러분들 오빠들만 위한 게 아니고 언니들도 위한 겁니다.
1: 언니 누나 다
0: 오빠 언니 다 에브리바디를 위한 겁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OPPAUSA.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근데 요즘 뭐 사이트도 많고 뉴스도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굳이 오빠 USA를 새로 만든 어떤 그 동기가 있으신가요?
1: 아, 그게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보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1: 예전에는 정보를 구하는 게 어려웠고 네.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플러스 효과가 있고 충분히 예, 예, 저런 예. 경쟁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0: 네.
1: 요새는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0: 네.
1: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게 오히려
0: 아...
1: 더 피곤할 정도로
0: 아...
1: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해서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물론 들어가면 되지만
0: 네.
1: 이거 저것 저걸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자체의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을 일단은 없애자. 한
0: 아...
1: 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0: 네네네.
1: 저희 라디오 서울만 해도 뭐 예능이며 약간의
0: 아,
1: 그런
0: 그럼요.
1: 음악이며 이게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0: 그렇죠.
1: 것처럼
0: 네.
1: 어떤 백화점 같은 거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0: 그렇죠.
1: 원스톱 쇼핑몰처럼
0: 아.
1: 원스톱 인포 엔터테인먼트를 저희는
0: 네네네.
1: 지향하는 마음으로
0: 아, 우리 저
1: 네.
0: TK님이 잘 못합니다. 영고님 이해를 잘못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잘못하고 어떻게 들어가죠?
1: 아,
0: 영어로
1: 영어로
0: 알려주세요.
1: 네네 영어로 여러분 그 구글 창에 뭐 오빠 USA를 찍으셔도 되고요.
0: 예.
1: 아니면 그냥 OPPA USA
0: 혹시 한글로 오빠 찍어도 되나요?
1: 됩니다. 되는데
0: 아, 아.
1: 이게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래서 가능하면
1: 가능하면 오빠를 영어로 치시는 게
0: 오빠입니다. 네. OPPA USA라고
1: 네.
0: 치시면 들어갈 수가 있죠.
1: 저희가 그 네, 아직은 사실 말씀을 아직 만들 지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0: 아, 아.
1: 근데 한글로 오빠 USA 찍어도 지금 맨 먼저 뜨네요.
0: 아,
1: 저희가 다시 예, 예, SA가 됐네요. 그래서
0: 가능하면
1: 네.
0: OPPA USA로 들어가시면
1: 네네.
0: 지금 기존에 있던 미스 어쩌고 저쩌고 USA를
1: 네. 대항하고 하시는 네, 마음 대항가로서
0: 거의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고
1: 네네네.
0: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려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커질 일만 남았고
1: 네.
0: 이 오빠 USA가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AI 세대라서 저도 제미나에 쓰고는 있어요.
1: 아 그러시겠죠.
0: 그런데 아니 할 수 없이 써야만 돼요. 따라가려고.
1: 맞습니다. 네네네.
0: 방송을 하려면 써야 돼요.
1: 맞습니다.
0: 방송 때문에. 그런데
1: 네.
0: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앱으로 들으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사실
1: 네.
0: AI가 좀 벅찬 내용이
1: 수
0: 있을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오빠에 들어가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니까 굳이 AI가 없더라도
1: 그렇죠.
0: 네, 다 이 친구가 알려주니까
1: 네네네네.
0: 뭐 굉장히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1: 웬만큼
0: 들어요.
1: 하루에 필요한 정보와
0: 네.
1: 하루에 필요한 휴식과
0: 네.
1: 하루에 필요한 웃음과 하루에 필요한 약간의 그런 눈 여기까지 충분히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출근하실 본인이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0: 네네.
1: 출근하자마자 접속을 하셔서
0: 오.
1: 일단 기사를 한번 한 3분에서 5분 타이틀을 쭉
0: 네네네.
1: 보고 그럼 일단 자기는 기사 끝났대요.
0: 그렇죠.
1: 그리고는 바로 호강방으로 간다며.
0: 아.
1: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호강방을 차트를 착착착 열어서 눈 호강을 착 하고
0: 네.
1: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아침에 그런 거를 보면서
0: 네.
1: 뭔가 밤새 힘들었던 그 어두운 마인드가 착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면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는 이제 피식방 가서 재밌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월드컵 시즌이라 보니까 월드컵 실시간으로 스코어라든가 경기 일정도
0: 예,
1: 쭉
0: 예,
1: 보여드리고
0: 예.
1: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재미를 위해서 우승 국가 맞추는 그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여러분 오늘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 오빠usa.com에 들어오셔서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 이메일 정도 쓰실 정도만 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면
1: 네.
0: 아침에 눈을 뜨셔서 오빠 USA.com 들어가셔서
1: 네.
0: DJ방 가시면
1: 그렇죠.
0: 아침에 좋은 음악 나올 거예요. 그냥 눌러놓으시고 세수하시고 커피 마시고 출근 준비하시면
1: 네네.
0: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1: 아 역시 음악에 대한
0: 아, 저는 음악을
1: 있으시니까
0: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1: 네.
0: 화가 가라앉아요.
1: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음악 힘이라는 게 맞습니다.
0: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생겨요.
1: 거의 고해성사가 되는.
0: 네, 네.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여러분 그 음악을 드시더라도 오후 3시가 되면 2시 58분부터는 라디오방 오셔서 라디오 서울을 누르시면 우리 영권 선배님의
0: 아,
1: 라디오는
0: 예, 그렇죠.
1: 내 친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0: 자,
1: 거.
0: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1: 네.
0: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 오늘 혹시 충분히 설명치 않으시면 네. 내일 아침 11시에는 우리 또 한우님이 화면에 나오십니다.
1: 네.
0: 댓글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네, 다 알려드릴게요.
1: 네, 그럼요.
0: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1: 그럼요, 그럼요. 아직까지 조금 예.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0: 예.
1: 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오빠usa.com이고요. 그 다시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에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자, 미국 사는 우리 한인들 네. 특히 LA 주변에 여러분들의 온라인 아지트 오빠usa.com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꼭 방문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우리 방송인이 아닌 대표님으로서 네. 우리 제프한 씨 모시고 오빠 USA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1: 네 오늘 너무나 그 좋은 자리 그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네네.
1: 지금 아직 너무나 뭐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이긴 하지만 저희가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러분 쓰시는 편한 그런 사이트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요.
0: 네.
1: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는 내 친구
0: 네.
1: 여러분 오빠 USA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류마티스 관절염
11: 어깨와 허리 통증
1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0: 진통제 없이
1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통계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프한 대표가 나오신 오빠 USA.com입니다. OPPA라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만 요사이 그 저희 1690 라디오 서울 1690.com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채팅방이 오픈된 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비비아 님도 들어오시고 듀코 님도 들어오시고 그랬네요.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고 비비아 님 듀크님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최고로 멋지게 부르셨어요. 다음번엔 그랑프리. 그랬더니 우리 듀크님 부끄럽습니다. 박자도 못 받쳤는데요. 흐흐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엔 우리 순철님이 오늘 6.25에 걸맞는 노래 전우가 남긴 한마디 우리 허성희 씨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허송이 음성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고선미 씨의 해피투게더 일부 시간에 서른도 씨와 함께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혹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른도 씨는 지금 도착하셔서 오늘 LA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이제 현장인 팜스프링 판타지 스프링스 이벤트 홀로 출발을 하십니다. 토요일 날 27일 공연입니다. 아무쪼록 아까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아주 멋진 그런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침 또 H님이 이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아 신난다

DK님, 라디오는 내 친구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1650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

0: 네, 소름도와 함께한 나만의 여인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27일. 아, 예. 아, 만일에 안 되시면 영어로 라디오 서울 1650 라이브를 한번 쳐보세요.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한글로 라디오 서울 1650 쳐도 되고 중간에 고니, 라디오는 내 친구 이런 거를 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4: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3: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4: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3: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이요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가방을 바꿔서 출근했는데 블루투스를 안 가져오셔서 방송 참여를 못하신다고 아쉽다고. 아, 아쉽습니다. 저도. 자, TK님 함께하고 계시죠? 신청곡 무기여 자리꺼라 원곡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들어본 베사메 무초. 아, 이 노래는 아마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오래전에 뭐랄까요? 약주 한잔 이렇게 걸치시고 베사메 무초 우리 현인 선생이 불렀던 그 버전보다 많은 낯익은 그런 노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사메 무초란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세요. 오늘 일하시는 날일 텐데 브레이크 타임이신가요?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이네요. 제가 조금 순서가 늦었죠? 여백의 사랑이란 노래네요. 드리머와 함께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참 통계님이 선곡하는 곡은 참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요새 어울리는 댄스곡, 또 이렇게 발라드, 또 옛날 노래까지 아주 굉장히 그 장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역시 한국에 계시는 음악 부장님 답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TK님이 아주 잔잔하고 멋진 노래, 여러분 Try to Remember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The Brother 4라는 아주 멋진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또 추억의 노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 아이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가 아주 멋지게 개편됐죠.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메디칼 신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 새 홈페이지에 메디칼 신청 안내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달러, 유로, 엔화 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곳 LA와 서울의 날씨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기름값, 가스값 때문에 힘드시죠? 캘리포니아 가스값, LA 가스값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가스를 좀 절약해서 넣을 수 있는 곳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사이 한국을 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실시간 정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 주식 8개 종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여러분 흥분의 도가니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또 슈퍼로또 이 당첨 번호도 알 수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메인입니다. 저희 오수연의 아침 방송서부터 9개 프로가 한 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중간 부분 가시면 저 고니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고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칸에 저희 채팅에 카카오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꼭 누르시게만 하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저희 사이트 꼭 좀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자, 네 신청곡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TK님께서 뱃삼의 무처를 제가 보내드렸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뱃삼의 무처를 좋아하셨다고 해서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노래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는데 아주 새마을운동의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여러분 정다운 노래일 겁니다.

네, 저도 참고로 조사를 한 거니까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소주님께서 박 대통령의 18번은 황성예터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제가 알기로 이 노래 그 잘 살아보세요 말고도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주제가 그 다음에 짝사랑 뭐 이런 노래 지금 말씀하신 황성예터 이런 노래들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삼 고 대통령은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 할아버지 산울림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또 이런 재밌는 노래를 좋아했다는 애창곡, 또 본인이 듣기도 좋아하고 부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우리 김대중 고 대통령의 애창곡은 바로 이 노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목포이는 물 이난영 씨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버전은 아주 옛날 버전으로 추금기 시절의 버전이라서 조금 빨리 돌아갑니다. 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난영 씨는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시스터즈 아시죠? 이 활동을 했던 김시스터즈의 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자, H님, 제 오늘 셔츠가 반짝하다고요? 서른도시 인터뷰하느라고 제가 오늘 반짝이 입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양희은의 아침이슬 또 상록수란 노래를 굉장히 애창하고 좋아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이 상록수란 노래를 본인의 선거철에도 선거송으로 썼었고 본인도 애창곡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늘 전직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들 몇 곡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지금은 하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또 현 이재명 대통령의 애창곡 상록수 함께하면서 이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들이 좋아하셨던 애창곡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세인트님, 아저씨, 남은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H님, 대통령님들이 고상한 노래들을 좋아하셨네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해져 내려온 사실인데, 음악하는 분들의 그 평론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의 그 시대적인 배경, 또 개인들의 삶이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굉장히 좀 옥고도 당하고 또뭐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이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마 주요 그런 그 애창곡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일하게 새마을 노래라는 그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민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9: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건강상식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익병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그 굉장히 이름을 알고 있는 그 피부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의사가 65세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건강관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옛날에는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요사이는 잠을 잘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규칙 생활, 뭐 보약이나 백신을 찾아 헤매는 그거보다 천배 만배가 이롭다고 하면서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집중력, 뭐 기억력, 판단력 이런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또 면역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염증 반증이 증가하고 면역 향상성이 무너져서 감기 등 다양한 감염성에 취약해진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는 게 좋다고 수면 시간만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불규칙적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채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을 방문하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아주 큰 보따리 있습니다. 엄청 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촌을 왜 못 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촌을 못 가, 포스트맨.

0: 네, 신촌에서 만나서 그 추억이 너무 짙어서 신촌을 못 간다는 아주 우리 포스트맨의 애절한 발라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엄마 아빠, 제 학자금 준비해 놓으셨죠? 만약 안 되셨으면 문선영의 모니터크에 문선영 선생님이 하시는 이번 주 목요일 학자금 세미나에 꼭 참석하세요. 주무로 저녁 8시입니다.
8: 줌 참가 문의는 전화 626-827-9599, 626-827-9599.
0: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안 오네. 주현미입니다.

네, 아론에 아까 1부에 우리 서른도 씨가 이 주현미 씨에게 좀 주현미 씨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아론에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요, 오늘 6.25를 맞이해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 김정구 씨의 음성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에너지 좀 조금만 올리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누라는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주일 예배를 특별히 졸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한다 할 때에 그것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홀로 영원하신 자주하신 생명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ly self-exi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이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그 창조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태초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되었을 그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타임이라는 이 개념도 바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이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 생명에 의미를 주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courage,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말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학생들, 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실 때에, 즉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 영어 성경 번역하게 보게 되면은 I am who I am.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 내용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는 나, 즉 영원부터 계심으로써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에요. 죄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그래서 I am honest, I am blameless 뭐 이런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은 that's evil.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은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사게 되면은 그 냄새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잖아요. Live, 살아있는 나무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그러나 뿌리에서 잘라진 이상 크리스마스 추리는 한 달만 지나면은 말라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물을 보관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돈이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살 수 있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나 하나님 알아. 그리고 예배 안 오는 것 죄예요. That's evil. 을 떠나면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 과거보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계속 많이 해서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어른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이제 다 우리 지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USC 명문에서 2등으로 졸업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여기서도 공부도 잘 하셨어요. 근데요, 요즘 시대에 AI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거를 다 학습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계속 인공지능은 보세요. 우리 어떤 학문이 박사 논문이 새로운 학술을 깨달아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그것을 아는데 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순식간에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 지식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분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예전에 제가 달라스 텍사스에서 LA로 운전해 오는데 20시간이 훨씬 더 걸렸어요. 하이웨이를 달려도 20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거 걸어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그게 미국 서부에서 동부의 중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미국 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우리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년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 집이 있다면 그 거리를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뛰어갈 수 있을까요? 태양까지는 어떨까? To the sun. 그러면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우리 이 솔러 시스템, 이 태양계가 갤럭시라는 은하계라는 이 갤럭시 안에서는 조그만 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그 조그만 은하계가 이 우주에서는 조그만 점과 같아가지고 그 은하계가 너무 많아서 구름과 같이 보인다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렇게 엄청 크고 그 거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우주인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것, 내게 있는 이 재물이나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70살 돼보세요.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아. 전 아직 70살도 안 됐는데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80살 돼봐. 더 이상 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Nobody wants to hire you. 90 없어요. 우리 교회 100살 넘으신 분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지난주에 104세 되신 분 장례식 했습니다. 대단하죠. 104세에 죽으셨으니까 대단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110살이 넘은 걸 알고 있어요.

0: 120살 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인간이 How dare are you to challenge God?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인간이 How dare?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나와 맞서서 싸우겠다고 뒷다리를 바짝 세우고 허리를 재고 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도망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 영원하신 자존하신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전능이란 뜻이에요. God created. 그 말은 He is Almighty God. 즉,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 out of nothing, 우주의 이 모든 별이나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Out of nothing, He created the whole universe. 여러분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진화론 배우죠. 대학교 가게 되면은 계속 우리 세상 학문을 하게 되면은 이 진화론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그게 바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칠 거예요. I don't believe it. You shouldn't believe it. 진화론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은 제가 네 가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 내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 진화론이 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은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거나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야. 즉 진화론은 이미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우리 인간이나 이런 이 생명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지 그 이전에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뭐냐면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달리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왔다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 학설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시어리, 빅뱅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순간에 큰 폭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거기 들어가면은 빛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 블랙홀. 이게 중력이 너무 강해서 지구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농구공 같은 이 작은 사이즈에 다 줄어든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터짐으로써 우주의 별들이 되고 지구가 생겼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좋아요. Let's assume that's true. 그러면 그 블랙홀은 어디서 왔습니까? 블랙홀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누가 빅뱅이라는 이 폭발을 누가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류과학은 the human science cannot explain. 어디서 물질 세계가 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한 것밖에는 이성적인 설명이 없어요. 단지 이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휴먼 사이언스, 우리 인간의 학문에는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He's not there.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과학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성으로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과학이에요. 생물학이야. 이게 얼마나 That's our folly.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만들었다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You just get away.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알아보자. 설명해 보자. 이게 이 시대의 이보, 악이에요. 자, 보세요. 또 하나, 이 진화론이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물질 세계만 오리지널 설명 못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원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물이 시작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장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 물이라는 거기에 햇빛이 요걸 치면서 거기에 단세포 아메바가 생기면서 그 단세포가 둘이 되고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이래가면서 오늘날에 인간이 되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엑스페리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 실험에서 이거를 다시 재생을 하지 못하면 it's not a science.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It's only a theory. 추측, 이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 이 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진화론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좋아요, 진화한다고 합시다. 그들이 원숭이가, 우리가 원숭이였다가 지금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 중간에, 이 중간에 진화되어 있는 이 원숭이 사람들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요거 바로 missing link라고 그러는 거예요. missing link. between species. 한 종에서 다른 종에, 개나 고양이라, 뭐 고양이가 개가 됐다면은 고양이 개의 중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간 종이 없어요. missing links.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봐라! 원숭이인데 꼭 사람같이 생겼잖아. 아니, 사람인데 원숭이같이 생겼잖아. 근데 돌연변이가 유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사람이 꼬리가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나왔다든지, 근데 돌연변이가 다시 아기를 낳든지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돌연변이를 낳지를 못해요. 또 잡종이 있습니다. 말, 암컷 말하고 그리고 수컷 당나귀하고 짝짓기를 하면은 나오는 게 바로 노색, 미울이에요. 근데 이 미울이 아기를 못 낳아요. 다시 재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한 종류, 한 종이 다른 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 1장 쭉 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다 계속 나와요. 하늘의 모든 새를 만드는데 종류대로 새를 만들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만들 때도 각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치는 모든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태초에 영원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하고 지식이 무한하시며 거룩하시고 의가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모르면서 박사학위가 10개인들 무슨 소양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펴신 팔로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There's nothing you cannot do. 이게 바로 지혜예요. This is wisdom.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세 번째로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즉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인데 이거는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만들고 땅에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을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God made all these things with His unique purpose.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자 다리 몇 개 할 거예요? 두 개 할 거예요? 그 의자 앉으면 넘어질 거야. 그래서 의자 만들면 분명히 다리가 네 개는 만들 것 같아. 그럼 목적이 안 넘어지게 하려고 다리를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의자를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요 의자가 애를 위한 것인지 300파운드 되는 어른을 위한 것인지 따라서 의자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결정할 거예요. 의자를 어떤 나무로 만들까? 어떤 색깔로 할까? 보세요. 의자 만드는 사람 자체가 의자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기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한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부품을 왜 하나씩 요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에 이 전화기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정말 완벽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바늘 같은 요 길다란 요 뾰족한 것인데 그 바늘을 만드는 것도 핀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만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목적이 없고 뜻이 없고 어떨 길에 이 세상에 이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원숭이가 아주 똑똑한 원숭이로 능력 있는 원숭이로 공부도 할 수 있는 원숭이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화론은요,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진화론 믿는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히틀러가 나이 드신 분들을 학살하고 육체의 신체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학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이론에 의해서는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어떤 환경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열성이 있어요. 그러면 열성은 죽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가 만물을 목적과 뜻을 주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결정권이고요. 이 모든 존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머리가 명령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말해요. 성도들은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든지 아들을 원하는데 또 딸이 나와가지고 이놈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똑똑하지 않고 누구보다 뭐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한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에덴에서 설교 중에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죠. 천지의 주재신이, 이 말은 뭐냐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숨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바래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바래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에요.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성공했다는 칭찬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는 이거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이기적일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엄마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훈련시켰는데 그 사무엘 때문에 역사가 변화가 되었어요. 사사 시대에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지자 시대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The Great Revival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기도에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머리 좀 컸다고 대학교 가서 교회 안 가고 돈 좀 벌고 이제는 누구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지 마세요. 그래봐야 30, 40년 그렇게 살 거예요. 70살 되고 80살 돼봐요. 다 똑같아요. 인생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동북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 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20세기 말과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를 역임했습니다. 이 아프리칸 민족 회의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의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인권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지도자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다 1962년 8월 5일 날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8년이 지난 1990년 2월 10일에 11일 날 출소합니다. 그러면서 2년 뒤인 1994년도에 실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평등선거에서 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 중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아파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내가 의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네. 저 십자가를 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주자님은 A키 한번 쳐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는 찬양.

0: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멘 소리가 성가대에서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주주목 불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손을 못 뺍니다. 왜 못 뺄까요?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뭐 이 먹이에 대한 예,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파도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여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믿음의 부모와 복받은 가정. 하나님께서는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만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80에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전공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이 뜻인 거로 깨달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에 당한 것을 알고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벌을 받아서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 전공 분야가 뭔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선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손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에게 삼남 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 둘을 낳은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내용을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녀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않냐고 계속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에 기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여 그 이름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여 영국과 온 유럽의 붕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을 낳았어요. 요즘까지 저출산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장을 받는데 19을 낳았고요. 이 존 웨슬리는 1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번째 태어났는데 이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하게 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당 쪽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신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의 힘쓴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십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효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늘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르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눈물로 다섯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일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에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좀 삐뚤어나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TV에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 둘이 자기들의 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박종호 장로님,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서울대 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박종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서로가 대학에서 1등이들 그렇게 다투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유학을 로마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그러한 클래식 음악의 그러한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간경화의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딴 사람의 간이 오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은 간을 준 사람이 또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것도 간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 사람의 간이나 맞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맞아가지고 간이 수술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간이 수술 잘못하면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우리가 아빠한테 간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몸이 이렇게 비대해서 120kg, 그래서 간도 큽니다. 간이 그래서 1kg가 간이 와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간을 갖고는 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간을 내놓겠다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 딸 둘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이 간을 떼어서 자기 준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수술인데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합니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려다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체격이 좋아서 간이 커가지고 그 간 둘째 딸 간 하나만 반 잘라갖고 붙여도 살 수 있게 돼갖고 첫째 딸은 수술 받으려고 누웠다가 둘째 딸 간만 이식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딸이 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구나,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받다 죽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인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래도 본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그 말 듣고 아빠가 울고 엄마가 울고 다 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리고 아빠가 이 찬송을 이것을 간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 마칠 때 부른 찬송을 우리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하는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붙잡혀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까? 마음과 생각에 이끌려서 삶의 방향이 이끄는 그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붙들렸느냐? 근데 두 가지로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함축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악령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님께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만들어지지만 이 세상에 붙들려서 정말 세상에 유혹을 받으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허송세월할 뿐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여종이 있어요. 이 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 들려. 이 점을 친다는 것은요, 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한국에 가보면은 아예 길거리 바깥에까지 점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만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온통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성교의 문을 여실 때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이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유럽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인도 개척 전도할 때 제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루디와 같은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러 두 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일어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그때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물소 세 마리나 있고 그런 만큼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성교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점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점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붙잡히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렸구나. 아니면 아, 나는 지금 세상에 붙들렸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예.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야. 예. 그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막혔을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간 곳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디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유럽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된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 기도할 자리 자꾸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예?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할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더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변호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주님이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싶으면 자꾸 막힌, 길에 막힌. 그래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타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 막 전하고 싶어요, 진짜. 헬로. 전하고 싶냐고, 전하고 싶어.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자꾸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튼 귀해가 되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떠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떠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요 아깝지 않아요.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 계속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전한 삶, 이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특히 인도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사용.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계속 개척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6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자동차 이제 7인승 밴으로 9명이 타고요. 그리고 거의 12시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그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스크족입니다.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이스크족들은요, 보통 그 윤회설을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 무슨 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리고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 선하게 살아야 내세에 덕을 이제 이렇게 쌓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곳에 다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전도와 저기 우리 팀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럼 계속 말씀을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 그러면서 결국 차에 마지막 시간 낼 때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크족들이 보통 막 칼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터번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금년에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자세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보세요. 자, 오늘 이 루디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집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해서 이제 이 집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놓게 되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드려져서 유럽 선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루디아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보람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께 붙들리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루디아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네? 정말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가 없었어 봐요. 유럽 선교 어떻게 되든 막연한 거예요. 네? 진짜 막연하게 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빌립보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강권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이 최고로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은혜교회. 여러분 은혜교회 이 자카란타 이 나무에서 이 꽃 향기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저는 교회만 있으면 최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다녀보십시오. 시차가 바뀌어져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곳 저곳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옮겨 돌아다니면서 이게 불을도 약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계속 눈만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사역하고 뭐가 그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리니까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정말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지 세상에 붙들리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거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십니다.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곳 LA 시각 기준으로 지난 수요일 오후 3시경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 이제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상자 수가 빠른 속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그 참상이요. 멀리 위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CNN 등 외신은 이번 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북부 해안 도시인 라과이라의 피해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업체 벤터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요, 시내 중심부의 아파트, 호텔, 주택, 창고 등이 잔해를 남기고 폭삭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등 이 전쟁으로 인한 공습으로 파괴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강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지진 실종자를 찾는 현지 민간인 구축 사이트에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기준 5만 4천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CNN 등은요, 수만 명의 실종자 통계 수치는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와 차이가 크다면서 실종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 지진 피해자뿐만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돼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만약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찌감치 공식 인정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행정 무능력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 측의 사망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발표한 숫자로는 200여 명을 넘어섰고요. 부상자도 2천여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사기관은 훨씬 더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지질조사국의 경우에는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확률은 44%, 거의 절반에 가깝죠. 10만 명이 넘을 확률 역시 14%로 적지만,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역시 확률이 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 지질조사국이 최악의 인명피해를 예상한 이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쇄 강진이 있었고요. 이 건물들이 흙, 벽돌 구조 건물이 많다는 점이 또 이유입니다. 인구 밀집 도심 구역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공휴일이었다고 했죠. 또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모여 있는 등 최악의 조건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물론 강진의 규모도 그렇지만 훨씬 사상자가 클 것으로 조사기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당시 한국 대사관 건물도 심하게 흔들렸고 일부는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한상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대사 대리는 지진 당시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사관 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당시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상 대사 대리는 이 지진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도 당시 도쿄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다라고 전하면서요. 근데 사실 그때보다 이번 지진이 체감상으로는 더 흔들렸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무려 9.0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재난 설계 여부 등 건물 구조적 차이 때문인지 이번 7.5 강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진앙지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흔들림에 느껴지는 게 차이가 있겠죠.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은 도쿄에서 진앙지까지의 거리가 380km 안팎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은 진앙에서 카라카스, 그 수도까지 거리 약 168km로 그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네, 실제 이번 지진으로 한국 대사관 저 벽돌 일부가 무너졌고, 대문에 있던 수직 기둥까지도 갈라졌다고 합니다. 벽에는 역시 많은 균열들이 발생했고요. 대사관전은 카라카스에서 피해가 집중된 북부 알타미라 지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오만 다히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우현을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함교에 파손이 있지만 인명피해, 환경피해는 없으며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상안보소식통에 따르면 누가 공격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드론이 이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 역시 우리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난 항로를 통항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보험 적용 관련 배상 책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14일에서 20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노동부가 밝혔는데요. 전주에 비해서 1만 2천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22만 3천여 건이었는데 이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6월 7일에서 13일 기준 182만 1천 건입니다. 전주보다 2만 1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기업의 해고 규모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요. 계속 실업수당은 실질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한 점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실업수당 증가세는 재취업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는 7월 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고용 지표를 통해서 고용시장 둔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가격 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가격 지수 1년 전에 비해서 4.1% 상승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자, 이 소식은 조금 자세히 20분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요, 요즘 AI 부메랑 이렇게 불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부메랑. 바로 이런 뜻이죠. 인공지능이 직원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해고했는데, 실제로는 일이 엉뚱하게 꼬이면서 같은 직종에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는 현상. 네, 그래서 AI 부메랑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채용회사 조사 결과, 기업 채용 담당자의 32%는 AI로 사람을 해고했던 직종에 다시 직원을 뽑았거나 또 뽑고 있다, 뽑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IT 컨설팅 회사인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AI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던 경영자 가운데 55%는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기업의 문화나 또 비공식적인 업무 관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고객 불만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네, 출생시민권 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조치들에 대한 결론을 곧 내놓을 전망입니다. 보통 연방대법원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해당 연도의 주요 판결을 모두 내린 뒤 여름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첫날 미국의 불법 체류나 관광 등 일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중단하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 규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구성은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으로 보수 우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즉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 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네요. 트럼프 행정부에게 임시 보호 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연방대법원이 열어줬습니다. 어제 IT,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이민자들이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1990년에 마련한 제도입니다. 18개월 동안의 미국 체류가 일단 가능하고 갱신 역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IT인 35만 명,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 보호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 나라 약 13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들에게까지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게는 10수만 명, 많게는 130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제 연방대법원은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국이 이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런 판결 역시도 내놨습니다. 네,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지지해 준 셈입니다. 모닝 리포트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홈쇼핑몰도 쉼터블이 가.

0: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월드컵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한 축구 경기 대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면서도 세계인이기 때문에 비록 한국 경기에 대한 참 아쉬움은 많습니다만, 세계인으로서 그 축제를 즐긴다면 계속되는 월드컵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 가운데서는요, 미국 경기, 네, 트리키에한테 일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조 1위를 이미 확정 지었고요,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만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린 트리키에와의 최종전에 해서 서로 난타전, 두 골, 세 골, 모두 다섯 골이 나왔으니까 난타전이라고 볼 수 있죠. 2-3으로 패했습니다. 네, 미국 감독은요, 경고 누적을 방지하고 또 주전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이전 경기와 비교해서 무려 9명의 선수를 바꾸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좀 졌지만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 사는 우리는, 네, 미국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렇게 미국이 조 1위로 올라갔고 또 계속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독일은요, 에콰도르한테 지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역시 조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만, 에콰도르가 독일을 2-1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지금 조 3위에 있는데요, 승점도 높고 그래서 32강 진출에는 거의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조 3위지만 이 에콰도르와 비교해보면 다른 팀들의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참 아쉬운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텍사스 달라스 스테디움에서는 일본과 스웨덴이 맞붙었었는데요, 결과는 1-1 무승부였습니다. 네, 전반을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양팀은 후반 들어서 불을 뿜었습니다. 후반 11분에 일본이 먼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불과 6분 뒤에 스웨덴이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본은요, 조 2위입니다. 승점은 5점이고요. 1승 2무, 그래서 승점 5점을 확보하면서 토너먼트에 올랐고요. 우승 후보 브라질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이렇게 조 2위에 패 한 번 없이 조 2위로서 토너먼트에 잘 진출을 해서 또 세계 최강과 맞붙는다. 아, 의욕이 뿜뿜할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을 보면서 또 역시 한국팀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제 기준 A조부터 F조까지 최종전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위 팀들의 와일드카드 진출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팀들이 역시 끝까지 경기를 해야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32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은요, 현재 조 3위 와일드카드로 32강 진출이 완벽히 확정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확정된 국가는 스웨덴, 에콰도르, 파라과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승점 4점 고지를 밟은 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승점 3점대 팀들은 오는 6월 27일까지 치러지는 G조에서 L조의 최종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5: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가격 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비자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에 있었던 4.5% 상승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가격 지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0.25%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에 세 차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도이체뱅크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 의장까지 조기 교체시켰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이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인하는커녕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한미 양측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내년에 전환받는 것도 목표로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6, 7, 엉덩 운동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하나.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본인이 보태 함께 계십니다. 한국 관련 소식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버스. 그래도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한국시가 25일 기준 40만 명까지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에 이날까지 한강버스 탑승객이 29만 5,724명에 이른다면서 특히 지난달에 9만 천여 명이 한강버스를 이용해서 월 최다 탑승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달 1일부터 서울 숲에서 진행 중인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박람회를 찾는 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이 한강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서울 숲에 올 수 있도록 서울 숲 임시 선착장을 조성해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개장 16일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이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이용한 탑승객이 총 9,247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주말에는 평일과 비교해서 두 배가 넘는 관람객이 한강버스로 오르내리며 강 가운데서 멋진 전망과 오색찬란한 박람회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국제정원 박람회와 함께 한강버스가 도심 속 새로운 역가 향후 플랫폼으로 탑승객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이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탑승객이 많아진 데 고무돼서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겠죠. 요즘 한국 내 젊은층 사이에서는요, 실제 주문은 되지 않는 이른바 가짜 배달 앱이 있는데 이게 꽤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일반 음식 배달 플랫폼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식을 고르고 주문 과정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음식은 배달되지 않고요. 네,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가짜 배달 앱입니다. 사용자는 가상의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은 뒤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결제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주문은 가능하고요.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면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고 가상의 배달 기사까지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예상 시간과 실시간 이동 경로도 일반 배달 앱처럼 표시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음식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점만 빼고는 거의 같은 네, 음식 배달 앱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미는 마지막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림과 함께 네, 도착하진 않았지만 알림은 보내준다고 합니다. 절약한 비용과 섭취하지 않은 칼로리 등을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 없이도 주문을 마쳤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야식이 당길 때,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몇번 망설이다 결국 클릭하고 마는 그리고 후회하고 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위안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권에 대해 심사한 뒤 이를 조건부 인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바 있죠. 이후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뭐 13개에 달하는 경쟁 국가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결국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요.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면허 기준을 볼때 사측의 신청은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을 승인한 것이죠. 단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인가했는데요. 이 국토부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이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또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국 국적사 가운데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만큼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JTBC가 중계권료 일부를 미납하면서 FIFA가 송출 중단을 경고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권 구매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FIFA가 데드라인으로 언급했던 한국 시각 23일 밤 월드컵 중계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점쳐지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중앙그룹은 물론 다수 관련 기관이 비상체제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JTBC는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당초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 회사 본연의 업무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는 방침이 타격을 받은 셈인데요. 아시겠지만 주요 계열사의 회생 절차 신청 국면에서 중앙그룹이 중계권 재협상 의사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이어질 스포츠 빅 이벤트에 대한 한국 내 중계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네,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FIFA 측이요, JTBC가 중계권료를 300억 원가량 미납했다며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이틀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출을 중단할 예정인데 혹시 그렇게 되면 중계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후에 중계권료 규모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 FIFA가 추가 제안을 하거나 뭐 이와 관련한 공문, 계약서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JTBC의 월드컵 중계가 중단될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번 월드컵 중계가 실제로 블랙아웃 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실제 개별 회사 차원을 넘어서 국민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죠. 또 크게는 정치, 국제적 문제로도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총 출동해서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뭐 중계가 끊어지는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은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이런 사태가 결국 중앙그룹에 또 타격을 입힌 건 사실입니다.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주요 회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받지 못할까 봐 FIFA 측에서는 압박을 가한 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난 속에서도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회사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것이다 라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방침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갔던 한 모임에서는 모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나만 문다. 내 피가 달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야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유독 한 사람만 모기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만 혼자 발목, 팔목 계속 긁고 어느새 붉은 자국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피 얘기 많이 하는데요. O형 혈액형이 자주 물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기는 피 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네, 모기가 반응하는 것은 냄새, 열, 숨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는 체취, 몸에서 나오는 온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기를 끌어당기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차이는 혈액형보다는 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와 몸 상태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덜 물리고 누구는 왕창 물려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접근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올수록 체취와 체온,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학성분이 카복실산이고요. 카복실산은 땀과 피지, 피부에서는 미생물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에게 덜 유혹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취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막는 게 현실적이겠죠. 피부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요. 야외 활동 뒤에는 가능하면 빨리 땀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최고겠죠. 자, 결론. 모기가 좋아하는 피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먼저 쫓는 것은 피가 아니라 냄새기 때문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0: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수정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정치 현안 관련 질문에는 진보 성향 답변을 더 자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설계한 질문을 통해 ChatGPT, Gemini, XAI, DeepSeek, Anthropic 등 주요 AI 모델 6종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시험했습니다. AI 모델의 정치 현안 질문을 20개 던지고 30단어 이내로 답변하도록 했고 같은 질문을 5번 반복해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했으며 수집된 답변은 기자들이 직접 검토해 정치적 성향을 분류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ChatGPT는 전체 답변의 80%에서 진보 성향 논거만 제시해 가장 높은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선거인단 제도 폐지, 부유층 세금 인상, 단일 건강보험 제도 도입 등 미국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을 지지하는 답변을 주로 했습니다. 중국 AI 모델인 딥시크 V4 프로도 진보 성향 답변 비중이 70%에 달했습니다. 클로드는 진보 성향 답변이 43%, 중립적인 답변이 57%였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답변을 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을 표방한 XAI 그룹조차도 진보 성향 답변 비중이 보수 성향 답변보다 약 7% 높았습니다. 반면 제미나이는 전체 답변의 93%에서 진보와 보수 입장을 함께 제시하며 가장 균형적인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는 AI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AI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증폭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AI 모델은 복잡한 정치 논쟁을 완전히 중립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데에는 수익을 쫓는 서학개미의 거침없는 미국 주식 매수세가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상승으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불어난 점이 대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의 국가별 포트폴리오 투자 보유 잔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은 75%로 집계되며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주요국 가운데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투자 자산의 절반가량을 미국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6년 전부터 꾸준히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왔고 최근에는 AI 수혜주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봤고 바로 그 대상이 미국 주식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해외 투자 증가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전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다음 달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으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면 원화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유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의료 현장에 파견됐던 의사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가 평소 어떤 동물을 숙주 삼아 숨어 있다가 사람에게 옮겨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분디 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연 숙주는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장기간 머무는 숙주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숙주를 알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전파되는 경로를 예측하고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에볼라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박쥐와 설치류, 유인원 등이 자연 숙주로 주목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로 시작해서 중증 시에는 전신 출혈까지 진행됩니다. 사망률은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디부교 바이러스는 기존 승인 백신이 없는 드문 계통입니다. 알려진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향후 추가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러스가 평소 머무는 동물과 생태적 환경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9: 원자 폭탄을 몇 개나 맞은 듯한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가 기본 장비 등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맨손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물자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의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은 강진 발생 이후 밤을 새워 맨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는 불도저나 콘크리트의 바닥을 내는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내는 이 차감기 등 소위 중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써오던 삽, 수레, 그리고 맨손 등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물론 자원봉사에 나선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 지역에서 맨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매몰자들이 너무 많아 구조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곳곳에서는 충격에 빠진 매몰자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약 15%나 된다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럽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최근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도 휴교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난주 이후 현재까지 약 40명이 익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에 익사하자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너무 더워서 그저 아무 곳에서나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서 폭염 기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프랑스 의회는 의원들에게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지 말고 또 재킷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평소에 새벽 0시 45분까지 즉 밤 12시 45분까지 운영하던 에펠탑은 오후 4시에 일찌감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밀라노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8: 네, 최근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국제 유가 하락에도 가솔린 가격은 그만큼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대형 석유 회사들이 원유를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데도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그에 맞춰서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솔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또 어떤 업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 오늘은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은 그야말로 사람의 몸은 물론 정신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습니다. 이런 것에 맞서서 온 세계가 힘을 모으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기리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오늘이고요. 또 오늘은 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제연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을 모질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약속, 곧 고문을 금하는 국제협약이 발효된 것을 기려서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서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자는 다짐을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온갖 폭력에 맞서서 사람의 존엄을 지켜 세우려는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모니니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감정 소모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돼야지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주말에는 몸은 물론이지만 마음, 이 감정도 잘 다스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0: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0: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가기 전에 베네수엘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란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부상자가 2980명으로 현 시점에서 이렇게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발표된 사망자 수 188명, 부상자 수 152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일에 쉼없이 매달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 6.5의 강력한 연쇄 지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을 잇따라 강타하면서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5만 명에 육박합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구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연결합니다.
1: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부상자가 4,300명으로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종자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실종자는 5만 명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 중장비가 부족해서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희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삽과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구조할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약 125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 250개 건물이 파손되고 대사관과 호텔, 공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색과 구조, 피해 복구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던 미국은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구호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또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구조대와 장비, 구호물자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지원에 나섰는데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이 잇따라 군 수송기와 구조대, 수색견을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등 이웃 중남미 국가도 구조인력과 의료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도 복구 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도 약 7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진 이후에 이재민들은 벌써 두 번째 밤을 추위와 공포 속에 거리에서 지새야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모여 있고 상당수가 여진 우려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학교도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민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는 데다가 전력 공급과 통신마저 끊기면서 실종된 가족과 연락도 어려워서 이재민들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정희입니다.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초대형 지진이 수백 명의 사망자와 대규모 건물 붕괴를 초래하면서 캘리포니아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해외 재난이 아니라 언젠가 캘리포니아에도 재현될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구조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붕괴된 건물 상당수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로 이 유형의 건물은 기둥 내부 철근이 충분치 않아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콘크리트가 파열되며 순식간에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런 건물을 지진 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건축물 유형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 건물이 캘리포니아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1971년 실마 지진과 1994년 노스리치 지진 이후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노후 콘크리트 건물 상당수는 아직도 보강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LA, 토렌스, 산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등 일부 도시는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지만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강제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건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뿐 실제 보강은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카라카스와 LA, 샌프란시스코가 매우 유사한 지질학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 도시 모두 주요 판경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대형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진학자 루시 존스 박사는 이번 베네수엘라 주진은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때 상정하는 바로 그 유형의 지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과거 시뮬레이션에서 규모 7.8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남가주에서 수십 개의 노후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 붕괴할 수 있으며 최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팰리세이즈 산불의 10배 규모로 대형 화재가 날 수 있고 기반시설 파괴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쇄 강진으로 이렇게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LA 카운티 최정예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 지원을 위해 현지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국무부가 주도하는 국제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투입된 LA 카운티 도시 탐색 구조대는 어제 오후 파코이마 본부를 출발해 재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구조대는 대원 71명과 구조견 6마리 그리고 약 38톤에 달하는 전문 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구조대와 합류해 붕괴 건물 내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남부 사령부 역시 이민자 구호와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카리브해 인근에 해군 함정 두 척과 수송기, 헬리콥터 등 군 자산을 긴급 배치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진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란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YTN입니다.
2: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Is there zero support? Zero support among the Gulf countries for any sort of toll or fees or anything that charge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s.
2: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란을 비롯해 각국에 묶여있던 적체 물량이 소화된 결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원유 물동량이 6월 전반기 평균치를 약 40% 웃돌고 있지만 우려 요인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예전 같은 규모로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아직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해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들이 혁명수비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양측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 중 하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란 측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측은 좋다. 혁명수비대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카타르 도하에서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응해왔다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양측의 많은 분쟁을 해결해 나갈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과 혁명수비대의 카타르 회동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만남 시점이나 의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의 간접 직접적인 소통이 성사된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통 미국과 적국 간의 소통은 국무부나 중앙정보국인 CIA의 중재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군대와 군대 차원에서 곧바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향후 동결 해제될 자금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겠다며 농심 달래기에 어제도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농업계 인사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만찬 시작 전 연설을 통해 이란은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돈을 가져다가 쓸 것이라며 밀과 대두, 옥수수를 많이 살 것이고 절차가 꽤 빨리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할 때 해제된 자금으로 미국 농산물을 사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농업계 인사들 앞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가를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를 달래려는 의도가 내포된 발언인데 이란은 용처를 알아서 정하겠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이란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과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 비축한 탄약 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약 1,100발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전체 재고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군은 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1년 동안 구매하는 물량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1,200발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체들은 생산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지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을 웃도는 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산업체들이 지금껏 신규 공장과 생산 설비 확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불만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이익을 투자보다는 주주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이란의 석유 수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도와 이란이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하르딥 싱 푸리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 장관은 뉴델리에서 모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차 뉴델리를 방문 중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 체결로 이란산 석유의 국제시장 복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개최돼 주목받았습니다. 프리 장관은 회담 후 에너지 부문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며 인도는 대화와

0: 와 파트너십, 호혜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재고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델리 주재 이란 대사관도 양측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분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방안 확대를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이민세관 단속국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케이시 피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시행 이후 법원 내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망명, 체류 신분 조정 등 합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까지 체포 대상이 되면서 인권단체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습니다.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정책 변경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민법원에 출석해 합법적 신분 취득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법 절차 위축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츠 판사는 올 초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북가주 지역에서 해당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시행해왔던 총기 휴대 제한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6-3으로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올퍼드 대 로페즈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5개 주의 총기 규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법들은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물주나 사업주가 총기 휴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 같은 제도는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 휴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사유를 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사유재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타인의 재산에 들어갈 헌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할 권리는 더욱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총기 휴대가 허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판결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은 외출 시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 참전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LA 총영사관 주관 한인단체들 공동주최로 어제 플러튼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정부의 평화의 사도 메달이 전달됐고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기념비위원회에 한국전 참전용사 및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임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 논란의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민 발의안을 주도하는 의료종사자 국제서비스 노조는 법안을 철회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으로 5% 세금을 부과해 약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연방정부 예산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지원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의료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의사회와 교육위원회 연합 등은 이 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일회성 세금 부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초부유층이 소득세 기반을 가지고 타주로 대거 이탈하는 부작용을 낳아 장기적으로 교육, 보건, 치안 등 공공인프라 예산에 수억 달러의 결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물들은 이미 자산을 다른 주로 이전하거나 법안 저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며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법안 반대 캠페인에 8,2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주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 소득세에 의존하는 캘리포니아의 특성상 부유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법안 지지율의 변동과 통과 시 법정 공방 가능성 등 치열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와 이 산하 7개 도시가 협력해 비어있는 대형 창고를 광역 노숙자 쉼터로 탈바꿈합니다. 폰타나시에 들어설 이 복합지원시설의 명칭은 웨스트엔드 지역 내비게이션 센터로 거리를 떠돌던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0개 침상과 함께 맞춤형 의료 보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전체의 노숙자 수는 약 2,500명으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에서 영토 면적이 가장 넓은 카운티 특성상 여전히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번 창고 재활용 사업이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근 시설 일부 기업과 상인들은 치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폰타나시 당국은 해당 시설이 단순히 급식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일반 급식소나 대피소와는 다르다며 철저하게 각 지자체 사전 승인과 추천을 받은 노숙자만 입소해 자활을 준비하는 전문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이라이츠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8일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 내부에 방치된 수천만 파운드의 부패한 음식물로 인해 악취와 쥐떼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간 17일 발생한 화재로 약 50만 평방피트 규모의 리니지 냉동창고가 전소되면서 내부에 보관 중이던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냉동식품의 냉동 기능이 중단돼 모두 썩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지역을 뒤덮였던 연기가 거치자 이제는 유기물이 썩는 극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현장 주변에는 이미 쥐떼가 출몰해 인근 주민들의 보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소방용수로 인해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긴급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생선과 육류, 제과류 등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기질 경보는 해제됐지만 연기와 악취 흡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현지 보건당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동식 진료소를 운영해 주민들의 호흡기 검진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측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방역과 해충 방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외부 업체의 태양광 패널 점검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스포츠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다치고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피게로아 거리에 위치한 엘 디아만테 스포츠바에서 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현장에 있던 시민 두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바 안에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려던 손님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 두 명은 다행히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스포츠 바에서는 지난 1월에 두 남성 간의 시비 끝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하고 달아난 총격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밤데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조사하던 단속반에 의해 대규모 비밀 마약 제조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밤데일시 당국은 한 공터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지내에 놓인 대형 화물 컨테이너 안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마약 제조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800파운드가 넘는 필로폰과 함께 여러 단계의 마약 제조 공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각종 장비와 사진 자료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적발은 팜데일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마약 압수량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당초 단순 환경 단속으로 시작된 조사가 대형 마약 범죄 소탕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릭 올슨 팜데일 시장은 이번 성과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강력한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이첩됐으며 검찰과 보건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등 여러 사법기관이 공조해 배후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어제 오후 전동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오후 2시쯤 뷰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전동 킥보드 옆에 쓰러져 있던 56세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당시 헬멧을 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이 남성은 차량 진행 반대 방향인 역주행으로 주행하다가 도로에서 인도 진입로로 올라서려던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소속 중대사고조사반을 투입해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거리 응원 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다운타운에서 30대 여성이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34살 제니퍼 실바 씨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롱비치의 한 식당에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중 뒤따라온 괴한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실바 씨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실바 씨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뒤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싸움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주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실바 씨는 피를 흘리며 인근 수족관 주변을 30분간 헤매다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실바 씨는 턱뼈가 골절되고 치아 여러 개를 잃었으며 손목이 탈구되는 등 전신에 심한 부상을 입어 앞으로 안면 재건 수술과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롱비치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멕시코의 월드컵 승리를 자축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지난 24일 멕시코가 체코를 3-0으로 이긴 직후 SNS에 올라온 축하 파티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교차로를 전면 차단한 채 무모한 유기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차량을 식별하고 운전자인 27세 데이비드 마틴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차로 도로가 심하게 훼손돼 약 1만 5천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마틴의 인피니티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중범죄인 기물 파손과 난폭 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축하는 지지하지만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시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드컵위원회 측은 즐거운 축제인 월드컵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일 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서울1950.com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한인축제재단의 이사 자격과 이사장 선출 무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고 나서 축제재단을 둘러싼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 이사직 복권을 요구해왔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씨 측은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이 지난 23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원고 3명에 대한 이사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명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전직 이사들은 또 알렉스 차 회장 선출의 효력과 관련한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자신들의 이사 자격이 회복됐으며 피고 측 이사들의 자격은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1일 시작될 예정인 올해 LA 한인축제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 집행부를 이끌어오고 있는 알렉스 차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법적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재단 측은 같은 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항소법원 결정은 현 단계에서 잠재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3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서 알렉스 차 회장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재단 운영 및 이사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알렉스 차 축제재단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LA 한인 축제 등 재단의 문화, 공익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재단 운영에는 공백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오하우 섬 동부 하나우 마베 인근에서 한인 관광객 부자가 실종돼 수색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소방국과 해양경비대는 한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했다 실종된 49살 남성과 16살 아들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등산 도중 해안 절벽 부근에서 바다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종된 부자는 하나우마베이 리치 트레일을 하이킹하던 중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24일 오전 암석다리 인근에서 아들의 가방이 발견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수사 중 도주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템피 경찰에 따르면 한인 김모 씨가 지난달 멕시코에서 발견돼 마리코파 카운티로 압송됐으며 성착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5년 4월 온라인 계정이 아동 성착취물과 연관된 것으로 신고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으며 사건은 이후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로 송치돼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 7건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착용 중이던 전자 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애리조나를 떠나 도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 듀얼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2: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1: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3: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1: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4: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1: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일까요? YTN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6: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5: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5: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8: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계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9: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0: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9: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11: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2: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3: 어떤 개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9: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제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14: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15: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 그렇죠.
15: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14: 당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5: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 네.
15: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14: 장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7: 중앙당도 좀 정기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14: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8: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이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1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2: 213-383-3838 213-383-3838.
2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16: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4: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22: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4: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5: 99세까지 팔팔하게.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6: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5: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26: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5: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6: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25: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지금 유럽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만 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캘리포니아 올여름에 닥칠 일 아니냐, 지구촌 온난화 현상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많습니다. 내 집이 최고야 또는 모든 것이 귀찮다고 나가 다니시는 것도 싫으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년, 20년 혹은 얼마 더 있으시면 운전도 못하시고 노년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신데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하시고 건강하실 때 여행도 다니시고 치아가 건강하실 때 스테이크나 어떤 종류든 고기도 잘 드시고 즐기시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올 나이가 되시면 친구분들은 하나, 둘 많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는 자식들이 먹으러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치매 예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세포도 없어지는 것만 아니고 노력하면 증식될 수 있다는 것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취미를 키우고 적당히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당분을 필요로 하는데 여자분들은 비만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시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빵이나 쌀, 감자, 국수 종류 등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서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태워버리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뇌의 효소를 만드는 지방질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탄수화물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B1도 도움이 되겠죠. 레티신이 많은 식품도 필요하므로 호두나 잣과 같은 견과류나 올리브 기름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병에도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뇌졸중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연어나 검푸른 생선, 또 카로틴이 풍부한 호박이나 당근,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미역도 좋습니다. 계란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드시지 않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양약이나 한약 혹은 건강 제품을 드시기보다는 자연에서 우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AM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6월 26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4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실종자도 5만 명에 육박합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가운데 국제사회 지원 속에 구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훌쩍 늘어난 이 베네수엘라 상황 YTN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부상자가 4,300명으로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종자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실종자는 5만 명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 중장비가 부족해서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희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삽과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구조할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약 125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 250개 건물이 파손되고 대사관과 호텔, 공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색과 구조, 피해 복구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던 미국은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구호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또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구조대와 장비, 구호물자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지원에 나섰는데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이 잇따라 군수송기와 구조대, 수색견을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등 이웃 중남미 국가도 구조 인력과 의료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도 복구 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도 약 7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진 이후에 이재민들은 벌써 두 번째 밤을 추위와 공포 속의 거리에서 지새야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모여 있고 상당수가 여진 우려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학교도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민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는 데다가 전력 공급과 통신마저 끊기면서 실종된 가족과 연락도 어려워서 이재민들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정희입니다.
11: 피해 상황 속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다고 오늘 아침 보도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부상자가 2,980명으로 현 시점에서 집계됐다라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 수 188명, 부상자 수 1,520명에서 크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일에 쉼없이 매달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최대 규모 7.5의 강력한 연쇄 지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을 잇따라 강타하면서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 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엘 나시오날 일간지에 따르면 UN 국제 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유엔기구 대변인들도 카라카스,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아, 카라포보, 팔콘 등 주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현장에 파견해서 확인된 인명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의 최정예 구조대가 베네수엘라 생존자 구조 지원을 위해 현지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국무부가 주도하는 국제구호활동 일환으로 투입된 LA 카운티 도시탐색구조대 USA2는 어제 오후 파코이마 본부를 출발해 재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초대형 지진은 수백 명의 사망자와 대규모 건물 붕괴를 초래하면서 캘리포니아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해외 재난이 아니라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어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수십 채 건물이 무너지고 주요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남아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구조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붕괴된 건물 상당수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로 이 유형의 건물은 기둥 내부 철근이 충분치 않아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콘크리트가 파열되며 순식간에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런 건물을 지진 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건축물 유형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 건물이 캘리포니아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71년 실마 지진과 1994년 놀스리지 지진 이후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노후 콘크리트 건물 상당수는 아직도 보강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LA와 토렌스, 산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등 일부 도시는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지만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강제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카라카스와 LA, 샌프란시스코가 매우 유사한 지질학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과거 시뮬레이션에서 규모 7.8의 샌안드레아스 단층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남가주에서 수십 개 노후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 붕괴할 수 있으며 최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펠리세이즈 산불의 10배 규모로 대형 화재가 날 수 있고 기반시설 파괴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3: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4: There is zero support. Zero support among the Gulf countries for any sort of toll or fees or anything that charge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s.
13: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5: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각국에 묶여있던 적체 물량이 소화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원유 물동량이 6월 전반기 평균치를 약 40% 웃돌고 있지만 우려 요인은 여전히 적잖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이란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양측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 중 하나는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며 즉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만남 시점이나 의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군과 이란의 혁명수비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성사되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통 미국과 적국 간의 소통은 국무부나 CIA의 중재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군대와 군대 차원에서 곧바로 소통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향후 동결 해제될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겠다며 농심 달래기를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농업계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만찬 전 시작 연설을 통해 이란은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돈을 일부 가져다가 쓸 것이라며 밀과 대두, 옥수수를 많이 살 것이고 절차가 꽤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 규모는 꽤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할 때 해제된 자금으로 미국 농산물을 사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농업계 인사들 앞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가를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를 달래려는 의도가 내포된 발언인데 이란은 그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가 동결 해제된 자산으로 자국의 농산물을 살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맞받아 친 겁니다.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작물은 미국이 수십 년간 심어놓은 불신뿐이며 미국은 유전자 변형 콩과 깨진 약속, 헛소리만 수출하고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란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과의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 비축한 탄약 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약 1,100발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전체 재고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이 1년 동안 구매하는 물량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1,200발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생산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지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을 웃도는 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이란의 석유 수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도와 이란이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푸리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 장관은 뉴델리에서 모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차 뉴델리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 체결로 이란산 석유 국제시장 복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개최돼 주목받았습니다. 프리 장관은 에너지 부문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며 인도는 대화와 파트너십, 호혜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

0: 1800-6052-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8: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7: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8: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7: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연방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이민세관국 요원들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정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총기 휴대 제한법을 시행해 왔는데 이 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올퍼드 대 로페즈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총기 규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법들은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라도 총기 휴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 효력을 어제 잃을 수 있도록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 참전자들 기리는 6.25 행사가 LA 총영사관 주관 한인 단체들 공동 주최로 어제 플럴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 정부의 평화의 사도 메달이 전달됐고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위원회에 한국전 참전 용사 및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임시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민 발의안을 주도하는 서부 의료종사자 국제서비스 노조는 법안을 철회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으로 5% 세금을 부과해 약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연방정부 예산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지원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의료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의사회와 교육위원회 연합 등은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일회성 세금 부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초부유층이 소득세 기반을 갖고 타주로 대거 이탈하는 부작용을 낳아 장기적으로는 교육, 보건, 치안 등 공공인프라 예산에 수억 달러 결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와 산하 7개 도시가 비어있는 대형 창고를 노숙자 쉘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폰타나시에 들어설 이 복합지원시설의 명칭은 웨스트엔드 지역 내비게이션 센터로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0개 침상과 함께 맞춤형 의료, 보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토 면적이 가장 넓은 카운티의 특성상 여전히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추진하는 창고 재활용 사업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인근의 일부 기업과 상인들은 치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폰타나 시 당국은 해당 시설이 단순히 급식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노숙자 급식소나 대피소와는 전혀 다르다며 철저하게 각 지자체 사전 승인과 추천을 받은 노숙자만 입소해 자활을 준비하는 전문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당국은 주변 거리에 텐트가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24시간 보안 요원 배치와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광역 노숙자 쉘터 내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이사 자격과 이사장 선출 무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재심 청구 뜻을 밝히고 나서 축제재단을 둘러싼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 이사직 복권을 요구해왔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씨 측은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지난 23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명의 이사들은 축제재단의 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신들의 이사 자격이 회복됐으며 피고 측 이사들의 자격은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1일 시작될 예정인 LA 한인축제 운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 집행부를 이끌어온 알렉스 차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3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차 회장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재단 운영 및 이사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알렉스 차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연례 한인 축제 등 재단의 문화, 공익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재단 운영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생에게도 학년별 스크린 타임 상한선을 적용하는 강도 높은 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디지털 의존을 줄이고 교실 내 대면 학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는 교실 내 모든 스크린 사용이 금지됩니다. 2, 3학년은 주당 1시간 40분, 4, 5학년은 주당 2시간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중학생은 주당 6시간, 고등학생은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숙제도 사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숙제와 온라인 학습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인 가정을 포함해 LA 통합교육구 산하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학 졸업 시즌입니다. 이 졸업 시즌을 맞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어려운 취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 수요는 줄이면서 정작 취업자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면서 초기 경력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22살부터 27살 사이 대졸자의 실업률은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높은 급여와 혜택으로 인기를 누렸던 빅3 기업들,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컴퓨터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을 중심으로 대거 감원에 나서고 채용도 줄이면서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이라이츠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8일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 내부에 방치된 수천만 파운드의 부패한 음식물로 인해 악취와 쥐떼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간 17일 발생한 화재로 약 50만 평방피트 규모의 리니지 냉동창고가 전소되면서 내부에 보관 중이던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냉동식품의 냉동 기능이 중단돼 모두 썩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지역을 뒤덮였던 연기가 거치자 이제는 유기물이 썩는 극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현장 주변에는 이미 쥐떼가 출몰해 인근 주민들의 보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소방용수로 인해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긴급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생선과 육류, 재과류 등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배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기질 경보는 해제됐지만 연기와 악취흡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현지 보건당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동식 진료소를 운영해 주민들의 호흡기 검진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측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방역과 해충 방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외부 업체의 태양광 패널 점검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스포츠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다치고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피게로아 거리에 위치한 엘 디아만테 스포츠바에서 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현장에 있던 시민 두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바 안에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려던 손님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 두 명은 다행히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스포츠 바에서는 지난 1월에 두 남성 간의 시비 끝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하고 달아난 총격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밤데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조사하던 단속반에 의해 대규모 비밀 마약 제조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팜데일시 당국은 한 공터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지내에 놓인 대형 화물 컨테이너 안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마약 제조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800파운드가 넘는 필로폰과 함께 여러 단계의 마약 제조 공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각종 장비와 사진 자료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적발은 팜데일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마약 압수량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당초 단순 환경 단속으로 시작된 조사가 대형 마약 범죄 소탕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릭 올슨 팜데일 시장은 이번 성과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강력한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이첩됐으며 검찰과 보건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등 여러 사법기관이 공조해 배후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어제 오후 전동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오후 2시쯤 뷰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전동 킥보드 옆에 쓰러져 있던 56세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당시 헬멧을 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이 남성은 차량 진행 반대 방향인 역주행으로 주행하다가 도로에서 인도 진입로로 올라서려던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소속 중대사고조사반을 투입해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거리 응원 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다운타운에서 30대 여성이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34살 제니퍼 실바 씨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롱비치의 한 식당에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중 뒤따라온 괴한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실바 씨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실바 씨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뒤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싸움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주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실바 씨는 피를 흘리며 인근 수족관 주변을 30분간 헤매다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실바 씨는 턱뼈가 골절되고 치아 여러 개를 잃었으며 손목이 탈구되는 등 전신에 심한 부상을 입어 앞으로 안면 재건 수술과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롱비치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멕시코의 월드컵 승리를 자축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지난 24일 멕시코가 체코를 3대0으로 이긴 직후 SNS에 올라온 축하 파티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교차로를 전면 차단한 채 무모한 유기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차량을 식별하고 운전자인 27세 데이비드 마틴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차로 도로가 심하게 훼손돼 약 1만 5천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마틴의 인피니티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중범죄인 기물 파손과 난폭 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축하는 지지하지만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시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드컵 위원회 측은 즐거운 축제인 월드컵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다저스가 지난해 발생한 이민자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기 위해 110만 달러를 기부하며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두 곳의 시민사회단체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LA 전역에서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경순찰대 단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 다저스 구단의 공식 입장을 강력히 종교계와 노동계가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단속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민자 가정의 재정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결국 1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고객, 나아가 한인사회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지난 1983년에 출범한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오신석 제44대 차기 회장이 취임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43대 필립손 회장에 이은 제44대 회장 되는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강릉 엄진의 꼬막 팝업 스토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남가주 부에나팍점에서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의 대표 포장마차 메뉴 중 하나인 꼬막 무침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엄진의 꼬막 무침은 24.99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KB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관련 업계 주요 전문가 강연을 들으면서 네트워킹을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운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다운타운에서 K월리스 랩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의 성장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더 프레임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소재의 콜랍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K뷰티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9: 626-827-9599입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아이티,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정책이 위법한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이제 곧 결론을 내놓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이 따라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중요한 사건 10여 건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댄 셜리번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조치도 현실화해내면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지침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100만 호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1년 및 2년치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조폐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희귀한 디자인의 한정판 쿼터 25센트 동전을 시중에 유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동전은 2026 독립선언 기념 쿼터로 전국의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본격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 마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80여 년 전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경고했던 과잉 이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익 마진이 현재 약 15%로 194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 경기 치를 때마다 떨려요. 하나씩 하나씩 경우의 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이 처량한 신사가 된 한국 축구대표팀 벼랑 끝입니다. 어제 조별 예선을 치른 3조의 3위 팀이 모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은 12개 조 3위 팀 중 6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1: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2: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1: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그런데 지금 한국 대표팀 내가 또 뒤숭숭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4: 어수선한 건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4: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맨막이 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일부
0: 6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제공입니다.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9919, 65788-9919.
6: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2: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1: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2: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1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뉴스라고. 그리고 왜 폰 받고 전부 다 신발 나 힘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아! 아!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그 아니라고!
0: 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게 되는 신세가 된,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또 따지게 되는, 이게 무슨 지금까지 있었던 월드컵의 16강 진출도 아니고 32강 진출마저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 한국 축구대표팀은 분위기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요.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재 전원입니다. 걱정스러운데 YTN 현지 취재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3: 어수선한 건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3: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 교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2: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네, 한편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이제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한국이 어제 또 조금 더 벼랑 끝으로 더 가까이 몰렸습니다. 어제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12개 조가 있는데요. 12개 조의 1위와 2위는 당연히 32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3위 중에서 8개가 진출합니다. 3위 중에서 12개 중에서 8팀, 12팀 중에서 8팀. 뭐 사실 당연히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불안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12개 조에 이틀 전만 해도 3위 팀 중에서 한 3위, 4위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8팀까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6위까지, 하루 만에 6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32강 진출, 네, 지긋지긋한 그 경우의 수와 함께 또다시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3일 새벽, 미국은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해서 관저에 숨어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현지에서 전격 체포했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새벽에 자다가 체포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그 즉시 미국으로 송환돼서 현재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당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및 코카인 밀반입 등의 혐의로 현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소됐다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됐다라는 의미죠. 자, 미국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 영토에 있는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그곳까지 가서 체포해 온다라는 데에 대해서 당시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입니다. 그랬던 베네수엘라에 이틀 전 규모 7.2와 7.5 등 강력한 지진이 연쇄적으로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놓고 원자폭탄이 잇따라 터진 듯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인 베네수엘라에 이처럼 강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 또는 일각에서는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미국은 즉각 지원팀을 꾸렸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죠. 그리고 지원 조치는 아주 빨리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우선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진 발생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색과 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베네수엘라 현 과도 정부와도 협력할 것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생존자 위치 파악과 구조에 최적화된 수색대, 구조대 등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베네수엘라에 파견한다는 수색대와 구조대 등등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구조요원들도 대거 차출되었습니다. 미국이 현지로 보낼 구조요원들은 주로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소방서 소속 수색대와 구조대 두 개 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도 한인타운이 포함된 한인 밀집 지역이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인타운이 포함된 곳입니다. 아니, 한인타운을 무시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다 빼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 페어팩스 카운티와 LA 카운티 두 지역의 구조대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실제로 두 팀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멜리사가 강타한 자마이카 현장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지역에서 차출된 요원들은 소방관과 의사를 비롯해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 고도로 훈련된 인력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오밤중에 자는데 체포해버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다 하더라도 무고한 시민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전해드린 미워도 다시 한 번과 연관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옆집 불 끌어간 사이에 우리 집은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LA 카운티 구조 요원들이 파견됐다라고 마냥 자랑스러워만 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지진 위험이 높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 취약 지역이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타임스는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인명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연성 콘크리트란 내부에 철근이 부족해서 지진 등의 충격에 휘어지지 않고 콘크리트가 부러지듯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 같은 건물이 사망자 피해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층 건물들이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 발생 시 건물이 살짝 휘어지는 특성이 있어야만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지난 1971년 실마에서 발생한 규모 6.6 지진으로 인해서 대형 병원이 붕괴했고 49명이 사망하면서 이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결함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LA를 비롯해서 토렌스, 산타모니카, 그리고 웨스트 할리우드 등에서는 다행히도 이런 구형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많은 도시가 이 내진 공사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층을 차고로 사용하고 얇은 지지대로 받치는 형태의 아파트인 이른바 소프트 스토리 건물이 LA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건물도 내진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내 15개의 도시, 주내 그 수많은 도시 가운데 딱 15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내진 보강 공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의 지진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도시에서 피해가

0: 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베네수엘라 지진이 카라카스 바로 외곽에서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LA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샌안드레아 단층은 LA에서 약 30마일 내지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리버사이드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구조대원들이 이웃나라의 구조활동을 도우러 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크게 뉴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과 같은 날이었던 이틀 전 북가주 레드우드 밸리 지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현지에 있는 마켓과 식당 등지에서는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질 정도의 큰 진동이었고, 이 진동은 멀리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한국 거주자의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데에는 수익을 쫓는 서학개미의 거침없는 미국 주식 매수세가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상승으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불어난 점이 대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의 국가별 포트폴리오 투자 보유 잔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은 75%로 집계되며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주요국 가운데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투자 자산의 절반가량을 미국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6년 전부터 꾸준히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왔고 최근에는 AI 수혜주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봤고 바로 그 대상이 미국 주식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해외 투자 증가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전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다음 달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으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면 원화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이민단속국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 요원들은 이제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시행 이후 법원 내의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망명 그리고 체류 신분 조정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까지 체포 대상이 되면서 인권단체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습니다.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며 정책 변경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서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아 탈라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들을 모두 위법하며 무효다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 선거 절차를 변경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떠한 특정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거 관련 권한은 개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20여 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서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가 최근에 내놓은 미니 토트백이 출시 직후 곳곳에서 조기 품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점 전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줄과 온라인 재판매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이 에코백 하나가 올여름 오픈런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매장에서 구하지 못한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재판매, 즉 리세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백 달러짜리 가격표와 표가 붙은 이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레이더조 미니 토트백의 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처음 화제를 모은 뒤에 파스텔 컬러, 할로윈 한정판, 보냉 토트백 등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몰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CNN은 정가 3달러 안팎의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 최고 500달러, 약 200배 수준에 재판매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A를 찾는 여행객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AI 예술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 관광청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의 AI 미디어 아트 작품이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특별 전시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 작품은 인공지능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빛과 영상 그리고 사운드를 결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입국 직후 공항에서 이 작품을 감상하며 LA가 지닌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LA 공항은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쇼핑과 다이닝 그리고 프리미엄 라운지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적극 도입해서 세계적인 관문 공항으로 변모한다라는 목표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 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면서 항공사 동맹체와 고객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인 12월 17일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탑승 실적을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것은 올해 10월 15일 탑승분까지만 가능합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이사 자격과 이사장 선출 무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축제재단 이사직 복권을 요구해온 김준배, 박윤숙, 그리고 최일순 씨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이 지난 23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원고 3명에 대한 이사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명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현 집행부를 이끌어온 알렉스 차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불복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9: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 및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13: 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12: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우한 작가 푸른 포인트 그림 한 점, 바셀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한 개, 금거북이 보관함 한 개,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네 아펠 한 개, 브로치 티파니 한 개, 디올 파우치 한 개, 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을 추징한다.
14: 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불렸던 김건희 관련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들으신 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그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5: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2: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라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4: 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 다음 주에 판결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출생시민권 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조치들에 대한 결론을 곧 내놓을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등 중요한 사건 10여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연방대법원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해당 연도의 주요 판결을 모두 내린 뒤 여름 휴회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을 들여서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잇따라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미국의 불법 체류나 또는 관광 등 일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중단하라,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 발급을 중단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정헌법 제14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보수 5위입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정헌법과 연관돼서는 더더욱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AI는 과연 진보일까 보수일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AI 세 가지 모델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분명한 성향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석 결과 오픈 AI의 챗 GPT와 앤스로픽 클로드는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와 XAI의 그록은 중도 성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주요 AI 모델의 개인 맞춤 기능을 끈 채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는 질문 30개를 똑같이 입력한 뒤에 답변을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챗봇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특정 성향의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챗 GPT는 전체 답변의 80%에서 진보 성향 논리만 답변으로 제시했습니다. 챗 GPT의 이 같은 진보 성향은 중국 딥시크의 70%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이어서 앤스로픽의 클로드는 43%의 답변에서 진보 성향 논리만 제시했습니다. 또한 XAI의 그록은 진보 성향 답변 40%, 보수 성향 답변 33%로 비슷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요즘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구글의 제미나이는 비교적 양측 입장 모두를 골고루 포함한 답변이 93%로 그나마 가장 중립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는 미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 새 영토를 차지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라며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0: 어제 갔던 한 모임에서는 모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나만 문다. 내 피가 달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야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유독 한 사람만 모기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만 혼자 발목, 팔목 계속 긁고 어느새 붉은 자국이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정말 피 얘기 많이 하는데요. O형 혈액형이 자주 물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기는 피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네, 모기가 반응하는 것은 냄새에 열, 숨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는 체취, 몸에서 나오는 온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기를 끌어당기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차이는 혈액형보다는 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와 몸 상태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덜 물리고 누구는 왕창 물려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접근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올수록 체취와 체온,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학성분이 카복실산이고요. 카복실산은 땀과 피지, 피부에 사는 미생물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에게 덜 유혹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취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막는 게 현실적이겠죠. 피부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요. 야외 활동 뒤에는 가능한 빨리 땀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최고겠죠. 자, 결론. 모기가 좋아하는 피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먼저 쫓는 것은 피가 아니라 냄새기 때문입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이어서 유럽에서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는 안락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소피 헤르만스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 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특히 2년 전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합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자,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더 이상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 법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딱 2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가 가능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라 나오자 결국 지난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사실상 이때부터 합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벌써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합법이 된 지는 그러니까 벌써 24년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락사 비중이 5%를 넘을 정도입니다. 조력 사망 또는 의료 조력 사망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안락사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14년에 안락사 연령 제한을 없앴고요. 또 실제로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의 사례가 6건이나 보고됐습니다. 영국은 좀 비교적 소극적입니다. 영국에서는 말기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의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는 지난달에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년에 또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 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뒤에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넓혀주었습니다. 심지어 남미 쪽도 심상치였습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존엄한 죽음법이라는 이름으로 안락사를 허용했고요. 콜롬비아는 2015년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료계나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거나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의외로 찬성하는 편이 많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무려 80%가 안락사에 찬성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한국 얘기입니다. 안락사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일반 국민들이 무려 80%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여론의 변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합법화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현재로서는 없고 또 관련 기관 모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이어서 11월 선거 때문에 물가에 매우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면서 연방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대형 석유 회사들이 원유를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데도 일반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그에 맞춰서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솔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며 법무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또는 어느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체결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에서의 가솔린 가격은 별달리 하락을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원유 가격 하락이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솔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라면서 격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에 직접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트럼프 대통령은 각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수십만 명이 추방될 수도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임시 보호 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아이티와 시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임시보호 지위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다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지난 1990년도에 마련한 이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18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고 또 연장이나 갱신도 가능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아이티인 35만 명, 그리고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 보호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에 약 130만 명이다라면서 아이티인 35만 명, 시리아인 6천 명이 문제가 아니다. 약 130만 명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적게는 십수만 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게는 130만 명이 무더기로 추방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제 연방 대법원은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국이 이들을 아예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는 판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입니다. 자, 어제 이 같은 판결로 인해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수십만 명이 추방될 수도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임시 보호 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아이티와 시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임시보호 지위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다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지난 1990년도에 마련한 이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18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고 또 연장이나 갱신도 가능한 겁니다. 네,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 서울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순 자산이 3천만 달러를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정보 분석 업체 알트라타는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수가 지난 1년간 14.4% 증가해서 현재 55만 6,800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3천만 달러 넘는 이 고액 자산가가 많은 세계 상위 12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6위 6,220명으로 12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의 고자산가가 6,220명이고 전 세계에서 12위이다. 뭐 이런 점이 아니라 서울의 그런 고액 자산가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고액 자산가는 지난 1년간 무려 36.3% 증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4.4%가 증가했는데 서울에서는 무려 36.3%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산 3천만 달러라면 원화로 본다면 약 460억 원입니다.
1: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유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의료 현장에 파견됐던 의사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가 평소 어떤 동물을 숙주 삼아 숨어 있다가 사람에게 옮겨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분디 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연 숙주는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장기간 머무는 숙주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숙주를 알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전파되는 경로를 예측하고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에볼라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박쥐와 설치류, 유인원 등이 자연 숙주로 주목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로 시작해서 중증 시에는 전신 출혈까지 진행됩니다. 사망률은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디부교 바이러스는 기존 승인 백신이 없는 드문 계통입니다. 알려진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향후 추가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러스가 평소 머무는 동물과 생태적 환경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원자폭탄을 몇 개나 맞은 듯한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가 기본 장비 등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맨손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물자 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의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은 강진 발생 이후 밤을 새워 맨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는 불도저나 콘크리트의 바닥을 내는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내는 이 차감기 등 소위 중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써오던 삽, 수레, 그리고 맨손 등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물론 자원봉사에 나선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 지역에서 맨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매몰자들이 너무 많아 구조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곳곳에서는 충격에 빠진 매몰자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약 15%나 된다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럽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최근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도 휴교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난주 이후 현재까지 약 40명이 익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에 익사자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너무 더워서 그저 아무 곳에서나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서 폭염 기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프랑스 의회는 의원들에게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지 말고 또 재킷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평소에 새벽 0시 45분까지 즉 밤 12시 45분까지 운영하던 에펠탑은 오후 4시에 일찌감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밀라노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가격 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비자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에 있었던 4.5% 상승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가격 지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0.25%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에 세 차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도이체방크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 의장까지 조기 교체시켰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이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인하는커녕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1: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1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1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류마티스 관절염,
15: 어깨와 허리 통증,
1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5: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4: 진통제 없이
1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6: 안녕하세요. 리베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주택 융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증명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 풀답입니다. 융자 상한선은 250만 불까지입니다. 이 중 컨퍼밍 융자 상한선은 83만 불까지이며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3.5%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컴 증명이 필요 없는 non-QM, 소위 이주택 융자입니다. 최대 융자 상한선은 300만 불까지이고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10%부터 가능합니다. 자영업을 하실 경우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도 6.5% 정도로 저렴합니다. 요즘은 복잡한 풀닥 융자보다 간편한 난QM 융자를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 융자 외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축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분 삭히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강 진출하면 뭐 한 번 더 애쓰면서 보겠습니다만은 혹 그렇지 못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월요일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금요일로 한 주를 잘 마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력 충전소 탱자들의 모임,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입니다.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바로 LA 스타디움에서 바로 월드컵 D조의 마지막 경기, 미국과 터키, 트르키에 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나 후반 추가 시간 98분에 이 트르키에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터키는요, 이전 경기 결과 때문에 이번에 이어도 32강 탈락이 어차피 확정된 거 아니요? 흔히 말하는 김빠진 경기, 체면 7-0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 터키 선수들이 마지막 1초까지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비록 토너먼트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투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짜 멋진 트르키예, 우리 터키. 트르키예가 아직도 조금 낯설죠. 우리 터키 하면서 단순한 외국이 아니죠. 바로 형제의 나라. 76년 전에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우리와 함께 피 흘려 싸워준 고마운 참전국이잖아요.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견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던 그 고마움은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가슴 속에 늘 푸르게 남아있습니다. 탈락 앞에서도 당당하게 투혼을 불살랐던 형제의 나라. 그들의 거침없는 기상과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굿모닝 차차차는요, 우리 어렸을 때 듣던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의 이것도 바꿔야 되나요? 트르키 행진곡으로 터키 군악대의 당당한 발걸음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이 키워낸 한국의 클래식계의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이유나인의 화려하고 단단한 선율로 감상하실까요?

아주 긴 머리가 매력적인 우리의 윤아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아유, 축구 때문에 조금 기운이 빠지긴 하지만요. 오늘 CNN에 보니까 문화 라이프 면에 그런 얘기가 떴어요. 전 세계를 사로잡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 바로 아름다운 배경도 한몫하죠.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대한민국 곳곳의 촬영지를 글로벌 관광객들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방탄소년단 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한 주문진 해변부터 해서 가슴 뭉클했던 드라마 속 명장면에 관한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어우 웬일이에요. 코리아가 어디야? 하고 몰랐던 그런 나라가 요즘은 이 드라마로도 K-드라마 최고야 이러면서 한국 노래들을 또 많이 사랑하고 또 한국에도 많이 가는가 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진짜 복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머나 세상에 나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저도 6시에 이런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제가 7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방송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랬는데 잠깐 눈 붙였는데 8시인 거예요. 아, 잠은 잠 잘 자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잠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근데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뇌는 8시간 푹 잔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최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눈을 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쥐의 뇌에 특수한 빛을 쏘아서 깊은 잠을 잘 때만 나오는 느린 뇌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밤을 새워 피곤했던 이 쥐들이 이 빛을 받자마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100% 회복됐다고 합니다. 잠을 안 잤는데도 뇌는 완벽한 휴식을 취한 거죠. 그동안 우리는 진짜 의식을 잃고 잠에 빠져야 뇌가 쉰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뇌 회복의 핵심은 이 특정 뇌파 패턴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바쁜 현대인이나 밤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헬멧 하나만 쓰고 이 빛을 받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잠자리에 탁 누워서 오늘은 어떤 꿈을 꿀까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또 자다가 일어나면요, 그 꿈 일지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꿈은 또 나와의 대화라고 그러죠. 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말에는 밀린 잠도 좀 보충을 하시면서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의 문을 닫고 나만의 동굴로 숨어버릴 때가 우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통을 멈추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의 생기 역시 시들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동안 나만의 벽에 좀 조용히 있었다 한다면 주말에는요 먼저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의 창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국에 어떤 분이 저만 딱 만나면 아니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도 딱 마주치고 퇴근 시간에도 딱 마주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오늘도 출근하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복권 사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늘 스크래치 복권을 20불짜리를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보시면서 기분 좋게 어머나 탱자 씨 또 만나니까 복권 사야지 이런 말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예쁘게 하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될 때 뭔가 그 예감, 생생한 환상이 있나 봐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에릭 씨가 희한한데 뭔가 이 느낌이 와 이래가지고 최근 유독 복권에 당첨되는 생생한 그런 환상과 예감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기운을 품고 동네 편의점에서 3달러짜리 파워볼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탁 돼가지고요. 이게 얼마야? 10만 달러를 잭팟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유, 복권 말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복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대형 기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스냅챗의 CEO 에반 스피겔과 미렌다 커 배우죠. 이 부부가 비영리 단체와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 주민 26만여 명의 의료 부채 5억 5천만 달러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번 지원은 남가주 지역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렇게 병원비 빚이 있는 분들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월 중순부터 부채가 탕감되십니다. 이런 공식 우편을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미란다 커

0: 안경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유럽이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뉴스 보니까 세상에 런던의 뭐 기차 레일이 휘어져가지고요. 그 폭염에. 그래서 출근길에 지장이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서요. 여자분들 그 뾰족구도 이렇게 신고 가면 구멍이 뽕뽕 뚫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탱자 뮤직 극장과 함께 지금 현재 파리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모시고 파리 소식도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 후에 곧 만나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LA 피라모닉이 7월 14일 헐리우드홀에서 차이콥스키와 베토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으로부터 놀라운 기교와 타오르는 듯한 통찰력을 지닌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함께합니다. 카바코스는 LA 피라모닉 지휘자 크리스티안 마첼라루와 호흡을 맞춰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헐리우드홀 포에버 썸머.
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6: 두 번째 참가자.
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6: 세 번째 참가자.
9: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3: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14: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5: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4: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5: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4: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행자 뮤직 극장 제10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선물 탱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비싼 보석일까요? 멋진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큰 집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한 아버지가 갓 태어난 딸에게 준 평생의 선물. 바로 한 곡의 음악입니다.

0: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피아노곡, 아리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많은 분들은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 곡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곡의 진짜 주인공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갓 태어난 둘째 딸 아드린느였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폴드 세네빌은 딸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의 감동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1: 내 딸이 자라서 언젠가 이 곡을 들을 때 이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꼈으면 좋겠다.
0: 그 마음을 악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곡은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를 만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누군가는 카페에서, 누군가는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탱자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 하나, 손편지 한 장, 등을 토닥여 주던 손길.
1: 잘하고 있어. 응?
0: 이 한마디. 혹은 지금 내가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미국도 덥지만 요즘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그 현장은 어떨까요? 지금 프랑스를 여행 중이신 남진우 선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1: 네.
0: 아, 선장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1: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0: 네.
1: 오늘 저기 아침에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 프랑스 중부 지방에 있는 디온이라는 곳
0: 디온이라는
1: 곳에 예 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예 내일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0: 네. 우리 남진우 선장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시나요? 선장이라고. 저도 배도 한 번 얻었는데. 예.
1: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2023년도에 한인 120주년 기념으로 요트 타고 저 한국 태평양 횡단을 요트로 갔던 사람이라고
0: 대단하셔요.
1: 알고 계시는 네.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 그리고 세상에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배도 직접 만드시고 요트도.
1: 네, 뭐 어떻게든 뭐 지금 배랑 가깝게 된 게
0: 네.
1: 뭐 이제 이 뭐 이렇게 취미삼아 네. 배를 뭐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배도 타고 있거든요.
0: 그런데 배뿐만이 아니라 트럭도 어떻게 개조를 해서 RV처럼 만드셨어요?
1: 네, 배 만들다 보니까 또 하는 또 방법을 대충부터 알다 보니까
0: 네.
1: 뭐 트럭에 캠프도 만들고 뭐 그렇게 이제 위탁
0: 나중에 여러분
1: 예. 네.
0: 아, 참 좋으십니다. 아니, 요즘 뉴스에 유럽이 너무 덥다고 오늘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어떤 아스팔트가 녹아서요. 여성이 지나가는데 뾰족구도요. 구멍이 뽕뽕 뚫리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네. 체감온도?
1: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차가 우리를 또 뭐 이렇게 데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는데 일단은 무지 더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0: 네.
1: 뭐 이렇게 활동 반경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고
0: 네.
1: 그냥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다들 녹초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0: 네, 하필이면 이 더울 때 가셔가지고 아니 오죽하면 네. 공공장소에서 술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지금 비상을 내렸는데 현지 사람들은 이 폭염을 어떻게들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잘 없다는데.
1: 글쎄요. 보통 이쪽에 상황이 미국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유럽이 이제 특히 지금 여기 이제 프랑스 와 있으니까 프랑스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도시 안에 전부 다 옛날 건물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길을 뭐 개조를 해가지고 특별히 막 이렇게 물론 뭐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뭐 에어 컨디션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0: 네.
1: 또 그렇지 못한 데도 많고 또 갑자기 이제 막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호텔 저희가 있던 호텔도 에어컨이 막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0: 네.
1: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더우니까 저녁에 이제 바깥으로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저기 에펠탑 그 밤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둘렀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 에펠탑 앞쪽으로 그 잔디밭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0: 네.
1: 네, 더위를 피하느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쯤 한 거의 뭐 11시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11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어둡지가 않아요.
0: 네.
1: 여기는.
0: 네.
1: 네. 그래서 돌아갈 때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 또 돌아가니까 뭐 우버 타고 돌아가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한참 걸리고
0: 예, 네.
1: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더라고요. 뭐 밤 되면 위험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0: 현지 뉴스에서도 폭염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나요?
1: 뭐 뉴스를 뭐 잠시 보긴 했는데 계속 이제 뭐 폭염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이뭐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현재 여기 서유럽 이쪽에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뭐 조금 뭐뭐하면 물이 있으면은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네덜란드 저기도 갔다 왔지만은 거기도 사람들이 그냥 그 복잡한 그 도시 안에 그 항구 안에서도 조그마한 모래사장인데 거기서도 바글바글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아, 그 프랑스 분들은 대낮부터 뭐를 이렇게 마셔요. 그 와이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드 와인하고 맥주랑 반반 섞어서 대낮부터 다 그걸 마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1: 왜냐면 워낙 더우니까 우리도 다니면은 무조건 식당에 뭐 앉으면 그냥 비어 시켜요. 그거라도 먹고 좀 이렇게 그 도우를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이제 물이나 소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얼음을 안 내와. 얼음을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을 같이 해가지고 드링크 하는 게 굉장히 좀 힘겹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더를 해도 그냥 조그마한 거에다가 이렇게 거의 그냥 뭐안 주는데 준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만큼 뭐 풍족하게 아이들 팍팍 담아주는 그런 게 없어요,
0: 맞아요. 아니, 냅킨 달라고 그래도 딱한장딱 주면서 선심 쓰듯이 주잖아요.
1: 그게 뭐 유럽 전체가 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풍부하지가 않아요. 다녀 보면은 뭐 유럽이 잘 살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일 다녀 보면 느끼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확실히.
0: 아, 진짜 여기 다 풍부하죠.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야, 이래서 그래도 프랑스에 혹은 뭐, 지금 어디 다니셨어요? 유럽을 쭉 도시나요?
1: 지금 뭐 처음에 뭐예저 로마로 떨어져가 로마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 이렇게 뭐죠 여행사로 오는 여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거치잖아요. 지금 서유럽을 다 이렇게 다 한번 훑으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나는 어떤 그런 게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다니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프랑스 왔고, 내일 되면 또 스위스로 또 넘어가요. 그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쭉쭉 다니고 가는 나라마다 뭐 같은 유럽이지만 다 색깔이 다르고 느낌이 많이 틀려요.
0: 아, 참. 그 단체 여행하면서요. 야, 이런 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행에 관한 그런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 그 팁보다는 뭐 우리가 안 가본 세상이니까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딱 딱히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니면서 뭐 새로운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뭐 거기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꼭할수 있는 거는 없고 뭐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풍경이 있는 어떤 외지를 좋아하고 도시는 너무 솔직히 파리 같은 도시는 너무 복잡해. 트래픽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25년 전에 여기 프랑스를 왔다 갔는데 그때는 또뭐 좋은 기억도 없고 왜냐면 파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저그 주류에 있는 주에 있는 나라보다 좀 조금 좀 뭐랄까 이 불친절해. 그런
0: 그때
1: 면에서 그래서 안
0: 약간
1: 좋은 추억이
0: 자존심들이요?
1: 있어요.
0: 아무쪼록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시고 나중에 또 좋은 얘기 전해주세요.
1: 여행은 저기 뭐야 너무 나이 드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미리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0: 네. 네. 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네. 아이고, 네. 미국의 더우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우 잘 견디시고 예. 나중에 가서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Il endort dans la nuit les clochards et les gueux.
0: 유럽에는 에어컨이 20%밖에 없다고 그러죠. 참 미국은 물자도 풍부하고 야 미국 같은 데가 없어. 응? 세계의 모든 것들이 바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자 주말에요. 더욱이 아름다운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도 복받은 거예요. 아, 멋진 주말을 계획을 해보셔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퀴즈로 선물 받는 시간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대표님.
10: 안녕하세요. 세종의 네. 데이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버지니아는 어떤가요 오늘 날씨?
10: 날씨 좋고요.
0: 네.
10: 뭐 LA만큼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운데 날씨 네. 뭐 괜찮습니다. 86 87도 정도 됩니다.
0: 90도 정도 되면 오 더워 이러는데
10: 다음 주가 아마 100도가 훌쩍 넘는 날씨도 오기 때문에 다음 네. 주가 좀 더울 것 같습니다.
0: 건강 잘 지켜야겠어 이 더위에.
10: 이럴 때는 LA로 도망가야 됩니다.
0: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10: 지난주에 네. 정답은 그 우리 회사 제품 세종 유산균이었습니다.
0: 네.
10: 그래서 네. 정답자 다섯 분에게 네. 선물로 네. 우리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드렸는데
0: 네.
10: 오늘도 어김없이 다섯 분의 정답자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뒤에 네 자리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 4, 1, 2번. 또 8, 8, 2, 6번 축하하고요. 세 번째 9, 3, 7, 3 축하하고요. 8, 1, 8, 0 축하하고 마지막으로 0, 8, 5, 6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and celebrate.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어머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하고 감격하신 분이 계셨나요?
10: 그럼요. 매번 네. 있어요. 매번. 아, 그래가지고
0: 네.
10: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0: 요즘에 어려운 일도 많은데 또 이렇게 네.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인데 지난주 이번 주에 드렸던 그 선물은 리포존 비타민 C였는데
0: 네.
10: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제품이고요.
0: 네. 네.
10: 비타민 C가 이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요 리포존 비타민 C는 이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캡슐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비타민 C 그러면 피부 건강,
0: 네.
10: 그 다음에 피곤치 않고. 이런 쪽에 좋기 때문에 뭐 비타민 C는 대부분 드시니까
0: 네.
10: 요 리포존 비타민 C 드셨던 분들
0: 네.
10: 꼭 저 효과 보시고 또 좋은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10: 네.
0: 오늘은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요즘 당 때문이야 이러면서 당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10: 네.
0: 바로 세종 여주가 그렇게 당이 좋잖아요. 오늘 여주로 한번 풀어보시죠.
10: 그렇게 할까요?
0: 네.
10: 그렇게 할까요?
0: 진짜요? 네.
10: 여주는 뭐 너무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거 아는데 한 가지만 네. 요 얘기 하고요.
0: 네.
10: 세종바이오텍의 여주는 그 캡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개발된 여주와 달리 이제 고농축된 캡슐로 돼 있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요 GMP 마크가 붙어 있어서 뭐 당뇨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여주가 좋기 때문에 좋은데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0: 네.
10: 제가 퀴즈를 내고
0: 네.
10: 지난 방송 뭐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0: 네.
10: 이제 예전처럼 전화를 하셔서 정답 몇 번 또 정답 뭐 제품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정답자 중에 다섯 분 선착순 다섯 분에게 저희가 리턴 콜을 해드립니다.
0: 네.
10: 그래서 다섯 분에게 지금 우리 한미옥 씨가 말한 대로
0: 네.
10: 당뇨에 별명이 당뇨 비타민이라 그래요. 당뇨 비타민
0: 네.
10: 세종 여주를 한 병씩 드리는데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고 한 달 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0: 한 달 반
0: 네.
10: 그러니까 오늘 선물 저희가 이제 퀴즈를 드리면 여러분이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자 전화번호 먼저 오픈을 하고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0: 네.
10: 우리 LA 지사 여러분 다 아십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0: 와,
10: 213-383-8899 네.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213-383-8899번으로 저희가 이제 정답자 다섯 분에게 리턴콜을 드리면 윌셔 유가 버질길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일주일 내로 그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오늘 선물은 세종 여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10: 네.
0: 오늘 퀴즈 주시죠.
10: 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0: 네.
10: 준비하세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데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 힌트를 듣고 요 제품이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음성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213-383-8899로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또는 제품 이름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미옥 씨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0: 자,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 제품은 피곤할 때 우리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요 제품은 2025년 말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되어 있고 GMP 기준으로 개발된 비타민 제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흡수력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4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명씩 아세요?
0: 네, 피부에 좋다 뭐 이러시니까 여성 네네, 여러분들이 네네, 꼭 챙겨 드시는.
10: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화 주셔서 뭐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요. 제품 네네.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예요.
0: 네.
10: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네. 맞추시면 네. 제가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어, 좋아요. 사사사사사사. 좋습니다. 어, 너무 좋은 오늘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10: 네, 네,
0: 네. 213-383-8899. 정답 몇 번 하시면, 그리고 제품 네. 이름을 남기시면 거기 콜 아이디가 있어서 다시 전화를 드리죠? 정답자
10: 네,
0: 다섯
10: 네,
0: 분.
10: 제가 전화를 드릴 네.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0: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제품이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지 맞추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곤할 때 피부 미용에 좋은 제품입니다. 2025년 말에 신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비타민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들의 흡수력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네. 예문 드립니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0: 네.
10: 마지막 4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213-383-8899 전화 주시면 다섯 분에게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한 네. 병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아주 좋은 세종 여주 한 병씩 주신다고 하는군요.
10: 네.
0: 아,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건강 정보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10: 저희가 윌셔 6가구 버질길에 사무실이 있어서요. 뭐 왔다 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차 시설이 잘 돼 있어요, 1층에.
0: 네.
10: 그래서 파킹하시고 올라오시면 네. 제가 선물 드릴 거고요.
0: 네.
10: 일주일 내로 네. 픽업하시면 되는데
0: 네.
10: 요즘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가져가시니까
0: 네.
10: 일단 전화로 예약하시고 요 정답을 몇 번 하시면 저희가 네. 리턴 콜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10: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나사의 화성 탐사 로퍼 퍼시비어런스가 아주 흥미로운 암석 샘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화성에 미생물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강력한 흔적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물도 흘렀던 것 같고 여기 암석 표범에 보니까 독특한 표범무늬 반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생명체의 흔적인지 하지만 화성보다 알 수 없는 게요. 바로 저 지구 바다의 속살을 더 모른다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인데 현재 세계 해저 지형 중에 제대로 된 지도가 있는 곳은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거대한 심해 세상,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지요. 화성 소식에 바다 깊은 속 얘기까지 오늘 파리에 계신 남진우 선장님은 그 태평양을 세상에 요트로 건넜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주말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래요. 자, 굿모닝 차차차는 2부에서 후니 탱자와 함께 곧 만나 뵐게요.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8: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7: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8: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7: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866-566-999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는 미옥탱자와
1: 니하오마
0: 후니탱자
1: 워스
0: 오늘 중국탱자요?
1: 아 왜냐면
0: 짜장탱자
1: 짜장
0: 짜장면 너무 좋아하시잖아.
1: 저요?
0: 짜장 짬뽕.
1: 저는 짬뽕.
0: 아 짬뽕.
1: 저는 그 중에 또 응. 특이한 게 한 세 번 먹으면 한 번 울면.
0: 울면도 맛있죠.
1: 어릴 때는 기스면 너무 좋아했고요.
0: 키스면이 아니고 기스면.
1: 몸에 스크래치한 기스면. 아니 홈쇼핑 월드님이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0: 누구?
1: 주성치 장만옥 닮으셨어요.
0: 어머나 장만옥.
1: 장만옥은 좋은데 주성치는 좀.
0: 그래요?
1: 제가 안 닮았죠. 주성치 진짜 좋아요. 저 주성치 형님의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0: 그래요?
1: 네, 정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0: 장만옥 언니 영화는
1: 멋있죠.
0: 아니 그거는 뭐였더라 그거.
1: 많죠. 너무 많지.
0: 그렇죠. 아, 홍콩에서 막. 어?
1: 우리 옛날에 그 진짜 한동안 그 홍콩 영화 느와르 영화 이런 거 엄청 떴었잖아요.
0: 네.
1: 그 기억 나시죠? 왕 머싱 왕 화이팅.
0: 어 윤발이 오빠.
1: 입에다가 그 뭐야 이쑤시개.
0: 그리고 또
1: 이게 입에 탁 넣고 돌리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따라했는 남자들.
0: 아 이쑤시개 그것 때문에 진짜.
1: 아 그 트렌치 코트 다 입고 왕 버형.
0: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1: 아 우리 또
0: 장국영
1: 구경 형님. 아
0: 진짜 보고 싶은
1: 진짜 잘생겼었는데.
0: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또 아픔이 있었을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 우리 모르는 거야.
0: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1: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1: 우리 덕화 형님 봐요. 유덕화 형님은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0: 마음을 비우면 돼.
1: 한윤발 탱조연이네.
0: 아니
1: 한윤발 탱조연.
0: 아 좋다. 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홈쇼핑 월드님.
1: 예, 안고 부부님 오늘은 과장님 스타일 옷으로 등장했다고 제가. 과장님 아니, 스타일은 뭐예요?
0: 제가 본 주변의 남자 가운데 우리 훈이 씨가 등치가 제일 좋아하고 옆에 있으면 든든해.
1: 뭐 든든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1: 태어난 것도 있고요.
0: 네, 우량아 선발대 혹시 나갔어요?
1: 맞아요. 나갔어요. 우량아 선발 나갔는데 저 진짜 웃긴 게요. 그날이 기억이 나요.
0: 몇 살 때인데?
1: 애기죠. 우량아니까 한 살도 안 되는 거죠.
0: 기억이 나요?
1: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0: 영재로구나.
1: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게 저는 정말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런 장충 체육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애들을 정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0: 야.
1: 애기 여기저기 다 누워서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 걸 기억이 나거든요.
0: 어머, 거기서 사람들이 기저귀도 막 갈고 그랬어요?
1: 어, 근데요.
0: 기저귀 간 것도 생각이 나요.
1: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그래서 결과 뭐냐면 비가 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위생상 안 좋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시고 싸들고 그냥 오셨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형한테 나 그날 기억이 난다. 그때 웃기지 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0: 그러니까 한 살인데.
1: 한 살도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그림이 저는 머릿속에 있거든요.
0: 여러분은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1: 아이, 그때부터 쭉 기억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0: 그러니까 그런 장면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궁금해요.
1: 근데
0: 저는
1: 아마 기억나실걸요. 그런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0: 저는 그 집의 담벼락 옆에 아빠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와 담벼락이 생각이 나요.
1: 그 대충 몇 살 때요?
0: 그게 한 네 살?
1: 아, 네 살이면 뭐.
0: 그 정도.
1: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죠.
0: 그때 그 분위기.
1: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0: 그런 게 있잖아요.
1: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진짜인데.
0: 그 마당에 그 채송화 이런 거. 파리.
1: 되게 멋있는 집이었구나. 무슨 아니, 소설 시에 나오는
0: 아니, 제가요?
1: 담벼락과 자전거와 채송화.
0: 제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1: 뭐야? 그 대전에 그런 거예요?
0: 약간 변태스러운 게 있나 봐.
1: 왜?
0: 그 집에 사철나무가.
1: 아, 변태스러운 걸 알고 있겠지만 뭐 어떤 게 연관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철나무가 이게
0: 있었어요.
1: 어떻게 변태가 되는지 봅시다. 사철나무가
0: 그 여름에 파리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1: 파리?
0: 제가 파리를 어떻게 잡았게요?
1: 어떻게 잡아요 변태지?
0: 아니
1: 파리를
0: 아니
1: 네,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0: 그
1: 끈끈이?
0: 아니 무슨 이렇게 스타킹 하는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었어요. 조그만한 거.
1: 네, 궁금하다.
0: 그거를 바람을 넣어서 중간을 잡아요.
1: 네.
0: 그러면 앞부분 이렇게
1: 볼록 튀어나
0: 볼록
1: 있고.
0: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싹 씌우는 거야.
1: 뭘 씌워요?
0: 나뭇가지.
1: 네.
0: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리를 잡으면 뒤로 보내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서 한번 잡으면
1: 파리 모으는 거예요?
0: 몇십 마리를 잡아서
1: 왜?
0: 파리 잡기 하려고.
1: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잡은 거를.
0: 그걸 이제 질식사를 지켜.
1: 아,
0: 때로는 물도 넣고
1: 묶어서?
0: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 나 진짜
1: 잔인하다.
0: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는 변태스러워.
1: 아니 하다못해 개구리라도 주던가.
0: 아,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런 동물은
1: 동물은 또 못 만지고
0: 네, 네.
1: 파리는 잡으시고요.
0: 동네 애들이 개구리 죽이면 막 가서 제가 싸우고 왜 죽이냐고 그랬어요. 아, 근데 파리는
1: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파리를 보통 네. 잡으면 네. 이 친구들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짜부대거나 죽잖아요. 아,
0: 그러니까
1: 근데 어떻게 잡으셨길래 살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0: 아니 얘기했잖아요. 비닐봉지를 어. 중간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렇게 스타킹
1: 아니 이한테 파리를 어떻게 잡으시냐고.
0: 나뭇가지 앉아있는
1: 아 거기 싹 씌우는 거야.
0: 네, 잠자리 채처럼. 아, 그럼 몇십 마리를 그 어렸을 때 한 6살 때인가 그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 야. 채집하는 거지. 곤충
1: 채집. 채집이야. 그리고는 죽이다.
0: 물 넣고. 어, 너 잔인해.
1: 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
0: 그럼 익사하는 거죠. 둥둥 미안해 뜨다가. 파리야. 응, 미안해. 다음에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라.
1: 그래서 미옥 씨가 프랑스 파리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아, 파리의 추억이 있어서.
0: 오늘 파리 연결했잖아요. 아, 어.
1: 진짜?
0: 파리 가신 남진우 선장님 오. 하필이면 유럽 여행을 지금 이렇게 더울 때 가셔가지고
1: 그리고 지금 엄청 더우실 텐데 응,
0: 지금 현재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진짜 한 120도
1: 하나요 거기? 그럴 것 같은데
0: 120도까지 아니고 40도
1: 40도면 그 정도 네. 아니에요? 몇
0: 그러면
1: 도야?
0: 화시로 한 104도?
1: 와
0: 어, 104도 좀 되는 것 같아요
1: 야, 진짜 이렇게. 덥겠다
0: 어 104도 섭씨 40도가 화시 104도입니다 어 100도 넘어가면 너무 덥죠
1: 너무 덥죠
0: 근데 어제 저쪽 토론토에서 오신 분이 그러시는데 네. 와 LA 날씨 너무 좋대요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땀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어컨 작년에 한 번도 안 틀었다
1: 진짜요?
0: 응.
1: 더위를 안 타시는구나
0: 전기세 저렴하게
1: 아니 근데 왜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덥다고
0: 아니 여기는 더워
1: 부채질을 부채질을 하시는 분이
0: 우리 집은 안 더워요
1: 집에서는 절대 에어컨 안 틀어
0: 벗고 있잖아 집에서
1: 아야 아, 이거 혹시 네. 혹시 저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0: 뭐요?
1: 요새는 흉흉해서 위험하거든요
0: 네
1: 제가 CCTV 좋은 거 아니까 좀 제가 좀 어떻게 방법을 위해서 네. 아니, 안전을 위해서
0: 왜요?
1: 딴 뜻 없어요
0: 왜요?
1: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는데
0: 받고 있는 건 무슨 상관이
1: 문 밖에 안 거고 문 안에
0: 여러분 네.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날씨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1: 아니 파리 변태부터
0: 진짜
1: 나 진짜 아 대화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0: 우리 네. 점돌이가 이제 털복숭이잖아요 네네. 이제 걔도 막 털 빗겨주고 하면서
1: 알았어요
0: 여차 뭐 목욕시키고
1: 걔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고양이들은 목욕하는 거
0: 아 그래도 잘 참아요.
1: 어 착하다.
0: 착해 아. 의젓해.
1: 오늘 쇼츠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이 제가 좋아하는 그 네. 요트 그림 있는 요트. 브랜드.
0: 좋아. 싼 거예요. 네?
1: 이거 무슨 카잖아. 나카 이거잖아 그죠?
0: 그죠.
1: 아 좋아요. 추억의 아, 브랜드.
0: 요트 타러 가면 좋겠다.
1: 그런 거 잘 어울리실 아, 것 같아요.
0: 네.
1: 주말에 가세요.
0: 네.
1: 요트 타러.
0: 아니
1: 뭐 아무나 가면
0: 뭐 누가 태워주나?
1: 뭐 누구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워낙
0: 아,
1: 인맥이 너무 좋았고
0: 아까 남진우 선장님이
1: 그분이 계시구나
0: 한번 태워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 요트 선물권에 기증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또 동생이 어디 갔다가 라플 했는데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탔어요. 석양을 봤죠.
1: 어디서요? 어느 바닷가에서 탔어요?
0: 롱비치에서
1: 아, 롱비치에서?
0: 네. 근데 제가
1: 저 타면 컨테이너 부딪히는 거
0: 근데 네. 나가자마자 제가 네.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세우고 그냥 밥 먹어요. 깨쓰나 아깝다고.
1: 아 진짜?
0: 왜냐면
1: 아, 로맨틱을 깨버려. 아 진짜 왜 그래요?
0: 아니 깨쓰비가 너무 나간대요. 그
1: 아니
0: 거기는. 그러니까 정... 순풍에 네. 그냥 돛 달고
1: 다들 탁 열고
0: 어 그냥 어. 이렇게 있는 게 좋지 모터 돌리고 이러면 깨쓰비 아니, 나가고
1: 그걸 왜 미옥 씨가 걱정을 해요?
0: 아니 남 걱정 아 저는 제 거 아니래도 네. 어디 가면 항상 불 꺼주고
1: 아니 불 꺼준 건 좋은데
0: 수도 절약해주고
1: 아니 그거는 그런데 그분은 그만큼 그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고 계신데 그걸 뭐 깨스 아깝다고
0: 꺼요!
1: 너무 웃기잖아
0: 노 따라가지고
1: 그러니까
0: 서로 아껴줘야
1: 왜 노를 지시지 노를 저으시지
0: 어? 내 거 아니라고 막 쓰고 이러면
1: 또 그러면 또 안 돼 얄미워.
0: 목욕탕에서 물 너무 많이 쓰고 이런 거 그 좀
1: 목욕탕 물은 아껴줘야지. 저거 되지 않아요? 네. 리사이클 되는 거 아니었어요?
0: 아 그래도 그게
1: 어느 정도
0: 리사이클 되는 어느 정도
1: 해야지 아유 그거 말고 여성분들은 그거나 조심하세요
0: 뭐요?
1: 저는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저는 모르죠 네, 여성을. 네. 한국 얘기입니다.
0: 네.
1: 여성분들 여탕을 가면 네. 수건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준다면서요.
0: 한국은 그렇죠.
1: 그렇다면서요. 네. 하나만 주신다면서요. 네, 네. 하도 훔쳐가서 여자분들이 남자 아... 그러니까 이렇대요. 진짜 이건 농담인데 진짜래요. 네. 그 남탕 여탕 서로 새로 오픈하신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남탕 여탕 색깔을 다른 그 타월을 아. 그러니까 남탕은 파란색 여탕은 뭐 흰색 100개씩을 사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픈을 했대요.
0: 네.
1: 일주일이 지났어.
0: 어.
1: 여탕은 100개를 놔뒀는데 52장밖에 안 남은 거야.
0: 아,
1: 남탕은 100개를 놔뒀는데 110장이 있더래요.
0: 왜 열차?
1: 남자는 자기가 들고 다 놓고 가. 그냥 놓고 가. 오히려 남의 거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가. 근데 여자는 다 가져가. 아, 그래서 이게 더하기가 너무 웃긴다고. 남자는 자기 걸 놔두고 가는 사람이고 여자는 이걸 가져간다고.
0: 여성들은 약간 네. 채집하는 좀
1: 그게
0: 모으는
1: 뭐 채집이에요.
0: 자연 채집. 아,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1: 아무튼 너무 웃기다 그 얘기 들으니까.
0: 근데 네.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 남성 남탕 저는 그런데 안 가지만 남탕은 근데? 그냥 이 사우나를 가도 타월이 그냥 있어요. 그냥 네. 자기 마음대로 올유캔 유지야. 네. 근데 여탕은 가면 하나만 딱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신기해. 왜 하나씩만 주지? 하나인가 두 개인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인가 뭐 이렇게 네. 준다고. 근데 남자는 그냥 깔려 있어요 천지에. 근데 아무도 잘 안 써. 달라요.
0: 우리 여성분들.
1: 아 물론 여성분들 청결하고 하니까 네. 더 머리도 길고.
0: 우리 미국 사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안 그래.
1: 안 그렇죠. 안 그런데.
0: 근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사우나에 그러고 보니까 네. 옛날엔 다 흰색이었어요.
1: 뭐가요? 타월이?
0: 타월하고 예, 예. 가운이랑 다. 네. 근데 여탕이 언젠가부터 네이비 컬러로 바뀌었어요. 수건이랑 가운이. 남탕은 그대로 하얀색인데.
1: 오히려 그게 난 거 아니에요? 네이비
0: 일부러
1: 컬러로?
0: 그런 건가?
1: 좀 때 덜 타 보이게 이런 거 아닐까? 아,
0: 그걸 다시 염색을 한 것도 같고 이 수건이 여탕께 얼마나 없어진다고 보려고.
1: 그 색깔 확인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런 건가?
1: 그럴 수도 있죠. 남자 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 더 늘어납니다. 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또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인데 이번 네.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우리 미옥 씨는? 늘 바쁘셔가지고.
0: 내일은 쉬고요. 네. 일요일은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1: 야, 역시
0: 그룹으로
1: 이거
0: 해서
1: 봐,
0: 가기로 했어요.
1: 이거 봐.
0: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자고 주위에서 그러네.
1: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0: 배 타고 가 조금 카탈리나를 수영해서 가요?
1: 아니야. 응. 모르시는구나.
0: 뭐요?
1: 요새 생긴 거.
0: 뭐요?
1: 제트스키.
0: 아
1: 그거 아세요? 제트스키 타고
0: 카탈리나까지
1: 가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0: 혼자 타요? 제트스키?
1: 아니요. 여러 명

0: 것도 있고 저기 헬리콥터도 있더라고요.
1: 헬리콥터도 있어요?
0: 근데 좀 무서워서 헬리콥터 못 타겠고. 네. 좀 무서워요.
1: 제가 카탈리나 아일랜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0: 어, 네. 뭐요?
1: 아 정말.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발론이 있고 저쪽에 또 아발론.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6시간인가 뭐 5시간 걸린대요. 하이킹해서.
0: 하이킹해서.
1: 근데 그 한국 팀들이 네. 한국 분들이 이제 저쪽 아일랜드에서 이제 캠핑도 하고 이러는데 네. 이제 거기서
0: 기대된다.
1: 캠핑을
0: 기대된다.
1: 근데 갑자기 어. 한밤중에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밖에 소변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넘어진 거야.
0: 왜 넘어져요?
1: 보다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0: 아, 근데요?
1: 근데 앞에 선인장이 있는 거야.
0: 진짜로?
1: 어 진짜요 이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그분 그
0: 선인장에 쓰러지신 거예요? 오마이갓 어떻게?
1: 그래서 그
0: 온몸이
1: 아니
0: 거기만
1: 쌍방울에 네 가시가 그냥 다 박힌 거예요.
0: 그거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0: 알파메일 되는 거 아니야?
1: 그래가지고 헐크 되겠네. 아니 싫어요 싫어.
0: 아, 진짜 아니, 같이 네. 가신 분이 아니면 들은 얘기예요.
1: 그 중에 저는 안 갔어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죠.
0: 그거 어떻게 됐어요?
1: 그래서 자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분을 눕혀놓고 가시를
0: 뽑아줬어요?
1: 다 하나씩 뽑아줬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거 어떻게 그 중 잘못하면 죽죠.
0: 와 아니 근데 네. 그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1: 그러니까 온 자던 사람 모든 일어나서 그거 뽑아주느라고
0: 웃을 일이 아니다. 야.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괜찮으셨죠?
1: 괜찮으셨대요.
0: 붙지 않나.
1: 근데 그분이 체력이 되게 좋으셔서
0: 헐크 되는 거 아니야?
1: 그 다음에 5시간 또 하이킹을 하시고 그러셨대요.
0: 그걸 뽑고?
1: 어.
0: 야 대단하다 그분도.
1: 그러니까 진짜 캠핑 가서 조심하세요. 해피리만 엎어져도 어떻게 선인장 앞에 엎어져가지고.
0: 야 그건
1: 진짜 싫어요.
0: 야 내가 이제 웃을 일 아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분.
1: 큰일 나죠. 그게 잘못해서 독이 들어가고 그래봐.
0: 오히려 살짝 독은 강하게 네.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 그런가. 아니 오늘 뉴스 보니까 네. 어떤 분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입안에 헐피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게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수상해가지고 그 햄버거 직원이 뉴스에 난 거예요.
0: 네네. 뭐요?
1: 햄버거에다가
0: 이상 든 거요?
1: 침을 뱉은 거야. 그게 CCTV에 해가지고 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
0: 자 이거 어느 브랜드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셔야죠.
1: 왜요?
0: 아 브랜드 알아야죠. 뉴스에 나온 거라면서요.
1: 네.
0: 어 앞에 이니셜만 주세요. 저 알아야죠 저도.
1: 어 아이 또
0: M이에요, 사람... H예요, 뭐
1: 아이 또
0: T예요, F예요.
1: 아, 몰라, 몰라.
0: 앞에 뭐 앞에 한 글자만.
1: 이따 알려줄게.
0: 오케이.
1: 500원. 자 오블.
0: 아 좋아요. 네. 아 우리 안꼬부님 네. 팜스프링 온천을 가셔도. 그래서 그런지 타올 카운트를 하시고.
1: 네.
0: 쓰던 타올을 가져가야 새 타올을 준다. 그냥 안 주신대요, 여자한테.
1: 아. 그렇지. 타올을 리턴해야지.
0: 그러니까 교환 원오원으로 해주시는구나. 아, 하도 많이 분실되니까 그런가 보죠.
1: 그러니까요. 아유 타올도요. 집에 많을 필요 없어.
0: 가끔
1: 너무 많으면.
0: 가끔 누구 친구 집 가면 그거 네. 이제 타올을 봤는데 거기 이상하게 적혀 있는 거.
1: 네, 있어요.
0: 어디 어디 목욕탕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면.
1: 그리고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네. 그 수영장 타올 같은 거 주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1: 그거를 막 집어가는 분이 있어서 아니 아유, 왜 이래?
0: 그래, 그러면 좀 그래요.
1: 그래요.
0: 우리 매너는 지켜야죠.
1: 그럼요. 그 도둑질이야 진짜. 그러면 안 돼.
0: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1: 네, 네. 아니, 뭔 일이지?
0: 아 주변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1: 아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0: 아 이거 네, 너무 좋아요.
1: 우리의 밤은
0: 당신들의 낮보다 아름답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차차차 2부는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6: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6: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5: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0: 오늘은 메디케어 바로 알기, 바로 안젤라장보험의 제이정 네.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야. 아, 지금 두 살, 네 살. 응? 딸.
1: 그 따님의 네. 네, 아버지로서. 아,
0: 제가 최근 본 뉴스예요.
11: 네.
0: 딸 바보 아빠들이 돈도 잘 벌고 막 그런데요.
1: 그럼 아들 바보 아빠는요? 그냥 바보예요 저는?
0: 아, 이건 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1: 왜요?
0: 왜냐면 실제로 딸을 키우기 전에는 여자 입장, 딸 이런 걸 잘 몰랐는데
11: 맞아요.
0: 생각이 바뀌더래요.
11: 아, 진짜요? 말투도 바뀌어요.
0: 말투도 어떻게 바뀌어요?
11: 제가 되게 모노톤이에요.
1: 네.
11: 이게 없어요. 네. 위아래가.
1: 업앤다운이 없어요.
11: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기분을 나빠해요. 그래서
1: 애한테 애가 기분을
0: 두 살 네 살인데
11: 네, 진짜 이렇게 그래서
1: 애 눈치 보시는구나
11: 되게 봐요 기분 나빠할까 봐 말도 조심해서 하고
0: 네.
11: 한번 어긋나면은 쉽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세 명인 것 같아요
1: 근데 모노톤에서 눈치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따님한테
0: 톤은 솔로
11: 일단 여기 지금 약간 이 정도로 얘기한다 네. 그럼 일단 뭐 제 딸 이름이 지아예요 네. 첫째가 그럼 지아야 안녕 이렇게
1: 지아야 안녕
0: 네, 솔로 오늘, 솔로
11: 네, 오늘 잘 지냈어 뭐 했어 유치원에서 약간 이렇게 좀 더 밝게
0: 밝게
11: 네
0: 안그로 삐져
1: 굉장히 연극하시는 것 같은데
11: 너무 힘들어
0: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항상 네. 솔로 하래요 말할 솔. 때 도레미파솔 네. 안녕 잘 있었어 이래야지 도 안녕 잘 있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말이니까 다 솔 락까지 가보지 뭐.
1: 네. 솔로 하다 보면 우리 솔로 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자, 아무튼 우리 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지금 메디케어를 바로 알겠잖아.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라 장 보험 대표번호 323-707-4242 323-707-4242고요. 오늘 나오신 제이정 매니저님은 714-715-4911 714-715-4911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 네, 벌써 2026년도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많이, 바쁘세요?
1: 그러네요.
11: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졌어요. 네. 네, 그래도 종종 연락이 오시고 또 이제 61년생들이 이제 65세가 되는 해여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여전히 네. 좀 일은 다행스럽게도 네. 네, 계속 이제 연락이 와서 여전히 네.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61년생 네. 소띠들이 이제
11: 네, 맞습니다.
0: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드디어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11: 그렇죠.
1: 근데 누구나 지금 다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마지막은 이제 오피셜리는 3월 31일에 마감을 했고요. 오픈 인로먼트가. 아,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FEMA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불이 일어나거나 네. 그런 이제 재난이 이제 선포가 되면은 네. 정부에서 그럼 이제 그런 특별한 가입 조건을 가지고 이제 보험을 한 번도 안 바꾸셨던 분들만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상은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요.
1: 아하. 네,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바꿀 기회가 있는 거군요.
1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새로 이제 메디케어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나
1: 예.
11: 뭐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새로 뭐 시민권을 취득을 했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특별한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특별한 가입 기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신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메디메디다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지병이 있다
1: 네.
11: 그런 분들 또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바꾸고 싶고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뭐 시민권을 취득하시거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11: 네.
1: 직장 보험 이렇게 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네.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11: 네네네네.
1: 뭐 네. 내가 케이스가 되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매니저께 연락을 드리면 뭐
11: 그렇죠.
1: 그렇죠? 네. 714-715-4911입니다. 714-715-4911이고요. 궁금한 게 매니저님.
11: 네.
1: 그 새롭게 메디케어를 받게 되신 분이 많잖아요.
11: 그렇죠.
1: 근데 네. 메디케어도 뭐 HMO도 있고 뭐 PPO도 있고
11: 네.
1: 좀 헷갈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네네. 좀 차이점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 네, 네, 네. 일단 뭐 HMO, PPO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MO는 일단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로
1: 네.
11: 내가 주치의를 하나를 삼고 그 주치의가 속한 메디컬 그룹 내에서 내가 그 주치의가 리퍼하는 의사들한테만 갈 수 있는
1: 네.
11: 어떻게 보면 조금 네트워크 협소하죠.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의 보험이고요. PPO는 이제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 플랜과 계약되어 있는 어떤 의사들한테든 뭐 네. 리퍼럴 이건 필요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0: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11: 네네네.
0: 우리 시니어분들께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11: 아,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1: 네.
11: 왜냐하면 각각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1: 뭐 그렇죠.
11: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1: 네.
11: 그렇게 딱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컨셉션은 HMO는 불편하다.
1: 네.
11: 그리고 PPO는 편하고 자유롭다. 근데 그게 맞아요. 일단은 그런 개념이 맞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HMO는 이제 내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1: 네.
11: 틀 안에서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응급, 이머전시 때는 어느 응급실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1: 네.
11: 평소에 의사를 볼 때는 내가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만 가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PPO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디든 네. 다 갈 수가 있어요. 리퍼럴이 필요가 없고 주치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1: 네.
11: 내과도 한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과 갔는데 뭐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0: 네.
11: 그럼 다른 내과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11: 전문의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들이 만약에 HMO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1: 네네.
11: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가 HMO를 원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을 때는
0: 네.
11: 이제 본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물론 모든 게 다 인터넷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본인의 네. 상황을 잘 설명을 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과 바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니 의사분들도 오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컨 그렇죠. 오피니언 또 이렇게 여러 그렇죠.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또 가셨는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네. 있어. 네. 뭐 공간이 싫다거나 네.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지금 살짝 이거 매니저님 설명 살짝만 들어보면 네. 저도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피표가 난데? 네, 이러실 것 같아요.
11: 그렇죠. 이렇게만 들어서는 당연히 피표가 네. 낮게 네.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공짜는 아니죠.
1: 그렇죠.
11: 네,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의사한테 방문할 때나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코페이들이 있어요.
1: 네. 네.
11: 이런 거를 우리가 비교해 봤었을 때 네. HMO는 코페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절 없어요.
1: 네.
11: 뭐 전문의를 보든 엑스레이를 찍든 뭐 MRI를 찍든 수술을 네. 하든 입원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코페이가 일절 없어요.
1: 그래서 코페이라는 게 네. 방문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을 그쵸, 말씀하시는
11: 내가
1: 거죠?
11: 내가 내야 네. 하는 비용인 네. 거죠. 네. 근데 PPO 같은 경우에는 코페이가 많습니다. HMO에 비해서요.
0: 네.
11: 그리고 PPO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네. 더 높고요.
1: 네.
11: 그리고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보는 뭐 치과, 안경, 뭐 그로셔리, OTC 네. 이런 혜택들은 PPO에서는 안 줍니다.
1: 아하.
11: HMO가 PPO에서 줄 수도 있지만 진짜 미약하게 줘요. 그래서 HMO가 대부분 이런 혜택들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0: 네.
11: 내가 굳이 건강한데 네. 굳이 PPO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0: 네.
11: HMO를 가서 내가 만약에 이가 안 좋다
0: 네.
11: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건강보험에서 이빨까지 커버하시는 줄 알아요.
0: 네.
11: 그렇지가 않습니다.
0: 네.
11: 건강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건 내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것을 커버를 해요. 뭐
0: 네.
11: 심장 뭐 어디가 부러지던가. 근데 이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 우리가 차보험 가입하듯이
0: 네.
11: 치과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1: 네네.
11: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0: 네.
11: 근데 HMO 보험은 이제 그런 추가 혜택으로
0: 네.
11: 이제 이빨 그런 것까지 치과 혜택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이 네. 별로 안 좋은데 난 이빨을 좀 뭐 손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굳이 PPO를 갈 이유가 전혀 없죠.
0: 네.
11: 물론 이 자유로움이 주어지지만.
0: 네.
11: 그래서 어디든지 모든 보험 플랜이 다 이제 일장 일단이 있어요.
0: 아, 네.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군요.
1: 그렇죠.
11: 절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0: 그렇다면 제이씨가 추천해 줄 만한 보험은 어떤 종류?
11: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제 이어오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케이스가 틀리니까.
1: 네.
11: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택을 할 때
1: 네.
11: HMO로 가입하실 때나 이제 PPO로 가입을 하실 때나 본인이 가는 의사가 뭐 1, 2, 3가 있겠죠?
0: 네.
11: 뭐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1: 선호하시는 분들이.
11: 네. 그리고 네. 또한 내가 먹는 약도 있을 겁니다.
1: 네.
1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 다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0: 네.
11: 그래서 쫙 쳐서 네. 쫙 다 나와요. 그래서 보험 플랜만 거의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럼 거기서 쫙 추려가지고 한 뭐 많으면 한 5개 그 정도
0: 네.
11: 남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의사들이 다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땡큐.
0: 네.
11: 그럼 이제 HMO 가서
1: 그렇죠.
11: 다 갈 수 있으니까.
1: 하시면 되니까.
11: 네, 그럼 HMO 혜택도 누리고 네. 의사도 다 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0: 네.
11: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의사들이 다 커버가 되는 PPO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그 PPO 보험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0: 네.
11: 그 PPO 보험들 중에서도 혜택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비교해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건강 보험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의사예요.
1: 네.
11: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봐야 하니까요.
1: 네.
11: 네트워크.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추려보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HMO로 갈지 PPO로 갈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1: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려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11: 네네네.
1: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11: 네.
1: 이게 비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11: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 에이전트가 계신 거고
11: 네.
1: 그래서 죄송합니다. 상담을 하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신문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에이전트분 좀 많잖아요.
11: 여러분 네. 너무 많죠.
1: 너무
11: 네.
1: 많죠.
11: 네.
1: 그럼 그 중에서 오늘 나오신 우리 매니저님 네. 안젤라장 보험을 선택할 이유
11: 네.
1: 뭐가 있을까요?
11: 일단 엔젤라 선생님하고 저 같이 일을 하고
1: 네.
11: 저도 이제 젊지만 한 15년쯤 이 일을 해왔습니다. 엔젤라 선생님 뭐 한 30년 하셨고 말할
0: 네.
11: 것도 없죠.
0: 네.
11: 그래서 제가 점점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이
0: 네.
11: 비즈니스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겠지만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0: 네.
11: 내가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1: 그리고 저희가 이 일을 해오면서 이제 입지가 커지고 하면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인맥이겠죠. 네.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되나. 네. 이 보험회사에서는 누가 있고 그리고 뭐 이 메디컬 그룹에서는 누가 있고 네. 아무래도 근데 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게 없겠죠.
1: 없죠. 네, 아무래도.
11: 알 수가 없죠. 그쵸. 아무래도.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오래 했고 네. 그리고 또 손님도 많고 네.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저기 우리 안젤라장 보험인데요. 이거 좀 빨리 좀 해줘요. 네. 우리 손님 아파요. 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네. 실리죠. 네. 좀 더 봐주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1: 맞아요.
11: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좀 스트롱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저희는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육가하고 버질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직원분이 한 분이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네. 그래서 아, 가장 좀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사인을 했는데 네. 에이전트하고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0: 아,
1: 그럴 수도 있네요.
0: 저도 주위 평판이 너무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주위 언니 권유로 바로
1: 미역수도
0: 네,
1: 예, 하시잖아요.
0: 제가 여기 네. 커스터머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하면 꼭 받고 꼭 이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1: 그래요.
0: 그리고 언니들 보니까 집에 영어 편지 오면 그냥 달려가서 제이씨 이러면 다 해주시더라고요.
11: 그렇죠. 편지뿐만 아니라 뭐 메디칼, 네. 뭐 네. 칼프레쉬, 뭐 소셜북, 네. 뭐 네. 연금 네. 안 해드리는 게 없죠. 거의 네.
1: 표정이 약간 울상을 네. 주시는
0: 바로 안젤라
1: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0: 안젤라장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 네.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지체 말고 연락 주세요. 323-707-4242 323-707-4242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 제이 매니저님 전화번호는 또 따로 있으시죠. 7148로 이것도 아까 안내해드린 거 한 번 더 네. 안내해드릴게요. 제이장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매니저님께 연락드리고 싶은 분은 714-715-4911 714-715-4911 보냅니다.
0: 네, 너무 좋은 정보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드릴 만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11: 네, 아무래도 보험 선택하실 때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좀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1, 2, 3예요. 하나는 첫 번째. 내 주치의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 네. 그 주치의가 속한 메디컬 그룹이 계약이 되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먹는 약들이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가? 또한 커버가 되면은 그 약들을 살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광고에 보는 치과가 얼마고 네. 그로셔리가 얼마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목적은 내 건강입니다. 그런 추가적인 혜택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야,
0: 말씀하시는데
1: 말이야.
0: 너무 믿음이 확 가지 않아요?
1: 말씀 너무 네. 잘하십니다.
0: 안젤라장 보험의 우리 제이.
1: 이 경험과 경력이 네. 확 느껴지네요, 진짜.
0: 아, 감사합니다.
1: 지금 말씀하신 원투 쓰리를 딱 우리 매니저님께 가면은 네. 촥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1: 그렇죠. 딱
1: 개인한테 딱 맞는 거를.
11: 맞습니다. 와. 네.
0: 안젤라장 보험의 우리 제이정 매니저님이셨고요. 네. 전화번호 323-707-4242 323-707-4242
1: 네, 우리 제이 매니저님 전화번호 714-715-4911 714-715-49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2살, 4살 딸 바보 아빠가요. 노래 들을 시간이 없으시다던데.
1: 요새 아기 상어밖에 못 들으신대요.
0: 아기 상어. 근데 유일하게 이 노래는 아신대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11: 네, 존 레전드의 All of 네. Me 좋아합니다.
0: All of Me. 네. 우리 모두.
1: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0: 나의 모든 거.
1: All of Me.
0: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11: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11: 네.

0: 딸바보 아빠들이 성공을 하고 돈도 더 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왔는데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1: 뭐 전 네. 아빠 아들 아빠라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딸바보들 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말이 바보지 진짜 바보 같아요. 네. 진짜 딸 얘기만 하면 네. 아. 에이 이러고 네. 사람이 바뀌어요.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
0: 그거요,
1: 바뀌어.
0: 그거 그거 시각이 바뀌니까
1: 네. 근데 고정관념이
0: 그리고 시각이 바뀌면 내 예. 편견이 바뀌면 네. 어떤 일에서도 네. 네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해지면 내 딸이 피해를 그치, 그치. 입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 이게 사고가 아주 전진적으로 되는 거죠.
1: 그 세상에 모든 남자들 혐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언젠가는 저거 다 도둑놈들이라고.
0: 우리 진짜
1: 근데 네. 따님이 주변에 이쁘긴 이뻐요. 이쁘긴 네. 이뻐도 키우면 네. 저도 딸들이 남자지만 딸들이 잘해요. 딸들 잘하고 아, 남자 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0: 우리 제이종 씨 두 살 네 살이래요. 얼마나 갈 또 갈 길 멀어요. 그 집은 11살?
1: 전 10살. 이제 11살 되는데요.
0: 아직도 한 10년은 남았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3: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1: 두 번째 참가자.
1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11: 세 번째 참가자.
14: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요즘 축구 얘기를 아직도 잘 자근자근 오징어 씹듯이 씹고 있어요.
1: 그럼요.
0: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재미난 경기가 또 있나요?
1: 오늘 굉장히 재밌는 아주 네. 12시부터 여러분.
0: 네.
1: 노르웨이하고 프랑스.
0: 아.
1: 야, 홀랜드가 이끄는 노르웨이냐.
0: 아, 훌리건들.
1: 음바페가 돌리는 프랑스. 이거 오늘 정말 박빙입니다.
0: 네.
1: 이거 보셔야 되고.
0: 이것도 걸었어요, 돈? 얼마 잃었다고?
1: 네. 오블,
0: 오블, 살살 살살해요.
1: 네. 네. 세네갈과 이라크가 동시에 간대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오늘 유심히 보실 만한 게 우루과이랑 스페인 오늘 5시 저녁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0: 예. 네.
1: 이집트 이란은 뭐. 근데 스페인하고 우루과이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이번도 통해서 내일도 쭉쭉쭉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은데
0: 네.
1: 중요한 건 뭐냐?
0: 우리 한국
1: 대한민국 30강 하기 위한 경우의 수가 지금 따지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모든 경기가 더 중요해요.
0: 네. 아니 8팀이 들어갔는데 지금 6위로 밀려나가지고
1: 아니 어저께요 90몇 프로였거든요.
0: 확률이 떨어졌어.
1: 확 떨어졌어요.
0: 50몇 프로.
1: 이변이 너무 나와가지고.
0: 그러니까.
1: 독일도 졌죠. 미국도 졌죠.
0: 미국 어제 튀르키예랑.
1: 와, 근데 진짜 대단해.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0: 어차피 탈락인데도 몸을 불살라서
1: 미국은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도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0: 다들 열심히 뭐든 열심히.
1: 근데 열심히 하니까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0: 그럼요.
1: 다 막
0: 지든 얘기든 열심히
1: 그럼요.
0: 하면 돼. 아니 월드컵 경기장에 드론들이
1: 네.
0: 한번 찍어봐야지 하고 드론 날렸다가
1: 그거 안 돼요.
0: 총 300대가 압수가 됐대요. 300대. 그 드론 한 대 얼마인가 요즘?
1: 요새 저렴한 건 저렴한데 비싼 건 몇 백불 하죠.
0: 아,
1: 근데
0: 백불?
1: 몇백불.
0: 몇백불. 네.
1: 근데 성능마다 다르긴 한데
0: 네.
1: 그거 진짜 위험해요. 사람들인데 거기 날리면
0: 촬영하려고.
1: 야, 근데 그거 너무 자기 욕심이다.
0: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1: 돼. 그 잘못하면 선수들을 걸려고. 그 압수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0: 네?
1: 그 압수한 거 어떻게 안 돼요?
0: 어머, 어떻게 하겠어.
1: 저렴하게 옥션을
0: 안 받아? 아니, 어제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1: 공항에서
0: 압수당한 네. 내 헤어팩. 나의 스위스칼. 아, 어떻게 하겠어요.
1: 아, 우리 홈쇼핑월드님이 좋은 네. 정보를 주셨습니다.
0: 뭐요?
1: 이게 솔직히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 맞는지
0: 네.
1: 모르겠지만
0: 네.
1: 믿고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0: 네.
1: 토고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있는데
0: 네.
1: 우즈벡이 무승부나 우즈벡이 승리를 하면 한국이 30위권 간답니다. 그럼 또 우즈벡 이건 해야 되나?
0: 우즈벡!
1: 김태희, 전지현.
0: 박가는 김태희, 전지현.
1: 네. 네. 알바하는 전지현.
0: 아, 네. 그리고 바로 이분의 콘서트가 있죠.
1: 아, 이번 토요일 날 2월 27일.
0: 판타지 스프링스.
1: 판타스틱합니다.
0: 네, 버스로도 함께 가실 수 있어요. 문의번호.
1: 그렇죠. 마지막 기회 여러분 특혜 문의하시면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운도빠 사랑의 트위스트 차차차
1: 끝곡으로
0: 뛰면서
1: 토요일날 토고가 아니고 콩고라고 하시네요.
0: 아,
1: 콩고랑 우즈벡 경기입니다.
0: 토고 콩고
1: 네.
0: 아, 이참에요
1: 네. 어차피
0: 진짜 세계
1: 되지,
0: 지구인들 네. 서로 아니 그런 나라가 있어? 이러면서
1: 맞아 코트디부아르 뭐
0: 많이 배우고
1: 맞아요.
0: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축제야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자고요.
1: 그래요. 상하이 옷 갈아입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0: 왜요?
1: 옷 입을 때 항상 상하이 네, 상하이
0: 그렇군요. 바지 입을 때 조심하세요. 어떤 분이 바지 갈아입다가 바지에 걸려가지고요
1: 그렇죠.
0: 뼈 부러졌어. 진짜요?
1: 아니 주변에 왜 그런 분들
0: 조심하세요. 한 스텝 한 스텝 조심해서
1: 네,
0: 안전한 주말.
1: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안녕.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8: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7: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8: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줘!

0: usa.com.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5: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7: 간다.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3: 네, 심장이 약한 아이한테는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깜짝 놀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심장이 달아날 뻔했네, 심장이 내려앉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심장의 위치,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즉 해부학적인 그러한 심장이 아니라 우리 침뜸의학에서는요, 우리 모든 심장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그 이상의, 우리 겁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을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라는 말, 정신신경계통을 포함한 모든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심기가 하역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신신경계가 허약하다라고 봅니다. 이 심기가 허약한 아이들은 특히 잘 놀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금방 잠에서 깨고, 때로는 자다가 깨어나서 이 몽유 상태가 되기도 하고, 평소에는 불안해하고 사소한 일에 쉽게 초조하기 마련이고 잘 긴장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심기가 약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 학동기, 학교 다닐 때 어린이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주의력은 떨어지는 아이들, 산만한 경우 이럴 때 심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특히 이러한 심기가 약한 아이들의 특징은요, 신경질을 잘 부린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침뜸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장의 기능은요, 기질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인데, 타고난 기질은 잘 바뀌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기 허약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에 맞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강하게 하는 그러한 보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이참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구당 김남 선생님의 조그만 자가뜸으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기를 올리는 뜸자리를 쓰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 약하다, 정신상태가 약하다 해서 이러한 정신상태를 단련시킨다고 돈을 줘서 무섭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천적으로 기질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경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요, 최대한 부드럽고 편안한 상황에서 자라도록 해야 되고, 또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역시 대추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추차는 또 오래 먹어도 좋으니 따뜻하게 끓여서 아이들 음료 대신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 특히 심장의 기운이 약간 이런 스테레스 있는 아이들은요, 등 뒤에 있는 심유라는 그러한 뜸자리를 한번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심기가 약한 아이들, 특별한 병도 없는데 비실비실하고 쉽게 지치고 감기 역시 자주 걸리고 약 골이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도 하는데, 이참에 한번 무극보양 뜸 꼭 어린이들한테도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4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실종자도 5만 명에 육박합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가운데 국제사회 지원 속에 구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훌쩍 늘어난 이 베네수엘라 상황 YTN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부상자가 4,300명으로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종자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실종자는 5만 명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 중장비가 부족해서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희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삽과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구조할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약 125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 250개 건물이 파손되고 대사관과 호텔, 공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색과 구조, 피해 복구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던 미국은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구호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또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구조대와 장비, 구호물자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지원에 나섰는데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이 잇따라 군수송기와 구조대, 수색견을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등 이웃 중남미 국가도 구조인력과 의료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도 복구 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도 약 7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진 이후에 이재민들은 벌써 두 번째 밤을 추위와 공포 속에 거리에서 지새야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모여 있고 상당수가 여진 우려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학교도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민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는 데다가 전력 공급과 통신마저 끊기면서 실종된 가족과 연락도 어려워서 이재민들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정희입니다.
0: 피해 상황 속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다고 오늘 아침 보도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부상자가 2,980명으로 현 시점에서 집계됐다라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 수 188명, 부상자 수 1,520명에서 크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일에 쉼없이 매달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최대 규모 7.5의 강력한 연쇄 지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을 잇따라 강타하면서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 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엘 나시오날 일간지에 따르면 UN 국제 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유엔기구 대변인들도 카라카스,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아, 카라포보, 팔콘 등 주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현장에 파견해서 확인된 인명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의 최정예 구조대가 베네수엘라 생존자 구조 지원을 위해 현지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국무부가 주도하는 국제구호활동 일환으로 투입된 LA 카운티 도시탐색구조대 USA2는 어제 오후 파코이마 본부를 출발해 재난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초대형 지진은 수백 명의 사망자와 대규모 건물 붕괴를 초래하면서 캘리포니아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해외 재난이 아니라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어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수십 채 건물이 무너지고 주요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남아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구조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붕괴된 건물 상당수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로 이 유형의 건물은 기둥 내부 철근이 충분치 않아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콘크리트가 파열되며 순식간에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런 건물을 지진 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건축물 유형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 건물이 캘리포니아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71년 실마 지진과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노후 콘크리트 건물 상당수는 아직도 보강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LA와 토렌스, 산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등 일부 도시는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지만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강제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카라카스와 LA, 샌프란시스코가 매우 유사한 지질학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과거 시뮬레이션에서 규모 7.8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남가주에서 수십 개 노후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 붕괴할 수 있으며 최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팰리세이즈 산불의 10배 규모로 대형 화재가 날 수 있고 기반시설 파괴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와이텐입니다.
2: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Is there zero support? Zero support among the Gulf countries for any sort of toll or fees or anything that charge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s.
2: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 전쟁 종전이 합의되면서 현재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량이 전쟁 이전의 최소 75%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류 차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불안정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반등이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걸프 지역에서 반출된 원유는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란을 비롯해 각국에 묶여있던 적체 물량이 소화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원유 물동량이 6월 전반기 평균치를 약 40% 웃돌고 있지만 우려 요인은 여전히 적잖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이란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양측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 중 하나는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며 즉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만남 시점이나 의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군과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성사되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통 미국과 적국 간의 소통은 국무부나 CIA의 중재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군대와 군대 차원에서 곧바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향후 동결 해제될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겠다며 농심 달래기를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농업계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만찬 전 시작 연설을 통해 이란은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돈을 일부 가져다가 쓸 것이라며 밀과 대두, 옥수수를 많이 살 것이고 절차가 꽤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산으로 자국의 농산물을 살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맞받아 친 겁니다.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작물은 미국이 수십 년간 심어놓은 불신뿐이며 미국은 유전자 변형 콩과 깨진 약속, 헛소리만 수출하고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란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과의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 비축한 탄약 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약 1,100발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전체 재고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이 1년 동안 구매하는 물량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1,200발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생산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지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을 웃도는 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정원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이민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비심

0: 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총기 휴대 제한법을 시행해 왔는데 이 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올퍼드 대 로페즈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총기 규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법들은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라도 총기 휴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효력을 어제 잃을 수 있도록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고 참전자들 기리는 6.25 행사가 LA 총영사관 주관 한인단체들 공동 주최로 어제 풀럴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 정부의 평화의 사도 메달이 전달됐고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위원회에 한국전 참전 용사 및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임시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민 발의안을 주도하는 서부 의료종사자 국제서비스 노조는 법안을 철회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으로 5% 세금을 부과해 약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연방정부 예산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지원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의료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의사회와 교육위원회 연합 등은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일회성 세금 부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초부유층이 소득세 기반을 갖고 타주로 대거 이탈하는 부작용을 낳아 장기적으로는 교육, 보건, 치안 등 공공 인프라 예산에 수억 달러 결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와 산하 7개 도시가 비어있는 대형 창고를 노숙자 쉘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폰타나시에 들어설 이 복합지원시설의 명칭은 웨스트엔드 지역 내비게이션 센터로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0개 침상과 함께 맞춤형 의료, 보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토 면적이 가장 넓은 카운티의 특성상 여전히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추진하는 창고 재활용 사업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인근의 일부 기업과 상인들은 치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폰타나시 당국은 해당 시설이 단순히 급식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노숙자 급식소나 대피소와는 전혀 다르다며 철저하게 각 지자체 사전 승인과 추천을 받은 노숙자만 입소해 자활을 준비하는 전문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당국은 주변 거리에 텐트가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24시간 보안 요원 배치와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광역 노숙자 쉘터 내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이사 자격과 이사장 선출 무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재심 청구 뜻을 밝히고 나서 축제재단을 둘러싼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 이사직 복권을 요구해왔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씨 측은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지난 23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명의 이사들은 축제재단의 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신들의 이사 자격이 회복됐으며 피고 측 이사들의 자격은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1일 시작될 예정인 LA 한인축제 운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 지도원 오픈 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디지털 의존을 줄이고 교실 내 대면 학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는 교실 내 모든 스크린 사용이 금지됩니다. 2, 3학년은 주당 1시간 40분, 4, 5학년은 주당 2시간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중학생은 주당 6시간, 고등학생은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숙제도 사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숙제와 온라인 학습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인 가정을 포함해 LA 통합교육고사나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학 졸업 시즌입니다. 이 졸업 시즌을 맞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어려운 취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 수요는 줄이면서 정작 취업자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면서 초기 경력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22살부터 27살 사이 대졸자의 실업률은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높은 급여와 혜택으로 인기를 누렸던 빅3 기업들,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컴퓨터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을 중심으로 대거 감원에 나서고 채용도 줄이면서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일하이츠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8일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 내부에 방치된 수천만 파운드의 부패한 음식물로 인해 악취와 쥐떼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간 17일 발생한 화재로 약 50만 평방피트 규모의 리니지 냉동창고가 전소되면서 내부에 보관 중이던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냉동식품의 냉동 기능이 중단돼 모두 썩기 시작했습니다. 수일 동안 지역을 뒤덮였던 연기가 거치자 이제는 유기물이 썩는 극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현장 주변에는 이미 쥐떼가 출몰해 인근 주민들의 보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소방용수로 인해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긴급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생선과 육류, 제과류 등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기질 경보는 해제됐지만 연기와 악취 흡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현지 보건당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동식 진료소를 운영해 주민들의 호흡기 검진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측은 전문 업체를 투입해 방역과 해충 방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외부 업체의 태양광 패널 점검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스포츠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다치고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피게로아 거리에 위치한 엘 디아만테 스포츠바에서 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현장에 있던 시민 두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바 안에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려던 손님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 두 명은 다행히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스포츠 바에서는 지난 1월에 두 남성 간의 시비 끝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하고 달아난 총격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밤데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조사하던 단속반에 의해 대규모 비밀 마약 제조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밤데일시 당국은 한 공터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지 내에 놓인 대형 화물 컨테이너 안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0: 마약 제조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800파운드가 넘는 필로폰과 함께 여러 단계의 마약 제조 공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각종 장비와 사진 자료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적발은 팜데일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마약 압수량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당초 단순 환경 단속으로 시작된 조사가 대형 마약 범죄 소탕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릭 올슨 팜데일 시장은 이번 성과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강력한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이첩됐으며 검찰과 보건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등 여러 사법기관이 공조해 배후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어제 오후 전동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오후 2시쯤 뷰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전동 킥보드 옆에 쓰러져 있던 56세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당시 헬멧을 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이 남성은 차량 진행 반대 방향인 역주행으로 주행하다가 도로에서 인도 진입로로 올라서려던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소속 중대사고조사반을 투입해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거리 응원 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다운타운에서 30대 여성이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34살 제니퍼 실바 씨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롱비치의 한 식당에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중 뒤따라온 괴한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실바 씨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실바 씨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뒤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싸움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주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실바 씨는 피를 흘리며 인근 수족관 주변을 30분간 헤매다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실바 씨는 턱뼈가 골절되고 치아 여러 개를 잃었으며 손목이 탈구되는 등 전신에 심한 부상을 입어 앞으로 안면 재건 수술과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롱비치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멕시코의 월드컵 승리를 자축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지난 24일 멕시코가 체코를 3대0으로 이긴 직후 SNS에 올라온 축하 파티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교차로를 전면 차단한 채 무모한 유기운전을 벌이는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차량을 식별하고 운전자인 27세 데이비드 마틴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차로 도로가 심하게 훼손돼 약 1만 5천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마틴의 인피니티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중범죄인 기물 파손과 난폭 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축하는 지지하지만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시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드컵 위원회 측은 즐거운 축제인 월드컵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59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LA 다저스가 지난해 발생한 이민자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기 위해 110만 달러를 기부하며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두 곳의 시민 사회 단체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LA 전역에서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경순찰대 단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 다저스 구단의 공식 입장을 강력히 종교계와 노동계가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단속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민자 가정의 재정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결국 1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8: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7: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8: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7: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8: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헤라스 리조트 소칼.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슨소켈.com입니다.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0: 정오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 듀얼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2: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1: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3: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1: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4: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1: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일까요? YTN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6: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5: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5: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하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8: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개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9: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0: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9: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11: 허송세월이니 꼼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2: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3: 어떤 개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9: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 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재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14: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15: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 그렇죠.
15: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14: 당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5: 뭐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14: 당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7: 중앙당도 좀 정비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과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14: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8: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이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1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그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그 와인버그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 류마티스 관절염,
21: 어깨와 허리 통증,
1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0: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6: 진통제 없이
2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1: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2: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1: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22: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1: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2: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21: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3: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2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2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정원일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 경기 치를 때마다 떨려요. 하나씩 경우의 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이 처량한 신사가 된 한국 축구대표팀 벼랑 끝입니다. 어제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은 12개 조 3위 팀 중 6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1: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2: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1: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그런데 지금 한국 대표팀 내가 또 뒤숭숭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4: 어수선한 건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4: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맨마기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3: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정오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킴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0: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9: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8: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9: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8: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9: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8: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9: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8: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블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거만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수사.
15: 1650 K 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일주일의 끝자락. 설렘과 주말의 여유가 느껴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마음을 채우는 아름다운 작업이다. 영국 철학자죠. 존 러벅의 명언인데요. 맞습니다. 이 주말이란 방전된 우리 마음의 배터리를 다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걱정이나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잘 쉬고 더 즐겁게 웃는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곡입니다.

0: 네, 콜드플레이가 불러준 비바라비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비바라비다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이에요. 인생이여 만세. 예. 이 노래를 들으면은요, 멕시코 화가죠. 프리다 칼로가 떠오릅니다. 서로 연결된 노래잖아요.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산이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떠나기 8일 전에 그린 유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가 이 노래 제목도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 비바 라비다에서 따온 제목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앨범 표지 역시 눈길을 끕니다. 이 델라크루아의 그림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모든 걸 가졌지만 비참하고 쓸쓸한 말로를 맞은 왕.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함이 남은 그런 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바라비다 함께 들어봤어요. 참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심장 박동을 좀 닮은 노래가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에도 복잡하게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도 이 노래는 명곡입니다.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힘이 나는 노래라고는 할까요? 시리에 빠져 있다가도 제목처럼 인생이여 만세! 우리 인생 만세!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였어요. 자,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주셨네요. 잘 쉼을 얻어야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몸과 마음에 쉼을 얻는 주말 되기로 해요. 명곡입니다라고 댓글 주셨네요. 항상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는 소피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목요일까지 오늘은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휴식은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보약이 될 테니까요. 잘 쉬시고 또 즐거운 주말 계획하셔서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LA 필하모닉이 헐리우드홀에서 조 히사이 씨 영화음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히사이 씨는 7월 21일, 22일, 23일 사흘간 헐리우드홀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표적인 영화음악들을 다시 한번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는 LA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수상작을 비롯해 모노노케 히메, 이웃집 토토로, 벼랑이의 표뇨 등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작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합니다. 모든 연주는 해당 영화의 주요 장면들과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Hollywoodball Forever Summer.
2: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 5500.
4: 무더운 여름 잠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5: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2: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5: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4: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세계 셀럽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아주 특별한 손맛이 있습니다. 예, 이 까다로운 할리우드 스타들이 진정한 한식이라면서 이렇게 엄지를 쭉 올려주신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짐작하시나요, 여러분? 네, 화려하진 않지만 집밥 같은 진정성 있는 맛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 주인공 LA 한인타운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요. 맛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네. 오, 오늘 아주 빨간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름다우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박영희 대표님 뵈면 항상 이 스마일이 너무 네. 웃는 얼굴이 얼굴 전체가 웃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미소가 환하십니다.
1: 다행히 얼굴이 이쁘진 네. 않는데 미소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0: 아니요, 아름다우시죠. 미소가 아름다우면 다 아름다운 거죠.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소바는 정말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소문이 네. 자주 합니다. 네. 진짜 맛있는 한식집으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특히 이 건강하고 맛있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뭐 소반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1: 네.
0: 오늘 좀 맛있는 냄새를 좀 풀풀 풍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어떤가요? 요즘에 소반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1: 네. 점점 이제 소문이 나니까 네. 점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참 그 LA타임즈가 인정한 반찬의 미학이다.
1: 네.
0: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LA타임즈의 그 조나단 골드가 소반의 반찬을 보고 지문처럼 고유하다. 이런 네.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네. 무슨 뜻일까요?
1: 그러게요.
0: 예, 예, 예.
1: 네.
0: 예, 수많은 반찬 중에서도 우리 네. 대표님께서 가장 정성 드리는 네. 뭐 나만의 필살기. 뭐 네. 그런 반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 제가 오늘은 이제 뭐를 했냐면
0: 네.
1: 그 우리 저희 집이 시골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젠가 가서 거기에 그 농장이 있어요. 베델 농장이라고.
0: 오.
1: 거기 가서 이제 뭐로

0: 씻어서 잘라가지고 이제 또 삶아서 담궜다가 다시 또 짜가지고 된장 넣고 간장 넣고 뭐 양념 뭐 여러 가지 넣고 조물조물해갖고 참기름 넣고 해가지고
1: 아,
0: 볶아놓고
1: 맛있겠네요.
0: 하는데 좀 쌉싸름해요 그게. 근데 그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거래요.
1: 쌉싸름하면서 먹으면 입맛이
0: 예, 그거
1: 땡기잖아요.
0: 하고 그러니까
1: 와.
0: 그때그때 제철 음식 있으면은
1: 네.
0: 또 상추를 그 마켓에서 산 거하고 그 바닥에서 키운 건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 뜯어서 가져와가지고 또 얼마나 싸 먹고
1: 아니, 완전 유기농을 하시네요.
0: 에, 될수
1: 와.
0: 있으면 하려고 노력해요. 마켓에서도 많이 사고 또 동네 그 동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1: 네.
0: 집저집 다니면서 이번에 뭐가 새로 있어요? 제가 농사 짓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1: 그렇죠.
0: 여기 와서 일하다가 가면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친한 분들한테 이제 다 지어서 저를 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1: 네.
0: 뭐 거기 필란농장도 있고 뭐 그래갖고
1: 그렇죠.
0: 또
1: 아,
0: 아는
1: 진짜.
0: 언니들이 또다 해서 주고 그래가지고 달걀도 막 알이 나요 닭이. 그럼 또그
1: 와.
0: 달걀도 막 주시고
1: 오.
0: 네.
1: 진짜 좋네요. 유기농이 정말 귀한 건데.
0: 네. 근데
1: 직접
0: 맛이
1: 재배한
0: 너무
1: 거잖아요.
0: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1: 당연히 다르겠죠.
0: 달걀도 얼마나 알이 노랗고 이쁜지.
1: 진짜.
0: 네.
1: 대표님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유기농으로 드시고
0: 맞아요.
1: 건강식품으로 건강한 밥상으로 드시니까요. 아, 정말 이 반찬 얘기만 해도 침이 고이고 반찬 얘기만 해도 이밥한 그릇 뚝딱 할것 같은 그 반찬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유기농에 뭐 들깨가루에 뭐 나물을 무친다고 하시니까
0: 맞아요.
1: 된장에 완전히 건강식이잖아요. 아, 진짜 침이 고이네요. 네, 소반하면은 정말 맛깔스럽고 정갈스럽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집밥보다도 더 집밥 같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수많은 밑반찬을 준비하시면서 지키는 대표님만의 그런 철칙이 있으실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정말
1: 네.
0: 집에서 하는 것 같이,
1: 아.
0: 그러니까 제가 하면 물값도 너무 많이 나오고,
1: 네.
0: 가스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오랫동안 막 무시래기도 오늘 삶는데
1: 네.
0: 어제 삶아 놨어요. 그런데도 또 너무 즐겨요. 그럼 이파리는 이파리도 또 따로 잘라, 이파리가 더 부드럽거든요.
1: 아하.
0: 자르고 줄기는 줄기도 잘라서
1: 네.
0: 줄기를 또 다시 삶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1: 세상에.
0: 정도 삶아지면 또 다시 이파리를 거기다 넣어요.
1: 네.
0: 그리고 또 같이 삶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느라고
1: 네.
0: 그렇게 하나하나 그 정말
1: 네.
0: 너무 정이 가는 거예요. 음식이 맛게또 내가 보지
1: 직접
0: 다
1: 다 하세요?
0: 따듬지 또
1: 오.
0: 반찬을 만들지 또 시간 날 때는 손님한테 서빙까지 하잖아요.
1: 얼마나
0: 그러니까
1: 힘드세요? 하나부터
0: 힘
1: 열까지 다
0: 지금
1: 하시는데.
0: 근데 이번에 너무 좀 바빠가지고 과로해가지고
1: 네.
0: 지금 계속 한의원 가고 마사지 가고 오늘도 또 마사지 가야 돼. 손이 막 저려가지고
1: 아이고야.
0: 그래서
1: 너무 무리하지
0: 그렇게
1: 마시고요.
0: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1: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0: 거예요. 예.
1: 맡기세요, 맡겨요. 시장
0: 근데 그게 그렇게
1: 봐봐라.
0: 힘들죠. 그게
1: 아이고,
0: 근데
1: 세상에.
0: 막 반찬 하다가도 마켓 가고 싶어서 설레요.
1: 어머나,
0: 또
1: 어머나, 어머나.
0: 언제 뭐가 또 나왔나 그러고 막 그래갖고 막 반찬 해놓고 빨리 가야지 그러고 또 서너 군데 또 돌고
1: 천직이시네요, 진짜.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0: 네.
1: 아니, 마켓 볼 생각에 설레시다뇨.
0: 예.
1: 저는
0: 뭐가
1: 마켓
0: 나왔지
1: 보는
0: 안
1: 게
0: 가면
1: 너무
0: 아 그래요?
1: 힘들던데요.
0: 저는 막 일하다가도 빨리 반찬 해놓고 가야 되는데
1: 예.
0: 시간이 안 되면 막 뭐가 새로운 게 나왔나 막 그러고 이제 안 되면 중간에 막 쉬는 시간에 막 갔다 와요 또.
1: 아, 역시 다르십니다, 진짜.
0: 예.
1: 근데 소반의 이 간장게장,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소반의 간장게장은 정말 미국인들한테도 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어요. 이 밥도둑이야 이러면서 그 간장게장 하면은 그 게장의 뚜껑을 딱 따가지고 뚜껑에다 밥 비벼 먹어도 너무
0: 맞아요.
1: 맛있잖아요.
0: 요즘은 외국 분들도 다 알아가지고요. 옛날에는
1: 그니까요.
0: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참기름하고 김 넣어서 이렇게 비벼드렸거든요.
1: 네.
0: 지금은 다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다 비벼먹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1: 세상에나. 그걸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항상 게장 담궈놓고
0: 그러니까
1: 해야
0: 이제
1: 되겠네요.
0: 주말이 돌아오면 하루 전날이나 하루 반날 전에 담는데 이제
1: 예.
0: 주말에는 좀 많이 담고 평일에는 그러니까 내일 팔 거를 그 전에 계속 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좀덜 담고 주말에는 좀 많이 담고.

0: 닮고 연유에는 더 많이 닮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해서 하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아,
1: 그 간장게장은 좀 숙성이 돼야 되니까.
0: 네네. 근데 옛날에는 막 보통 3일 정도 숙성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한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숙성해요. 그렇게 오래 너무 오래 놔두면 저희가 짜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물르고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막 스시같이 옛날 우리 한국은 냉장고도 그러니까 짜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먹었잖아요. 먹었죠. 지금은 스시같이 그냥 되게 살짝 이렇게 숙성된 걸 좋아해요.
1: 예예. 예. 예. 살짝 숙성되면서도 예. 삼삼하게.
0: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면 예.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1: 아, 예. 하루 반 정도면 숙성하면 예. 되는군요. 네. 근데 간장게장한테 그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예. 들었어요.
0: 저희는 24가지가 들어가요. 예.
1: 와 예. 비법이 궁금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엄청 그 재료가 사람들이 맛있다는 이유가 네. 한약재 한 4가지, 과일 한 2-3가지, 아하. 뭐 레몬, 통후추, 네네네. 뭐 다시마, 뭐 액젓 진짜 많이 들어가 파, 와. 뭐 대파, 양파, 무, 네. 뭐 과일 뭐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묘한 그 맛이 나오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1: 24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고 예. 하는데
0: 한 냄비 집어넣어 큰 통으로 와.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게. 네.
1: 그야말로 뭐 네. 보약이네요.
0: 네, 보약이에요, 보약.
1: 예, 이 간장게장하고
0: 국물만 먹어도 맛있어.
1: 네. 밥 한 그릇이 뭐 단순한 그냥 식사가 아니라 네. 보약을 네. 먹는 거네요. 네. 하, 이 간장게장도 참 그 시그니처 메뉴잖아요.
0: 맞아요.
1: 소반의 네. 시그니처 메뉴고 은대우조림도 굉장히 맛있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으로 못 낫는 병은 네. 약으로도 안 된다니까 음식으로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가 약국을 했고 집안에 이제 약국 네. 계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먹는 게 우리가 나는 맨날 내 생각에는 먹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아하. 먹는 걸로 다 우리가 사는데 다른 걸로도 사는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먹는 게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정말 많이 먹거든요. 진짜 물론 살이 쪘지만 네. 그 먹는 것만큼 네. 쪘으면 진짜 어마어마해야 돼요.
1: 그렇게까지
0: 근데 그렇게 먹고도
1: 비만은 아니세요.
0: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먹고도 예. 이렇게 건강한 거는 정말 예.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네네네네. 하는 일이 항상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번에 뭐 암 검사하고 골다공증도 다 조사했거든요. 근데 네. 어제 병원에서 전화해가지고 뭐 결과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100점 그러시는
1: 와,
0: 거예요.
1: 축하드립니다.
0: 그러니까 아무
1: 와,
0: 그게 없다고. 세상에. 근데 콜레스테롤은 있어요. 하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1: 저도 콜레스테롤이
0: 아 그래요?
1: 네. 네. 보더라인에 있습니다.
0: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또 잊어먹고 안 먹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진짜 네. 감사하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지. 뭐
0: 이 등치면 네. 당뇨, 혈압 다 혈압. 있어야 돼요.
1: 그쵸,
0: 근데 혈압도 거의 저혈압에 가깝고 네.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렇게 먹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기적이라고 다들
1: 사실 드시는 게
0: 병원에서도 예.
1: 예, 제가 들어보니까 유기농으로 예. 건강식으로만 드시잖아요.
0: 그래도 많이 먹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고
1: 그래도 소화만 시키시면 그게 예. 다 필요한 영양분이니까
0: 소화 안 되면 매실 막 타서 먹고
1: 봐요. 좋은
0: 가끔
1: 것만 드시잖아요.
0: 소화제 먹고 막 이러면서 너무 예. 심한 것 같아요.
1: 진짜 네. 대표님 너무 건강식으로 네. 드시네요.
0: 저는 매실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1: 아 매실이요?
0: 네. 매실청 이제 저희가 담아가지고 마시잖아요.
1: 집에서 담아서
0: 네,
1: 하시는
0: 담아요.
1: 거죠?
0: 네.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정말 너무 속도 편하고 네. 목마를 때 목도 안 마르고요. 목마를 때 여름에 막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콜라를 마셔도 소용없고 물을 마셔도 소용없고 그럴 때 매실 딱 타서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딱 없어져요.
1: 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진짜
1: 대표님한테.
0: 좋아요 그게.
1: 아, 매실 티?
0: 매실 주스 그냥 청 담아가지고 그거를 예. 그냥 매실 나올 때
1: 매실청.
0: 그냥 설탕하고 해서 이렇게 재워놓으세요.
1: 예.
0: 그럼 그 물을 여름에 타서 먹으면 정말 배탈 난 사람 뭐 누가 배 아프다고 막 그러면 저 한 잔 타서 줘요.
1: 네.
0: 그럼 그냥 배도 안 아프고 그 목마른 것도 딱 가시고요. 소화도 네. 잘 되고 이제 변비 뭐 이런 거 뭐 전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 매실이 봄에 나오잖아요.
0: 봄에 나와요.
1: 그죠? 그럼, 예. 그럼 끝났죠, 지금.
0: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담아놓고, 예. 몇 년 전 거 막 계속 먹잖아요. 어떨 때 병으로 가져와 보면 2년 전 거 가져왔어. 네. 어떨 때는 또 5년 전 거 가져왔어. 5년 전 거는 좀 더 진해요. 네네. 오래될수록 더 진하고, 덜 된 거는 좀 연하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아하. 갖다 놓고 뭐 네. 마시고. 그래요.
1: 설탕을 얼마나 넣습니까?
0: 그 매실보다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네. 네. 조금 넣으면 네. 곰팡이 삐고 상해버려요.
1: 3대 2 비율? 비율이?
0: 그 정도 저는 넣어요. 근데 보통은 1대 1로 넣으라 그러는데 네. 1대 1 넣으면 잘못하면 곰팡이 펴요.
1: 아, 네. 2대 1로.
0: 예, 네. 예. 네. 저는 그 정도예요.
1: 그렇군요.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먹는 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몸에.
0: 근데 나쁜 것도 많이 먹어요. 막 어떨 때는 햄버거도 가서 먹고 피자도 먹고 네. 막 소세지도 먹고 몰래 하나씩 남편이 뭐라 그러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혼자 가서 먹어요. 다 먹고 싶은 거는.
1: 아무튼 건강하시다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간장게장 그리고 갈비찜도 참 맛있어요. 네. 소반의 갈비찜도 유명하고 네. 또 은대구조림 뭐 그리고 또 낙지볶음도 네. 있고 예. 생선 구이도 있잖아요.
0: 구이도 있고, 예.
1: 그러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가셔서 입맛에 맞게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 건강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갈비찜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일반 갈비찜하고 똑같은가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갈비찜도 고를 때 그 네. 센터컷이라고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네. 그거를 꼭 제가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재료가 손님들한테 좋군요. 다 요리도 하지만 잘라서 손님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조금 나쁜 게 오면은 딱 자를 때 가위로 잘라 드리거든요. 네. 하나. 근데 벌써 빳빳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전화해요. 고깃집에. 이게 왜 이런 게 왔냐 그러고. 이야. 예, 그러니까 제일 까다로운 아마 저기 제가 손님일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를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요리 그 갈비찜도 세 번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질긴 걸 좋아해요. 아하. 근데 손님들은 되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그래도. 한국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은 그래도 갈비찜이죠. 갈비찜. 뭐 잔칫날 이럴 때 갈비찜이 올라와야지
1: 맞아요.
0: 좀 대접한 것 같고 네.
1: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0: 맞아요.
1: 그것도 최고급 갈비. 네. 갈비가 비싸잖아요. 네. 네, 갈비를 이제 딱 시켰는데 네. 맛이 없으면 네. 진짜 속상하거든요. 네. 그것도 왜냐하면 가격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이제 갈비를 시키고 또 아이들도 갈비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또 갈비가 떠오르기 때문에 갈비를 네. 시키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소반에 가면은 후회하지 네. 않는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갈비찜도 굉장히 맛있고 네. 또 양념게장도 아니 간장게장. 네. 네, 간장게장도 외국인들이 진짜 즐겨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맛있고 또 은대구조림. 은대구조림도 굉장히 그 매콤하게 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0: 근데 되게 빨갛게 보이는데 그렇게 맵진 또 않아요. 예.
1: 저는 그런 생선조림을 먹어보면 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네. 예. 무 미리 좀 삶아놔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해야지. 처음부터 익히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 아, 그것도 비법이군요.
0: 그래서 무는 반을 삶아놔요.
1: 반 정도가 예. 있게끔?
0: 예. 다른 재료하고 이제 같이 바로 넣기 위해서.
1: 아, 예. 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예. 네, 은대구조림. 낙지볶음은 어떻게 예. 해주시는 편이에요?
0: 낙지볶음은 네. 이제 매콤하긴 하는데 예. 저희 남편은 되게 불향을 내더라고요. 아.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불향을 내게 네. 그렇게 하니까 불향이 나니까 되게 맛있고 네. 또 여름에는 정말 밥맛 없을 때 낙지 먹으면 진짜 힘이 나요.
1: 맛있어요. 네. 낙지
0: 막 기운 없을 좋아해요. 때 먹으면 네. 진짜로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한국에 네. 계시는데 네. 꼭 힘 없으면은 낙지를 꼭 드셔요.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기운 없을 때 먹으면 힘이 나요.
1: 아. 네. 익혀서 먹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0: 예, 익혀서 먹어.
1: 왜 한국에서는 막 회로 먹잖아요. 꼬물꼬물 거리는 걸 막 그냥
0: 저는 기름 발라가지고. 저는 그걸 못 먹어요. 무서워.
1: 이거 입에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0: 붙으면 큰일 나고 위험해요. 예.
1: 네, 기도를 막.
0: 기도로 들어가면 예.
1: 진짜 위험해서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는지 몰라요.
0: 꼭 씹어서 드셔야지.
1: 근데 이제 이렇게 낙지볶음을 예. 이렇게 맛깔스럽게 양념을 해서 볶아서 예. 먹는 거죠?
0: 예.
1: 예, 볶아서 해주시면 이제 낙지볶음을 먹으면. 예. 그것도 아주 우리 건강에 좋대요. 예. 힘이 난다고 합니다. 보양식. 예. 여름에 먹으면 또 예.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보통 낙지, 오징어, 예. 오뎅, 그 어묵 있죠. 어묵 볶을 때도 불향을 내거든요. 예. 되게 맛이 달라요. 멋있어요. 근데 그쵸. 나는 이제 잡채할 때 야채를 많이 넣을 때 이제 볶아서 넣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불향을 내야지 맛있는 줄 알고 막 저도 불향을 냈어요. 네. 그때 우리 남편이 묻히다가 왜 이거 이 냄새가 나냐 그래서 예. 불향을 냈어 그랬더니 불향을 낼 때가 따로 있지 잡채는 불향을 내면 안 된대요. 아. 그럼 탕 냄새가 난대. 그래서 잡채는 절대 야채 볶을 때 네. 불향 내지 말고 오징어 낙지 네. 그다음에 고기 돼지고기나 뭐 그런 거 할 때만 불향을 내라고 그러시더라고.
1: 네. 아니, 셰프님의 말씀의 네. 명언입니다.
0: 예, 네, 전 몰랐어요. 무조건 불향이면 맛있는 줄 알았어요.
1: 네. 셰프님 말을 잘 들어야죠. 네. 아, 셰프님께서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손맛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셰프를 하나 봐요.
1: 네. 네.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잖아요. 네. 누가 이 음식의 맛을 내느냐에 따라서 네. 손맛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근데 무슨 음식을 해도 물론 오래 했지만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도 보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짜고 싱겁고 막 네. 뒤죽박죽 하거든요. 아하. 근데 진짜 그래서 셰프인가 봐요.
1: 그렇죠.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네. 나란히 오셔가지고 네.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0: 네. 근데 우리 남편은 말을 잘 못해요. 요리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은 하고 네. 남편이 요리하고
1: 자 이제 이 소반의 그 메뉴들이 다 맛있는 거는 다 알아요. 네. 한인타운에서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고 네. 또 뭐 먹고 싶다. 뭐 가족과 함께 뭐 파티라도 아니면 외식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소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행사를 네. 있을 때 행사 있을 때도 좀 즐겨 찾기도 하잖아요. 네.
0: 뭐 생일, 뭐 그쵸, 졸업식, 그쵸. 뭐 그런 이럴 때 목사님 예약을... 대접할 때
1: 예. 아, 맞습니다. 이렇게 예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약하면은 좋습니다. 아, 주말에는 네. 하시는 게 좋고,
1: 그렇죠.
0: 주중에도 이왕이면 하면 자리를 또 준비. 워낙 식당이 적으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자 네. 단체 예약하실 때는 반드시 예. 예. 단체로 이제 식사를 하실 경우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반 식당 위치는요 올림픽관 놀턴에 위치하고 있어요. 소반 식당 예,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323-936-9106입니다 323-936-9106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관 놀턴 다 아시죠? 위치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정말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지금은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찾는 식당이잖아요. 네. 한식하면은 소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식당 운영하시면서 이제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네. 것 같고 또 반대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만큼도 네.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코비드 때 좀 네. 그때 좀 너무 갑자기 안 돼버리니까 그때 막 어떻거나 걱정됐었고
1: 네.
0: 다른 저는 이제 살면서 네. 내가 식당을 하지만 돈을 받고 주고 한 저는 한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1: 아,
0: 나는 지금도 누가 주고 받고 내가 먹을 거 주면 네. 저 사람은 주고 싶은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오. 막 주고 돈 주고 받고 하는 것보다
1: 네.
0: 그래서 되게 정을 제가 그 정이 그리웠는지 항상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가게에 손님이 딱 금요일 날 11시 저희가 오픈하거든요. 그럼 네. 딱 그 시간에 어떨 때는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아드님하고 어머니가 와서 항상 은대우를 드시고 가셔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시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해놨다가 해드리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1: 네.
0: 근데 이제 어떤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었냐면 11시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12시에 보통 점심으로 드시러 오시지.
1: 네, 네.
0: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한가할 때 우리 딸한테 우리 12시로 시간을 바꿔버릴까 그랬어요. 1시간이면 5명 6명이 1시간이면은요 1시간에 100 몇 불이 나가요 인건비가.
1: 오.
0: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항상 금요일 날 오시는데 어떻게 12시에 하냐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럼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12시, 아 11시에 하고 평일에는 12시에 할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가게는 항상 시간이 똑같아야 된대. 그래서 네. 내가 그 정말 그 한 손님을 위해서 몇 년을 계속 오픈을 세상에. 했었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0: 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네. 와가지고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촬영은 보통 손님 오기 전에 일찍 와요. 9시쯤.
1: 네네네.
0: 그래갖고 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저쪽이 자리가 있으니까 저쪽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앉았는데 이제 딱 음식이 나왔는데 드셔보시지도 않고 뭐 음식이 뭐 짜게 보이니 뭐 쪽 그러면서
1: 네.
0: 조금 드시다가 가셔버렸나 봐요. 저는 아이고. 이제 방송하고 있고
1: 네.
0: 그러고 나서 갔는데 가고 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죠. 네. 근데 일하는 분한테 그러더래. 이렇게 보니까 짜게 보여서 안 먹었는데 돈을 받냐. 어머니는 먹고 아들은 안 먹었대요.
1: 오.
0: 그리고 갔는데 그 돈을 다 받냐 그러더래.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팁도 안 주고 가시면서 그 다음 주엔 또 안 오셨다. 우리 항상 그 손님을 기다려요.
1: 세상에.
0: 그랬는데 안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네.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셨나 보다. 오셔서 반갑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깨끗이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 방송하느라고 이 지저분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나. 나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달이면 그 몇천 불이에요. 천 불이 넘어요. 그 인건비가.
1: 그렇군요.
0: 그거 이때까지 그거 고수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 오시니까 그게 조금 며칠 그렇죠, 동안 그렇죠. 마음에
1: 맞아요.
0: 걸려요. 금요일만 되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몇 년을
1: 서운하시죠 당연히.
0: 그리고 항상 네. 음식도 많이 드렸고 뭐 둘이 와서 하나 시키면 밥도 차지하는데 그것도 차지 않고 했는데 섭섭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허무했나 우리의 우정이 막 이런 생각이 아하. 가끔 드는 거예요.
1: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는데 또 촬영 때문에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못 써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0: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좀 아시겠죠? 항상 박영희 대표님 뵈면 마음이 넉넉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음식을 좀 맛깔스럽게 또 손님 서비스를 또 잘해주시는데 아마 그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팬데믹 때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0: 근데 처음에는 너무 정말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장사는 장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오시던 분들이 그렇게 안 오시니까 가끔은 또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야.
1: 그렇죠,
0: 어머 세상에 이런 거였어?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1: 네.
0: 또 금방 또 정부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더 좋아졌었어요. 가 네. 식당은.
1: 예. 아,
0: 훨씬
1: 다행입니다.
0: 더 장사한 것보다 더 좋았었어요.
1: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0: 예.
1: 자,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0: 예.
1: 소반식당에 우리 박영희 대표님과 맛있는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0: 예.
1: 소반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체 예약을 원하시는 분, 또 식사 예, 미리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323-936-9106입니다. 투고할 경우에도 미리
0: 네네.
1: 예,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네.
1: 예, 323-936-9106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0: 아니요. 이제 네.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니까
1: 네네.
0: 저거하고 또 내 자유시간 내일 그 서른도시
1: 네, 공연 오시는 거세요?
0: 토요일 날 제일 바쁘니까 못 가는데
1: 네.
0: 여보 우리 그냥 그렇게 하루 일 안 한다고
1: 그럼요.
0: 그래 안 했어. 일하는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러고 어제 이제 서른도시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하고 가셨는데 저 이번에 일하는 사람들 다 맡겨놓고
1: 예.
0: 제가 가요. 비싼 티켓이에요. 그랬더니 노래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네네.
0: 시간 내서 한 번씩 그런데도 가보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정신적인 건강도
1: 그럼요.
0: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힐링도 되고 여행도 가는 네. 것 같지. 운전하고
1: 맞습니다.
0: 가고
1: 네, 마음껏 즐기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LA 필하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홀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필하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홀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8: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9: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8: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켈리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비님, 해피님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하트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트로트의 전설 서른더 콘서트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개최됩니다.

공연 1시간 전인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서른도 노래 부르기 장기자랑과 함께 풍성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는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산 바베큐 식당의 백불 식사권, 이태리 패션타운 백불 상품권, 홈쇼핑 월드의 홍삼 진액과 3단 매트 등 푸짐하고 알찬 상품들이 장기자랑 이벤트를 통해 수상자들과 또 진행자들의 재량으로 선정된 이 관객들에게 증정할 예정이어서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7시부터는 데뷔 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가수 서른도 선생님의 본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누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군요. 교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위로와 고향의 향수를 전해줄 이번 무대는 약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 공연에 대한 문의는요 323-692-2170입니다. 예, 아직도 티켓 예매 안 하신 분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서른도의 누이라는 예, 노래 들어봤습니다.
1: Here in Beverly to be your beloved bride.
2: Yay! I now pronounce you husband and knife. Who poisoned the maid of honor?
0: 토이 스토리 5 메인 예고편 듣고 계세요.
1: Oh, thank you, thank you.
3: Hi there, I'm Lily Pad. Let's play.
2: Oh, extinction, not again.
0: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5가 와 1위네요, 1위. 주말에도 독주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 Funny to make friends, yeah. But then you had to ruin it. You're not even listening to me.
4: I'm always listening.
0: 2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토이 스토리 5는 전날 4만 7천여 명이 관람하면서 국내 박스 오피스 1위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17일 개봉한 토이 스토리 5 이 누적 관객 수는 111만 4천여 명이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1995년에 시작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인 토이 스토리 5는 이 스마트 태블릿에 이 아이들의 관심을 빼앗긴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우디와 제시, 버즈 등 원조 장난감 캐릭터들이 그대로 등장해서 이 향수를 자극하고요. 전작들을 보지 않더라도 무리 없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어서 보는 재미 쏠쏠합니다. 자녀분들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Toy?
6: What?
7: She thinks you're old because you're bald, Woody.
4: Bunny needs help from someone at least from the same century.
5: So long, toys.
8: We're gonna need backup. No way.
9: She's getting away, boss.
8: Our mission on this planet is to make a child happy.
10: You just remember what your past is.
2: Barney still needs us. Come on, Bullseye.
11: Buzz, you stay here. I'm going with them.
12: You don't think I can do it?
2: Yes, no!
12: Nice poncho.
7: It's good to see them fighting again.
13: It sure is.
0: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토이 스토리 5 메인 예고편. 살짝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예. 이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 기구 한국 월드 비전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이 3억 원을 기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식량, 식수와 생필품, 그리고 위생물품 지원 등에 쓰이고요. 이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의 심리, 정서회복 지원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과 주민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월드비전과 JYP 엔터테인먼트는 재난 재해 발생 시 기부와 현장 긴급 구호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5억 원, 또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지원 3억 원, 튀르키예 시리아 이 대지진 구호 5억 원, 경남 경북 산불 피해 지원 5억 원, 또 미얀마 강진 긴급 구호 3억 원, 홍콩 화재 피해 지원 4억 원 등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죠.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 1차 공연을 담은 라이브 앨범을 26일 오늘 발매했다고 유니버셜 뮤직이 밝혔습니다. 코첼라에서 저스틴 비버는 이 헤드라이너로 활약했습니다. 이 저스틴 비버가 4년 만에 선보인 대규모 라이브 무대였어요. 공연의 열기를 잇는 이번 라이브 앨범 스웨그 라이브 프롬 코첼라, 또 All I Can Take, 또 Go Baby 등 총 22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All I Can Take, 이 노래 듣고 계세요. 저스틴 비버의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면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도 몸도 좀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다가올 주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빽빽한 스케줄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틀간의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주말 동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또 자연 속에서 숨도 고르면서 가장 나다운 주말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0: 네, 시로그린의 음악이었습니다. Forget You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맞아요. 자유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100%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자유가 없다면 감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 멋진 피드백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뭐 아직 뭐 금요일 이제 퇴근 시간이 몇 시간 남았지만 말이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공기부터가 좀 다르고 좀 가볍고 좀 설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만큼은 바쁜 일상에 이런 전원 플러그를 좀 잠시 뽑아두고요.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숨을 불어넣는 좀 쉼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주말은 일주일이라는 이 책의 멋진 마침표이자 다음 장을 시작하기 위한 쉼표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예, 지친 몸과 마음의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예, 금요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좀 더 힘을 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공로로 갈까요?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것이 없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9: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고
8: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9: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8: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여자의 이슈 톡톡.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이슈의 해결사 제이초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1: 예, 제가 그 이슈 톡톡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또 핫 이슈로 네.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줄은 네. 몰랐는데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아,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0: 네네. 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예,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패하면서 조 3위로 내려앉았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1: 예.
0: 예. 전반적인

0: 하고 그때 비판과 비난 어떤 피드백을 달아도 늦지 않으니까 네. 국민들한테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염원과 성원을 담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네. 우리의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허탈해요.
1: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0: 예.
1: 참 그 아쉬운 패배의 순간 우리가 느꼈던 실망감은 정말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그런 것 같아요.
0: 제가 생각하는 예. 거는 국민들이 어떤 뭐 16강, 8강, 4강 어떤 성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졌자 싸라고 졌지만 네. 잘 싸웠다라고 하는 그 응원의 네. 어떤 그런 말들보다는 이게 정말 무기력하게 답답하게 네. 그렇게 패배를 맞이하고 보니까는요. 아마 국민들의 실망도 그렇지만 한숨소리가 아마 요번 주에 만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이슈나 주제가 네. 이 월드컵 우리 한국 팀 예, 네. 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속상하죠.
1: 다 그 남아공간의 월드컵 축구 보면서 예, 패했잖아요. 그래서 예,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0: 예.
1: 참 참담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경기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진짜 실망도 컸고 가슴 아팠어요.
0: 예. 네. 제가 보는 문제점이라는 거는 네. 사실 물론 선수 기용은 감독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감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았지만
1: 네.
0: 세계 언론들이 손흥민을 벤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좀 달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세계 유수 언론 팍스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아이콘을 네. 벤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참담한 패배의 신호탄이었다고.
1: 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0: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ESPN에서는 얘기를
1: 네.
0: 하기를
1: 네, 네, 네.
0: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1: 네.
0: 이건 무리한 도박을 한 것 같다.
1: 아하.
0: 그리고 애슬레틱이라는 그런 데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색다른 시도가 팀에 더 큰 부담을 줬을 거다.
1: 아하.
0: 예, 네. 안겼다고 그렇게 꼬집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
0: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팍스 스포츠 우리 유명한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티에리 앙리가 뭐라고 네네. 얘기를 하냐면 그 승부처에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를 처음부터 활용하지 않고 벤치에 앉힌 거는 전술적인 네. 문제를 넘어서
1: 네.
0: 심리적 균열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우리가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해리케인 있잖아요.
1: 네.
0: 잉글랜드 팀에
1: 네.
0: 해리케인을 벤치서부터 앉히고 시작했다면 말이 될까요?
1: 말이 안 되죠.
0: 근데 네. 저는 이 홍명보 호가 참 이 홍명보 감독이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1: 네.
0: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 팀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엄마 역할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너무 편애가 심했고요. 그리고 그 오늘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을 때도 어떤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1: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0: 네. 근데 그 진짜. 홍명보호의 황태자라고 하는 서령우 그 선수도 사실 이번 월드컵이 처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고소를 운운하는 거는
1: 네.
0: 지금 대표팀의 분위기가
1: 네.
0: 어떻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1: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무능한 그 아집으로 그 스타급 선수들과의 어떤 기싸움을 하지 않나.
1: 네.
0: 그리고 그 전술 부재, 납득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 그리고 모든 걸 선수 탓으로 돌리는 그 홍명보 감독을 전 정말 이해를 못해요. 물론 뭐 저뿐만이 아니라
1: 네.
0: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 네, 네, 네, 네.
0: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감독 연봉에 대한 몰수 얘기까지 나오고요.
1: 아이고야.
0: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 네.
0: 그 편의점에는 홍명보 출입금지라는
1: 도넛가게가
0: 예, 그런 예.
1: 아유,
0: 문구까지
1: 저도,
0: 붙을 정도로
1: 예, 저도 그거 보고 저 이야 참 진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0: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불명예 홍명보호에 대해서

0: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네. 그때도 1무 2패로 네. 조별 예선 리그를 탈락하고 공항을 통해서 선수들이 입국을 했었을 때 그 붉은 악마들로부터 엿먹어라 하고 엿세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1: 네.
0: 근데 요번은 아마 그때보다도 더
1: 심각하죠.
0: 지금 심각하고 예. 그리고 손흥민이 어떤 선수예요? 그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안면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경기를 해서 많은 감동과
1: 네.
0: 그 국민들한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받았던 선수고.
1: 그렇죠.
0: 그게 정말 팀에서는 정신적인 지주를 빼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1: 네네.
0: 정말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1: 네. 이런 댓글 주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축구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 정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더라고요. 이 찌질함, 무지함, 뭐 이런 심한 그런 말까지도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고 있는데, 뭐 아무튼 아, 진짜 비기기만 해도 사실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유리한 고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안정환 또 박지성 해설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축구 팬들의 이 거센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니까 박지성 또 안정환 씨 안정환 또
0: 예.
1: 이런 전문가들과 이 축구 팬들의 거센 비판을 지금 현재 뭐 받고 있잖아요. 직격탄을
0: 그렇죠.
1: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갈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유튜브만 봐도 완전히 그냥 이 월드컵 이야기뿐이더라고요.
0: 저는 현장에서
1: 네.
0: 이 윌셔 잔디광장에서 현지에서 응원을 했는데 끝나고 돌아서면서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스케치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정말 실망을 넘어서 분노 또 정말 점잖으신 분이
1: 네.
0: 입에 욕을 담을 만큼
1: 네.
0: 많은 실망을 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날 같은 시간대에 멕시코 경기가 있었잖아요. 멕시코
1: 네,
0: 체코
1: 네.
0: 경기.
1: 네.
0: 가다가 멕시코 응원단을 만났는데요. 저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너무 멕시코 응원단이 부럽더라고요.
1: 아하.
0: 왜
1: 그러셨군요.
0: 이진을
1: 네.
0: 출전시키고도
1: 네.
0: 3대 0이라는 그 스코어로 너무 즐거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1: 네.
0: 국민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기를 원했지. 그거 뭐 솔직히 1승, 2승, 3승을 한다고 해서
1: 네.
0: 뭐 쌀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렌트비가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0: 이 지친 이 민심에 지금 기쁨과 어떤 그런 걸 바랬던 국민들의 그 성원에
1: 네.
0: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은 저는 당장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1: 아이고.
0: 예. 네. 우리가 이렇게 32강을 가서
1: 네, 많습니다.
0: 뭐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1: 아하.
0: 또 똑같은 결과를 또 한 번 보는 그런 참담한 수준의 경기라면
1: 네.
0: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32강에서 그냥 탈락돼서
1: 네.
0: 일찌감치 짐 싸고 홍명보 감독도 사퇴하고 그리고 축구협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아, 그러시군요. 근데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캡틴 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뒀다는 거.
0: 예.
1: 왜 서롱빈 선수를 선발 제외시켰나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한 가지
1: 네.
0: 우리가 한 골을 먹고 지금 뒤지고 있는데
1: 네네.
0: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를 빼는 순간 저는 의아했죠.
1: 네.
0: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다른 수비수를 넣길래 무슨 일인가 부상을 당했나 봤는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김민재 선수도 의아해서 코칭
1: 네.
0: 스태프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1: 아이고.
0: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끝나고 그라운드를 주먹으로 치면서 그 너무 실망한 모습들
1: 네.
0: 자기 자신의 무능 정말 모든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경미한 종아리 부상으로 뺐다.
1: 네.
0: 그거는요. 지고 있는 감독이 할 전술도 아니고요. 솔직히
1: 네.
0: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들 간의 어떤 약속인데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고 손흥민이 뭐 체력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 네.
0: 그렇게 따지자면 홍명보의 황태자인 그 서령우는 세 게임 연속 선발로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체력 안배가 안 돼서 세 경기 연속 예선 경기 세 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선발로 출전을 시켰냐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손흥민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을 한 방을 한 방으로서 딱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스트라이커예요.
1: 음흠.
0: 또 월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 네네네.
0: 손흥민이 어떤 선수라는 건 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요.
1: 그렇죠. 손흥민 활용 범위 좀 빗나갔지 않았나. 정말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아쉽거든요. 왜 그랬을까? Why라는 퀘스천이 아직까지도 남는데 정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0: 예.
1: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예. 제가 이 남아공 패배 후
1: 네.
0: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감독 책임이다 하면서 확 가버리잖아요.
1: 네.
0: 홍명보 감독이 매스컴 인터뷰에서 한마디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실린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회복 훈련에서 이강인은 골대 구석에 앉아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그 홍명보 감독은 웃음 띈 사진이 그 양 사진을 보면서 대조되는 아유. 그 사진을 보면서 현재 대표팀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우리 팀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1: 아유,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웃지 못할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편의점에서 그 홍명보 출입금지 뭐
0: 예.
1: 이런 말 써놓고서 그 분노를 표현했듯이 정말 이 골마 터진 분노가 해악적인 미임으로까지 표현이 될 만큼 그런 여론이 좀 차갑지 않나. 지금
0: 만약,
1: 현재 여론이 아주 진짜 얼음이에요.
0: 예, 만약
1: 네.
0: 우리가 운이 좋아서 32강을 진출한다면
1: 네.
0: 저는 홍명보 감독 없이 그냥 손흥민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홍명보가 있어서 선수단의 어떤 사기나 어떤 감독으로서
1: 네.
0: 전술 전략을 짜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 앉아서 그걸 관전을 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뛰면서 그걸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 네.
0: 전반전 끝나고 해프타임 때문에도 그렇고 그 쿨링 타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뒤치다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도 나고요.
1: 아, 그거 보셨어요?
0: 예예. 예. 그래서 저 홍명보
1: 세심하시네요.
0: 감독의 그 무능력과 무원칙 또 불공정한 그런 걸 보면서 이 감독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1: 아니 근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1회부터
0: 예.
1: 이 처음 시작 전반전부터 선수들이 뭔가 경기를 지금 하는 건가? 이기려고 하는 건가? 아니 왜 자꾸 패스를 뒤로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패스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
0: 그렇죠.
1: 자꾸 볼이 거기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길래 아, 왜 저렇게 하지? 이거 뭐지? 뭐 이런 패션이 생겼어요.
0: 세 경기를 지켜보면서
1: 예, 예, 예.
0: 전술 전략은 한 번도 아니 패스를
1: 네.
0: 횡패스랑 백패스만 해서 어떻게
1: 네.
0: 상대편 골문에 골을 넣겠어요.
1: 그리고 좀 이상했어요.
0: 그 전술이라는 거는
1: 네.
0: 선수들 간에 아까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골게터한테 스트라이커한테 골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뭐하죠? 백패스와 횡패스로 정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고요.
1: 네.
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포백을 썼었던 팀들이에요.
1: 네.
0: 팀이었는데 홍명보가 갑자기 트리백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1: 네.
0: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어색한 옷을 입은 것 같다고. 그리고 왜 트리백을 고집을 했는지 물론 홍명보가 수비수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1: 네.
0: 수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해봐야 무승부밖에 나오질 않아요.
1: 아.
0: 이기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또 홍명보 감독 얘기는 좀 접더라도
1: 네.
0: 저는 축구협회에 대해서 한마디 또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물이 한
1: 네네.
0: 곳에 오래 있으면 썩듯이
1: 네네.
0: 우리가 대통령도 연임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성공을 해서 네. 지금 이렇게 사태가 되니까 자기는 사퇴한다? 이게 이렇게 한국 축구를 망쳐놓고 사퇴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물론 홍명보 감독,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퇴가 정답이지만 네. 저는 그 축구협회를 다 뜯어 고치고 지금 그 기득권 카르텔을 네.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흔히 말해서 지금 축피아라고 불러요.
1: 네.
0: 축구 마피아라고 이게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축구협회 협회장 선거도요. 그 제한된 어떤 선거 인원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 선거인단이 지역축구협회장, 등록된 지도자, 선수, 또 심판 뭐 이렇게 200명가량의 선수인단으로 제한적인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1: 네네.
0: 이번 4선 선거에서도 85% 이상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4선에 성공을 했어요.
1: 아하.
0: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이나 네.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충원의 그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1: 아하.
0: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본적인 개혁 없이 그 정몽규가 물러난다고 해서 이 꼬리 자리식의 어떤 그런 인적 교체만 돼서
1: 네네.
0: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2018년 일본은 그 모리아스 감독 체제로 네. 여지껏 30년 어떤 그 육성 플랜으로 지금 우승을 외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시아 국가로는 무패로 예선 통과를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1: 이번에 잘하더라고요. 일본 네. 축구를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0: 그게 네. 스타 플레이어 하나 없이 전술 전략 갖고도 기계식으로 딱딱 움직여서 하는 그 축구가요. 글쎄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 축구를 이렇게 부러워했죠?
1: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저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와 우리 선수들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의 이런 기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1-0으로 패했는데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술 부재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하더군요.
0: 한숨밖에 안 나오죠.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32강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32강?
0: 물론 내일까지 기다려봐야지 알지만
1: 예, 예, 예.
0: 지금 저희 팀보다 두 팀이
1: 네.
0: 앞선다 그러면 저희는 탈락이에요.
1: 탈락이에요?
0: 지금 현재 12개 팀 중에
1: 네.
0: 8위 이상이 돼야지만 8위 안에 들어야지만
1: 네.
0: 32강에 자동 진출을 하는데
1: 아,
0: 지금 현재 순위는 6위인데
1: 6위예요.
0: 6개 팀의 순위에 봐서 그 6개 팀 중에
1: 네.
0: 두 팀이라도 저희보다 승점이 앞선다 그러면 저희는 탈락이에요.
1: 아이고.
0: 근데 그거 사실 의미 없어요.
1: 아,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2강 진출한다면
1: 네.
0: 그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을 다쳤을까. 그동안 준비했던
1: 그러니까요.
0: 어떤 노력과
1: 네.
0: 정말 자기 실력 한번 발휘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월드컵이 라스트 댄스예요. 제가 볼 때는.
1: 네, 네, 네,
0: 물론
1: 네.
0: 지금 메시나 어떤 호날두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지만
1: 네.
0: 그 선수가 있음으로써 상대편 감독이 전술을 짜고
1: 네.
0: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메시보다도 호날두가
1: 네.
0: 경기에서 골을 못 넣으니까 그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두 골 넣고 나서 카메라에 대고 I'm back 하잖아요. I'm back이라고.
1: 네.
0: 나 다시 돌아왔다고.
1: 아하.
0: 그런 게 월클이고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런데 손흥민을 그렇게 죽여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1: 네네.
0: 이 축구협회의 어떤 부조리나 어떤 불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1: 네.
0: 뭐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지만요. 지금 그 중국에서 공안증이라고 불릴 만큼 뭐 예전에 일본도 그랬지만 물론 일본과의 전적은 압도적으로 지금 한국이 우세하지만
1: 네.
0: 2000년 이후에 그 성적을 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중국과의 요즘 경기가 우리가 사실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유소년 축구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지금 전적이요.
1: 네.
0: 3전 전패고요. 최근 근래 전적들을 보면요. 그 유소년들
1: 네.
0: 19년 15세 이하, 16세 이하,
1: 네.
0: 19세 이하, 22세 이하 그 유소년 축구들이요. 중국한테 완패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1: 네, 네.
0: 그 아주 최근의 경기예요. 5월 달 경기예요. U16 경기에서요. 중국한테 2-4 완패를 했어요.
1: 아이고.
0: 근데 그 경기가요.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되는 그런 경기였었어요. 근데 중국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손흥민의 찰칵 세레모니를 하면서
1: 네.
0: 그 우리나라가 아주 자존심을 구겼고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중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2025년 11월 경기는요.
1: 네.
0: 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그 U22 네. 22세 이하 경기에서는요. 무기력하게 지금 홍명보와 같은 그런 무기력하게 2-0 패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 그 유소년 19세 이하 유소년 축구에서는요.
1: 네네네.
0: 똑같이 0-2 패했는데요. 그 기록이 20년 만에 처음 패배래요.
1: 아이고야.
0: 그리고 2024년 7월 15세 이하 대표팀 경기는요. 선제골을 먼저 넣고 4골을 먹어서 1-4 역전패를 했어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가 유소년 축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렇게 가서는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선수 육성 어떤 플랜을
1: 그렇죠.
0: 갖고 장기적으로 축구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음흠. 우리나라는 성적 위주의 축구로서 초라한 기본기와 어떤 전술 이해도가 부족하고요. 또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봐요.
1: 그러네요. 정말. 아니 우리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키워야 하는데 도대체 한국 축구협회에서는 뭘 하는 건지 그게
0: 그 축구
1: 궁금해지네요.
0: 지도자들을
1: 네.
0: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1: 네.
0: 저 매스컴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1: 어허.
0: 11개월을 계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왜요?
0: 그게 12개월을 계약을 하게 되면 축구협회에서 퇴직금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이한지를 그 축구협회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1: 네.
0: 그리고 축구협회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번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벤투 감독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1: 아하.
0: 벤투 감독이 2022년
1: 네.
0: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원정 16강을 처음에 달성을 하고
1: 네.
0: 사실은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었대요. 그 축구협회에서 벤투 감독이 4년을 제안을 하면서 이번 2026년 이 월드컵까지를 감독으로 맡기를 원했었는데 축구협회에서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48개국으로 늘어나서 예산 통과가 쉽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벤투 감독이 그 팀들은 움직일 때 항상 패키지로 움직인대요.
1: 네.
0: 그 벤투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벤투 사단한테 우리가 그 아시안컵을 먼저 치러보고 1년만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성적이 좋으면 3년을 더 주겠다고.
1: 어허.
0: 그리고 벤투 감독이
1: 네.
0: 사실 우리나라 축구를 굉장히 사랑을 했었고 또 정말 우리가 그 벤투 감독의 그 애칭이 벤버지라고 할 정도로 벤투 감독과 플러스 아버지의 신조예요. 합성어예요.
1: 네.
0: 그래서 벤버지라고 부를
1: 벤버지.
0: 만큼
1: 예.
0: 그 빌드업 축구를 완성시키고 정착시켰던 감독이에요.
1: 아하.
0: 그 감독이 만약에 우리 2026년 이 월드컵까지 감독을 맡았었다면 우리 이 축구가 이렇게 후퇴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고 나서 벤투 감독 자르고 나서 들어온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에요. 그때 그 대표님 감독에는 후보에도 물망에도 오르지 못했던 감독을
1: 네.
0: 정몽규 회장의 친분으로서 낙하산 인사로 꽂은 거예요. 근데
1: 예.
0: 그 클린스만 감독이요.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위약금을 82억을 받고 물러났던 감독이에요.
1: 네.
0: 정몽규가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나라도 60억, 70억이라는 위약금을 물면서 그 감독을 조기 경질을 했죠. 네. 그러고 들어온 감독이 홍명보예요. 그 당시 때 네. 우리나라 감독을 맡겠다고 했던 유명 명장들이 많았는데요.
1: 답답합니다. 네.
0: 그런 감독 다 배제하고 그 고대 카르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대 카르텔 그걸로 갖다 꼽은 거잖아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의 미래도 암울하고요.
1: 네.
0: 그리고 축구협회가 갈아엎지, 아니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시 축구협회를 만들든지
1: 네,
0: 기존에
1: 네, 네.
0: 있는 축구협회 인원들로는 우리 축구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 지금 이 상태로는 한국 예. 축구의 미래가 없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0: 예.
1: 해결 방법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0: 글쎄요.
1: 뭔가 뭐 새로워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축구인들이
1: 예.
0: 이게 지금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후퇴된 이 지금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최하 10년은 다시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0: 예. 아이고. 이게 누구 말로는 진짜 예.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누가 땅 똥을 싸놓고 누가 치워야 되냐고. 정몽규와 홍명보가 똥 싸는 거를 누가 치워야 되냐고 그런 아주 격한 댓글도 제가 봤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 축구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국대의 현실입니다.
1: 사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잔디밭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정말 예,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 잊혀지질 않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예. 모든 선수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기가 완전히 땅 밑으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0: 예.
1: 예. 뭐 이강인 선수도 많은 반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0: 근데 뭐 예. 이강인 선수는 되게 자책감을 갖는데요. 저는 예.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고 봐요. 선수들 사실 다독이는 그런 모습,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마처럼 그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봤었을 때 마음이 네. 너무 아팠어요. 그 선수들 4년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감독 하나가 문제 돼서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까지 온 거는요.
1: 네.
0: 이거는 최악의 참사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1: 사실 경기가 열린 멕시코 몬테레이가 워낙에 무더웠잖아요. 날씨 영향 탓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
0: 그럼요.
1: 예, 이런 싸늘해요.
0: 그렇게 보면은
1: 정말, 예.
0: 남아공보다는 우리가 현지 훈련을 더 오랫동안 했었고요.
1: 네네.
0: 그 팀은 미국 본토로 들어왔다 다시 멕시코로 들어갔어요.
1: 네.
0: 그리고 아프리카가 덥다고 하는데요. 남아공은 틀리대요. 남아공에서 펭귄을 볼 수 있을 만큼
1: 네.
0: 그런 날씨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는 주전 미드필더가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해서 나오질 못했잖아요. 주전 선수가.
1: 네네네.
0: 그리고 그 남아공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1: 네.
0: 너무 화가 났어요.
1: 아하.
0: 그 남아공 감독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 한국은 전술적으로 뻔했고 예? 위협적인 장면도 없어서 편안하게 그냥 이겼다고 그 비아냥거리는 인터뷰를 들었을 때
1: 네.
0: 야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구나.
1: 네.
0: 남아공이 60이에요.
1: 그렇죠.
0: 예, 물론 그 아프리카 선수들 나름대로의 탄력과 스피드들도 있지만
1: 네,
0: 물론
1: 네.
0: 단판 경기에서 어떻게 날지는 모른다고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준비한 게 없었고 너무 후방에서 전방 압박이 되는 그런 표현은 쓸 수가 없을 만큼 계속 횡패스, 백패스 돌려가면서 마치 저는 경기를 이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감독이 전혀 절실함이나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지.
0: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려서 앉아서 있었을 뿐.
1: 네. 자, 네티즌들이 쏟아낸 분노. 예, 물론 제이초이 씨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0: 네, 저 화 많이 났어요.
1: 아주 흥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오셔서 정말 이슈 해결사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네티즌들이 쏟아낸 분노는 어쩌면 대표팀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그 아쉬움과
0: 그렇죠.
1: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예,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국가대표의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예.
1: 그렇죠. 예, 하지만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이런 비난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냉정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흘렀네요. 예,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예.
0: 지금 매스컴에서는 그런 얘기를 네. 해요. 한국 축구를 사실은 외국 외신들은 굉장히 높게 봐요.
1: 네.
0: 그 차범근 선수가 우리 축구에 뿌리를 내렸고
1: 네.
0: 또 박지성이 줄기를 세웠으며 손흥민이 꽃을 피웠고
1: 아,
0: 이강인이 네. 만개하려 한다고
1: 아,
0: 정말
1: 좋습니다.
0: 우리나라 아, 일본에서도 그래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나라가 저는 참 일본이 부럽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그 현상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선수들 32강을 갈지 안 갈지 물론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선수들이 마음의 상처나 또 처음 경험하는 월드컵을 뛰는 선수들이나 이번이 마지막인 선수들이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네, 아유
0: 응원드리고
1: 고맙습니다.
0: 싶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티즌들의 매서운 회초리가 대표팀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앞으로 오늘의 이 분노를 짜릿한 환호와 즐거움으로 바꿔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0: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신청곡 있었죠?
0: 예, 예.
1: 오, 저거 신청곡 깜빡할 뻔했네요.
0: 이게 자. 아마 국민들의 예. 아마 염원과도 같은 노래라 제가 일부러 이 노래를 네. 택했어요.
1: 네, 뭐였죠?
0: 이자면에? 틀어주시죠. 바꿔.
1: 예, 바꿔.
0: 다
1: 바꿔. 자, 제2의 이슈 톡톡. 예, 이슈의 해결사 제2초이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0: 예, 감사드립니다.

0: 화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5: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5: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4: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Hey brother. 아비치 노래입니다. Hey brother.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힘이 나고요.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어제 갔던 한 모임에서는 모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나만 문다, 내 피가 달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야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유독 한 사람만 모기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만 혼자 발목, 팔목 계속 긁고 어느새 붉은 자국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피 얘기 많이 하는데요. O형 혈액형이 자주 물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기는 피 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네, 모기가 반응하는 것은 냄새에 열, 숨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는 체취, 몸에서 나오는 온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기를 끌어당기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차이는 혈액형보다는 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와 몸 상태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덜 물리고 누구는 왕창 물려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접근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올수록 체취와 체온,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학성분이 카복실산이고요. 카복실산은 땀과 피지, 피부에서는 미생물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에게 덜 유혹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취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막는 게 현실적이겠죠. 피부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요. 야외 활동 뒤에는 가능하면 빨리 땀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최고겠죠. 자, 결론. 모기가 좋아하는 피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먼저 쫓는 것은 피가 아니라 냄새기 때문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 벌써 6월하고도 26일, 6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7월입니다. 자,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 LA가 제2의 고향이신가요? 아니면 제3의 고향이신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곳 LA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들 상경하셔서 살다가 이곳에 오시면 글쎄요, 제3의 고향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고향이 됐던 우리는 여기서 정착을 하고 나머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국을 생각나는 우리 마음이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이곳 LA, 로스앤젤레스 또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금요일 순서 첫 곡으로 윤수일과 함께한 제2의 고향. 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2의 고향이신지요? 아니면 제3의 고향이신지요? 자, TK님, 라디오는 내 친구 응원하며 들어옵니다. 화이팅! 자, 비비아님, 아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브루투스 챙겨오셨나 봐요. 예, 반갑습니다. TK님, 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 비비아님은 여기가 더 오래 사신 것 같다고, 제2의 고향. 어휴, TK님은 87년에 오셨어요. 그러면 벌써 50년 가까이 됐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비비아님은 중간에 멤피스에서 좀 사셨다고. 예, 아이고, H님, 아니 벌써 다 들어오셨네요. 우리 가수님 오셨네요. 완전 초청 가수 축하드린다고. 빨간 구두 누가 선물해 준 건가요? 이뻐요. 제가 노래자랑 멘트에서 빨간 구두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참 송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 다 변함없이 3시부터 5시까지 불타는 금요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우,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도 보고, 아, 그러셨군요.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내일은 제가 축구 말씀은 좀 아꼈지만 우리가 32강을 올라갈 수 있나 없나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7위로 내려와서 조금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 가요제 멋있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저희 방송 저희 프로그램에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라서 그것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좋아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지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유사히 제가 저희 라디오서울1150.com에 대한 광고를 거의 매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나 고니는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셔서 노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일서부터는 방송 중에 여러분과의 소통을 채팅방으로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유튜브 댓글로는 여러분과 소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방송 중에 대화를 나누시려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나누시면 되는데 좀 더 편안한 것이 이곳은 라디오는 내 친구 전용 채팅방이기 때문에 지금 게시판 같이 그렇게 규제가 많이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 방송국의 이제 음원 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좀 불편한 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엔지니어와 함께 제가 선곡하는 노래들을 따로 좋은 음원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7월 1일 수요일서부터는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을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선곡하는 곳들은 좀 더 좋은 음질로 중간에 뭐 가끔 끊기거나 이런 거 없이 좀 더 좋은 고급의 음악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화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제가 최소한 듬뿍듬뿍 들려드리는 그런 순서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1일서부터는 저희 라디오서울1150.com에 들어온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을 통해서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방송 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글들은 제가 같이 소통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더불어 신청곡을 제가 소화를 못해드리는 점 여러분의 깊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고 비비안님 괜찮으세요?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다음에 또 있겠죠. 네, 언제든지요. 네, 자 혹시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 아, 이 노래 반갑지 않을까요? 가보겠습니다.

힘이 쓰시는 8개 종목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보라색의 복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볼을 비롯해서 모든 복권에 당첨 번호가 열람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유라고 보면 지금 LA의 가스값 상황, 또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곳에 가스값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고, 맨 밑에 보면 파란데 LAX라고 정상운항이라고 나와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조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라디오 코너를 들어가시면요, TK님, 그 다음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서부터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중간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곤은 제 본명입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색과 이야기,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창이 나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여기 누르시면 가입이 되시면서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 통계님 신청곡 주셨고, 아이고 우리 제시카님, 아 예 안녕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러 칼퇴근하고 오셨다고. 아이고 불금이라고. 예 모두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혹시 부산도 갔는데 충청도 쪽이 고향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 노래 어떠신가요?

0: 네, 화개장터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들 아마 저는 서울에 살아서 그 장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험이 많이 없지만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3일장, 5일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굉장히 어떤 물건을 사는데 아주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 장터에서 시장 가면 제 기억에 아주 그 빈대떡, 수수 빈대떡 내지는 아주 메밀 빈대떡 그리고 그 순대 같은 거 이렇게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었죠. 시장에서 사오고 할머님이 시장에서 이렇게 봉지에 넣어갖고 오는 순대 굉장히 두툼한 거였는데요. 거기다가 뭐 간까지 넣어가지고 내장까지 해서 그렇게 고춧가루 넣은 빨간 소금 있죠. 그런 거 찍어서 먹던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참 나면서 또 출출해지네요. 순대 생각납니다.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신청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9: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8: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9: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칼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8: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9: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수수볶음이 그거 맛있죠. 술떡, 개떡. 아, 포항은 포항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는다고. 이 막장이라는 것이요, 제가 알기로 그 쌈장 같은 건데 그냥 막 비벼놓은 걸 막장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포항은 오일장이 아, 홍해, 오천, 기계, 죽장 등에서 열린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야, 쌈장 맛있죠. 통계님, 강원도 군복문 중에 먹은 순대는 단무지와 소금을 준다고. 대구에 올라와도 소금, 단무지, 쌈장 주는 곳이 많았다고 그러시네. LA는 소금, 고춧가루, 좀 빨간 고추죠? 예. 자, 이렇게 이 장터에 어울리는 거. 그리고 이제 막국수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큰 그 가마솥 그 냄비 같은데 국물 끓이고 국수 끓여가지고 그죠? 별거 주는 거 없어요. 국, 국물, 김, 오뎅 쪼버리, 파. 그게 다인데도 그렇게 맛있죠. 아유, 정말 먹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제시카님이 모처럼 만에 방문해 주셔서 제시카님 신청곡 수업부터 좀 우선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십시오. 그대라는 꽃 신승태 노래로 신청하셨네요.

네, 그대라는 꽃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승태의 음성으로 우리 제시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오셨어요. 네, 달라 보느라 아이고 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달라도 좋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모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저와 함께 오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안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7월 1일서부터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카톡에 올리시는 그 내용들이 제가 다 일일이 이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공간을 조금 옮겼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라디오서울1650.com을 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중간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 고니인 라디오의 내 친구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 1650을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 라디오 서울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을 누르시면 저희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돼 있죠. 밑으로 옆으로 가시다가 중간쯤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쭉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큰 버튼이 나와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 이렇게 누르시면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지금 오늘 통계님이 안녕하세요, 비비안님 우리 착한님 반가워요, 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하니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제가 방송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이 이곳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식구들만 올 수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히 들어오셔서 정보 나누시고 제가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드리고 때로는 좋은 노래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7월 1일 지나서는. 그러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순철님이 신청해 주신 장미리의 어떻게 할까?

네, 아이고 참 우리 순철님의 선곡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신나고 시원하다고 너무 빨리 은퇴 선언했다고. 예, 사실 장미리 씨는 말전에 다오가 원래 본인의 히트곡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변함없는 통계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음악 부장님답게 아 또 제목이 신선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혹시 쌍꺼풀 생기십니까?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겨요. 네. 아, 광고가 잠깐 나오는 바람에 유튜브에서 찾은 노래이니까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야, 참 그 부장님 대단한 노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별 내용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고 나면 쌍꺼풀이 생겨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엄청난 노래였습니다. 자, 쌍꺼풀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도 그 제 기억으로 지금 저희 엄마 가수 현미 씨가 이제 무대를 나가시게 되면 항상 스카치 테이블 이 눈썹에 붙여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서 나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우리 H님께서 술 이야기 나오니까 제 노래 안다고 또 TK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쌍꺼풀을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곤 했던 그런 추억도 있지 않겠습니까? 쌍꺼풀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LA 필하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필하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내 나이가 뭐 때유? 오승근입니다.

0: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맞습니다. 로라님, 아, 안녕하셨지라. 예, 안녕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은 아, 건강을 좀 챙기시고 달라도 좋지만 모든 분들이 달라도 좋지만 아,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라님이 신청곡 주셨네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운 날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 더위가 가신다고.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LA 피라모닉이 헐리우드볼에서 조 히사이시 영화음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히사이시는 7월 21일, 22일, 23일 사흘간 헐리우드볼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표적인 영화음악들을 다시 한번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는 LA 피라모닉을 지휘하며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수상작을 비롯해 모노노케 히메, 이웃집 토토로, 벼랑이의 표뇨 등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작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합니다. 모든 연주는 해당 영화의 주요 장면들과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Hollywoodball Forever Summer.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아님, 아, 유튜브 방송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방송을 다 되고 다만 제가 신청곡과 여러분의 소통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로라님, 신청곡 주셨는데 그 노래가 지금 음원으로 준비가 안 돼서 다른 노래 주시면 2부에 함께 드리고, 비비안님 2부에 달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1부 끝곡으로 에치님과 티케님의 신청곡 봉수가 들으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2: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3: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2: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믹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3: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2: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믹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3: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Harrah's Resort SoCal. Experience Funner.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달립니다. 불금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세인트 아저씨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고 와우 주말 잘 보내세요. 아저씨 혹시 옛날 신라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생각나요? 달려 달려.

네, 달리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곡만 더 달려보면 어떨까요? 마무리 곡입니다. 하! Can't touch this. 하! 가자! Can't touch this.

아이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말일날, 불금날 달려보았습니다. 무려 10한 7, 8분 달렸습니다. 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나이트클럽하고 업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8분짜리 음악 반주를 원해요. 이렇게 신나는 곡으로. 그 이유가 나름대로 18분 정도를 이렇게 흔들다 보면 춤추는 분들의 가장 에너지가 올라오고 또 이것이 넘어가야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맥주를 마시게 되고 그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18분짜리 음악을 짰던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도 17분 달려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고니가 왜 저래 오늘 계속 음악만 틀어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옛날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세인트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옛날에 제 동생하고 신라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나이트클럽을 다니다 보면요 이제 막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브루스곡이 나옵니다. 한 20분 뭐 18분 있다가 그러면 슬며시 그동안 점찍어 두었던 여자분에게 달아가 슬며시 손을 잡습니다. 브루스 한번 추자고. 우리 마음의 브루스 한번 출까요? 브루스 타임 한번 가져야죠.

0: 네, 이렇게 브루스 타임까지 가져서 한 20여 분 여러분과 함께 불금으로 달려보았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신청곡 이어지는 그런 또 귀중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로라님,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 맞죠?

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 7월 1일서부터 라디오는 내 친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기존에 오던 이 유튜브 게시판에 올리시는 글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소명할 수 없는 조금 그 어떤 기능의 변화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 제가 보여드리지만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이라고 구글에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라디오서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바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메디칼서부터 주가, 복권, 주유, LAX 공항 실도착 시간까지 아주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 가시면 라디오 코너에 우리 라디오 서울의 매일 첫 방송 오수연의 새벽 뉴스를 비롯해서 오른쪽으로 미시면 해피투게더 다음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란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 설명이 나와 있고 맨 밑으로 가시면 청취자 소통이라고 저와 직접 대화하세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이 나와서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셔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대신에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 중에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 방송국 시스템에 음원 시스템을 좀 지금 구조 조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음원이 어떤 때는 끊길 때도 있고 사실 그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음질 좋은 음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청곡을 제가 일일이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듬뿍 가능한 많이 여러분의 청곡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순철님이 아직도 저에게 신청할 곡이 쌓여있다고 하시면서 아쉬움을 주셨어요. 정시스터즈의 슬픈 영화 신청곡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새드무비라는 팝송을 번안한 우리 정시스터즈의 노래. 우리 순철님은 참 귀한 노래를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단톡입니다. 아, 더 사랑방 같고 방장이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채팅방이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지평선은 말이 없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요. 저 멀리 대구에 우리 통계님이십니다. 역시 폭넓은 선택.

네, 우리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미자 씨 아니고 박지현이라는 가수인데 굉장히 이미자 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가수고, 어떻게 보면 조미미 씨의 어떤 느낌도 좀 있는 그런 우리의 숨겨진 가수였는데 우리 통계님이 참 어떻게 이 노래를 또 아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비비안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친구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고 싶다고, 이은하 씨 요새 다시 콘서트 하느라고 너무 멋있습니다. 요새 뭐 당신만이는 우리 이룬애가 지금 역주행시키고 있고, 그 이외의 모든 노래들을 그렇습니다. 조미미 씨, 먼 데서 오신 손님. 이은하 씨의 글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 중에서 진주 같은 노래, 우리 비비안님의 선택곡입니다. 당신은 나.

네, 사실은 저도 이 노래 오늘 노래를 그래도 저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자부하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요사이 나오면 딱 좋은 것 같아서 이은하 씨한테 뭐 연락만 할 수 있으면 이 노래를 다시 좀 요새식으로 편곡해서 부른다면 뭐 미스트롯에 나와도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 우리 비비안님처럼 노래방 리스트에는 없지만 매일 부르신다고. 아이고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듀크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주 멋지게 유튜브 보셨죠? 평생 남는 기억이 됐습니다. H님이 듀크 씨 찐팬이라고. 그렇죠?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듀크님이 또 멋진 신청곡을 주셨네요. 아주 트로트 이미자 씨의 따님 정재은의 연락선.

0: 네, 이미자 씨의 따님 우리 정재현 씨의 연락선 우리 듀코님 덕분에 또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정재현도 잘합니다. 자, 로라님, 우리 듀코님은요 저희 가족이신데 지난주 토요일 날 SK LA 가요제에 출전했던 그 아마추어 분입니다.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고요. 샌디님, 채팅방에도 들어오셨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하실 텐데 냉면 해놓고 있다고. 저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말 먹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간 LA 서부 시각 4시 45분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9: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5: 네.
16: 수영도?
15: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두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아이고, SK 임종호 사장님, 제 노래 첫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순서가 돼서 제가 월요일에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뒷구님, 다음에 기회 되면 쓰러집니다. 부르십시오. 자, 비비아님, 이하 모든 분들, 제가 안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7월 1일 지나도 게시판에는 댓글을 올리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구간이 채팅창으로 옮겨드리죠. 7월 1일서부터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금처럼 같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채창에서 나누는 걸로 잠시 장소를 옮기는 것뿐이고 댓글은 댓글대로 여러분들이 글 올리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그 한 가지 달라지는 건 제가 당분간은 신청곡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양해를 바라는 거니까 우리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카톡이나 이쪽 그 게시판에 올라오시는 분들 그대로 오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제는 오히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에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친구가 되고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그 우리 고선미의 호피 해피투게더 시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수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참 소박하고 멋진 분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른도 씨가 가장 처음으로 작곡해서 우리한테 선보였던 노래가 바로 원점이라는 노래라고 하네요. 오늘 아마 출발하셔서 현지에 도착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공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 이번 주 마지막 곡은 서른도 씨의 처음 작곡 노래 원점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감사했고 사랑하시는 거 알죠?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1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5: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9: 급변하는 미국 사회 변화는 트럼프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이 공산당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 300만 명을 보유한 단체 신앙과 자유연합 앞에서 공산주의가 미국에 대한